그러면서 만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탈세 의혹 제보 7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1%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룬 가운데 초안에 담긴 합의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다시 이란 측에 보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해제 조치가 포함된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해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한 새 제안을 내놓은 것도 이란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기존 제안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측이 수정안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국영TV 인터뷰에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면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떠도는 추측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번 주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 황 CEO는 대만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6에 참석한 뒤 오는 5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현대차그룹 총수와의 재회는 물론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이번 만남에 함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시 회동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협력 논의였다면 이번에는 피지컬 AI 분야로 협력이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점에 젠슨 황 최고 경영자와 어떤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열풍을 이끌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진출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주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첫 윈도우 PC를 곧 공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2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텍스와 같은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행사 빌드에서 신형 PC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제품은 엔비디아 칩을 메인 프로세서로 탑재한 최초의 윈도우 PC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 분석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모빌리티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4년 35%에서 지난해 40%로 상승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 상승은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을 넘어 고성장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1분기 깜짝 성장했지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

0: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 동향에 따르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 평균 462만 8,718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6%로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지만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은 0%대에 그쳤습니다. 상하위 20%인 소득을 비교하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기업이익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가 아닌 기업이 배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영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회원사에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노조가 이익의 선제적 배분을 요구하는 건 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업이익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이 아닌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예년보다 무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 대구는 32도 선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 산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밤이면 남해안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5도, 습도는 50%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 소식이 여럿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실무 당국자들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진퇴양난을 그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게 또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증시도 증시인데 당장 걱정은 유가와 금리입니다. 고유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고환율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수치로나마 좋아 보이는 건 역시 반도체 효과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와 관련한 대형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입니다. 4대 그룹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요. 2차 깐부 회동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론까지 주목해야 할 경제 뉴스는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경제 뉴스들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허란 한국경제.

0: 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조만간 또 연수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막방입니까 오늘이?
1: 이렇게 또 커밍아웃이 되는 건가요?
0: 뭐 좋은 데로 가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축하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 사이에 쌓여있던 기사들 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코스피 오늘 8,500선을 넘었어요.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9,000포인트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에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한마디로 반도체 특수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조를 나란히 넘어섰고요.
0: 1조 달러죠?
1: 예, 1조 달러를 나란히 넘어섰고요. 가장 최근 흐름을 보면 이 하나증권이 지난 18일 코스피 예상 상단을 1만 38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PER 리레이팅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이익 추정치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피 1만 포인트 시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KB증권은 1만 500포인트, 유진투자증권도 1만 400까지 사정권이라고 봤습니다.
0: 네.
1: 앞서 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외국계 IB들도 목표치를 9천, 8,500대로 올려잡으면서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전망치들의 핵심 근거가 이제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실적인데요.
0: 네.
1: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 57조 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37조 원으로 상사일의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연간으로 SK증권이 삼성전자 338조 원, SK하이닉스 262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하는데 이 양사 합산 6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0: 예.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의 이 12개월 선행 순이익 비중은 72%에 달하는데 이 시가총액 비중은 50% 안팎이거든요.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30일 주말에 이제 한국경제TV가 서울 세종대에서 개최한 코스피 1만 시대 투자 전략 강연회가 있었는데 뭐 20대부터 노년층 또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까지 다 참석을 하셔서 이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때 이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는 2028년 초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0: 저도 이 기사 봤는데 반도체 호황을 이 근거로 제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대부터 노년층, 미성년 자녀까지 데리고 온 부모 이런 얘기 들으면은 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좋은 소식이라면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젠순왕 CEO의 방한 또 한번 불을 질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난 29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쳤어요. 오늘도 LG전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20%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배경 방문 일정 한번 짚어볼까요?
1: 네, 29일 이 하루만으로 증시 역사에 남을 법한 이 날이 열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오늘부터 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인 GTC 타이베이 2026에 참석한 뒤 6월 5일 한국을 방문해서 구강모 LG그룹 회장 또 이해진 네이버 의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네. 29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히 LG전자가 29일에만 29.93% 상한가를 치면서 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0: 제가 좀 전에 20% 넘게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28%니까 거의 상한가예요.
1: 네, 참 정말 이 증시 역사에 남을 법한 예. 일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LG CNS, 지주사 LG,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까지 LG계열 전체가 줄줄이 최소 샀습니다. 네이버도 29일에 14.15% 급등을 했고 삼성 SDS도 20% 이상 당일 올랐습니다.
0: 예.
1: 이 피지컬 AI, 즉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처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LG의 협력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 LG AI 연구원,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이 계열사로 협력이 확장될 가능성이 더해졌습니다. 또 이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기억하실 텐데요. 경주 APEC을 계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왕이 이 한 치킨집에서 만나 이른바 1차 간부 회동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 이후 관련주가 급등했던 경험이 투자 심리에 각인돼서 2차 방한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굉장히 큰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젠슨왕 CEO 이제 컴퓨텍스 GTC 타이베이 일정 소화한 다음에 한 6월 5일 이후에 한국에 방한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LG전자가 뭐 거의 뭐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도 돼요 이거?
1: 저는 사실 29일 하루만으로 상한가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제 한국인들 이렇게 또 몰리는 게 또 예.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베어리스트 분들은 뭐 여름 전에 팔아야 된다라는 예. 얘기들을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로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분히 이벤트성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성으로 오른 그런 것들 이벤트가 끝나면은 또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1: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젠슨 황 CEO는 대만에서 컴퓨텍스 일정을 현재 소화 중인데요.
0: 예.
1: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따르면 여기서 자사 칩을 메인 프로세서에 탑재한 최초의 윈도우 PC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내놓을 프로세서는 대만 팹리스 업체 미디어텍과 함께 설계한 제품인데요. N1과 N1X 등 두 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또 AI 가속기가 일체화된 시스템 온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는 사용자들이 인터넷 내에서 AI 모델의 이 결과물을 전달받는 식인데요. 사실 AI를 실제 구동하는 건 챗GPT의 오픈 AI, 제미나이의 구글의 제미나이, 또 클로이드의 엔트로픽 같은 이런 대형 데이터 센터 기반한 이 프로그램들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사양이 낮은 PC로도 AI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0: 인터넷만 되면 상관없었죠.
1: 네. 예. 그런데 이제 개인형 맞춤 AI인 에이전틱 AI가 이제 대세로 떠오르면서 네. 이젠 AI 모델을 사용자 기기에서 직접 구동을 해야 하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성능이 크게 높아져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PC 시장에 진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 AI용 PC 시장이 커지 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우리 기업에는 엄청난 효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PU를 기반으로 이 40년간 PC 시장을 장악해온 인텔 또 AMD의 아성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맹이 흔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MS는 오늘 컴퓨텍스에서 젠슨 황 CEO 기조 연설을 통해 이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지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개발자가 컨퍼런스에서 추가 공개가 있을 거라는 예정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 반도체 하면은 지금의 이런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들 이런 거는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 내부적으로도 이 예상을 못했던 일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초과 이익 재분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뭔가요?
1: 네, 뭐 발단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었고요. 총파업 직전까지 이체되었던 상황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중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0: 예.
1: 핵심 쟁점이 바로 이 초과이익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합의를 이끌었던 합의를 이끈 지 일주일 뒤인 27일에 김 장관이 네. 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 개입이다. 뭐 기업 이익 배분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지적되자 오늘로 이제 예정됐던 토론을 잠정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 경총이 31일 이 회원사들에게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를 했는데요. 권고 안에는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 운영돼야 한다며 이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 진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노동계가 영업이익의 N% 분배 요구에 대해서 이익 배분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제동을 걸고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9일에 김영훈 장관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기업의 대규모 이익 창출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또다시 화두를 던졌습니다.
0: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네요.
1: 네. 네. 초과 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이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공산주의와는 다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해자 간 자본주의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주주 자본주의인데 이걸 기업 직원, 협력업체, 또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종합하면 기업의 자발적 이익 공유를 유도하거나 노사정 교섭을 교섭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의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원화청 상생 협약 기업에 대한 세제

0: 인센티브 제공 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김장관은 특정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방향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며 정부가 제도를 먼저 제시하면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지금 진행되는 걸 봐서는 주주 자본주의도 아니고 노동자 자본주의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정부에서 꺼낸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많은 의견들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배당금 얘기했다가 김영범 실장이 난타를 당한 적도 있었는데요.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또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김정관 장관은 29일 SNS에 AI 시대의 승부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에서 갈린다며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게시물에 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협력업체 동반 성장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만들자라는 댓글을 달면서 두 장관의 SNS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도 30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별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은 국부 펀드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호황으로 거친 초과 세수를 현 세대에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테마셀을 본뜬 한국형 국부 펀드에 투입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1: 네.
0: 또 초기 규모 20조 원에서 초과 세수를 더해 30조 원 가까이로 키우는 방안이 추진 중이고 정부가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최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입을 바탕으로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새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초과 이익을 두고 노동부는 협력업체와 나누자, 산업부는 재투자하자, 기재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두자라는 세 갈래 방향이 동시에 제시된 셈입니다.
1: 뭐 기본적으로 산업부 장관이랑 노동부 장관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일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단체에서는 이 N% 성과급 단협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냈네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총에서는 31일에 이 회원사에게 권고안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권고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1: 그랬죠.
0: 내용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이제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경총은 경영 실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대법원이 판시해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 등을 요구할 경우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각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리된 이야기, 정부 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쉬어가는 일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아, 그때 샀어야 하는데 라고 요즘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9000피를 넘보는 코스피 상승세에 주변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AI 반도체, 피지컬 AI라는 시대적 흐름에 불을 당긴 게 아마도 젠슨왕 CEO의 방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서울 시내 한 치킨집에서 젠슨왕 CEO가 만났던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그리고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7개월 사이에 놀랄만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가 이번 주말에 다시 방한합니다. 프로야구 시국까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누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시장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LG전자라든지 이렇게 주가 오르는 것 같은데요. LG전자의 PER이 지금 70배가 넘었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파트너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 동력과 주가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요. 젠슨왕의 두 번째 이것 회동에 쏠린 관심. 보통은 친한 친구나 짝꿍을 뜻하는 속어인데요.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깐부, 2번 베프. 1번은 깐부, 2번은 베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인 밀리의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도 워터 샴푸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깐부, 2번은 베프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한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퇴짜놨습니다. 이란은 노딜까지 고려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트럼프의 진퇴양난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중동 상황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갈 길은 명확하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영향까지 고수경제 오늘은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3: 아, 네, 안녕하십니까.
2: 오랜만에 오셨는데 안 오시는 동안에도 시장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주말 사이에 될 듯하더니 또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전망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가 좀 앞으로를 바라볼 수 없는 약간 이제 울퉁불퉁한 네네. 길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은 이제 신혼살림 차리기 직전의 모습 같아요.
2: 아.
3: 그러니까 합의는 했다 한쪽에서 근데 이제 부부가 있으면은 아 우리 이제 신혼집 마련하기로 했어. 근데 정말 깔끔하고 좋은 집 마련하기로 했어. 그렇게 이제 같이 외쳐요. 근데 남편이 외치는 깔끔하고 좋은 집은 뭐냐면은 아 주차 대수가 좀 많고 자기가 이제 취미로 하는 키덜트 취미를 할 수 있는 집을 네. 상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인 입장에서는 아 깔끔하고 좋은 집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려한 가구하고 이쁜 배치,
4: 데코레이션,
3: 네, 데코레이션 네.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 속에서 합의는 하겠다. 근데 계속 동상이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핵입니다. 핵.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 바이든 정권 때 핵 합의와 관련되는 이제 합의를 그때는 유럽 당사자들도 참여자가 그렇죠. 돼서 예, 예. 이제 합의의 장에 항상 들어갔는데 그때 한 9차례가 연기가 네. 됐었거든요.
4: 바이든인가요? 오바마인가요?
3: 아,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죄송합니다. 예, 예. 오바마입니다. 아, 오바마 때 시작이 돼서 이제 네네. 바이든 때까지 아. 그게 이제 바이든 때 9차례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때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먼저 뭐를 먼저 핵을 아니다 먼저 제재 해제를
4: 아.
3: 여기서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4: 똑같네요 지금
3: 똑같습니다. 상황은 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는 인정을 한 거죠. 아 먼저 핵을 완전한 반출이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란 정부의 그거는 모티베이션이고 그게 이제 지키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조금씩 기간을 두면서 반출을 하는데 완전한 핵 농축액 있잖아요.
4: 네.
3: 그거는 아주 먼 미래. 근데 이제 핵 농축 희석된 물질들은 조금씩 그 대신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제재 해제.
4: 네.
3: 그거에 맞춰서 이란산 원유도 정상 시장으로 조금씩 해제. 그거를 너무 어렵사리 그러니까 균형 줄다리기 게임에서 그나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네네.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 문서가 거의 막 수십 장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8번, 9번 계속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퉁으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한 번에 핵 반출.
4: 네.
3: 그리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완전 이제 개방.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재 해제.
4: 네.
3: 이걸 퉁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포커스는 서로 맞춰가면서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신혼살림 마련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근데 이게 아니잖아. 저쪽이 네. 먼저 하면 근데 문구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러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이 선제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동시 시점으로 모든 걸 갖다가 나래비를 세우니까 해석이 사실 파키스탄이 또 중간에 이제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그러니까 한쪽은 아 이게 되면 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이게 된다면 저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방향대로 해석을 하니까 네. 된다 했다가 아니야 다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4: 유연하겠네, 진짜. 네,
3: 수정 합의문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 수 있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지금 기간의 문제인 거죠.
4: 길어진다. 네,
3: 지금 4개월 벌써 이제 5개월째 넘어가고 네, 있잖아요.
4: 이제 좀 있으면 100일이 되죠.
3: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미 우리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우라는 기업들이 예. 이 운송료와 그다음에 원유 가격의 상승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PE 수지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에도 쓰이고 고무 제품, 자동차, 건물 예. 건설 다 쓰이는 제품들인데 그걸 가격을 매월 지금 5%에서 10%씩 계속 인상을 시키고 있어요.
4: 아, 높이는 중이네요. 네,
3: 계속
4: 지금.
3: 높이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들도 이제 수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페드는 어떤 입장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러우 전쟁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러우 전쟁 때는 사실 전쟁이라는 쇼크가 이제 없었는데 왔으니까 되게 크게 느껴졌고 그래서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이
4: 그랬죠.
3: 되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거를 수요를 눌러서라도 물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4: 그렇죠. 75BP 막 한 번에 올리고 그렇죠. 그랬었죠.
3: 그런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이제 트럼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니까 이게 이제 결국 정치인들과 페드 의장 주요 인사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저 사람만 빼면 네.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번 3월에 전쟁 나자마자 FOMC 열렸을 때는 지켜볼 사안이지.
4: 그랬죠.
3: 예. 아직 금리 인상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거 금리 인상 분명히 할 겁니다.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우 전쟁 경험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FOMC 위원들 한 4명, 4분 정도가 이미 올린 쪽으로 바꿨어요.
4: 맞아요. 예.
3: 바꿨는데 이제 시점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반기 중에 할 거냐, 아니면 당장 이제 6월부터 이제 해버릴 것이냐.
4: 그러니까 올리는 데는 이견이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3: 네,
4: 상황.
3: 네, 네, 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트럼프의 사람인 이제 케빈 어시가 오시는데 케빈 어시가 사람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차대조표를 줄이면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4: 아, 네.
3: 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4: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는 거는 돈을 묶는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돈을 예. 이제 걷어들이면서도 예. 금리를 내리면 네. 시장은 완화적이고 기업은 AI 네. 생산성을 계속 높이면서 친기업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자기 혼자서 만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 네, 굉장히 독창적인 이론이네요. 예,
3: 그, 예. 그러니까 말도 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한마디로 지금 원래 페드의 금리 기준금리는요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예치할 때 책정되는 금리예요.
4: 네네.
3: 이게 쉽게 뭐냐면 은행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네. 돈이 많으면은 지급 준비금을 막 이렇게 높여요. 막 높여요. 그러면은 뭐냐면 지급 준비금 비율 금리 그 이제 금리를 높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업은행들은 수익이 지급준비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페드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요. 어디다 아. 이제 연준에다 예치를 하는 거죠.
4: 그러니까 은행들의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데서
3: 그렇죠.
4: 금리 올리니까.
3: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예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면 그 전에 5%였어요. 근데 금리를 올렸어요. 5.25까지. 그러면 0.25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4: 그렇죠.
3: 이제 연준에다 예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없어지고 연준에
4: 거죠.
3: 더 많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걸로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연준에 예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네. 빼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이미 지급 준비금 비율이 거의 0%대입니다. 코로나 때 10%대로 낮췄고요.
4: 네.
3: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오면서 거의 0%대로 다 낮췄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미 상업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돈들은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4: 아, 예, 예, 예. 예,
3: 돈은 다 나가 있고 여기 지준에 예치한 금액조차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ESLR이라고 해서 상업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갖다 낮추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니까
4: 네.
3: 은행들 입장에서 신나가지고 지금 대출하고 이제 국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4: 돈을 엄청 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3: 엄청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인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스무스하게 금리 인하, 시장 금리가 완화되는 쪽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상상의 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미 시장에 풀릴 돈은 다 풀려 있고 연준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면서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국채 시장이 마비가 오는 거죠. 이미 풀릴 대로 다 풀렸는데 거기서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네, 네, 네. 그래놓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출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열심히 해줄 것이냐? 이건 아닌 거죠. 아. 왜냐하면 어차피 예치는 안 하는데 아, 금리 낮춘다고 해서 뭐가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거기다가 이제 더 대출을 할 여력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지준에 예치가 돼 있었으면 돈을 빼와서라도 더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즉 한마디로 상업은행들은 이미 풀 수 있는 돈들을 최선으로 다 풀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갖다가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페드가 어느 정도 이제 QT라고 하는 걸 하는 네. 순간 이미 국채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거다. 발작 일으켜 놓고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효과는 없다.
4: 없을 것이다.
3: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과학적인 이제 듀얼 어떤 이제 그 우리 듀얼 정책, 듀얼 금리 정책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이제 착오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 얘기인즉슨 결론은 금리 인상 쪽으로 하반기면 갈수록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패턴들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4: 아, 빠이 계속 있을 네네. 수밖에 없다. 네. 자,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냥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약간 SF적인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근데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한국은행에서 신현성 총재께서 지금 갈 길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역시도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달러를 많이 쓰는 동맹국들의 입장을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영국도 이미 금리 인상을 시사를 지난 했죠. 이제 네. 지난 3, 4월에 이미 강하게 했고 하다못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시상을 했고 지금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선언은 했습니다. 예. 하지만 세게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적자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지금이 절묘한 타이밍이 됐죠. 왜냐하면 성장률이 원래 작년도까지는 기대감이 없다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출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참에 한번 쉽게 말해서 묶고 가야 되는 거죠. 묶고 간다는 건 뭐냐면 환율도 높으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예요. 뭐냐면은 지금 유가가 높아가지고 쇼티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입 단가도 높아지는 상태인데
4: 그렇죠. 환율 올랐으니까. 네. 예.
3: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효과가

0: 지금 원유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철강, 비철강 모든 수입 원자재와 관련되는 제품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듀얼 압박,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1: 얘도 올랐는데 여기까지
0: 그렇죠.
1: 다시 올라
0: 예,
1: 버리고
0: 같이 올라
1: 있으니까.
0: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성장률은 그래도 스테디하게 올라가는
1: 네.
0: 추세이고 내년도의 성장률을 갖다가 나쁘게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2% 중반대 이상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외국 기관들의 이제 전망이 있으니까 요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절호의 시점이 된 거고.
1: 근데 그게 절호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잘 나오고 있지만 이게 어떤 실질 소득 올린다든지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이런 상황에서 금리 막 올려도 돼요, 근데?
0: 올려도 돼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1: 아, 그럴
0: 상황입니다.
1: 수밖에
0: 네,
1: 없다.
0: 그러니까 뭐냐면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타이밍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최근에 거의 2, 3년 동안의 그 공통적인 패턴이 이제 그나마 재정 쪽하고 우리가 수출 쪽에서 순수출이 조금 조금씩 플러스가 되면서
1: 그렇죠.
0: 이제
1: 예.
0: 성장률이 높아졌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굉장히 제로이거나 소폭 마이너스인 경우였고
1: 네.
0: 그리고 최근 이제 소매 판매 우리나라 국내 한국의 소매 판매도 보면은 전년비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제자리 걸음조차도 아닌
0: 네,
1: 거네요.
0: 마이너스가
1: 예.
0: 나오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내수를 살린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금리를 절대 올려서는 안 되지만 문제는 내수를 계속 압박하는 요인이 뭐냐면 인플레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내수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
1: 네.
0: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내 지갑에서 쓸수 있는 돈들이 유가 오르지 그다음에 외부 뭐 도입 가격 식료품 가격 오르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오르지 그러면은 사실상 실질 소득이 더 빠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쓸수 있는 돈에 지갑에서 이제 돈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잠깐이라도 올려서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부적인 어떤 이제 쇼크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이렇게 스무스해 놔야 그래 놔야 이제 실질 소득이 빠르게 주는 거는 막을 수 있다.
1: 네.
0: 근데 다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과 이란의 어떤 협정 자체가 계속 해수점을 못 찾고 원유가 지금 사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1: 지금
0: 그러니까
1: 여전히 브렌트유는 90불
0: 네.
1: 넘고 이런 정도
0: 그렇죠.
1: 수준.
0: WTI
1: 예.
0: 기준으로 보면 이제 80에서 100 사이를 기준으로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조성이 될것 같은데
1: 예.
0: 요 수준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계속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내수 경제 악화와 계속적인 어떤 실질 소득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금리를 올려야 되는 때는 맞고
1: 네.
0: 저럴 타이밍은 맞는데 이걸로 다 모든 게 해결이 될것 같진 않다. 후폭풍이 뭐냐면 저쪽에서는 원유 가격의 충격이 해소가 안 되면 사실 그 다음에도 또 우리는 계속 이중고에 노출이 될수 있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1: 대충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수 없고 저렇게도 할수 없는 상황이 계속
0: 네.
1: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될게요. 지금 이렇게 긴축 통화 정책을 한다라는 게 그날 금통위에서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순간적으로 증시가 확 빠지고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은 가계 기업에 오는 충격과는 별개로 증시에도 충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겠죠,
1: 예.
0: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은 국민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성장 펀드가 이끌어가고, 국민 연기금이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개인들이 우리의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제 외치면서
1: 예.
0: 이제 포모 속에서도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1: 네.
0: 어쨌든 이제 성장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생겼다는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자금력에 대한 한계성이 계속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끔 물꼬를 열어주고 있고 ETF나 뭐는 펀드에서도 이미
1: 그렇죠. 예.
0: 1차적인 매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소외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최근에 신용을 통해 가지고 크레딧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개인들이 들어온 자금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1: 신용대출이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한달 만에 2조가 늘었다나요? 그렇죠?
0: 네, 2조가 늘었으면 사실은 이제 그 담보대출은 이제 묶여가지고 상당히
1: 네.
0: 몇백억 정도에 불과했지만,
1: 250억
0: 네,
1: 늘었습니다.
0: 근데 이제 신용대출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제가 일각에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차 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대요.
1: 아~
0: 자동차 대출. 네.

0: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1: 그렇죠. 예.
0: 높아진 추세에서 거기에서 이제 금리까지 좀 올려버리면 이제 쓰는 사람들, 그 돈을 갖다가 크레딧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 예.
0: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기준금리 25, 그다음에 한번더 올려가지고 50pp 올린다 하지만 가상금리 오른 속도랑
1: 예.
0: 그다음에 기준금리 이제 시장에서 책정되는 조달금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각각 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게
1: 네.
0: 되면은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금리의 어떤 최종적인 골은 50이 아니라 기준금리는 50pp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75나 100pp가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까지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크죠.
1: 그러면은 이게 짧게만 하나 짚어보자면요. 이 이상의 수익률이 계속 증시에서 낮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그건 버블이 되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을 텐데 이게 꺼졌을 때 한순간에 신용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일부 존재를 하죠. 존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요즘에 핫한 엔트로피를 통해서 위험 경고 지수라는 게 이제 과거부터 원래 있었는데
1: 예.
0: 뭐 여러 가지 유가, 금리, 그다음에 은행의 대출, 그다음에 상업은행들의 이제 대출 정도 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지표랑 넣고서 저 돌려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맞다는 건 아니고 참고로만 보시는데 저의
1: 그렇죠.
0: 시각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고는 아니고 약간 이제 주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주의 단계.
1: 예.
0: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가 높은 거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 속도는 줄고
1: 그럴 수밖에
0: 예,
1: 없겠죠.
0: 반대로 이제 금리가 지금 터닝해서 올라가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 경고가 뜨고 있는 그러니까
1: 네.
0: 주의 경고가 아니라 주의입니다.
1: 주의, 예.
0: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폭락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적인 요소.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코에서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CEO가 지금 AI 확장 속도나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확장은 맞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자꾸 디램하고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1: 네.
0: 굳이 그거를 안 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번지는 리스크들이
1: 네.
0: 약간이라도 버터플라이 효과처럼 흔들어 버리면 좀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주의 단계다. 뭐 이런.
1: 알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유포리아식으로 어떤 희열에 젖어 있지만은 꼭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경고의 메시지도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신희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0: 아,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야.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이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시나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농산물 가격 어떻게 변동이 있었습니까?
1: 네, 지난주는 감자, 피망, 멜론의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감자는 하우스 봄감자 출하 진행 중에 노지 봄감자도 본격적으로 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502원으로 전주 대비 10% 낮았는데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 앞으로 감자 가격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망은 경남 진주, 전남 화순 지역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성 출하기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607원으로 전주 대비 7% 낮았습니다. 멜론은 보통 여름에 즐겨 먹는데요. 사계절 출하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품질이 좋아 5월 중순 이후 물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한 개당 약 13,100원이었습니다. 양파도 전년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식자재 마트 연기 할인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다양한 놀이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가격이 오른 품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품목...

0: 항목 있었습니까?
1: 네, 대파는 겨울 대파 출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봄 대파 생육이 지연되면서 최근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봄 대파는 다행히 병충해 발생도 적어 작황은 양호해 6월 이후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주 1kg당 가격은 2,675원이었습니다. 쪽파는 현재 주로 보성, 무안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소비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2.2% 소폭 올라 1kg당 5,417원이었습니다. 청상추도 셋짜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910원으로 전주 대비 2% 올랐습니다.
0: 청상추와 쪽파, 대파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에 소개해 볼 만한 제철 농수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천연소화제 매실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매실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흠이 없고 씨가 깨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거는 대부분 청매실인데 덜 익은 청매실은 독성 물질이 있으니 너무 덜 익은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매실을 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꼭지를 따지 않으면 쓴맛이 나올 수 있으니 매실청을 담글 때는 꼭 꼭지를 제거해 주세요. 매실은 효능도 다양한데요. 우선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칼슘도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 및 성장기 어린이 골격 발달에도 좋습니다. 또한 구연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매실청뿐만 아니라 매실 장아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이번 더운 여름은 새콤달콤 매실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조조가 목마른 병사들에게 매실밭이 앞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침 나오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원지선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깐부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된 단어죠. 4985번, 5560번, 9360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32번 쓰시는 분, 허란 기자님, 깊이 있는 취재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익 배분의 주체가 경영진에 의해서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를 노조도 납득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납득을 했으면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같은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8031 쓰신 분,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모두 나아지는 경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이런 거죠. 낙수효과가 적다는 점. 지금 내수경기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시간이 조금 줄었네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로 시작하는 6월의 첫날, 아침에는 다소 선선했는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는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여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제주에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밤부터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사평대로 서울 성묘병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차량이 많습니다. 정체되고 있고요. 서초대로는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까지 진흥아파트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차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군데군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있었고요.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2차로 잘 피해 가셔야겠고요. 그전으로는 행주대교부터도 속도가 처져 있습니다. 같이 가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고장차 소식입니다.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차 한 대 서 있고요. 그리고 구리 쪽으로 가는 길 한남대교 부근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10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린 바가 있어요.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표지 안에 들어왔던 분이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형사 고발 조치하고 한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궁박한 사정인 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형사 고발 조치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고발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재에 흐르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것의 의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된 그런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 내란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에 경문을 보냈어요. 부정선거론자들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교수도 지금 국내에 입국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에 편승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있어요. 네. 저걸 부정선거 연관 짓는 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저걸 어떻게 부정선거 저게 문제 제기하는 걸
0: 부정선거법률이 부위원장이라고
2: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반론이고 또 하나는 그럼 청와대가 언론에게 저때 찍힌 사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왜 했겠어요? 청와대가 저때 찍힌 사진을 공개해도 식별이 불가능하면 공개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공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때 찍힌 사진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곧바로 그게 공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 부분 수사하면 나오겠죠.
3: 예, 뭐 향후에 또 선관위 판단 이제 유권 해석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전 투표 이틀 동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는데 이 메시지를 두고도 여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 그리고 이후에 또 권력 남용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야당에서는 편가르기라고 비판을 굉장히 막 강하게 하시던데요.
2: 문헌적으로 보면 거기에 편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

0: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투표 동결을 하죠.
1: 예.
0: 투표권 하나의 행사는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건 아무런 거기에 편가르기나 그 투표 동료 이상의 의미가 물론 마음속에는 있죠.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사실 소속했던 정당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되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저 표현들을 볼까요? 자, 투표 행위는 한 사람을 찍는 겁니다. 특히나 소선거구제예요. 일부 이제 기초단체 의원들, 이 사람들을 중선거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 표를 하는 거 찍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많이 출마한 사람들, 자, 민주당 후보들, 소속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 개혁신당 후보, 조국신당 후보, 뭐 진보당 후보, 무소속까지 쭉 있죠.
1: 예.
0: 나머지는 그들인 거예요. 한 사람만 찍으면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찍히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당이라고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럼 나머지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치 세력은 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투표 포기는 투표를 찍으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투표 포기는 그들이라는 한 사람 행사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그들로 포섭이 되는 거고. 그럼 민주당 이외의 정치 세력은 이거는 악마한 거죠. 민주당 이외의 분들은 국민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 나의 삶을 해치는 분들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것은 투표 동료가 아니에요. 저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에요. 또는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고. 저 부분들은 물론 문헌상은 선거운동으로 안 보이지만 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3단 논법으로 가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1: 예.
0: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쓴 뭐 권력 남용, 악성 지배자가 일각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3: 글쎄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뭐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겠죠. 전직 대통령들도 투표에 임박했을 때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곤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와 같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투표 동료 당연히 해야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3: 그리고 본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표 동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그들이 누군지 특정이 되진 않았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찔릴 수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행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에요?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출마한 게 아닙니다. 다수의 정당들이 나와 있어요.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여러 정당들이 나와 있죠. 그런 정당들이 후보로 낸 상황에서 특정 정당만 지지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표 포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죠. 특정 정당이 연상되게 그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겠죠. 선거 개입, 지난 총선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24차례나 민생 토론회 개최 누가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던 민생 토론회를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수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약을 남발했죠. 그런 것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표 동료에 대해서 선거 개입 운운하는 것조차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정쟁화 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0: 저희가
3: 싶습니다.
0: 저희가 하나 생각해 볼게. 물론 역대 대통령들도 다 선거 개입성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행보를 다 해왔어요.
1: 예.
0: 은근한 방법으로 했죠. 그다음에 선거 운동 기간은 가급적 안 했어요. 13일 동안은. 근데 이번엔 유독 선거 운동 기간에 지방 행보가 대통령께서 많고 또 해당 지방에 가서 뭐 부울경 같은 경우 가서 직접적인 공약 빚으로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동남 그 투자은행 설립하겠다. 그다음에 회사 전문 법원 조속히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죠.
1: 예, 선거 때문에 나오는 이슈기는 한데요. 그 부분 비롯해서 또 이번 선거에는 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가담하면서 막판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관련 모습도 보고 오시죠.
4: 말로 하는 정치인이
5: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4: 정말 일하는 시장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영준 시장이 부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준이 뽑아주길 바랍니다.
6: 추경호 후보를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제1의

0: 뭐랄까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또 서울숲을 찾는다고 하고요. 전직 대통령들의 그 선거운동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크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2: 전직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죠.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선대위원장 같은 행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지역 본인과 깊은 인연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만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냥 전직 대통령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농단이라든가 뇌물죄를 통해 가지고 실형이 선고되었던 전직 대통령입니다. 벌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해요. 두 분이 합치게 되면 실형만 거의 40년 가까이 실형이 나왔던 분들이고요. 벌금액만 300억이 훌쩍 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원로로서 여러 가지 뭐 국정의 여러 가지 그냥 뭐 아젠다라든가 그런 데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선거를 위해서 나선다? 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아직까지 이번에 사면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분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의 몸이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그런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죠. 선거 전략 마땅치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직 대통령,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이번 지방선거에 소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전직 대통령들이 특히 격전지에서 등판했습니다. 특히 대구 서문시장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등장한 것, 이 보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4: 등장이 불가피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개입성 언행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나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행보의 범위는 스스로 자제하고 있어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2024년도 총선 당시에 뭐라고 하시면서 다녔냐면 내가 특별 연고지이거나 연고가 있거나 또는 나하고 인연이 깊은 후보들을 찾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두 분 전직 대통령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서울 경기까지 갔으면 지금 우리 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본인 연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연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왜 나쁠까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이재명 대통령 형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을 살려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재판이 중단된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그 대통령이 계속 중인 대통령일 때 일어났지 않았던 성남시장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불러서 혈안질을 하지 않나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나 입법을 시도하지 않나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전의 사법 절차를 다 마무리 지은 뭐 사면까지 된 거잖아요. 사법 절차를 마무리 지은 전직 대통령이 행보하는데 왜 전과자들이 와서 행보하느냐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느냐.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서까지 도와주면서 이 부분은 그래서 비판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 또한 그런 비판의 연장선상이라면 김경수 경남지사 공천 주면 안 돼요. 그분도 사실 똑같은 분 아니에요. 드루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비판은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고 어쨌든 전직 대통령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및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의 유세 지원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옥 3인방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른바 샤이 보수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5: 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6: 정성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감옥 3인방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윤석열, 이병, 박근혜 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7: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6: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 보수의 구심점이 되어주시고 투표를 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동안 투표를 주저해왔던 보수 유권자들에게 투표할 명분을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샤이 보수들과 그동안 투표를 주저하고 계시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 힘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6: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기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TN뉴스 FM 세계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하면 뭐니뭐니 해도 누가 뭐래도 여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5월 봄의 마무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여름의 첫날답게 더웠습니다. 어제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해요. 예, 다행히 서울은 아직까지는 열대야는 아닌데요.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국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 특히 산간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하고요. 집중호우가 벼락과 돌풍까지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남해안 지역 제주도에 계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의 더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33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름 옷들 다 꺼내셨나요? 지금부터 여름 더위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월요일 세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모으게 되면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기 때 모은 돈이 360만 원이 아니고요. 1224만 원까지 불어난다고 합니다. 복리 이자까지 더해지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근로자에게 이렇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또 기업에겐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백상훈 일자리정책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 백상훈입니다.
0: 서울형 이음공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우선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중장년 조기 퇴직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잦은 이직과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청년들은 낮은 임금에 취업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 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서울시가 매달 함께 돈을 모아 3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안정과 청년 중장년의 상생 고용을 통해서 숙련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0: 3년간 장기 근속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씩 내면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매달 총 34만 원을 적금 형식으로 모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3년이면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게 되지만 받는 돈은 그의 3.4배인 1224만 원과 그에 따른 복리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예, 근로자 입장에선 정말 너무나 좋은 사업인 건데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내면 서울시와 기업이 2만 원씩 추가로 더 내는 거잖아요. 각각 24만 원이 그럼 더 내는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 예, 맞습니다.
0: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1: 아, 예. 기업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0: 예.
1: 그래서 서울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대 이음 고용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년치 기업 부담금을 모두 환급해드려서 비용 부담을 없애실 수 있습니다. 또 서울형 이음공제 기업 납입금은 비용금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리후생이나 근로환경 격차 개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숙련된 기술이 전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선 서울형 이용공제 제도가 인력 수급과 양질의 인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3년치 기업 부담금을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나중에?
1: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0: 아하, 그렇군요. 이것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인데요. 보통 서울시 소재 기업만 해당되거나 뭐 서울시 소재 기업에 다니시는 근로자분들만 해당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의 경우 이건 어떻습니까?
1: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소재 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견 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서울 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 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아, 올해부터는 서울시에 있는 기업이 아니어도 서울 시민이 다니고 있는 지역의 예. 기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1: 예, 맞습니다.
0: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예, 청년 채용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만 19세에서 39세의 서울시민들 4대 보험을 가입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셔야 하고요. 중장년의 경우에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서울시민들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0: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1: 네, 서울형 이용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신청 서식과 증빙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용공제 누리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저희가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요즘 같은 고용 불경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중장년층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서울시 백상훈 일자리정책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밤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낮에는 햇빛 아래 또렷하게 빛나던 전각들이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을 입고 한층 고요하고 웅장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의 야간 관람이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곳은 1395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가장 먼저 지은 조선의 정궁인데요.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의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의 한 구절에서 따와 지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면서 270년 넘게 폐허로 남아있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500여 채의 건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곳이기도 한데요. 광화문 안쪽, 북악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조선왕조 으뜸 궁궐,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영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1번 용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2부에서 지난번 첫 시간을 문을 열었던 다시 궁을 걷다. 예, 오늘 시간 준비도 했는데 오늘 이 궁을 걸어볼 거거든요. 예, 여러분 미리 머릿속으로 이곳에 대한 추억과 이곳에서 봤던 것들을 좀 미리 좀 떠올려 두고 계시면 이따 2부를 훨씬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SAT로 내봤습니다. 조선 왕조 으뜸궁궐입니다. 조선 왕조의 으뜸궁궐. 요즘에 야간 관람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오는 6월 14일까지 진행된다고 해요. 정말 이곳에 밤에 가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조선의 정궁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이고요. 이궁 이름이 큰 복을 누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예. 아시겠죠? 1번 용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이곳에 대한 추억, 이곳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곳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분이 나오실 예정

이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이곳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지금 미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고요.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힐리 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구르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궁은 어디일까요? 예. 오, 8920번님.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궁이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6552번님도, 정말 아름답겠어요. 보고 싶다. 라고 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대한 추억을 다 갖고 계실 거고요. 그 야간, 밤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여러분, 정보답과 함께 이곳에 대한 추억 함께 보내주세요. 조선왕조 으뜸 궁궐, 광화문 안쪽 북악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곳이고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탔는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1번 용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보내드릴게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이 궁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BTS가 이곳을 무대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수임.

0: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사기관은 AI 등을 활용해서 녹취와 메신저 내용을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관련 내용 배우 김수현 측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김세희 대표가 5월 26일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 결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물론 이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뭐 저희 사건 자체도 이제 피해가 매우 크고 중대한 사안이지만 가세현이 그동안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제보 바탕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이제 유명인도 공격해온 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되면서 아마 김세희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지 않았으면 같은 방식의 피해가 이제 계속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안에서 김수현 배우가 1년 전에 약속한 대로 진실이 드러나는 점이 이제 가장 직부지만은 이제 동시에 수많은 미래의 피해자들을 미리 막았다는 점에서도 이제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이번에 김세희 대표가 구속된 거 일단 구속의 이유가 뭔가요?
1: 뭐 저희는 수사 기록 전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할 뿐인데 일단은 구속 사유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뭐 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핵심적인 허위 사실의 어떤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거니까 증거 인멸 우려의 가능성 제일 크게 이제 본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세로인 씨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뭐 이런 건 내용들 포함해서 가장 좀 놀라웠던 사실은 뭐냐면 그동안 녹취록 뭐 대화 내용 많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작년에 네. 김세희 네. 씨가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조작이라고 나온 거 맞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이번에 김세희 씨가 스스로 본인의 영장 청구서를 공개를 했거든요. 뭐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뭐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한 것이었을 거는 같고요. 영장 청구를 보면은 이제 김세희 씨가 이제 미성년 시절 교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내세운 카톡하고 녹취가 전부 다 AI를 활용하거나 뭐 프로필을 교체해서 조작됐다 뭐 이렇게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0: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김세희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I 조작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지난해 연말에 국과수에서도 그 조작 여부를 검사를 해봤는데 판단 불가 이렇게 국과수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국과수 결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 일단은 김세희 씨가 그런 주장을 한 거는 구속영장 발부가 되기 전이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다, 자신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당일 영장 심사 실질입니다. 기일만 4시간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희 씨뿐만 아니라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부지석 변호사도 나와서 이제 4시간 동안 본인도 할 말 다 했는데 법원에서 기록들을 다 검토하고 나서 이제 발부를 했으니까 구속영 그 김세희 씨의 기존의 주장이 이제 상당히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제 뭐 판정 불가였다 이런 게 자체가 작년에 이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게 확산된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감정 보고서가 뭐 공개가 되거나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확인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이제 기자님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국과수가 이제 그런 판정 불가를 내린 것이 이제 제공된 파일이 이제 원본이 아니다. 소음도 심해가지고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조작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판단 그런 이유로 해서 판정 불가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곧 녹취가 진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그 기술적인 사항 외에도 뭐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제공자를 믿을 만한지 진술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내용에 비추어도 진실한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뭐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0: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작년에 논란이 됐을 때 김수현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그때
0: 네.
1: 기자회견 때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한 것은 안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법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변호사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0: 아, 그 제일 처음에는 제가 변호인이 아니었었고요.
1: 예.
0: 그 당시에 다른 로펌에서 형사고소 대리라든가 민사소송 이제 시작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논평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대형 로펌이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조금 자유롭게 일해보고 싶어서, 이런 거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논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상해서, 좀 김세희 씨좀 이거 수상하다, 좀 증거 조작 가능성 같은 것도 좀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대리인들하고 이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닐까요? 사실 논란
1: 네.
0: 때는. 그래서 그때 좀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된 게 이제 작년 9월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당시에는 대리인은 아니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변호사님이 당시에도 사건을 보시면서 김세희 씨측 주장에 너무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해서 이 사건을 더 그때부터 좀 유심히 보신 것 같은데요. 김세희 씨는 앞서 이제 제가 경찰의 수사 결과 말씀 잠깐 드렸는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교제한 사실 없고 또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희 씨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과에 나왔나 봐요. 그렇다면 김세희 씨는 도대체 왜 그런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희가 그 이유까지 뭐 단정적으로 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세희 씨가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방송을 하는 거를 처음 관심 갖고 지켜본 게 이제 재작년 시양시 사건 때부터인데,
1: 네.
0: 가장 사람들에게 자극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방식으로 서사를 만드는 게 그분의 이제 방식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유족들이나 구지석 변호사가 대외적으로 한 얘기들 중에 일부는 이제 김세희 씨가 직접 주장한 내용하고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지석 변호사 입장은 뭐 예컨대 뭐 김세희 씨가 그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를 주장할 그 입증할 수 있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 뭐 엠범범보다 더 심한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예컨대 막 방송에서 많이 했었는데, 구지석 변호사는 알려진 바로는 본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김세희 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유족이나 부지사 변호사 쪽에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김세희 씨가 이것을 대중들이 가장 자극적이고 이제 재밌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허위 서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자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 가지고 조회수도 늘리고 이제 구독자도 늘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후원금 수익을 좀 노리고서 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1: 그럼 당시에 김세희 씨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변호사님이 그때부터 유심히 보셨다고 했고 문제가 많아 보인다 했습니다. 어떤 지점이 가장 이상하셨어요?
0: 일단은 사실은 김수현 씨가 작년 3월 31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나, 그러고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일단 가세현이 먼저 던져오는 프레이밍에서 저희가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이제 뭐 기사로도 보도도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무슨 변명을 하려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갑자기 카톡이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유심히 듣기 시작했고요. 보면은 카톡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니까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논평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그 카톡 내용 자체만으로는 이게 상대방 남자가 누구인지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김수현 씨가 그건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김수현이가 어떻게 이걸 김수현이라고 판단하고 했었을까. 나중에 이제 프로필 사진 자체도 그뭐 2010년 카톡인데 그 프로필 자체가 뭐 2000, 그보다 훨씬 뒤, 몇년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것들이 금방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 저건 김수현으로 교체를 했구나라는 것을 좀알수 있었고요. 제일 좀 제가 미심쩍이게 생각했던 거는 그 기자회견 이후에 부지석 변호사가 유족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아니, 김수현 씨가 왜 저렇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그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미성년 시절에 그냥 좋은 감정이 있었고, 사귄 거는 성인 시절 이후다. 이렇게만 김수현 씨가 말했더라면 뭐 좋았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 네.
0: 본인들은 이제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미심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논평했던 걸 계기로 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제 계속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김세희 씨가 자꾸 이제 수천 장 사진이 있다, 이거 공개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있다라고 하면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들을 갑자기 자료를 이제 공개하는 것을 멈췄고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뭐 5월 7일 날 무슨 기자회견,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게 이제 김세론 씨의 이제 고인의 욕지인데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뭐 제보자가 뭐 저기 미국에서 그 김수현 씨의 사주로 뭐 킬러한테 피습을 당했다든가 피습 당한 이후에 뭐 배우 원빈 씨가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해줬다라든가 이렇게 이제 황당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 사람이 이게 증거나 근거가 없이 질러놓은 말들을 맞추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죠.
1: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세희 측은 나는 조작한 게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 네. 카톡 같은 경우도 전혀 김수현으로 추정할 수 없는 카톡을 주고받은 거를 그쪽에서 공개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당시 공개된 녹취록이나 카톡 내용들이 지금 조작됐다고 수사기관도 밝혔는데 혹여라도 그 자료들의 출처 같은 걸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한 카톡인데 그 누구랑 했다던가 이런 거를 뭐 파악했다던가 혹시 이런 게 있으세요?
0: 이게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아마 뭐 영장 청구서나 여기에서도 뭐 알 수 없음으로 돼 있던 것들을 이제 교체했다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저는 영장 청구서 이렇게 30페이지 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만큼 좀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검찰하고 경찰이 그 이 김세희와 이제 관련 공범자들의 혐의 입증에 대해 상당히 자신이 있다 있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 카톡 대화가 김수현 씨일 수 없다는 점은 저희가 뭐 부존재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 시점에 이제 다른 영화 촬영 때문에 매우 바빴던 스케줄 같은 것도 이제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맥락하고 이 카톡 대화를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수현 배우일 수 없다라는 점은 저희가 뭐 제가 공개적으로 변론하면서 작년에 불가피해서 했었는데 그때 설명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이 저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출처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부지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은 김세론 씨의 핸드폰이 그 당시 핸드폰이 제출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그게 포렌식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어떤 다른 분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조작됐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하고 다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김세현 배우가 아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때 무슨 김세론 씨하고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시점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김선별 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이게 그럴 수 없다라는 점을 뭐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을 뭐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네. 뭐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재판이 되는 데도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1: 김세희 씨 구속 과정에서 김세론 씨 유족 측 대리해온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이제 이름을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 변호사를 피해자로 전환을 했어요.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공개된 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이제 피의자 부지석 이렇게 이제 접수가 돼 있어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알았는데요. 저희가 고소를 안 했거든요. 이분이 사실 상당한 피해를 준 게 맞는데도 그 내부적인 공모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사건 초기에는 아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이제 고소 대리인 하셨던 루펌에서 아마 부지석 변호사를 고소까지 하진 않았던 걸로 아는데 이제 전환이 된 걸 이번에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수사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사건 초기에 3월 27일 기자회견 그 제가 말씀드린 조작됐다는 카톡을 공개한 그 기자회견인데요. 그게 김세희 씨하고 부지석 변호사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이거든요. 근데 네. 그때 부지석 변호사가 김세희 씨가 만약에 혼자서 그렇게 했다 보면은 김세희는 사실 워낙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지석 변호사 나와서 이게 김세현 씨가 이 시절에 고인하고 저기 주고받은 카톡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니 변호사가 얘기하는데 자료와 증거를 다 검증하고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많이 믿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결과적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준 게 맞고요. 그 내부적으로 카톡 조작에 대한 관여라든가 또는 뭐 자료 제출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사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김세희 씨 한 명이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김세희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때 계속 유족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이?
0: 그 수사가 확대된다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결과가 사실은 이제 송치와 기소를 앞두고 이것은 그 주범자에 대한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김세희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만이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지금 1년 2개월이 됐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지.

0: 간다 이렇게 또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유족분들에 대한 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지금 수사 결과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을 많이 삼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 네.
0: 이제 대중들의 망자에 대한 어떤 추모 감정 같은 것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좀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확인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건 직후에 손해배상 청구액이 120억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0억 원 상당으로 지금 다시 재산정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0: 그거는 제가 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뭐한 이틀 정도 걸쳐서 크게 회자가 됐는데요.
1: 네.
0: 최초에 이 소재기를 했던 시점에서는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 뭐 위약금 소송을 받는다거나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추산해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실제 손해가 어떤 발생을 확정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앞두고 이제 재산정 해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저희가 이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해서 제출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3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해야 되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대리인이자 변호인으로서 이제 형사처벌 이런 뭐 극악한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제 판단을 엄격하게 받아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반복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언젠가는 출소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의지가. 근데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아주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이런 좀 일벌백계의 효과를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좀 민사적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선례가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1: 네.
0: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무슨 김수현 배우라든가 소속사가 무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가 엄청나게 사이버 범죄 피해를 입었고 명예와 인격이 지금 거의 뭐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상황에서 명예를 지금 회복해 나가고 계신데요. 배우 자체의 이제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관점에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300억 원이라는 어떤 숫자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배우가 원래 자리로 좀 돌아올 수 있게 우리 사회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고 지원해주는 어떤 태도와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손해배상 속가가 정해지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측에서 이제 지불하게 되는 겁니까? 김세희 측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피고로 김세희 씨가 들어 있고요. 그
1: 예.
0: 외에 이제 뭐 유족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그 피고로 돼 있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 공범 관계들이 확인이 되면 피고를 뭐 넣을 사람도 없고 뺄 사람 뺐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이 이제 정해질 텐데 이들 사이에서 법적으로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컨대 뭐 300억이 전부 다 인정됐는데 만약에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어느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전액을 저희는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구상관계라든가 그건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세희가 빠질 일은 그거는 0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판결금에 대해서 김세희 씨는 전액을 그 변제해야 되는 그런 채무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근데 그럼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김세희 씨가 가진 자산이 그만큼 안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들도 그걸 다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서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것이고요. 만약에 또 하나는 이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따지더라도 이런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때문에 감경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수준의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1: 네. 지금 뭐 김수현 씨하고도 변호사님은 계속 소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김수현 씨가 많이 좀 힘들었을 것도 같고 많이 법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뭐 팬들도 작품 활동 복귀 기다리는 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김수현 씨 근황은 어떤가요? 끝으로 좀 전달해 주신다면.
0: 예,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까요. 어떤 이런 피해를 본 입장에서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대중 앞에 서는 도록 사회가 돕는 게 어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배우가 입은 피해라든가 어떤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밝은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김수현 배우의 복귀 근황이나 뭐 계획은 이제 하나하나

0: 제가 한마디만 뉴스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좀 조심스러운데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소속사에서 신중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라이트 끝까지 잘 도와서 배우가 다시 작품으로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배우 김수현 측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4: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저축은행
1: 네 오늘 SAT 서울에 있는 궁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270년 넘게 폐허로 있다가요. 고종 때 흥성대왕군이 500여 채 건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곳 광화문 안쪽 북악산을 등지고 자리 잡은 조선왕조 으뜸 궁궐 어디일까요? 큰 복을 누리라라는 뜻의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정도전이 시경이 한 구절에서 따와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번 용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이 궁궐에서 갖고 있었던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445번님 BTS 노래가 소름소름처럼 들려요. 게다가 제가 당첨까지 되면 더 소름 크크 이곳에서 컴백 무대 한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이 궁궐의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7346번님은요 36년 서울 생활하면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꼭 다녀오겠습니다. 참 좋은 곳이죠 라고 하셨네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오히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어떤 좀 나들이 할 만한 데, 보러 갈 만한 데를 더 못 가시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예 시간 잡고 날 잡아서 오시는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그 앞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궁을 걷다 두 번째 시간 이어갈 건데 오늘 이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 아마 더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7479번님 두 달 전에 가족 모두 다녀왔는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 남녀가 한복으로 다니는 거 보고 정말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조선의 왕릉이나 뭐 궁궐이나 이런 데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큰 복을 누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궁입니다. 광화문 안쪽 북악산 등지고 자리 잡은 곳 1번 용궁, 2번 미궁, 3번 경복궁, 4번 미역궁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8: YTN i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이 햇살을 가려주는데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공기는 다소 후덥지근합니다. 오늘 서울은 30도 가까이 오르고요. 강릉과 경주는 32도까지 오릅니다. 지금 제주에는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비는 밤에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지방선거일인데 그날 전국이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선거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강동쪽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통행량이 좀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 월드컵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늦춰가고 있고요. 현재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 가는 길은 월릉분기점을 지나서 신내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쪽으로 서초와 양재 사이에 고장차가 있어서 고장차 구간 잘 보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외곽으로는 남사 진이 부근, 천안 호두역에서 부근 주춤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탈세 신고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인의 매수세와 삼성전자의 강세 등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4만 6,500원으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소폭 하락했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은 서울시에서 공사 감독을 담당한 직원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열차 운행은 대부분 정상화된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남은 기둥까지 철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은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는 32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이 흐르는 곳, 역사에 머무르던 공간 궁궐이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공간, 궁궐 속 특별한 서사를 따라 걸어봅니다. 다시 궁을 걷다. 오늘은 조선왕조 제1의 법궁, 왕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 조지영 전문해설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전문해설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아, 저는 국가유산청 소속의 이제 해설사가 되겠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이제 관람객들에게 경복궁이랑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궁궐 정각이라든지 방문객에게 편의시설 안내하는 그런 안내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궁궐에 가시면 우리 모르는 내용들, 역사적인 거,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보는 것들 의미를 한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요즘 너무 바쁘시겠어요?
1: 네. 요즘에 또 BTS에 방문하셔서 원래 또 경복궁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궁궐에 비해서 관람객이 제일 많은 편인데요.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특히 5월에 날씨도 좋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진짜 예, 많은 분들이
1: 맞습니다.
0: 오셨잖아요.
1: 지금 5월 달부터 이제 야간 개장을 진행하고 있어서 더욱더 관람객이 많아졌고요. 날씨도 좋고 요즘에 또 밤에 더 아름다운 궁궐을 볼 수 있어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야간 개장할 때도 해설사분들이 계세요?
1: 야간에는 해설을 운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궁궐을 거닐 수 있게끔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0: 그렇군요. 우리 해설사님도 야간 개장에서 가서 좀 보시나요?
1: 저희 야간에도 근무를 일단 하고 있어서요.
0: 여기서 근무하셔야 돼요?
1: 네. 야간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0: 네네.
1: 따로는 이제 저는 경복궁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창경궁이랑 덕수궁은 상시 야간하고 있어서 네. 다른 궁궐을 갑니다.
0: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지난번에 덕수궁에서 오셨었거든요.
1: 네, 맞아요.
0: 제가 되게 부러워했어요. 네. 아니 출퇴근을 덕수궁을 하시는 네, 분이 모셔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해설사님도 궁궐로 출퇴근하시는
1: 그쵸,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궁궐로 출퇴근하는 사람 진짜 이거는 난 너무 좋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1: 일단 무엇보다도 이렇게 나무랑 이렇게 주변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서울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궁궐이 곳곳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인데 이 딱딱한 이 도심에서 좀 편안한 자연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으실 것 네. 같고 우리 해설사분들은 궁을 이렇게 순환해서 네.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한 곳에 오래 계세요?
1: 일단 한 공간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서요.
0: 네. 경복궁 꽉 잡고 계시겠네.
1: 경복궁 예.
0: 여러분 경복궁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대신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궁을 걷다. 오늘 만나볼 궁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뭐 대한민국이 정말 으뜸가는 그렇죠?
1: 네.
0: 궁궐인데 경복궁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 경복궁은요 조선

0: 조선시대의 법궁이라고 불리는 궁궐인데요. 이 법궁이라는 것은 왕이 계신 중심 궁궐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궁궐에는 보통 법궁을 잘 붙이진 않은데 경복궁만 법궁이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나라를 새로 만드셨을 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시면서 제일 좋은 위치로 잡아서 만든 도시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궁궐이 경복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궁궐이랑 전혀 다른 점은 일단 배산임수의 지형을 다 골고루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좌묘우사라는 기본 이 법칙을 띠고 있습니다. 이 좌묘우사라는 거는 왼쪽에는 사당, 그러니까 종묘를 만들고 우사는 이제 사직단. 저희가 농경 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경 관련된 신들을 이제 모시는 제사를 또 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 궁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궁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근데 조선에도 여러 궁궐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 중에 경복궁의 규모를 치면은
0: 규모는 제가 따로 측정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복궁이라고 해도 지금은 다 면적을 그대로 갖고 있진 않고요. 사실 청와대가 있는 데까지가 경복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청와대까지는 아직 복원은 어렵고 그 아랫부분만 지금 경복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청와대 있는 데까지 궁궐을 다시 복원을 가능하다면 저희가 100%도 복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하긴 경복궁이 불탔었어가지고
0: 네, 맞아요.
1: 그때 거의 뭐 많이 불탔습니까?
0: 임진왜란 때 거의 전소됐다고 저희가 거의 표현이 되는데 됐어요. 이제 조선의 궁궐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경복궁이 먼저 지어지고 3대 태종 때 창덕궁이 지어지면서 두 궁궐을 같이 쓰는 양궐 체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제 집이 있으면 뭐 병고가 생기고 하면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데 왕께서는 아무데나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궁궐로 가야 돼서 두 개의 궁궐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체제가 됐는데 임진왜란 때 이 두 궁궐이 다 불타게 되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됐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창덕궁이 먼저 다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은 이제 한참 후에 고종 때 돼서야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네. 1300년 됐는데
0: 1590년이군요.
1: 아까 태조 얘기할 때 1300 제가 그걸 헷갈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00년 되고 네. 고종이면 1800년 되잖아요.
0: 네, 270년 동안은 거의 좀 빈터로 남아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복원한 궁이기 때문에 더 어쩌면 의미가
0: 맞아요.
1: 네. 클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경복궁 그럼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곳들을 하나하나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이 흥례문인데요. 네. 이곳은 어딘가요?
0: 네, 흥례문은 보통 광화문은 잘 아실 거예요. 경복궁의 이제 정문이 이제 광화문이 되겠는데요. 광화문으로 입장하시면은 그 다음에 보이는 문이 흥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흥례문에서 저희가 티켓을 이제 검표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요. 보통 이제 경복궁의 진정한 출입문은 이제 흥례문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흥례문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흥례문 안에서부터 이제 건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수문장 교대식 들어보셨나요?
1: 네네네. 네.
0: 수문장 교대식을 저희 흥례문과 광화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례문 앞에 있는 마당부터 시작해서 저희 광화문 밖에 월대라는 게 공사가 되었거든요. 이 월대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높게 만들어진 단을 의미하는데 2023년도에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례문에서 그 월대까지 광화문 월대까지 같이 사용해서 수문장 교대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도 그러니까 궁을 지키던 수문장들이
0: 네.
1: 교대하는
0: 네, 의식을
1: 교대 하고. 의식을 지금도 하는군요.
0: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흥례문 보시면 시간이 언제예요? 교대 보통 몇 시에 합니까?
0: 수문장 교대식은 하루에 두 차례에서 10시, 2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10시, 2시. 네. 지금 경복궁에 들어가서 10시, 네. 2시 때면 교대식을 보실
0: 네,
1: 수 있네요.
0: 네, 맞아요.
1: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복궁 정말 세계적인 주목받았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BTS가
0: 네,
1: 여기를 이 무대를 네. 하면서 특히 근정전, 경회로 이런 곳이
0: 맞아요.
1: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에 경복궁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 여운이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0: 예, 더 많아진 것 같고요. 일단 외국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 한 10년 차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만 해도 보통 주변 국가에서 많이 와서 중국분이나 일본분들이 보통 관람객으로 많이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잘 알지 저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나라의 분들도 많이 오셔서 아, 영향력이 참 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1: 맞아요. 지금 이 방송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해설사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그곳에 사진을 저희가 띄워놓을 거거든요. 화면에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조선의 으뜸 전각이자 법궁, 경복궁의 중심 근정전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1: 근정전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근정전은 부지런하게 정사를 돌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조선의 이제 킹메이커로 불릴 수 있는 정도전께서 이름을 지으셨다고 알려져 있는 건물입니다. 저희 경복궁에 사실 임진왜란 후에 이 고종 때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500여동의 많은 건물들이 다시 지어지는데요. 그 건물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90% 이상이 다시 헐리게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밖에 이제 건물이 남지 않는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복궁의 긍정점, 가장 특별한 점은 건물 기단이 이제 두 단으로 된 월대라는 게 또 있는데 다른 궁궐과 다르게 그 월대에 난간석이 있고 거기 위에 동물 석상들이 많이 있는 게
1: 맞아요.
0: 특징입니다.
1: 네. 아니 경복궁의 궁 중에 석상, 동물 석상이 네. 가장 많은
0: 맞아요.
1: 궁이잖아요.
0: 네.
1: 그 동물 석상의 의미는 뭐예요?
0: 이 동물 석상은요. 사실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총 크게는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건도감이라고 해서 경복궁이 중건될 당시에 남겨진 기록서가 있었는데요. 일부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이제 반출되게 되면서 없어진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저희가 발견해서 번역까지 하면서 한 종류가 더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네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는 12지 예, 12 동물들이고요.
1: 네.
0: 옛날에는 자시옷이 들어보셨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동물들로 사용됐고요. 또 한 종류는 서수라고 해서 상서로운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서리마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좋지 못한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신이라고 해서 방향을 지키는 사방신인데 옛날에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방향마다 지키는 신들을 이 벽화에 그려놨듯이 그게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긍정전에는 총 6개의 계단이 있는데 예, 계단 방향마다 그 사신들을 놔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것은 막아주는 역할을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8수라는 게 영건일기의 발견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28수는 전통 별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제 네 방향으로 나누면 동서남북이 되겠고 방향마다 이제 신들이 아까 사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7개 별자리들을 연결하면 사신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 북방, 서방, 그리고 동방에서 이 사신이 완성되는 그 별자리를 4 곱하기 7에서 28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동물 석상이 예. 근정전 위주에만 있는 거예요?
0: 네.
1: 경복궁 내에서도?
0: 네. 그래서 근정전 오시면은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관람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4, 5월 달에는 월대로 올라갈 수 없게 됐었어요.
1: 예.
0: 근데 6월 1일부터 이제 오늘부터가 되겠는데요.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올라가셔서 이제 내부도 보실 수 있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렇죠. 아, 석상들의 의미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다시 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0: 맞아요.
1: 날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이 어디지? 막
0: 그렇죠.
1: 이러면서
0: 네.
1: 볼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근정전 말고 또 하나가 경회루입니다.
0: 네, 경회루는 네. 이제 제일 관람객분들께서 오시면 꼭 보시는 건물 이제 넘버 2가 될 것 같고요.
1: 넘버 1이 근정전,
0: 네,
1: 근정전
0: 넘버 2가 경회루. 이제 경회루가 네. 되고요. 이 경회루는 이제 경사스럽게 모이는 곳이라는 뜻인데 왕과 신하들이 덕으로서 만나서 경사스럽다. 이 공간은 왕과 신하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 사신들까지 오셔서 연회를 할 때 쓰이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루라는 건물 특징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건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누각 건물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옛날에 만 원짜리 지폐 뒷면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중요한 이제 국보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1: 경회로 연못 위에
0: 네,
1: 떠 있는 느낌이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네.
1: 뭔가 더 신비로워 보이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웅장하잖아요.
0: 맞아요.
1: 누각 중에서도
0: 그렇죠.
1: 웅장한 누각. 그래서 근정전과 경회루면 아주 대표적인 경복궁의
0: 맞아요.
1: 상징적인
0: 네.
1: 건축물입니다.
0: 네.
1: 그래서 두 곳 알아봤고요. 요즘에 또 관람객들 사이에는 소주방의 인기라고. 아, 이 소주방 그쵸.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학생들도 요즘에 많이 오는데 소주방 소주 마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소주방이라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에요. 우리 주방 하면은 이제 많이 아실 건데 그 소자가 음식을 익힐 소자를 써서 이렇게 주방을 말합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수락관도 많이 들어보셨을
1: 수락관
0: 건데요.
1: 수락관 많이 들었죠. 드라마에 많이 나왔죠.
0: 네, 수락관은 음식을 이제 차리는 공간이고요. 소주방은 음식을 이제 만드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복원된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그 건물을 활용해서 안에서 음식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항상 상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별 기간에만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하는 기관이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네네. 거기 사이트 가보시면은 그 관련된 사항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시식공감이라고 해서 네. 두 가지로 이게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식사를 드실 수 있는 두 가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참가해 보시면 좀 재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이면 가서 먹어볼 수 있나요? 혹시 네, 먹어볼 네. 수 있는 프로그램도
0: 식사,
1: 있어요?
0: 네, 먹어보고 심지어 차담 같은 경우는 역사 강사가 오셔서 해설도 해주시거든요. 차를 마시면서 역사적인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그것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 요거는 사전 신청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야 될
0: 것 같아요. 인기가 좀 많은데요. 그 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 아마 기간에 네. 네, 안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무슨 진흥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0: 국가유산진흥원. 네.
1: 국가유산진흥원 여러분 홈페이지. 네. 그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는 여러분 즐겨 찾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제가 다시 구글거다 네.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료가 네. 정보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거는 즐겨 찾기 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경복궁 하면 지금 저희가 근정전, 경회루, 소주방 지금 이거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해설사님이 추천하면 이거는 꼭 알고 보면 좋겠다. 혹은 이 장소 꼭 가셨으면 좋겠다.
0: 저희 지금 사실 잘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을 거고요. 아시는 분들은 또 매년 오시는데 저희가 4월부터 10월 사이는 경복궁 뒷부분까지 제일 끝까지 가보시면은 지복제라고 해서 도서관이 있어요. 왕실 도서관인데 고종 때 이제 창덕궁에서 갖고 온 건물이에요.
1: 네.
0: 옛날 이제 한옥 건물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돼 있어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께서 경복궁을 다시 이제 복원을 하시면서 창덕궁에 사시다가 같이 갖고 온 건물이 되겠는데요. 많은 책들을 이제 보관했던 건물이고 지금은 그런 책들은 다 박물관이나 국가기관으로 옮겨져 있고 대신에 여러분께서 좀 읽기 편하신 지금의 시대의 역사책들을 안에다 소장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집옥제.
0: 집옥제. 네. 집자가 모을 집자에 옥이 보배 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책을 하나에 이제 보배로 본 거죠.
1: 집옥제. 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0069번님이 덕혜용주님이 마지막까지 사셨다던 낙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당시 덕혜용주님을 모시던 상궁 나인들도 함께 거주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낙선제는 창덕궁에 있는
0: 예,
1: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네. 아마 다음에 또 창덕궁 선생님 오시면 한번 네.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덕혜옹주 영화 나온 다음에 그 관람객분들께서 여기가 그 덕혜옹주 사시던 공간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궁궐이 네. 시기별로 쓰이는 게 좀 달라서요.
1: 네.
0: 예, 창덕궁.
1: 앞서도 네. 사실 경복궁과 창덕궁을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머물 공간을 경복궁과 창덕궁 두 맞아요. 곳을 만들어놨었다라고 네. 설명했고 지금도 지복제 네. 설명하시면서 창덕궁 약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네. 막 창덕궁에 대한 그쵸. 설명도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경복궁을 꽉 잡고 계신 분입니다.
0: 네, 경복궁 관련해서.
1: 경복궁 관련해서는 네. 뭐든 다 좋아요. 경복궁 네. 네,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창덕궁은 다음에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음에 요거 질문 드려보면 좋겠어요. 경복궁 가면은 사실 이런 궁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찍네. 나도 찍어야지 줄 서서 사진 찍고 막 이런단 말이죠.
0: 네, 그렇죠.
1: 기다리잖아요.
0: 네.
1: 우리 세설사님이 기다리시지 마시고
0: 네.
1: 여기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데. 사진 찍을 수 있는 좋은 공간.
0: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복제 공간까지는 힘드셔서 안 가시더라고요.
1: 그렇게 많이 네. 안쪽에 들어가 있나요?
0: 지복제는 거의 청와대 쪽이랑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경복궁 북쪽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경회루까지 가보시고 피곤하셔서 보통 많이 돌아가시고요. 지복제라든지 그 옆에 또 가보시면 명성황후가 이제 시해당했던 이제 건청궁이라는 네. 건물이 있는데 예, 예. 사실 이 건청궁이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만 기억되긴 좀

0: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3: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4: 지금 시각은 11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50%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 늘어났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0.7% 증가한 4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3월 기록한 861억 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 사상 처음으로 8,600선을 넘은 데 이어 8,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8,770을 기록하고 8,780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7천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7세대 제품 출하 소식에 전 거래일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며 8.68% 오른 3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기대감으로 상한가인 38만 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소규보다 높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5월 31일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칩의 빅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했고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인 아람코, 엑손모빌, 쉐브론의 합산보다 22% 많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의 시총도 지난 3월 이후 거의 3배로 급증해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 차이나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구조 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 뒤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전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환불 금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전 위험 징후를 인지했지만 한국철도공사에 일상 작업으로 보고해 열차 운행 통제와 같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이 확보한 철도 운행 안전협의서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6일 오전 8시 18분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2시 반 철거 현장에서 2.9cm 지반 침하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한 지 6시간 만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한 진단 작업을 승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공사는 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표기했고 지반 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작업 사유에는 슬래브 전도방지 설치라고만 기재했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 도로 붕괴 현장 수습 이후에도 남은 기둥 철거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철도 횡단 구간에 남아있는 교각 7, 8, 9번 철거 작업을 위한 작업 계획서를 오는 4일 고용노동부에 내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 공사 재개 일정이 바로 잡힐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은 기둥 철거는 철도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만 진행할 수 있어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탈세 신고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탈세 의혹 제보 780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81%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비상가동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실은 공지를 통해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하게 임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가동 체제에 따라 모든 당직자는 투표 종료 시까지 즉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언론과 온라인 여론, 후보자 동선과 메시지 등에 대해 상시 상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특이 사항이 생기면 신속한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생결단 총력체제에 돌입해 국민에게 투표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만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살린다며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 기호 2번의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광란의 폭주를 2년 동안 지켜봐야 할 거라며 오만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제어 버튼을 눌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외부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하는 것조차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에서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의 핵무기 구매 가능성을 직접 압박한 결과 이란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들이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의 수정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5월 31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측의 무난 교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 역시 합의문에 자체적인 수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측이 수정안을 적용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1도, 습도는 34%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갑방을 쓰면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상해서 캐물으면 남편은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 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 손 하트를 하고 있거나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확대해서 보니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나가자, 너의 곰돌이가. 누가 봐도 연애 편지 아닌가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같이 우린 친한 형 동생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 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0: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남편과 그 상대 남성의 관계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연자분이 남편을 이 때문에 폭행했는데 오히려 내가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편은 그냥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모텔은 술 마시고 쉬려고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동성 간의 만남, 이것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겠죠?
1: 네, 저희 그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그 부정행위라 함은 이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3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제3자가 이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하고요. 본 사안에서 이제 뭐 남편과 그 남자분이 동성이긴 하지만 뭐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뭐 투숙을 하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뭐 이런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은 것은
0: 그러게요.
1: 누가 봐도 이제 단순한 친한 지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렇죠. 그 뭐 참고로 이런 뭐 모텔에 투숙하는 거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뭐 모텔에 이제 투숙한 거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된 남성이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는 충분히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사연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 한데
1: 네.
0: 남편을 폭행했어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부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상간남한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 우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폭언 폭행 행사한 점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 네.
1: 이혼 소송에서 이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이제 폭언 폭행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좀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혼인 파탄 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서 서로 간의 책임이 대등하다. 라고 보여지면 이제 쌍방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네, 사연자분의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0: 네.
1: 만약에 사연자분과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이 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이제 위자료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일 때 상간남한테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1: 그 우선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로 이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진전 연대 채무 즉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이 잘못했으니까 같이 책임져라 이런
1: 예,
0: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배우자와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 포기한다라는 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간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제 배우자랑 이제 조정을 할 때 이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조정 조서나 이런 데 적시할 경우에는
0: 네.
1: 그 상간자에 대한 어떤 채무 면제, 뭐 손해배상권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조정 당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도 이제 좀 잘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제 사연자분한테 위자료를 다 줬어요.
1: 네.
0: 그러면은 둘이 같이 잘못한 건데 한 사람이 다 줬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렇게 책임을 좀 분배해야 되잖아요.
1: 예, 맞습니다.
0: 네, 금전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1: 이제 공동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만편이 만약에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상간자 측에 이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요.
0: 네.
1: 상간자가 전액 변제하면 이제 남편 쪽에 이제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한쪽이 다 이제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른 쪽한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0: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이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의 관계라도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이 상간자 책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배우자와 합의를 할 때 상간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정 당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다채로운 먹거리로 활기가 넘치는 서울 광장시장. 그런데 최근 한 식당의 위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료컵을 꺼내 남은 얼음을 물로 대충 헹둔 뒤 생선 위에 얹어서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관할구청은 즉각 현장에 나서서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쓴 행위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100만 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는 조리기구 청결 미흡으로 50만 원, 이렇게 총 150만 원의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문을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영업 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냐라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손님이 식당에서 남긴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가져다 쓴 경우라서 기존 음식 재사용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과태료 처분이 당시 내릴 수 있는 법적 최선이었던 셈이죠. 다만 이와 별개로 광장시장 상인관리업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당 식당에 자체적으로 3주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이 햇살을 다소 가려줍니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공기는 비교적 후덥지근하고요. 오늘 서울은 30도, 강릉과 경주는 32도까지 오릅니다. 제주에는 오전 중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밤에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지방선거일인데 그날은 전국이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선거 당일날 한낮 기온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 부근 5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 정체고요. 공항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게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물이 없고요. 구리 쪽으로 나가는 길은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에서 정상 속도를 못 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용비교 부근 1차로 막고 차선을 그리고 있고요. 의정부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두 건의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기흥 부근 1, 2차로에서는 버스 관련한 사고가 있었고요. 또 양재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번에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800대까지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올해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문이 우리 증시에 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도 급등세군요.
2: 네,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을 탄 코스피는 장 초반 이미 8,500대를 돌파했고 이후 8,800대까지 뚫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지금도 8,800 중반을 오가며 9,000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 이상 오른 34만 8천 원대를 오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7% 오른 233만 7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LG전자의 약진입니다. LG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26% 이상 상승한 37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네이버도 급등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는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CEO가 이번 방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관련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3%대 내린 1000대 초반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오른 1508.8원으로 출발해 지금도 1510원대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과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저쪽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11시쯤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번 정도 큰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그룹 계열의 방산 기업이고요. 워낙에 좀 예민한 그 제품이 그 제조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번지진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YTN의 제보자가 보내준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전 외삼동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신고가 있었던 거고요. 한화 사업장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까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는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YTN의 제보와 목격자에 따르면 큰 폭발음이 들렸고 현재는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연기는 좀 잦아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구급차가 목격됐다. 그리고 폭발 초기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붉은 화염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YTN의 제보자가 보내주신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지금은 이 영상보다는 연기가 좀 잦아들었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에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고 지금 연기가 치솟고 있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월간 수출 기록을 두 달 만에 또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수출만 370억 달러가 넘어섰는데 올해 들어 다섯 달 동안의 누적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연간 최대 흑자 기록을 이미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환 기자, 수출 실적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5월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역대 월간 최대 수출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53.2%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수출 증가율은 198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하는 날, 그러니까 조업일수가 하루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수출액이 42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입은 20% 넘게 증가한 60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월에서 6월, 지난달까지 누적 흑자는 이미 1,019억 80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지난 2017년 연간 최대 흑자 기록인 952억 달러를 단 5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1: 네, 이 같은 흑자 행진 역시 반도체 호조의 영향이 컸죠.
3: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9% 넘게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321억 달러를 차지했고 시스템 반도체 역시 4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석유 제품 수출이 5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6% 늘었고 석유 화학 제품 수출도 37억 달러로 11%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수출 단가 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과 비철금속,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산물까지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2개 제품이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동발 물류 차질과 관세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5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줄었습니다. 또 철강과 일반 기계 수출도 같은 이유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서 1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수출도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보다 59% 넘게 늘어난 159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4: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선불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5: 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불매운동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에 이마트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조건 없는 환불을 발표했습니다.
6: 말이 아닌 행동으로
7: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6: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 네,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선불 충전금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선불 카드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문으로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2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는 정 회장의 말처럼 추가적인 신뢰 회복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4: 시공사가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나기 전 위험 징후를 인지했지만 한국철도공사에 일상 작업으로 보고해 열차 운행 통제와 같은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이 확보한 철도 운행 안전협의서 자료를 보면 시공사 측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전 8시 18분 서울역을 찾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사는 협의서에 안전진단 작업을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표기를 했고 집안치마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작업 사유에는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라고만 기재를 했습니다.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이 위험지역 외 작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열차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조치는 모두 필요 없으므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 한번 전해드렸던 바로 대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환자가 지금 발생해서 환자를 현재 그 관련된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이 속보 관련 내용인데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가 이제 발생해서 현재 이송 중이고 정확히 몇 명이 이송되고 있는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1시쯤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세 번 정도의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현재 이곳은 대전 외삼동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사업장인데요. 한화 사업장이 이제 폭발음이 발생을 했고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조금 전에 제보자가 전해주신 바로 그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여부가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일부

0: 그 다친 사람이 발생해서 현재 환자가 발생해 근처의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바로 이곳은 이제 그 방산 업체로 알려져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근인데요. 이곳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을 했고요. 현재는 연기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연기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와 함께 주변에 소방차나 구급차 등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의 어떤 목격담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구급차가 당시에 이 부근에 도착을 해서 이 소방차와 함께 이제 주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 초기에는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요. 붉은 화염도 일단 목격이 됐었는데 이 목격자에 따르면 현재는 이와 관련한 어떤 연기 같은 부분은 조금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1: 네, 폭발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 59분쯤입니다. 폭발 장소는 대전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인데요. 폭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1시 18분쯤에는 화재에 대한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됐고, 11시 20분쯤에는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됐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환자가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은 보안 시설이라서 정문에서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취재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YTN 제보를 해주신 분에 따르면은 폭발음이 한세 차례 정도가 발생을 했고 폭발 이후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외삼동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자가 이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11시 2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1시 20분쯤에는 유성구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더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노조가 오는 12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그리고 구조 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2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집행한 뒤에 추후에 교섭 상황에 따라서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없이 일명 두바이 존드 쿠키와 상하이 버터떡을 만들어서 유통한 혐의로 관련자 4명과 커피 프랜차이즈 법인을 적발했습니다. 무등록자가 만든 두바이 존드 쿠키는 약 7만 개로 이 가운데 5만 5천 개가 과자 제조업자에게 팔려 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처럼 유통됐습니다. 또 버터떡의 경우 만 개가량이 불법 제조됐으며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를 통해서 가맹점 8곳에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종전을 위해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 우라늄 확보, 핵 보유 금지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동시에 협상 결렬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스콧 배산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제시했던 미국의 레드라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양보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3: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콧 배산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2: 이어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된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큰 실수였다며 결국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의

0: 의자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며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 현재 협상과 서신 교환이 진행 중이며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현 단계에서 오가는 발언과 추측은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사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요구를 구체화한 종전 수정안으로 다시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네, 오늘 뭐 주가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런 속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훈풍을 타면서 오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속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전국 곳곳이 유세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이제 진짜 유권자들의 선택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판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사전투표율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 23.51% 역대 지방선거 기준 최고치라 그러는데
1: 네.
0: 이 수치로 여야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습니까?
1: 여야 유불리를 사실은 일반화시켜서 따지긴 어려운데,
0: 네.
1: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선거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사전선거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이건 한세 가지 영향 정도가 있는 것
0: 예.
1: 같아요. 하나는 이게 선거가
2: 김상일
1: 막판으로
2: 정치평론가입니다.
1: 가면 원래 결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결집 현상이 양쪽 다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사전선거 제도 자체가 이제 일반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알려져 있고 익숙하고, 그다음에 선거의 편의가 굉장히 올라갔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편해지고 많이 알려졌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선거 당일날 나의 스케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좋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미리 해놓으면 당일에 어디 갈수 있다.
1: 그렇죠. 굉장히 쓰기가 편하잖아요. 하루 전에 어딜 출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동시에 작동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진보정의 좀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중도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집단지성으로 많이 귀결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란청산 종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들, 그 다음에 심판할 것들은 그 다음에 또 심판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사전투표율이 23.51% 정도면 나중에 최종 투표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세요?
3: 글쎄요,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2: 윤희석
3: 사전투표
2: 전
3: 제도가 이제
2: 국민의힘
3: 정착이
2: 대변인입니다.
3: 돼서 선거일 여러 개 중에 내가 편한 쪽으로 가겠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을
0: 그러니까
3: 듯해요.
0: 꼭 보수 진영에 불리한 건 아니다, 높다고 해서
3: 그렇죠.
0: 그렇게
3: 그럼 예를 들어
0: 보십니까?
3: 첫날은 얼마고 둘째 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수 지지자들 중에 사전투표를 좀 꺼려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 본 투표는 그럼 몇 명이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근거가 부족할 수가 있다. 대신에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 의향이 높은 거니까, 아, 관심이 많구나, 유권자가.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관심이 정말로 뭐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이냐, 야당을 도와주기 위한 관심이냐, 또 지역별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 네. 어쨌든 양 진영이 지금 뭐 결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0: 네.
1: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런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게 뭐 대통령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1: 예.
0: 이제 그 유명한 말을 이제 인용하신 거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상대편을 뭐 의미한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1: 저
0: 근데,
1: 밑에 어제 그 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0: 그러니까 저게 다 이제 이
1: 예.
0: 유명한 말들을 인용하신 것인데,
1: 어디서 좀 인용한 말들입니까?
0: 네네네, 말들이기
1: 아,
0: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1: 예.
0: 들어요. 그래서 저거를 국민의힘이 물고 들어오면은
1: 예.
0: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그동안은 당의 당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 중심 이슈보다 본인들이 다른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1: 예.
0: 다닌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중심 이슈로 모두 쓸어오면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또 줄투표가 일어날 수
1: 아.
0: 있는 양상이 되는
1: 김상일
0: 겁니다.
1: 평론가님 보시기엔 이거 비판하면은 말려드는 것이다.
0: 말려드는 거가 결과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면 현실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않을 수가 없고,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하는 거기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선례가 남는 개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이 선상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밟는 그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1: 예.
0: 좀 이런 논의를 조금 더 공론의 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은 악성 지배자다. 발끈했는데 뭐 김상일 평론가님 분석대로 말려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말려들었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관련해서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의사표시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조차 대통령께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투표 포기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 얘기를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 예.
2: 과연 그 말씀에 맞는 발언이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정치 무관심의 대가가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플라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한 2500년 전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건요.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정치적 선동에 따라서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고 한 얘기예요. 그럼 이 대통령이 과연 이분의 말씀이 옳은데 플라톤의 말에 따른 그러한 어떤 경구를 새기면서 정치하고 계시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정치적 선동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최근에 있었던 스타벅스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어쨌든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여야 모두 격전지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뜻밖의 민주당의 격전지가 된 곳은 바로 전북지사 선거죠. 전북지사 선거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3: 당 대표께서 자기가 전략을
4: 송영길
3: 정했고
4: 더불어민주당 인천
3: 본인이
4: 연수갑 후보입니다.
3: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이 후보를 이렇게 당이 방치하고 전라북도에 신경 쓴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다. 지금은 당력을 전라북도에 지금 다 끌어다 갈게 아니라 평택에 집중해서 이겨야죠. 그건 교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무슨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할 사람들,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4: 송영길
5: 전
4: 교수님의
5: 대표가 지금 후보죠.
4: 사무총장입니다.
5: 연수가 후보가 그동안 당을 떠나 있어서 당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간의 사정들을 좀 확인하고 말씀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뭐 자꾸 복당 뭐 운운하는데 뭐 9월에 복당하겠다. 이거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아닌 밤중에 넋두리입니다. 이거는 복당은 결단코 없습니다. 불법적 현금 살포로 징계 제명된 사람을 그 어떤 당대표라도 복당시키는 은전을 베풀 수 없습니다. 더욱이 김관영 후보는 초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지역이 지금 전북 지역인데 김관영도 무소속 후보인데 민주당 사람이다. 송영길 전 대표 발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곧 이어질 8월 전당대회
0: 예.
1: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0: 예.
1: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었으면은 제명했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니까 느껴지는 바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 와중에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적절성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어쨌든 당 지도부도 전북 선거를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0: 예.
1: 계속 김관영 후보는 뭐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걸로만 캠페인이 가능할까 그 부분도 전략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잠시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대전에서 일어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관련해서 속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에 위치한 공장 연구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처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환자가 이송됐다, 인명 피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상황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YTN에 보내준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화면 보이시죠?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로 이어졌다. 이렇게 앞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캠프에 로고송 사용이나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이런 속보까지 전해졌습니다. 현장 상황은 저희가 추가로 속보가 전해지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윤희석 전 대변인님,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관련 속보가 좀 들어와서 또 선거 이틀 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최근에 안전사고도 좀 있었고요. 율동이나 이런 걸좀 금지하자 정청래 대표 입장이 나왔는데 뭐 국민의힘도 관련해서는 뭐 같은 지시가 나오겠죠.
2: 예, 바로 그렇게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도 중요한데 결국은 선거라는 것도 국민과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 만큼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너무 그 선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뭔가 좀 자제하는 모습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런 뭐 사고 있을 때마다 저희가 선거 앞두고 뭐각 당의 이제 선거 전략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달라. 그리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뭐 여야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을 모아야 되겠죠.
1: 국가가 있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요새 사회 구조 자체가 발전을 위주로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가는 대응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AI의 발전은 빠르지만 AI가 적으로 돌아섰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자원을 거기에 투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문제나 보안 문제는 시대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느끼고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 저기 폭발 사고가 난 것이 어떻게 보면 K 방산의 좀 상징 같은 곳
1: 그렇습니다.
0: 아니겠습니까?

0: 그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북지사 선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있었는데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사람이다. 이 발언에 민주당이 지금 발끈했고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오래 떠나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민주당 사람일 수가 없다라면서 발끈했어요.
1: 좀센 발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0: 예.
1: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인천 연수갑의 재보궐선거 후보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선거를 뛰는 느낌이에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상당히 강하게 시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전북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김관영, 이원택 두 후보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김관영으로 상징되는 다른 분과 이원택으로 상징되는 정청래 현 대표 이두분 간의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러니까 전북 선거에 관한 발언을 송영길 전 대표가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론은 8월 전당대회 이분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선거전에 임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민주당이 지금 국회 상황도 너무나 좋고 의석도 많으니까요. 정권도 민주당 정권이 이제 들어온 지 1년 정도 되고
0: 예.
1: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많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 내부에서 좀 정치적 방향이, 전략적 방향이 다른 분들의 무리로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느낌을 충분히 갖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처음에 이렇게 많이 눌렀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권 출범 이후로 쭉 오는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갈등을 제어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불거지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이걸 더 이상 막을 수 있겠느냐? 8월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보실 만한 그런 관심 포인트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진보 진영 지지자들의 시선은 지금 지방선거보다는 8월로 향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김민석 총리가 6월 중에 사임할 것이다. 오늘 언론 보도도 나왔어요. 뭐 환송 만찬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김민석 총리도 그러면 8월로 시선이 향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제 개인적인 뭐 정보와 판단에 의하면
0: 예.
2: 송영길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0: 예.
2: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영길 전 대표는 그럼 왜 얘기를 했냐? 그거는 그쪽 계파 쪽에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달아올랐다.
0: 예.
2: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관리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식의 만약에 소리가 나오게 하면은요,
0: 예.
2: 출마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영길
0: 그렇습니까?
2: 대표, 전
0: 예.
2: 대표가 나가는 상황이
0: 예.
2: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총리로서의 모습에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0: 보안을
2: 모습을
0: 유지해야 된다.
2: 뭐 보안 유지도
0: 예.
2: 유지고
0: 예.
2: 어쨌든 그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밝힌 건 아니고 언론 보도가 그냥 나온 거거든요. 이게 흘려나온 게 일부러 흘린 거다 뭐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1: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김민석 총리가 근데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뭐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당 대표까지 여당의 대표인데 본인과 생각이 좀 다르게 보이는 분이 당선이 되면은 국정 운영에 굉장히 차질을 빚는다는 인식을 주변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0: 예.
1: 그렇다면 가장 믿을 수 있고 가깝다고 볼수 있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죠. 제 생각에는 사퇴 시점이 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임으로써 한 3월 정도에 사퇴하고 당에 가서 좀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했을
0: 예.
1: 텐데 총리가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을 테니 그 사태가 좀 잠잠해진 지금 이 시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직을 물러나시는 게 아마 그쪽에서 보는 전략적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김관영 후보는 뭐 본인의 전략이겠지만 전당대회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바뀌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도부

0: 가 바뀌면 내가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저게 이제 선거 전략이에요.
0: 예.
1: 굉장히 뭐랄까요, 영리하게 짠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좀 저는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런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방송에서 조언을 했었거든요. 가는 순간 차기 전대 분위기로 전북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가시더라고요.
0: 예.
1: 가시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또 반대하는 쪽은 또 결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게 차기 전대 어떤 하나의 전초전 성격을 갖게 되는 그런 게 돼버렸는데, 안 가시고 드라이하게 민주당 후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0: 예.
1: 가셨으면 상황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0: 만약 국회 입성하면 정청래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 타격입니까?
1: 도지사가 만약에
0: 예.
1: 된다면은요, 전북
0: 예.
1: 도지사를 우리 당이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1: 그럼 일단은 당대표로서의 지방선거에 큰 실책 하나가 기록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해도 그걸 갖다가, 아,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만 이렇게 큰 박수를 유도하기가
0: 예.
1: 쉽지 않은 상황이 될수
0: 네.
1: 있다. 다시 말해서, 8월 전대에서 본인의 가장 큰 무기를 고장내트리는
0: 예.
1: 그런 어떤 형국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관영 후보가 최종 당선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도지사 선거인데 제가 국회 입성이라고 잘못 표현한 점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격전지가 이제 부산이고요.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갔습니다. 국밥을 먹는 모습이 전하고 정말 똑같다. 이런 또 표현도 많이 나왔는데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됩니까?
2: 적어도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에게는 긍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분의 이제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신 분이 박형준 후보니까
0: 예.
2: 그런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이 부산에 가셨다. 그 자체로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이제 특이한 점은 박미식 후보가 지역구를 비우고 거의 가셨다는 거죠.
0: 저 오른쪽에 바로 앉아서 같이 국밥을 먹는 그런 화면이 노출이 됐는데, 이 국밥집에서 나온 나쁜 사람, 이 단어가 누구를 칭하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밥집에서 박미식 후보에게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민식 후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나쁜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박민식 후보 주장이고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행한 분께 연락이 왔는데, 박민식 후보 주장 황당하다고 얘기를 했다 하면서, 박민식 후보가 초청도 안 했는데 제 발로 찾아와서 옆에서 이제 국밥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나쁜 사람이 누군가요?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특정
0: 일반.
1: 지역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0: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1: 선거에서 그러니까 타당, 상대당을 이제 그렇게 좀 지칭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들의 편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 전직 대통령이 나온 것이 과연 빛이 클 것이냐, 그림자가 클 것이냐. 라는 건데 저는 그림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은 그림자가 짧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곳이 많죠. 근데 지는 해는 어떤가요? 그림자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비치는 곳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림자가 어둠이 훨씬 짙어지는 과정이고 그림자가 길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빛과 그림자를 잘 따져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평론가님이 너무 시적으로 표현해 주셔갖고,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저기 가서 국밥 먹은 게 본인한테 도움이 안될 거라고
1: 그렇죠.
0: 보시는 거군요.
1: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늘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어쨌든 MB 효과는 어떤지 이것도 뭐6.3 지방선거 당일에 저희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 북구갑, 부산 중에서도 북구갑 선거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데, 네거티브 과열전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유세 중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돼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3: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4: 시간을 줘야 해요. 네.
5: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3: 네, NHN 주주인데.
4: 이거랑 NHN 공동. 하시면서 무슨?
3: 무시하시는 거예요?
6: 제가 박민식 후보와
5: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가 후보입니다.
6: 참 측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못난 정치가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싸우려고 드는 찌질한 정치입니다. 지지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외지인이 싫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이나 유튜버들하고 직접 나서서 싸웁니다.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스워지고 찌질해지는 것은 박민식과 하정우입니다.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달라, 총력 대응해달라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속보를 전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 대응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후보와 캠프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 등 이런 것들을 극도로 유의해달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캠프에 이런 지시를 하달을 했고요.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이틀 전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을 극도로 유의해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뭐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입장이 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후보 영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튜버가 하정우 후보에게 질문을 한 유튜버가 북구갑의 유권자는 아니지만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좀 후보로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렇죠. 이제 그 유튜버가 하정우 후보가 듣기에 좀 불편할 질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주식 관련한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 때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나는 네이버 주주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0: 예.
2: 하정우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선거 전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아마도 그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아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옆에 분이 말리잖아요.
0: 예.
2: 이게 결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가 중요한 건 맞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보여지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0: 예.
2: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남은 시간 선거운동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0: 지금 북구갑이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고 네. 굉장히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과열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가 외지인들 네. 자꾸 와가지고 선거판 네. 흐리고 있다 이런 불만을 여러 번 토로했잖아요. 네. 뭐 유권자도 아닌데 후보에게 저런 공격적인 네.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유튜버긴 하지만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0: 예.
1: 그렇지만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뭐 캠프에서 일반적인 논평을 내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드라이한 말로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생각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모든 걸 다 맞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시고 저에게 감정의 상처가 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죠. 왜? 어쨌든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파를 통해서 제 그 이야기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그거에 대한 각각의 반응들은 제가 그냥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책임 부분은 그래도 덜하지만 그분들은 아예 정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따르는 책임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선거 운동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정우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선거 이틀 전이라 뭐 유세전이 상당히 치열할 텐데 저희가 전국 대담 중에 계속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지도부 모두 선거전에서 언행을 극도로 유의해달라, 조심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1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3: 1544-8777.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0: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전북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전라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틀간 자동 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9: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도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비교적 여유 가 있는 편인데요.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데 용비교 부근 1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잠깐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로 목간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작업 구간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에도 작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 영동 대교 목간 지점 1차로 그리고 이후로도 월드컵 대교를 목간 지점 1차로에서 각각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고요. 안성분기점 부근 1, 2, 3, 4차로에서는 현재 장애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4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부근 2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YTN 라디오 57번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이틀 뒤 우리는 한 칸의 도장을 찍습니다. 누비를 뽑을지 정하는 건 여전히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한 표 주변이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화면 속에선 AI가 개표를 읽어주고 어떤 영상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고 선거를 게임처럼 해보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이 익숙한 선거 풍경에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AI 시대의 선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한 표의 무게는 그대로일까요? 6월 1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와 함께 방송을 하는 온에어. 저는 인간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6.3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벌거열 선거가 함께 치러지죠.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네 살림을 맡을 일꾼을 뽑는 날이고요. 내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후보 또 정당만 바쁜 게 아니고요. AI도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바뀌었네 라고 할 말이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세상 AI로 많이 바뀌었네 입니다. 선거에서는 AI가 어떤 활약을 또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AI 진행자죠. 에어가 정리해 줍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 지금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게 누굴까요? 거리에 나선 후보들일까요? 아니면 화면 뒤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AI일까요? 오늘은 AI 시대의 선거 풍경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개표 방송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컴퓨터가 당선 확률을 숫자로 내놓으면 사람이 그걸 받아서 풀어 설명했죠. 그런데 이번엔 AI가 직접 말을 합니다. 개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읽고는 지금 이 지역이 접전이다. 여기는 곧 윤곽이 나온다. 사람 대신 해설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선거 흐름이랑 지금을 비교하는 일도 AI 몫입니다. 공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챗봇에 물어보면 후보 공약을 쉽게 풀어주는 AI 선거 비서도 나왔고요. 방송 화면이랑 카운트다운 영상까지 AI가 만듭니다. 민심을 읽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젠 사람한테 일일이 묻지 않고도 AI가 가상의 유권자를 만들어 답을 짐작합니다. 나이, 사는 곳, 평소 성향을 넣으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다. AI가 추론하는 거죠. 선거를 아예 게임으로 만들어서 직접 후보를 키우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다만 사람이 직접 답한 건 아니다 보니 이걸 진짜 민심으로 봐도 되느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밝은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가 만든 가짜, 딥페이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워달라고 요청한 딥페이크가 지난달 25일 기준 9,900여 건, 지난 2년 전 총선 때보다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후보의 선거 벽보를 AI로 엉뚱하게 바꿔 거짓 정보를 퍼뜨린 일도 있었는데 20만 명이 본 뒤에야 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가짜는 이제 AI가 잡습니다. 정부가 만든 딥페이크 탐지 AI, 정확도가 97%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엔 얼굴만 들여다봤다면 이젠 영상 전체를 훑어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선거의 거의 모든 곳에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선거로 뽑는 일꾼이 4,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동네 살림을 맡을 사람들이죠. 화려한 AI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후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선되는 것보다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결국 표를 던지는 건 사람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누굴 뽑을지, 왜 뽑을지 그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선거 곳곳에 들어온 시대, 우리의 한 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고작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는 게 좀 민주주의의 주인이 내가 맞나? 주권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누구든 왕이든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모두 한 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이자 위대한 힘이기도 하죠. 자, 에어의 브리핑 잘 들으셨죠? 개표 방송도 민심을 읽어내는 일도 심지어 가짜를 골라내는 일까지 선거판에도 AI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새롭고 시대가 다릅니다. AI로 여러 가지 활용해 보시는 거 좋지만 저는 이런 얘기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당선 여부보다는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아마 후보자 모두가 그런 마음일 건데요. 당장의 경쟁 때문에 과열해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좀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또 굉장히 똑똑하게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가려내시더라고요. 자, 본래 목적에 맞게끔 민주주의 축제로서 선거가 잘 진행되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다, 좀 가깝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선거를 게임으로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민심 게임 형태로 내가 알겠다 이건데 명백히 여기 나와 있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여론조사나 과학적 예측이라기보다는요. 게임 형태로 선거를 좀 여러분들 투표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독려하기 위한 즐거운 장치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후에 그거 개발한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와 온마이크 시간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8,500선과 8,600선을 한꺼번에 뚫으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 무렵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9.2포인트, 1.29% 오른 8585.38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8603.79까지 치솟으며 8,500선과 8,600선을 연달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 외국인은 6월 첫날에도 9,49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는 상한가까지 오르고 LG CNS와 LG는 20% 안팎 급등했습니다. DB증권 강현기 연두원은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상승세도 계속될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가 최대 11,7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 역대 최고를 찍으며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전국 유권자 4,464만여 명 가운데 1,049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0.50%로 뒤를 이었는데 호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대구는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전보다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AI 개인 비서를 쥐어주는 모두의 AI를 올해 말 선보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간담에서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고 편리하게 AI를 쓰게 될 것이라며 연내 서비스 개시를 밝혔습니다. 지금의 챗봇은 여권 어떻게 발급받아? 하고 물으면 절차만 안내하는 데 그치지만 모두의 AI는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서 찾아 작성해주는 사이버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용자는 만들어진 서류를 최종 검토만 하면 되고 AI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을 위한 특화 기능도 들어갑니다. LG AI 연구원과 SK텔레콤 등 4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이고 이 가운데 2곳이 최종 선정됩니다. 2028년까지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전반에만 멀티골을 터뜨리며 홍명보호가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31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유타주에서 열린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두 골에 조규성의 추가골, 황희찬의 페널티킥까지 더해 완승했습니다. 월드컵의 개막이 2주 앞두고 고지대 적응과 전술 점검을 동시에 마친 만족스러운 리허설이었습니다. 다만 대승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반 8시 조유민이 충돌도 없이 허벅지 뒤쪽을 붙잡고 쓰러져 햄스트링 부상이 우려되고 후반 15시엔 배준호가 상대의 거친 태클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만 밝혔는데 대표팀은 오는 6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엘살바도르와 다시 뉴스였습니다.
0: 네, 코스피도 정말 또 계속 붐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하고 세계 국내 시장에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따라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본 투표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꼭 투표하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AI도 모든 국민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3분 뉴스 이거 한 손에 핸드폰 들고 뉴스 보시면서 한 손으로 양치질 하시려면요. 치약 핸드폰에 묶고 입 헹구기도 애매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개발한 거니까 꼭 핸드폰만 들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온마이크로 넘어갈게요. 자, YTN 라디오 온 AI 라디오 온에어의 메인 토크 시간 온 마이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AI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주로 능력 있는 인간 지능 두뇌와 함께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모시는 분도 이력이 독특합니다. 게임을 만들고요. 게임을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해외 유명 게임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소개하던 프로듀서였기도 했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게임을 가르칩니다. 게임 그러면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에이 그거 뭐 시간 죽이고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요. 게임의 형식이 들어간 콘텐츠 뭐 여러 가지 영화 또

0: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산업 전반에 녹아 있습니다. 게임 아주 중요해요. 노벨상 받은 게임 이론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선거 역시 게임으로 즐기고 독려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인데요. 동양대 김정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교수님,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씩 하십니까?
1: 게임을 만드는 일에 한 7시간, 8시간 우와. 하는 것 같습니다.
0: 이 아이 즐기셔야 되는데 만드시느라.
1: 만들고 네. 또 플레이도 해보니까요. 예.
0: 그렇죠. 자,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대학교 김정태 교수입니다. 지금 한참 뜨거운 회사죠. 삼성전자에서 한 5년 정도 이제 주임연구원까지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게임, 국내 게임 개발을 한 200 프로젝트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외 게임 들여다가 퍼블리싱이라고 하죠. 한글화해서 파는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200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이거를 제가 총감독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게임 산업계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은 이제 제가 게임이 단순히 이제 오락을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연구를 열심히 해 가고 있습니다.
0: 예. 뭐 어른들도 아이들도 심심하면 전철 출퇴근길에 간단한 게임도 즐기시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전반에 교육 분야 아니라 정치, 정책까지도 게임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게임으로 좀 더 뭐랄까요? 일종의 정치의 관심을 높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Who win? 누가 이길까? 이걸 만들어 보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1: 호윈 말 그대로 이제 저 게임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네. 마지막 부분에 유윈 하고 끝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0: 대충 세대가 예 기울여지네요. 저도 압니다. 예. 예, 유윈. 네.
1: 예, 거기서 이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 우리 동네 정치인 이제 후보자죠.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이 후보자를 어떻게 잘 육성을 하고 이해를 해볼 거냐 뭐 네.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루하고 어찌 보면은 정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0: 예, 이게 사실은 게임하고 선거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네네.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신 의도, 목적이 궁금합니다.
1: 예,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때였는데요. 십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십여 년 전에 학생들한테 야,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제 후보인지 너 알고 있니? 뭐 이런 그때도 이제 지방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0: 네.
1: 모르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예, 그때보다 지금은 아마 젊은 세대들이 정치를 이제 무관심을 넘어서 다소 혐오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게임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정치 특히 선거를 게임처럼 재밌게 만들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됐고 논문도 발표하고 아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AI 기술이 너무 좋아졌지 않습니까?
0: 네.
1: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래서
0: 네.
1: 그래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게 돼서 제가 이른바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을 구현하게 된 겁니다.
0: 예. 저도 이 클로드를 활용해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좀 보충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20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알아서 게임 기능을 넣더라고요. 단계별로 틀리면 이걸 보상해 주고 뭐 아니고 이런 걸 야, AI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게임 현장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1: 아, 그럼요. 예, 게임 개발자들도 그렇고 이제 게이머들 자체도 이 AI와 챗봇하고 즐기는 거를 게임처럼 즐겁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와서 몇 번 봤습니다. 회원 가입을 아직 못 해가지고 더 깊이 우리 동네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이게 자칫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선거 결과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 후, 윈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1: 후, 윈은요. 크게 말하면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공식 네.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판세가 어떻게 됐나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0: 네.
1: 이제 유권자분들 중에는

0: 그다음에 후보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고자 이제 했죠. 근데
1: 네.
0: 단순하게 이제 선거 판세나 이런 것만 보여주면은 또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1: 맞아요.
0: 거기에 이제 우리 동네 정치인은 내 손으로 한번 키워보자라는 의미로
1: 네.
0: 육성 게임 전략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1: 아, 예전에 일본에서 그 흔히 뭐 다마고치인가요? 이렇게 뭐막 내가 이렇게 해서 키워주는 그런 게임 방식도 들어간 거네요.
0: 그렇죠. 그거를 본격적으로 넣으려면 또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1: 맞아요.
0: 다 지금 집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소위 이제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하죠. RPG 스타일로 해서
1: 네.
0: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간단한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1: 네.
0: 들면, 당신이 이제 후보자이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1: 네.
0: 특정 지역에 가면은 한 번에 인사를 잘 받아주기도 하지만
1: 아.
0: 어떤 지역에 가면은 세 번, 네번 만나야 인사를 겨우 받아주는 뭐
1: 굉장히
0: 이런
1: 사실적이네요.
0: 것들도 예,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1: 네.
0: 선거라는 게 선거 운동이라는 게 이렇지 만만치 않다. 이런 것도
1: 아.
0: 예, 간접 체험을 하고 또 동네별로,
1: 네.
0: 지역별로 이제 특정 정당에 이제 우호적인 것도 있고 어떤 후보한테는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것들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시뮬레이팅 했습니다.
1: 예, 정치 현장을 저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권자가 이렇게 게임 형태로 내가 들어가서 좀롤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 후윈입니다. 그냥 whowin.kr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첫 줄에 써 있습니다. 본 서비스 후윈은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선거 동료 정치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공식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 인터뷰도 지금 선거철이라 민감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들어보니까 막 여러 가지 재밌는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러면 게임 참여자들이 그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결과가 이렇게 반영돼서 나오는 건가요?
0: 아, 이 부분은 사실은 선관위 쪽에 제가 좀 확인을
1: 아,
0: 했었는데,
1: 네네.
0: 그렇게 연동을 시켜버릴 경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일부 이제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그거 연동은 지금은 안 시켜놨고요.
1: 네.
0: 그래서 정치인 키우기는 정치인 키우기로 그냥 그 지역별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후보자 인사시킨다라든지 아니면은 투표소로 데리고 가는 뭐 이런 정도의 시뮬레이션만 해놓은 게임이고요.
1: 예.
0: 그 AI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지방선거 이제 지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지역의 선거 판세를 볼수 있는 거는 완전 빅데이터, 공개된
1: 아,
0: 빅데이터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0: 15년간 투표 결과를 아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로직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1: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들어가서 보신 분들은 뭐지라고 보시면 제일 아래 나와 있습니다. 며칠 기준 어떤 자료를 활용했다. 그리고 지난 선거 결과들 이런 것들도 쫙 나와 있고요. 이건 뭐 AI로 이렇게 대충 판세를 읽으시라라는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막 전단지와 확성기보다 조금 자기 동네 공약이나 후보나 정치 이해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저는 긍정적 평가가 들거든요. 실제로 교수님은 이거 지금 만들어 보시고 여러 피드백도 받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존보다 더 낫다라는
0: 예.
1: 평가가 왔나요?
0: 예. 이 시뮬레이션 결과나 요 방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선거 방식이나 그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이제 현장 기반의 선거 운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 네.
0: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 선거에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여러 포맷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그 뭐랄까요? 이걸 실제로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나 뭐랄까? 이게 실제가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게임이나 프로그래밍보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으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해본들 반응을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 예, 반응 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1: 네.
0: 어떤 분은 이제 게임 속에 아바타하고 이 주민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주민들이 등장하는 패턴을 보니까, 야, 우리 동네 이야기랑 너무 판박이 같다. 그러니까
1: 아.
0: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드린, 특정 이제 동이나 이제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야당 판세가 좀 강한 곳 같은 경우에는,
1: 아.
0: 등장하는 NPC라고 하죠.
1: 예?
0: 이제 주민들 그 캐릭터가, 그쪽 세력의 이제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든지 그
1: 와.
0: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무의미한 게임처럼 동네에 들어가면은 이제 NPC들이 와르르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 그냥 뻔한 게임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니라
1: 네.
0: 지역의 데이터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을 하고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 얘기네. 여기 한번 더 들어가 봐야겠어.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1: 야, 아 이거 데이터가 지금 다 반영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0: 네. 지금
1: 여러분
0: 이제
1: 그 파란 옷
0: 예.
1: 입고 아주 빨간색 있는 지역에 가면 악수 잘안
0: 네.
1: 받아주잖아요. 지금
0: 네,
1: 그런 게
0: 악수도
1: 게임에 다 들어가
0: 예.
1: 있다는 거네요.
0: 네,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1: 네.
0: 예, 기간이 좀 짧고 저도 이제 예, 밤에 주로 주말하고 밤에만 하다 보니까 아직
1: 아.
0: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놓진
1: 아니,
0: 않았지만
1: 학생들을 좀
0: 예.
1: 다 이렇게 이번 학점은 이거 참여하는 거야, 이러고 좀 같이.
0: 학교에선 그렇게 했다가는
1: 아,
0: 예.
1: 그렇군요, 예.
0: 아주 예, 상당한
1: 아, 정치,
0: 그런 일이
1: 하긴
0: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대학 안에서도 너무
0: 예.
1: 정치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면 요즘은 어떤 게임이요.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모험을 하고 그래서 점점점 그 사람이 계급이 레벨이 올라가고 뭐 원하는 걸 쟁취하고 이런 방식인데 NPC는 그때 나오는 논 플레이어 캐릭터들 즉 거기에 나오는 뭐 주민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야, 이런 거 저는 젊은 세대가 이좀 뭐랄까요? 정치 쪽으로 훅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 같거든요. 투표권이 없는 초등학생들한테도 해보게 하고 싶을 정도인데 게임은 늘 만드실 때 프로듀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 게임 이용자, 유저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0: 네.
1: 생각하시잖아요. 이 정치
0: 네.
1: 소비자는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고관여층에만 쏠려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른바 뭐 무관심층, 뭐 중도층, 무관여층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사실은 제가 요 이제 이른바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게임에서 레벨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 네.
0: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당 지역,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 그다음에 플레이어들한테 흥미롭게 그 동네를 탐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잘 설계하는 걸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도시 레벨 디자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1: 네.
0: 실제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지역의 게이미피케이션을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플랫폼에도 실제로 게임 레벨 디자인과 그다음에 게임 난이도 설계 같은 거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1: 네.
0: 그중에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선거 데이터와 투표 데이터들만 이용한 게 아니라 지역의 특정 이슈, 후보의 평판이라든지 사건 사고 뭐 이런 부분들도
1: 아.
0: 관심 지역구에는 좀더 반영을 한 거죠.
1: 예.
0: 이게 소위 이제 레벨 디자인과 난이도 설계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AI 시뮬레이터를 직접 돌려볼 수도 있게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았을 때 낮았을 때 우리 지역 판세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1: 네.
0: 그거를 선거 예측 맵의 색깔이 변할 수도 있게 이른바
1: 야.
0: 매직쇼도 제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1: 미리 좀 체험해 볼수 있는 느낌도 드네요.
0: 그렇죠.
1: 야.
0: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30%뭐 넘고 그런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좀 많이 나갔지 않았을까 해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특정 정당 쪽에 좀 색깔이 좀더 예, 해당
1: 네.
0: 색깔로 좀 진해지는 이런 거를 또 보실 수도 있고요.
1: 예,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치에 좀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 취지인 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고요. 저희 애청자 7654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게임 해보고 있는데요. 시민들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귀엽고 재밌네요. 제가 출마한 기분이에요. 라고 지금 한 분이 또 답을 주셨습니다.
0: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예, 아니, 좀 어떤 방식이든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심과 또 선거를 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축제에 실제로 그 뛰고 있는 선수들은 종종 심하게 싸우잖아요. 좀 축제답게 네. 만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선거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든지 이 접근 방법이 공정성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이라든지 정치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되게 신경 쓰실 게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지금 이제 클로즈라고 하죠. 이제 네. 내부에서 몇 명이 볼 때는 제가 넣을 수 있는 기능이나 그다음에 구현했던 것들이 이거보다 한 30% 이상 더 많습니다.
1: 아.
0: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의를 해서 네. 문제가 없는지 그 답을 듣는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1: 네.
0: 그때 많이 좀 빼기도 했고 일부는 공개를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처럼 혹시라도 제가 만든 이 AI 활용한 이 플랫폼이 어떤 후보자든 어떤 정당에 약간이라도 그 불리하거나 아니면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한 게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객관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산출해서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사실은 새벽까지 있다가 예, 좀 전까지 업그레이드를 또 했습니다. 방송 직전까지.
1: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이제 띄워놓고 하고 저희 청취자들도 보고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방향이라든지요. 선거에 대한 뭐 구체적 실체적 예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과 관심을 더 모으고 쉽게 선거를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임 형태의 선거를 많이 하자, 투표를 많이 하자라는 캠페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0: 하나 더 좀 네. 얘기를 드리면
1: 네.
0: 그냥 그 AI가 뿌려주는 데이터 말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컨트롤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지도와 그 컨트롤 바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해보면은
1: 네.
0: 아 내가 투표를 더 열심히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도 해볼 수 있게 아.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1: 즉
0: 그런 맥락으로 네. 예 요거를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 선거 참여가 어떤 결과를 줄지에 대한 일종의 AI 예측인 거고요. 뭐 그거는 내가 참여하는 건 나 위에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한다인 거고. 게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지금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후인으로도 국민들한테 좀 재미난 서비스를 제공하셨지만 이외에도 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0: 당초에 계획을 제가 계속 구상해왔던 거는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역균형 발전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때이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심각하죠. 네.
0: 예, 지역 소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특히 이제 지방 청년 일자리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힘이 되고 응원을 드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희망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자기들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선순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이제 희망입니다.
1: 네. 정말 게임 이러면 그냥 내가 재미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는데요. 현실 세계와 내가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도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실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강했었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까지 감안하면 대한민국 게임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K게임이 또 전 세계에서 좀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문화강국 하면은 가장 이제 그 앞장에 서 있는 분야가 바로 게임 분야예요.
1: 네.
0: 한때는 이제 콘텐츠 수출의 70%까지 게임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1: 그렇죠.
0: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나 이용하는 시간 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형국인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게임 생태계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그다음에 지역에 다가가고 건강 그다음에 사회 발전으로 위한 쪽으로 게임 생태계가 이제 더그 문을 열고

0: 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예요.
1: 네.
0: 그중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하고 온라인 쪽에 좀 쏠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콘솔 쪽을 좀더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플랫폼까지도
1: 네.
0: 확대를 하고 이렇게 AI, 피지컬 AI 같은 거랑 아케이드 게임장을 이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은 매출도 향상이 될것 같고
1: 이야.
0: 그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의 엔터테인먼트
1: 맞아요.
0: 패밀리형 공간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1: 예, 아케이드 하면 제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조이스틱 만지고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주라기 공원 가서 미션 성공해 보시고요. 예비군 훈련, 슈팅 게임 저기 가상으로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공간도 줄일 수 있고 실제
0: 맞습니다.
1: 실전 경험도 높이고 전투력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났습니다만, 교수님 오늘 여러 가지 미래가 상상되는 재미난 이야기였고요. 꼭 교수님 덕분에 또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0: 3일이면 이제 선거날인데, 뽀인 한번 꼭 들어갔다가 투표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였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3: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온에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기 전에요. 지금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6분이 지금 목숨을 잃은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지금 부상인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YTN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저희가 이어지는 라디오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이 위기나 어려움이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책임지는 정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한 표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돈이 많아도 한 표, 돈이 없어도 한 표, 나이가 적어도 한 표, 나이가 많아도 한 표. 이 한 표의 힘 노래로 들어보시죠.

0: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네, 게임처럼 사실 뭐 선거도 게임입니다. 누가 이기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즐거운가 행복한가 우리 모두에게 좋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퀸이 부르는 Play the Gam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사랑도 게임이고요, 사는 것도 게임이고 다 게임 같죠. 이기고 지는 것 말고 즐기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의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지하철이나 기차, KTX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방향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열차에 올라타실 겁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진 역에 안전히 도착할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간혹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4: 뭐야? 그 방금 열차 세게 흔들린 거 맞지?
5: 불도 꺼졌어. 정전인가?
4: 사고 난 건가?
6: 현재 열차 추돌 사고 발생의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열차에 타기신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4: 진짜 사고네. 이거 어쩌지?

0: 문 열고 나가 하나?
1: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뒤따르던 열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사고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0: 그 전에 이상이 발견됐던 거면 바로 조치했어야지. 어떻게 그냥 뒀지?
2: 그러니까 지하철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던데.
0: 진짜 큰일 날 뻔했어.
1: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죠. 특히 지하철과 기차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주 작디작은 관리부실이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 들죠.
2: 너 그때 사고난 열차에 타고 있었다며?
0: 진짜 놀랐잖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2: 대피는 어떻게 했어?
0: 승객들이 직접 문 열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1: 사고가 난 순간의 책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켰는지,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친 승객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열차가 제때 출발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법적 쟁점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 네, 열차 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인데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먼저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했던 추돌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 네,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상왕십리역에서 선행 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후행 열차가 약 시속 15km로 선행 열차 후미를 추돌했고 선행 열차 일부 차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 수리비 등을 포함해 약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무튼 이 사건 단순히 열차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 이 정도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꽤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까지 받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사 책임까지 묻게 됐던 거죠?
3: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순간 실수라기보다는 사고 전부터 신호기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다층적으로 점검, 보고, 수리, 관제 조치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약 3일 전에 연동 제어 장치 관련 작업 과정에서 통신장애 및 신호 오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었고 이후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본사 보고나 수리 등 조치가 없었거나 단순 표시 오류로 오판해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나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관제 측에서도 열차 간격 조정 등 관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함께 문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 서울 메트로의 신호, 관제 담당 직원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1: 네,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죄명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대중교통들은 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뭐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따로 하게 법 규정이 마련이 돼 있고요. 뭐 기차나 전차,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경우에는 뭐 전복이나 매몰, 추락, 파괴 시킨 경우에 이걸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여러 단계의 관리 부실이 겹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걸로 나왔습니까?
3: 네, 법원은 신호 오류가 4일이나 지속됐는데도 사실 확인과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사고 예방 기회를 잃게 했다는 취지로 신호 관리, 감독 라인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장 실무자의 단일 과실만이 아니라 오류를 보고받고도 확인, 조치, 보고체계를 작동시키지 않은 신호관리소 등 관리 책임자들의 과실이 중하게 다뤄진 사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신호와 관제 담당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 전원이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여러 단계의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을 보면 실제 뒤따라오다 앞차를 들이받은 열차의 기관사는 정작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생각해보면 뒤에서 들이받은 뭐 후미추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꽤 크게 잡히는데 보통 뭐 후미추돌이면 100대 0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뭐가 달랐을지 자동차 사고와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3: 네, 이 사안은 자동차 사고처럼 추돌이 후행자 과실처럼 단순 도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의 직접 계기는 신호기 오류 및 그에 대한 관리, 관제 부실로 정리되고 실제 형사 책임도 신호의 유지 보수 감독, 관제 및 설비의 설계, 제작 관련 과실로 구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관사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기관사 개인의 형사 과실이 인정되는 구조라기보다는 기관사가 신호와 안전장치 등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는지 또는 그 상황에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관차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제실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이런 사정 그리고 열차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고 열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인지를 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제동은 좀 어렵다는 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 사고가 2014년에 발생했는데요. 대법원 유죄 판결은 2021년에 나왔거든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지, 그리고 확정 판결 전까지 피고인의 뭐 직무 집행이 뭐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징계가 진행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3: 네, 이 사건은 2014년 사고 이후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 사정은 아마도 피고인 수가 다수였고 신호 관제, 설비 제작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했으며 1심, 2심, 상고심을 거치는 통상 절차가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 판결 전에 직무 수행이나 징계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위 해제, 대기 발령,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도 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열차 사고가 나면 꼭 사고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돼서 출근을 못했다든지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고요. 이런 피해도 배상이 되나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지연 자체로 일정 비율의 운임 환급은 운영사 정책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 면접 불참과 같은 손해는 통상 운영사가 개별 승객의 목적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예견 가능성과 입증 문제가 커서 손해배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취지상 이런 유형의 피해 배상은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열차 탈선으로 인하여 면접을 보지 못한 사례를 봐도 법률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1: 네, 여기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손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손해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난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일 겁니다. 역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은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3: 네, 만약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다음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인 일실 수익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 축이 됩니다. 또 사고 당시 안내가 부실했다는 사정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들의 불안, 공포 등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승객들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담당 직원

0: 개인에게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개인에게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승객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지금도 이제 수백 명이 관련된 사건이죠.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다 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하철이나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철도 시설을 민법 제758조에 따라 민법상 공작물로 보아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직원의 고의, 중과실 등은 별도 쟁점이 될수 있으나 직원 개인보다는 통상 지하철 운영기관, 철도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0: 네. 그러면 실제 이런 열차 사고를 겪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챙겨두는 게 좋을까요?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진단서처럼 꼭 남겨야 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1: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시 상황과 사진, 영상, 탑승 사실, 그다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등의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비, 일시 수익, 위자료 모두 입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어서 자료 유무의 결과가 인정 범위와 금액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고가 나면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이 나가도 당장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포가 클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승객에게 무조건 안내 방송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만약 임의로 문을 열고 나갔다든가 했을 때 승객 본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1: 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편 열차 진입 등의 2차 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되, 당시의 연기, 화재 의심 여부, 추가 충돌 위험, 안내의 부재, 불명확 등 객관적 위험과 승객의 행동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즉 과실 여부 등이 달라지고 또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버기의 Big Girls Don't C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시작,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전남 경남에 5에서 30mm가 예상이 되고 이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가양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동작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차츰 떨어집니다. 고속도로에도 돌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동 2터널을 못 간 지점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해서 밀립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8: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6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조금 전 브리핑이 진행됐는데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9: 먼저 화재 발생 개요입니다. 화재는 금일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소재 주식회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선착대인 논 펌프차가
10: 윤성수 대전 유성수 방설 일부 재난 대응 과정입니다.
9: 상수도 소화 용수 시설을 점령하여 화재 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11시 17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였고 타시도 응원을 요청하였습니다. 11시 20분 유성구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였고 11시 49분 화재 초기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구조물 제거 및 최종 인명 검색 중인 상황입니다. 건물 현황은 국가 보안시설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브리핑할 예정이며 인명 피해 현황은 응급의료 소장이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서 먼저 응급의료소장이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1: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보건소장 김지현입니다. 현재까지 중상 1명, 경상 1명이 그리고 사망 5명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생존자는 화병원과 유성선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망자 5명 중 4명은 유성선병원과 충남대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며 부상자와 유족들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8: 현장에서 진행된 사고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0: 자, 오늘 오전 10시 59분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1시 49분에 초기 진화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는 사망자 5명, 중상자 1명, 경상자 1명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 브리핑이 조금 전에 있었던 브리핑인데 그 사이에 사망자 1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자가 사망자로 전환이 된 건데요. 6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은 경상으로 이제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화상 중상자가 결국엔 숨진 것으로
0: 네,
1: 확인됐습니다.
0: 그래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인 상황인데 아직까지 신원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원 미상 상태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심 보안 시설 때문에 정문 앞에서 취재진들의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1: 예.
0: 아직까지 이게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화약 세척 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유도무기, 로켓 추진기관 등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0: 예.
1: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0: 오전 11시쯤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 가용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해당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2019년 이후라면 지금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망자 6명, 그리고 1명 경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근접 촬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멀리서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폭발 신고가 처음으로 들어왔고,
1: 예.
0: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1: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직원과 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이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대표가 사고 이후 즉시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지금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해당 사업부인 PGM 사업부장을 중심으로 대책 본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도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에서도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라는 입장을
1: 네,
0: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뉴스 시작 부분에 앵커 오디오가 제대로 들리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네, 여야 지도부는 오늘 주요 격전지에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대전에서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남은 기간 조용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요?
2: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당대표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후보와 캠프의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한 겁니다. 또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후 모든 지역 유세는 중단했습니다. 정 대표는 충북 유세에서 이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와 천하 같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6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확보, 이 사고의 원활한 수습과 진위 파악 등을 할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들과 이 선대위에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요.
3: 네, 장동혁 대표는 차분한 유세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진행해

0: 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유세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소방당국이 인명피해 최소화와 최우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전 지역 후보자들과 선대위, 현장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후보자와 캠프에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달라 이렇게 강력 당부했습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정원호 후보 캠프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구로 디지털 단지 유세에서 유세 잠정 중단을 밝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자리했지만 이 송구하다면서 더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세를 중단하니 양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비슷한 입장을 냈죠.
0: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빠른 구조와 화재 진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유세는 율동가나 로고송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차분하고 조용한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고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6.3 지방선거 본투표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상대를 향한 거센 메시지들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어떤 메시지에 주목을 했나요?
1: 네, 일단 민주당은 투표 종료까지 중앙선대위 상황실을 비상가동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금지하라는 경계령도 내렸고요. 정청래 대표는 충남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요. 내란의 잔불을 완전히 진압 해야 한다며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요즘 국민의힘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대국민 호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생결당 총력체제로 남은 기간에 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죠.
0: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생결당 총력체제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국민에게 투표를 호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표만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살린다면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광란의 폭주를 2년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 악재가 될 만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거대한 세금 폭탄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정권 견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 지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오세훈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탰죠.
1: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았습니다. 일자라는 시장 구청장을 뽑아달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서울숲을 만들 때 정치적으로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해놓고 나니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공원이 됐다. 지금은 서울숲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숲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조성된 생태공간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시장 업적이기도 합니다. 성동구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삼선 구청장을 지낸 곳이어서 견제구를 날린 셈이 됩니다.
0: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격전지에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네, 경기 평택, 을, 부산 북구 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다연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4: 네, 저는 경기 평택 안중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 차상은 기자는 어디죠?
5: 네,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먼저 김다연 기자, 후보들이 잇따라 시장을 찾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각 당에서 조용한 유세를 지시한 만큼 시장 분위기도 다소 차분합니다. 이제 선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후보들은 노래와 율동을 자제한 채 유권자들과 조용하게 접점을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유세전에 나섰고 시장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단도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의 후보라면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도 새벽부터 수영장과 야유회 등을 돌며 지역 주민과 접점을 넓혔고 오전에는 시장을 돌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유희동 후보는 자신의 SNS에 김용남 후보의 탈세, 위장 취업 등 범죄 의혹이 가득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와도 되는 거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시장 일정을 빼놓지 않았는데 SNS에서는 시민들께서는 이미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고 있다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도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조국혁신당 이혜민 사무총장은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국민의힘이었다가 개혁신당이었다가 힘과 공천을 쫓아 당적 쇼핑하던 카멜레오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도 각각 고등학생 유권자와 만나거나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모스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막판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격전지 평택을에선 단일화 논의가 선거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죠.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도 김용남 조국 후보는 누가 진짜 민주당인지 이렇게 내세우면서 서로를 거칠게 비방하고 있어서 연대 논의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3: 네, 이번엔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후보들의 막바지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을 만났고 오늘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거나 또는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시장선거 출마로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단 하나뿐인 지역구를 사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준 옛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한 후보는 북구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수 재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선거 초기부터 접전을 벌였고 특히 보수 후보들 사이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라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후보들은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냈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북구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 집중했고 박민식 후보는 부산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북구갑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25.5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평택과 부산에 나가 있는 김다현 차상은 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화약 물품 세척 작업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네, 이 사고로 현재까지 7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은 기자.
7: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폭발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11시 40분쯤 초기 진화가 마무리됐고 폭발장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안에 있는 56동 세척실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 인원수는 모두 7명입니다. 현장 브리핑에서 소방당국은 이번 폭발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한 명이 방금 전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사망자는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세척실에서 화약약품을 세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발이 난 곳에는 모두 7명의 작업자가 세척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폭발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들은 YTN 제보 영상을 통해 폭발음이 총 3차례 들린 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폭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 붕괴 당시 철거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경찰 역시 같은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8: 네,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입니다. 네,
3: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8: 네, 고용노동부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같은 회사의 현장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 사건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공사로부터 공사청을 받은 업체 두 곳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역시 같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모두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 소장급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공사 감독을 담당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2: 고가 철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 네, 지난주에 다리 상판 철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며칠 동안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은 주말과 휴일 사이 정상화됐습니다. 다만 주변 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차량 운행에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가 구조물은 이제 다리 기둥만 남았는데 서울시는 오는 4일쯤 철거 작업을 위한 작업 재개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낼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은 철도가 지나지 않은 새벽 시간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라 열차 운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소문 고가 사고 현장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800대까지 돌파하며 신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9,000피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번 주에 예정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문이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자세한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9: 네, 상승 흐름을 탄 코스피는 8,800대까지 뚫으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지금도 8,800대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며 9,000피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급등세에 오전 11시 반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가운데 사상 처음 34만 원을 돌파했고 시총도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했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236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LG전자의 약진입니다. LG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30% 가까이 오른 38만 원대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네이버도 급등세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CEO는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CEO가 이번 방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 관련주들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1.3%대 내린 1000대 초반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95원 오른 1508원대로 출발해 지금도 1510원대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최종 결과가 나올지에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리뷰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50%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보면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 늘어났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지난해 3월 기록한 861억 달러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율 역시 198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0: 이란 대통령이 권력 갈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 정부가 즉각 부인했습니다.
1: 네,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세 확대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이란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요?
2: 네, 이란 반정부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마수드 페지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지휘부와의 권력 갈등으로 최고 지도자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국가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했다며 자신과 정부가 국가의 중대하고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운영과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사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사임을 수락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매체들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인터내셔널은 거짓말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며 페지시키안 대통령은 사임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임설 제기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 당국에서 이란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결속을 깨기 위해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지시키안 대통령의 보좌관 역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봉사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라며 사임서를 부인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이란 고위층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페지시키안 대통령과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0: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국제사회가 일제히 규탄에 나섰죠.
2: 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남부 공격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헤즈볼라뿐 아니라 레바논 민간시설과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나비베리 국회의장은 헤즈볼라는 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베리 의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완전히 멈추게 할 확실한 담보와 실효성 있는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의미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선 확대를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 격화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작전 확대가 민간인 사상과 대규모 이재민, 사회기반시설 파괴를 불러왔다며 지금 당장 군사작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역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추가 진격하는 상황은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며 어떠한 추가 공격도 이미 불안정한 정세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현지 시간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세 확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1: 네, 이스라엘은 오히려 레바논 수도까지 공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국의 승인을 요청했다고요?
2: 네,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며 북진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발효 이후에도 헤즈볼라 소탕 작전을 이어온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에 들어가자 베이루트 공습을 자제했지만 지난달 28일 3주 만에 재개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 이스라엘군에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국경 일대 완충구역인 옐로라인 너머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 확대가 미국과 이란이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해각서 초안에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0: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남기고 정치권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현재 판세와 막판 변수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

0: 이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본투표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저희도 이제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양당의 그 유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1: 네,
2: 계십니까?
1: 우선 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즉각 당에서 율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음악 트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들이 내려왔고
3: 이동학
1: 지금
3: 전
1: 각
3: 더불어민주당
1: 캠프에서는
3: 최고위원입니다.
1: 실제로 이제 유세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던 걸다 취소하고 상가 방문이라든가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전국에 있는
3: 이민찬
4: 후보들에게
3: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4: 로고송을 들고
3: 부위원장입니다.
4: 화려한 율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도부 역시도 오늘 제주와 울산 일정이 있었는데요.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피해자들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유세를 가져갈지는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펼쳐졌던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죠. 사전투표율이 최종적으로 23.5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금 전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반면에 대구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당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1: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런 편차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로 호남 지역이 높았고 경남, 경북 지역이 좀 낮았는데 제가 볼때 처음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이 됐고 근데 이제 주장은 뭐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니 뭔가 사전투표하면 부정선거로 흐르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역적 편차는 이제 약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습이 되면서 이 보수 진영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전선거 충분히 할수 있지 이러한 인식들이 좀 퍼지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진영 대결로 이제 펼쳐지는 그러한 흐름들은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3일 투표하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사전 투표율만 보고 어떤 선거 판세를 예측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이에요. 벌써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요. 4년 전 지방선거를 보면 그 4년 전보다 사전 투표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본투표율은 10%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대선을 보면요. 지난해 대선이 있었죠. 또 3년 전 대선보다 사전투표율은 낮아졌는데 본투표까지 한 투표율은 또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이제 사전투표 자체가 분산투표의 효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을 보고 지역적 세대별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지만이 그 투표율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율이 해마다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또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6월 3일 본 투표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주말에 여야 지도부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남과 충청을 찾았습니다. 이 텃밭을 좀 이렇게 주로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1: 일단 충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온 것으로 붙잡히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 보궐선거 지역도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가 계속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호남을 찾은 것은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우호적인 표를 주셨던 이그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일견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일정 부분 지금 상당한 득표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측도 되고 이제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 집권 여당에게 결국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광주 전남 통합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 이 지사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 정부 광역 정부까지 집권 여당으로 좀이 일목요연하게 맞춰주시면 그에 따른 이 일을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뭐 이 전부

0: 결국에는 호남 지역에서는 반드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찾아서 이제 투표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2: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스타벅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정부 여당의 태도를 조금 비판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옹호하려는 것을 그런 행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2030 세대가 가졌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을 조금 자극을 해서 2030 투표 2층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사에서 보면 20대들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이 그런데 또 투표율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와야지 우리에게 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투표를 참가해 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3: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막판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4: 말로 하는
5: 이명박 전
4: 정치의 표현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영준 시장이 부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6: 추경호.
5: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6: 내구 경제를 살리는데 제 일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5: 정청래
7: 감옥에
5: 더불어민주당
7: 있거나 감옥
5: 대표입니다.
7: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 이것은 과거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감옥 3인방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윤석열, 이명, 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 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숲에 방문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담긴 의미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서문시장은 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모든 대선 주자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대구의 민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김부겸 후보보다는 추경호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보수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유능한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 재직 중에 청계천 복원, 버스 전용 차로, 버스 환승알이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던 것을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를 많이 바꿨고 본인이 그것을 치적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숲 조성이나 이런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더 알리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해서 감옥 3인방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0: 그러니까 유리한 포지션 아닐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 거예요.
1: 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0: 그리고 20년 전에 친이 친박 대결을 지금 보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지금 미래지향적 인물들이 사실은 나와가지고 중도 확장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선대위를 장동혁 원탑 선대위로 해놓으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태주려고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선대위를 꾸리는 데 실패하게 됐고 그냥 지금의 지도부가 그냥 이 선대위를 하게 됐는데 확장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 이제 뒤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

0: 어, 무시하시는 거예요?
1: 현동은 웃어서 부산 복구가 부릅니다.
2: 아니 안 됐다. 그래가지고 언니는 뭐지? 왜 부산에 와서 지나 갔는데 오지 말라고.
3: 빨리 오세요. 대기보다 주식 드지 말라고 하죠. 드지 말라고 하죠.
2: 뭐야? 누가 손을 대요? 괜찮아요.
3: 아니 주식에 대해.
0: 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항의에 대하는 각 후보자들의 좀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4: 뭐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고 차기 뭐 이 대권까지도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선거구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주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하정우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는 어떤 질문을 받고 본인이 조금 이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권자들로 하여금 아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저렇게 유권자를 대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걸 들어주려는 태도가 보이고 한동훈 후보를 대신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여러 가지 좀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가 참 선거가 참 쉽지 않다.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 네. 앞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을 놓고도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좀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장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한동훈 후보를 대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한동훈 후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박민식 후보가 어떤 입장인 건지요?
4: 아 굉장히 좀 아쉽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이런 논란을 다룰 때 두 후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스스로 어떤 큰 이슈, 담론을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남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 양 이 추세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약간 조금 이 중으로 밀리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슈를 만들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북구 갑 주민들에게 더 밑으로 들어가서 투표장에 끌어내서 그걸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NS에서 보여지는 그 단편적인 것으로 그 북구 갑의 여론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투표장에 어느 지지층이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적극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그 당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 역시도 표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5: 예, 앞서 그 하정우 후보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6: 아니 이제 의도성을 다분히 후보자가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라고 이제 본인 옷도 입고 다니고 피켓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괴롭히는 형태로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전 이 선거법 위반의 사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선거운동 방해적 차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무리 유권자를 하더라도 유권자의 갑질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태도에 있어서는 물론 후보자가 뭐 좀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렇게 SNS에 공개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그 대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부산 북구갑의 상황을 함께 보셨고요. 또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평택 을도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1: 본 투표를 이틀 앞둔 6.3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0: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람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교통안전 1분 턱.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3: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4: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5: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8: 제가 들어드릴게요.
19: 여기 앉으세요.
1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지난 5월 27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두 차례 열린 사측과의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이었는데요. 카카오 본사 노조는 지금껏 경영진이 받은 보상 규모는 수백억 원이 넘는 반면 직원 복지는 줄고 고용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본사 노조의 파업 예고는 삼성전자 노조가 남긴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번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요.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과 방식, 범위,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사측도 조정 결렬 후에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2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전주 31도, 대구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내일까지 제주도에 120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일인 모레는 다소 흐린 가운데 더위 속에 호남과 경남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과 비슷하게 짧은 구간 정체만이 이어집니다. 다만 작업 구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를 못간 지점 4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한 구간에서 정체 서행인데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가는 길 성수대교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5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는데요. 기흥에서 수원 사이로 3km 구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1: 오늘 봄 미쳤다
22: 미쳤다
2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24: 미쳤다 와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6: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화약 물품 세척 작업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27: 네, 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28: 사장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27: 네,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28: 네, 폭발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압에 나섰고 5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한화 에어로스피스 대전 사업장 안에 있는 56동 세척실입니다. 내부에는 7명의 작업자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한 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목 부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열린 현장 브리핑에서 중상자가 추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재확인 결과 잘못된 정보로 파악돼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정정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세척실에서 화약약품을 세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26: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

0: 사용자와는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1: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서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유가족들에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손재일 대표이사가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 내에 선거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 모든 후보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후 울산에서 예정한 유세를 취소하고 조승래 사무총장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1: 네, 국민의힘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애도의 뜻을 밝히며 당 지도부의 현장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지를 통해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이나 율동을 자제하는 차분한 선거 운동을 진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0: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14일까지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오동건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2: 네, 경제부입니다.
1: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선불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진행합니다. 5.18 탱크데이 행사로 불매운동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의 60% 이상을, 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에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26일 정영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직후 조건 없는 환불을 발표했습니다.
3: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4: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3: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 환불은 모바일 앱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선불 충전금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원대입니다. 앱에 등록 계좌는 무기명, 실물 선불카드는 매장에서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파문으로 스타벅스 결제 금액은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2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사과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는 정 회장의 말처럼 추가 신뢰 회복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87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했습니다.
1: 네, 이 같은 반도체 호조 속에 올해 수출액이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수출 실적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5월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역대 월간 최대 수출 기록이었던 3월 기록을 두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53.2% 늘어난 규모인데요. 이 수출 증가율은 1984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은 지난해와 비교해 일하는 날, 그러니까 조업일 수가 하루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42억 8천만 달러로 사상 처음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20% 넘게 증가한 608억 달러로 무역 수지는 2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흑자는 이미 1,019억 800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지난 2017년 연간 최대 흑자 기록이었던 952억 달러를 단 5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0: 놀라운 기록이 또 세워졌는데 역시 반도체 호조의 영향이 컸죠?
5: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석 달 연속 30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9%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액 877억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2.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중 가격이 크게 오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321억 달러를 차지했고 시스템 반도체 역시 45억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란 전쟁 속에서도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제품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물량 자체는 크게 줄었지만 수출 단가 인상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과 비철금속, 바이오에스, 화장품, 농산물까지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2개 제품이 전년 대비 수출액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중동발 물류 차질과 관세 여파로 자동차 수출은 58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줄었습니다. 또 철강과 일반 기계 수출도 같은 이유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액이 연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올해 수출액은 7,4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수출 추세를 감안하면 1조 달러 고지를 오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추이 그리고 주요국의 통상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0: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특정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주 3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달 28일과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와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토요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합니다.
1: 특검이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히면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 출석 방침을 밝혔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계엄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데요.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을 전달받았지만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호송 차량을 통해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반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때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특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죠?
6: 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이 종합특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과 같은 의혹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한 혐의로 홍장원 전 1차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도 오늘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1: 네, 특검 재판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경호처 간부들의 결심 공판이 있죠?
6: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경호처 간부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이 1심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 구형과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0: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진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 재차 소환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한 중인 탄 교수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 입국 당시 공항에서 직접 다음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 교수는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체류에 조사가 어려웠던 탄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 검증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2: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입주민이 구속됐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음성군 음성읍 소재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5개 층을 돌아다니며 종이와 의자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종전을 위해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농축우라늄 확보, 핵 보유 금지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이란도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동시에 협상 결렬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서 제시했던 미국의 레드라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양보를 요구한 가운데 미국의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임무가 완수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4: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3: 이어 이란이 47년 만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논의에 나서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며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또 이란이 전쟁 초반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한 건 큰 실수였다며 결국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이 이란 정권의 계좌 동결에 협조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란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새로운 수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란이 수용한다는 건 아니라며 이란이 동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4: 현재 협상과 서신 교환이 진행 중이며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어떠한 판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사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현 단계에서 오가는 발언과 추측은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바사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은 각자의 요구를 구체화한 종전 수정안으로 다시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최근 정신건강 의학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지력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월터 리드 군사의료센터에서 받은 신체 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 결과가 극도로 좋았다며 고난도의 인지능력 검사에서 30점 만점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또 민주당원들이 정말로 놀랐을까라며 자신의 과거에 치른 세 차례 인지력 테스트에서도 모두 만점을 받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2: 이달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펀드와 ETF에 약 21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련 펀드들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은 신규 ETF가 최소 14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0: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쓴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저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만큼 격전지가 많고 또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

0: 서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보이는데요.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2: 자, 전국 사전 투표율 23.51%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심이 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년 전보다도 많이 올랐고 네. 이게 과연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일단은 뭐 사전 투표로 인해서 투표율이 늘어나니까 최종 투표율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네. 현상은 이제 과거에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율도 높은 현상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초반에 생겼을 때는 본 투표율에 보조적 성격만 갖는 특성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 투표자의 약 40% 가까이 사전 투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 활용도가 초반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일상화된 보편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경우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분들이 이른바 당겨 투표하시는 분들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본 투표율을 최종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전 투표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0: 네, 이번에 그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격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뭐 예전에는 사전 투표가 특정 진영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1: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사실 정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고도의 심리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은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을 마지막에 투표장에 불러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접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또 위기감을 갖고 이제 희망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것들이듯이 이 투표율도 사실은 이제 각자 유리하게 시그널들을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은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투표에서 뭐 미리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예. 이걸 갖고 어디에 종합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초반에 비해서 악화되긴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런 특성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예. 이제 전국의 조사를 보게 되면 진보층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유불리든 다소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2: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율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난 폭발과 관련해 한화 관계자의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 마이크 좀 나오십시오. 네, 피진 사업부장 유관입니다. 네, 대전 사업장장 강하재용입니다.
4: 성함 좀 확실하게 다시 한 번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3: 네, 피진 네, 대표자 손재일입니다.
5: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입니다.
3: 대전 사업장장 강하재용입니다.
6: 네, 유가족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손재일입니다. 오늘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가족을 잃으신 슬픔을 위로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송구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 회사는 유가족 여러분께서 곁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무겁게 새겨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사의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 사고로 깊은 우려를 끼쳐드린 지역주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7: 주의인가 받으시죠?
8: 네.
7: 사고 원인을
8: 앞에 보고 얘기해 주세요.
9: 마이크 앞에서.
6: 아직은 현장을 보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관계기관의 어떤 그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3: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나요?
7: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8: 가운데, 네. 가운데.
9: 저희가 추진기관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도구를 세척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세척하는 공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 뭐를 세척해요?
9: 추진제를 세척하는 공정입니다.
2: 추진제?
3: 그냥 그 추진제가 어떤 추진제입니까? 뭐 어떤 추진제? 뭐 발사체 같은 건가요?
9: 네, 맞습니다.
2: 추진제 세척하는 거 어떤 거를 세척하는 거죠? 세척하는 재료.
9: 세척하는 재료. 네, 화학 제품을 세척하는.
2: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 네.
2: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3: 네, 카메라 쪽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9: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 로켓의 추진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9: 네, 맞습니다.
7: 사고 현장에 방염복이나 아니면 차단벽 같은 게 되어 있었나요?
9: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 격리되어서 운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구석에서 사고가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7: 원래도 세척하는 작업이 위험한 작업이었나요?
9: 현재는 위험한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화약은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사라지는데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원인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기존에도 이렇게 세척 작업들은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던 거죠?
9: 네, 맞습니다.
6: 위험성이 낮은 공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9: 지금으로서는 저도 추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확인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 폭발이 발생한 작업장 내에서 정확하게 어떤 작업들,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9: 세척제로 치구들을 닦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에 관련해가지고선 정확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가지고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그 작업장은 세척 공정만을 위한 작업장입니다.
9: 예, 맞습니다.
10: 세척은 물로 하나요? 뭐 어떤 용제가 들어가나요?
9: 물과 우리 속칭 얘기하는 그 세제와 같은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성분을 통해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7: 일곱 명 모두 뭐 다 연구원이었던 건가요?
9: 연구원은 아니고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십니다.
2: 세척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자동화?
9: 완전 자동화는 아닙니다.
2: 직원들의 소속이나 이런 거 혹시 밝혀주세요?
9: 생산팀 소속입니다.
2: 제가
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오디오가 접혀서 다시 한번
9: 해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2: 그 직원들
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소속입니다.
7: 다 정규직 직원들인 거죠?
9: 일부 계약직이
7: 계약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9: 두 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7: 계약직 분들은 혹시 그러면 작업이 어떤 작업 하셨는지 확인이 될까요?
9: 당일 해당 시간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추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직이 있나요?
9: 네,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직 두 명 다 하나 하신 거예요?
9: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 그분들은 입사하신 게 언제?
9: 2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0: 연령대가
9: 20대 후반 정도.
10: 20대 후반. 네. 나머지
9: 50대가 두 분 계시고요. 한 분은 30대 정도.
2: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가 직접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또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네,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했고요. 또 관계자가 이번 그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발사체 추진 신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평상시에 이 과정 자체를 위험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진 않지만 이 폭발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관련 소식 현장에서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다시 지방선거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짚어봤었는데 지역별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남이 가장 높았고요. 전북도 35%로 꽤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두 지역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1: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전투표율 현상들을 보게 되면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현상, 최종투표율도 높지만 그 현상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 지역의 주된 정서를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호남에까지 반영이 되는 특성들이 이제 일상화됐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선 높은 투표율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말씀하신 전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이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이제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을 때 낮을 때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 하면 결과가 불확실할 때 그다음에 후보들이 여러 명 치열하게 경쟁할 때 네. 이럴 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은 매우 확실하다. 그다음에 경쟁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자기 투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2: 예,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1: 뭐 결과는 정해져 있는 예.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뚜렷해서 투표율이 낮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본선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예.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후보들이 어쨌든 복수의 후보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2: 네.
1: 유권자 가지고 있는 투표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들 그것들이 이제 전체 투표율 또 사전 투표율 높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지금 전북 지역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예. 그 전북 지역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좀 상반된 결과들이 나와서 정말 네. 실제로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나 판세 예측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 전북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전북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막판에 상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조사가 여론조사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가 높게 나오는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앞서 있는 조사는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이에요.
0: 예.
1: 조사 방식이 일단은 다르다는 측면들을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선거가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동답 방식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치적인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 그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오랫동안 반영해온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류들이 반영되는 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2: 네.
1: 우리가 보면 TK 지역 같은 경우에도 ARS 조사인 경우엔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과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겠고
0: 예.
1: 사람 면접원이 이 지역에서 조사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은 만약에 40대, 50대 이런 층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2: 예.
1: 그러면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당 소속 인물에 대한 선호를 표출하는 기류가 40, 50대 층 진보층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2: 예.
1: 아마도 이제 40, 50대에서의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원택 후보가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지역 정서를 오랫동안 이제 대변해 왔던 그 지역 유사성이 높은 60대, 70대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에 대한 지지 선호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이 다른 조사의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가 하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1: 네네.
2: 뭐 전통적으로 이 본투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1: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지역의 대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를 최근에 이제 강조하긴 하지만 사실 강조하는 그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투표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또 주로 지지자들인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본투표율에 대한 이제 중시를 하는 경향들 더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2: 네.
1: 사전투표율이 사실은 어떤 젊은 층이어서 직장인이나 이런 층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측면도 있었고 이제 부정선거에 사전투표가 타겟이 되는 측면들 이제 논란에서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은 경쟁이 사실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TK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투표율 자체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 낮은 특성을 오랫동안 보여왔어요.
2: 네.
1: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18.65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투표율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지방선거의 이 지역,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5%가 안 됐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의미 있게 또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예.
1: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투표율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단순히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과도 비교한다고 한다면 또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감안하면 그래도 유의미한 투표율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들을 보자면 이원택 그 전북지사 후보의 전 지역구죠. 전북
1: 네.
0: 군산 김제 부안 을이 전국 최고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1: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군산, 김제, 뭐 부안 이런 지역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두 명의 후보가 다 연고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도 군산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무소속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원태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이제 연고가
0: 예.
1: 있는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가 다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후보들이 치열하게 투표를 끌어올리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들과 이래저래 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실 선거운동이 그런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2: 네.
1: 되면 이제 사전투표에 적극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투표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런가 하면 부산 북구갑.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이미 이제 투표를 마쳤는데
1: 네.
2: 3파전을 벌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때는 좀 이게 구도가 약간 기우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긴 했어요.
1: 일단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한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2: 네.
1: 초반에는 이제 보수의 2명의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2: 네.
1: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죠. 지금 나오고 이제 그래프 보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40.7%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왔던 여러 조사 중에 하나인데요.
2: 네.
1: 이제 3자 대결에서도 1위를 보이는 조사 결과가 있고 지금 박민식 후보는 20% 밑으로 내려오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주자들의 지지율 합이 100%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홀로 상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지율이 떨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0: 예.
1: 것이니까 지금 보수표가 좀 정해져 있는 틀에 있다고 한다면 박민식 후보가 하락하면서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끝까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실시됐습니다. 이 지역 이제 유권자가 한 11만
2: 많아서.
1: 좀 넘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공개된 조사만 하더라도 거의 30개 가까이 돼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0: 예.
1: 그다음에 후보와 캠프 정당들도 여론조사를 많이 돌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2: 네.
1: 그러면 어떤 조사에 대한 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다소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의 구도 변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는 마지막까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0: 네.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지역인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5파전 구도가 확고해진 평택,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1: 네.
0: 지금 이곳의 후보인 황교안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본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1: 네.
0: 그런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세요?
1: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보수의 한 후보인 자유와 혁신의 이제 황교안 후보가 사전 투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 오신
0: 예.
1: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본 투표를 하라고 한 것은 이제 일부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준 부분이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지역에 보게 되면 18% 간 넘는 사전 투표율이잖아요.
2: 예.
1: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지역인데. 이것은 이제 경기도 지역의 선거 투표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아요. 이제 20% 좀 넘는 수준이거든요.
0: 예.
1: 경기도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지사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결과가 불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결과가 사실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은 측면들. 왜냐면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없잖아요.
5: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6.3 지방선거에 대해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현장 브리핑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 대담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무선 ARS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8: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9: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8: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9: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8: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7: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2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갑방을 쓰면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상해서 캐물으면 남편은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 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 손 하트를 하고 있거나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확대해서 보니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나가자, 너의 곰돌이가. 누가 봐도 연애 편지 아닌가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같이 우린 친한 형 동생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 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남편과 그 상대 남성의 관계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연자분이 남편을 이 때문에 폭행했는데 오히려 내가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편은 그냥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모텔은 술 마시고 쉬려고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동성 간의 만남 이것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겠죠?
1: 네. 저희 그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그 부정행위라 함은 이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3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제3자가 이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그에 대한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0: 모텔에 이제 투숙한 거 관련해가지고는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된 남성이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는 충분히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사연은 종종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긴 한데
0: 네.
1: 남편을 폭행했어요. 이
0: 네.
1: 때문에 부부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상간남한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0: 우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폭언 폭행 행사한 점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혼
1: 네.
0: 소송에서 이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이제 폭언 폭행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좀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긴 한데요.
1: 네.
0: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혼인 파탄 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서 서로 간의 책임이 대등하다. 라고 보여지면 이제 쌍방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0: 예, 사연자분의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1: 네.
0: 만약에 사연자분과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이 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1: 네,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이제 위자료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일 때 상간남한테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0: 우선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공동불법 행위로 이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부진정 연대채무, 즉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같이 잘못했으니까 같이 책임져라 이런
0: 예,
1: 거죠.
0: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배우자와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 포기한다라는
1: 네.
0: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제 배우자랑 이제 조정을 할때 이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 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조정 조서나 이런 데 적시할 경우에는
1: 네.
0: 그 상간자에 대한 어떤 채무 면제, 뭐 손해배상권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조정 당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도 이제 좀잘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이제 사연자분한테 위자료를 다 줬어요.
0: 네.
1: 그러면은 둘이 같이 잘못한 건데 한 사람이 다 줬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렇게 책임을 좀 분배해야 되잖아요.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금전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0: 이제 공동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만 편이 만약에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상간자 측에 이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요.
1: 네.
0: 상간자가 전액 변제하면 네, 남편 쪽에 이제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1: 네.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한쪽이 다 이제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른 쪽한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0: 예,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이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의 관계라도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이 상간자 책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배우자와 합의를 할때 상간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정 당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다채로운 먹거리로 활기가 넘치는 서울 광장시장. 그런데 최근 한 식당의 위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료컵을 꺼내 남은 얼음을 물로 대충 헹군 뒤 생선 위에 얹어서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즉각 현장에 나서서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쓴 행위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100만 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는 조리기구 청결 미흡으로 50만 원, 이렇게 총 150만 원의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문을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영업 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냐라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손님이 식당에서 남긴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가져다 쓴 경우라서 기존 음식 재사용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과태료 처분이 당시 내릴 수 있는 법적 최선이었던 셈이죠. 다만 이와 별개로 광장시장 상인관리업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당 식당이 자체적으로 3주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 후텁 측은함도 느껴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뜨거워져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무더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남해안에, 내일은 남부 내륙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소나기가 오락가락할 전망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데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성분기점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차량 밀리고 있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도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4km 구간 주춤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홍진문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정릉터널 이전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성수동 가는 길은 연희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동호대교 목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고요. 동작대교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7: 오늘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8: 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9: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9: 네, 폭발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는 2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안에 있는 56동 세척실입니다. 이번 폭발로 인해서 내부에는 모두 7명의 작업자가 있었지만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50대 2명, 30대 1명, 20대 2명입니다. 부상자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목 부위에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에 묻어있는 화약 약품을 세척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화약 약품이 물에 닿으면 폭발성이 사라진다고 말을 했지만 화재가 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토대로 공장 폭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7: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8: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0: 산등성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11: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12: 목격자입니다.
11: 예,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0: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3: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10: 폭발음의 위력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4: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10: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8: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긴급 지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15: 네, 이승훈입니다. 네,
8: 행정안전부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한 총력 대응 등을 긴급 지시했다고요?
15: 네,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그리고 사고 수습 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모든 장비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의 긴급 지시를 받은 곳은 소방청과 경찰청 그리고 대전시청, 유성구청 등입니다. 윤 장관은 특히 소방에겐 화재 진압과 구조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먼저 만약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경찰에는 현장 주변 상황이 지금 매우 긴박한 만큼 현장 주변 통제에 소홀함과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폭발 사고 신고가 119 신고로 접수된 시간은 오전 10시 59분입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1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7: 네, 고용노동부도 폭발 사고와 관련한 수습을 긴급 지시하고 산재수습본부까지 구성했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 등을 해당 부서 그리고 산하기관 등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노동부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발생 직후에는요, 대전노동청장 그리고 노동감독관 등을 현장에 보내서 공장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고 지금은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긴급 파견한 상황입니다.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사고 수습 그리고 이와 함께 2차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지역 노동청 등을 통해서 이번 사고 발생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지고 이와 함께 사고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 그리고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8: 손재일 직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이번 사고에 대한 한화그룹의 입장 전해주시죠.
16: 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조금 전 대전 사업장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직원과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 대표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해 대표 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말로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지 못할 것을 잘 알아 더욱 송구스럽고 참담하다며 다친 직원들의 치료와 회복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사고 직후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측은 아직 현장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발사체의 추진제를 씻어내는 세척 작업실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해당 공정을 고위험 작업으로 인정했습니다.

0: 비슷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이 물에 닿으면 위험성이 낮아지는데 어떤 경위로 폭발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생산팀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직원 가운데 계약직 근로자는 2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 오전 10시 반쯤 충북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있는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내 부속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가스룸 내부에서 불소가 5ppm 감지됐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적은 양의 가스가 가스룸 내부에만 퍼졌을 뿐 공장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며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나서며 서로를 심판해야 한다고 공방을 펴고 있습니다.
2: 다만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에는 여야 모두 현장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3: 네, 서울시청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1: 네, 선거 유세 중단 전에 여야의 움직임과 메시지 정리해 주시죠.
3: 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이 선거가 끝나는 모레까지 60시간 상황실 비상가동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당원에겐 행동수칙이 전파됐는데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자만하거나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철저히 경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오전 캐스팅보트 충청에서 현장 선대위를 연 정청래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을 동원한 국민의힘 유세를 거듭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감옥 3인방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투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남은 시간 동안 사생결단 총력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각 지역 후보가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야 선거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예고한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광란의 폭주를 2년 동안 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교적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에서 시장 유세를 벌인 장도혁 대표 역시 정권 심판론을 꺼내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5: 6월 3일 지나서 재판 취소, 세금 폭탄,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이런 것들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
2: 네, 이렇게 선거 유세를 벌이던 여야 대표 대전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중단했죠.
3: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이 전국의 모든 유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충북 괴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관련 소식을 접하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와 캠프엔 로고송 사용이나 율동을 금지하고 유세를 중단하란 긴급 지시가 전파됐습니다. 정 대표 본인도 이 충청 일정 이후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이 울산 유세 등을 취소하고 대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도 전국의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와 관계당국이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 유세 일정 중 관련 소식을 접한 장 대표는 이후 남아있던 유세를 전부 취소했는데 오늘 저녁 대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 차원에선 또 각 후보와 캠프에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1: 네, 대전에서 난 사고지만 서울 등 이외 지역 후보들도 유세를 잠정 중단했죠.
3: 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역시 유세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구로 유세 중 사고 소식을 듣고 결단한 건데요. 거듭 피해가 없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빠른 구조와 화재 진압이 최우선이라며 율동과 로고송을 전면 금지하고 유세는 차분하고 조용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예정돼 있던 기자간담회 등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정원호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오세훈 후보를 측면 지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숲을 만들 때 정치적으로 너무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해놓고 나니 서울 시민에게 좋은 공원이 됐다며 정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등을 동원한 국민의힘의 선거전을 역사의 후퇴로 규정하고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제1야당의 전략이 중도층 등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특별스튜디오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이처럼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이죠. 재보궐선거 격전지에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네, 지금부터는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 갑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차례로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먼저 김다연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저는 지금 경기 평택 안중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서상은 기자는 어디에 있나요?
4: 네, 부산 북구 북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평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후보들이 잇따라 시장을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각 당에서 조용한 유세를 지시한 만큼 시장 분위기도 오전에 비해서는 한산합니다. 후보들은 노래와 율동을 자제한 채 조용하게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유세전에 나섰고요. 이곳 시장도 찾았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남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공세, 또 언론의 검증에도 잘 버티고 있다며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도 새벽부터 수영장과 야유회, 시장을 돌며 지역 주민과 접점을 넓혔는데요. 유 후보는 자신의 SNS에 김용남 후보의 탈세, 위장 취업 등 범죄 의혹이 가득한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됐다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나와도 되는 거냐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도 전통시장 일정을 빼놓지 않았는데 SNS를 통해서는 시민들께서는 이미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고 있다면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도 막판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사무총장은 김용남 후보를 향해 국민의힘이었다가 개혁신당이었다가 힘과 공천을 쫓아 당적 쇼핑하던 카멜레온 같은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와 자유화혁신 황교안 후보도 각각 고등학생 유권자와 만나거나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는 모스탄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막판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격전지 평택 을레선 여야 모두 단일화 논의가 선거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투표를 이틀 앞둔 지금도 김용남 조국 후보는 서로 진짜 가짜 민주진영 후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대립하고 있어 연대 논의는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단일화 논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0: 어르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또 달력을 한 장 넘겨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올해도요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다는 생각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있나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집 가계부에도 반드시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달 새 나가는 고정지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보험과 연금은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남은 하반기를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지나온 5개월의 재무 상태 명쾌하게 진단해보고요. 남은 올해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관리의 지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벌써 6월입니다.
2: 진짜 빨라요.
0: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달력을요 제가 대차게 찢어서 6월을 맞이했잖아요. 2026년에 지난 5개월을 가볍게 한번 돌아볼게요. 어떻게 잘 살았다 싶으신가요?
2: 저는 사실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연초에 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내려놓고 지내자. 좀 부담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지내니까 또 잘 지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5개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올해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 물론 다 그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한 해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맞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저도 올해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되게 많이 목표와 다짐을 세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기억력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한다면 남은 하반기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목표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 집 마련, 그리고 저축, 자산 불리기, 시드머니 만들기와 같은 돈 관련 목표와 계획들이 있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굿모닝 굿나이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야겠다,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6025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평소 즐겨 듣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를 보냅니다.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투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거의 7, 8년의 적금처럼 모아뒀던 주식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만 하느라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깜짝 놀라서 전부 팔았어요. 7, 8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던 주식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제 투자는 엄두도 안 나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가장 신경 쓰고 걱정했던 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 그리고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있어서 이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전부 대출을 갚는 게 좋은 걸지, 아니면 이럴 때 다른 투자를 또 새롭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 문자 보내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6025번님의 사연이 사실 제 사연이었으면 좋겠는데 와, 우리 6025번님이요. 5천만 원 원금이신데 7, 8년을 묵혀뒀더니 이게 3억이 됐대요. 아, 일단은
1: 너무 좋은 일이죠.
0: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서 큰 수익을 발생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또 다른 고민이신 상황이에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투자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가 더 좋은 방법이 되실까요?
1: 일단 요즘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죠. 삼전익스.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오랫동안 묵혀두셨던 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 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를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다 가 보장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면은 청취자님은 이미 좀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금융상품을 또 뭘 활용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셨던 뭐 대출 상황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투자 수익이 정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달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굉장히 운 좋게 정말 7, 8년을 참아서 이제 3억의 자금이 마련이 된 건데 이 목돈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재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우선 현금 흐름을 개선해서 매달 적자가 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시장 상황도 좋은데 목돈으로 재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이죠 라고 얘기하실 것 같기도 했는데 그건 일단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1: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님이 마침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나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 8년 동안 한 5천만 원을 모으셨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 60 정도씩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지금 목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막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보다 손실이

0: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걱정하셨던 현금 흐름을 개선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큰 수익을 다시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청취자님한테 훨씬 득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지금 다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장이 좋으니까 수익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으신 건 아니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적절한 상황을 조금 더 외워보시는 게 좋겠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3억 원의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2: 일단 자세한 상담으로 저희가 더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좀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매달 적자가 발생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굉장히 과하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비용인 거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나가는 금액이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현재는 금융비용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에서 매달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뭘 해요? 돈을 빌려요. 그럼 신용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매달 내던 이자가 또 늘어나죠.
1: 그렇죠.
2: 그러면 또 악순환으로 굉장히 매달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통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우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일단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좀 바꿔보는 건데요. 월 적자를 줄이거나 또는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정리를 하면 매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예상이긴 하지만 적자 때문에 신용대출이 생겼을 거다라고 저희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정리를 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적자폭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더 멀리 봤을 때는 적자 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면 수익금의 전부를 일단 신용대출 먼저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담보대출 이렇게 전부 대출 상환으로 하는 게 최선인 건가요?
0: 다만 여기서는 저희가 바로 무조건 대출 상환해서 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청취자님 같은 경우 이제 담보대출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담보대출도 일부는 상환을 하시면 좋겠으나 이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을 했는데 월 단위로 바뀌는 현금 흐름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30만 원 줄이려고 1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1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대출 상환을 전부 하느냐 마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이 난 거와 별개로 나는 이미 매달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냐 있기 때문에 내 상환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액 변화를 계산을 해보고 효율적 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은 전액을 상환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를 상환을 하고 일부는 목돈을 보유하면서 현재의 내 현금 흐름 전략을 효율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신용대출 또는 막 담보 약관대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상환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뭐 이렇게 낮을 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빌리셨던 건 거의 이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다.
0: 그렇죠.
1: 그 상황을 보면서
0: 다르죠.
1: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단순히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재투자 또는 대출 상환 이렇게 뭐 아니면 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요.
2: 네, 그렇죠. 요즘같이 또 장이 활발한 시기엔 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청취자님도 단순하게 지금 답변만 드시고 답변을 정하시기보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릴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좀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월 소득과 우리 집에서 매번 발생하는 지출 현황을 고려해서 담보대출도 일부 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목돈을 일단 보유하면서 현재 상황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 투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1: 그렇군요. 그럼 대출은 이게 상대앞에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목돈, 이거 남은 목돈은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0: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알 수 없는 부분이 연령대거든요.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전략이. 그런데 남은 목돈을 다시 목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과 같이 이걸 쪼개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달에 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5, 60만 원 정도를 계속 주식으로 투자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받는 월급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목돈에서 조금씩 빼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있고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만약에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접어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자금이잖아요. 이걸로 더 큰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일정 수익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증형 연금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 난 걸로 확정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꾸준히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1: 목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늘 상상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수익 활용해서 우리 청취자님 앞으로는 적자 상황 개선하시고 더 큰 부자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님처럼 나도 상담 통해서 우리 집에 꼭 맞는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사연은 50대 중반 부부 청취자분들 상담했었던 사연입니다. 일단 외벌이 4인 가정이신데요. 가장 큰 고민이 매달 적자예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좀 고민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상황을 살펴보면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것들이 더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자녀분들이 그래도 작년 올해 다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야 너네 생활비 좀 보태라 하기엔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적자는 좀 빨리 고쳐놔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는 좀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문의 주셨던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여러 네. 고민 끝에 굿머니 굿나이프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더 짚어볼까요?
2: 우리 현금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누구나 문제점은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분 외벌이로 실수령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 소득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축에 계세요.
1: 맞아요.
2: 그럼 세전으로 보면 거의 억대 연봉이에요. 우리 억대 연봉 하면 굉장히 막 풍요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생활비 350만 원,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15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2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로 뭐 50만 원, 그리고 다행히 뭐 적금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출이 8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나가는 돈만 800만 원이니까 일단 매달 100만 원씩 아주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적자가 나고 있어요.
0: 그래서 적자 폭이 근데 생각보다 커요.
2: 그렇죠. 연으로 합치면 연합산 1200만 원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1200만 원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0: 아니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적자여도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이거 상담 신청하실 만한 상황이었네요.
1: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리고 또 이게 들어보면 특별히 뭘 잘못하고 있네 이게 짚어지진 않아요.
0: 맞아요.
1: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일 큰 문제점은 앞서 저희가 짚었던 것처럼 한 달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적금도 30만 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건 모이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0: 그렇죠.
1: 적금을 안 했다라고 쳐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매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경조사 있고 명절 끼고 뭐 휴가 다녀오시고 하면 그러면 이럴 땐 더 큰 지출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 30만 원이라도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서 위안 삼으실 게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0: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집에 매달 적자

0: 발생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대표적이게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1: 네.
0: 분들. 아래로 뚫려 있는 통장은요. 일단은 내 잔고에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그 한도 안에서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
1: 맞아요.
0: 때문에 적자인지 모르는 채로 적자폭 굉장히 키우는 분들 많은데 청취자님도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가정을 보면 대출 상환 당연히 있고요. 생활비 다 쓰고요. 보험료 다 내요.
0: 아, 맞아요.
2: 근데 결국에는 좀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과도한 보험료가 전 제일 문제점일 것 같아요. 지금 4인 가족이 22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 뭐15% 정도 보험료 낸다라고 해도 한 105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부터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 시면 현금으로는 개선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여기서 또 220만 원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두 부부, 50대 중반이신 두 부부보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두 자녀의 보험료가 더 커요. 부부는 합쳐서 한 95만 원 정도, 두 자녀는 두 자녀 합산 한 125만 원 정도 납입 중인 상황입니다.
0: 되게 많이 자녀 앞으로 보험료를 쓰고 계신데 이게 보장성 보험만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었다면 좀 문제가 덜될 텐데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2: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의 보험을 살펴보니까 두 자녀의 노후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100만 원 가까이 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음표가 많아요. 내 노후가 준비 안 됐는데 자녀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고요. 우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으로
0: 종신보험을.
2: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반적으로 사망 보장의 목적의 종신보험을 준비를 했다. 일단 조정이 일단 필요한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부부들이 아직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 맞아요.
0: 어린 자녀 앞으로 아, 너네 나중에 노후 때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하면 좋으니까 엄마 아빠 일단은 됐고 너네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무한하니 너네 앞으로 내가 물려줄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1: 되게 항상 듣는 답변은 정말 똑같이 토시하는 답변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0: 물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엔 현금으로 흐름이 왜 이렇게 좋지 않나 결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 상품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2: 네, 우선은 내 식구의 보장성 보험료가 220만 원 정도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한게 보장 내용이나 가입 목적 등을 일단 체크를 해서 일단 보험료를 줄이고 정말 몸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보완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의 현금으로는 플러스로 갈수 있다. 이제 이걸 확인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진행을 좀 했습니다.
0: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말만 들어도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떤 머니처 방송 어떻게 나왔을까요?
2: 우선 두 부부의 보장성 보험부터 확인을 했는데 우리 95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의 연금 목적의 상품도 있었으나 종신보험으로 각각 한 건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손 포함한 종합보험, 그리고 암보험, 그다음 종신보험씩 뭐 5건씩 총 10건의 가입 중이신데 다행인 건 그나마 암보장은 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혈관 질환은 중대한 뇌졸중, 뇌출혈 등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좀 협소한 상황이었어요.
1: 네, 그래서 이게 보험료 내시는 거 대비했을 때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게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이렇게 넓혀서 보완하는 걸로 일단 1차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2: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작년에 정말 취업하고 경제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의 필요성은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정 수준으로 감액을 좀 저희가 했고요. 근데 이 결과 9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단 45만 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했 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를 줄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0: 맞아.
2: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 한 가정의 현금 흐름 사실 뭐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그 재무적인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마이너스였던 가정의 상담 사연을 듣고 계신데요. 남편분이 외벌이 소득으로 매달 700만 원씩을 이제 세후 소득으로 벌어오곤 계시지만 답답하게도 100만 원씩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부부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예요. 자녀 보험을 조정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될 텐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전문가 도움받아 가계부 플러스로 전환하고 잘못된 재무 보험 점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계부인 4인 가정 한 달에 보험료를 22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이댁에 마이너스가 이제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보험료만 100만 원 줄여도 마이너스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부보험 정리를 했고요. 사회생활 막 시작했다는 자녀보험 점검해서 더 줄일 곳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2: 일단은 자녀분들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좀 많죠.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자녀 모두 20대인데 보험료로 125만 원 정도 내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내출혈 급성 심근경색 가입이 되어 있고 또 100만 원이 넘음에도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많은 보험료로 노후 자금 목적을 대비로 하는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0: 맞아요.
1: 저희 이게 상담 진행하면서 사실 청취자님 부부가 저희보다 어른이시긴 한데 좀 강하게 이거는 좀 짚어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노후를 먼저 맞이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분들이 아니라 두 분이다. 자녀들은 아직 40년 이상 남았는데 근데 40년 남은 자녀들은 준비를 하고 본인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면 이자도 많이 붙고 그다음에 연금액도 늘어나고 이거 맞다.
0: 틀린 제가 말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1: 그렇죠? 응.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선택하신 상품 특성상 확인을 해보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20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한 2%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2% 이자 받자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이런저런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손을 대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0: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2: 네, 일단 뭐 보험료를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고 일단 노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보험료 대비 좁았던 보장 범위만 해결하자.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보장 위주로 저희가 보완을 했고 결국 두 자녀 보험료는 기존 1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90만 원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0: 많이 줄였네요. 네.
1: 그렇죠.
2: 제가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 드려볼게요. 자녀가 독립할 때 결혼할 때 부모님들은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물려주시는 것 중에 가장 찝찝한 것은 뭘까요? 1번 현금 5천만 원.
0: 안 찝찝한데요?
2: 2번 지금은 손실이지만 뭐 마이너스 10% 손실이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해외 주식에 3천만 원 정도.
0: 아우, 너무 감사하죠.
2: 자, 3번 지난 10년간 납입해왔지만 앞으로 3, 40년간 더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
0: 아유, 뭐 고민도 없이 선택할게요. 네. 3번입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실로폰을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은 받는 순간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3번은 부모님도 물려주기 찝찝하고요. 받는 자녀분들도 찝찝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0: 그렇죠. 네. 맞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역시 자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찔려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요만큼만 들어도 이 가정은 벌써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1: 그렇죠. 기존에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보험료를 220만 원에서 약 80만 원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적자가 나던 게 플러스 40만 원으로 여유자금이 40만 원 정도 발생하게끔 조정이 일단 됐고요.
0: 네.
1: 이 여력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의 노후 준비를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0: 어떤 거죠?
1: 9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더 생겼고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0: 아니, 갑자기 90만 원은 어디서 나신 거죠? 소득이 좀 늘으셨을까요?
2: 일단은 첫 번째로 보험료 지출이 추가적으로 절감이 됐던 게 뭐냐면 자녀분들 보험료를 저희가 줄였잖아요. 기존에 60만 원, 70만 원 일단 본인들이 돈 내겠다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험료 15만 원 전후로 조정을 했다니까 아 이제는 본인들이 좀 내겠다. 이제 이렇게 의사 어필을 좀 하셨어서 자녀들 보험료였던 31만 원을 부모님들이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여력을 좀 만들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깜짝 소식이었는데 상담을 시작하니까 좀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계좌들을

0: 해서 90만 원의 여유 자금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좀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지금 노후 준비 재원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물찾기에서 만들어진 월 13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 두 번째는 지금 불필요한 상품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해지 환급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두 가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5천만 원의 목돈은 일시납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되 여기에다가 계속 확정되게 보증되는 보증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2: 그러니까 일시납 상품이 차감되는 사업비가 1,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적은 금융 상품이고요. 매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 뒤에 확정적으로 1억 4천만 원의 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연금 플랜이 생긴 거죠.
1: 네,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저축 여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좀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수익 추구를 할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7, 80만 원의 자금을 한 번에 뭐 가입을 하시거나 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 4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를 추가 납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월 납입 상품은 사업비율이 좀 높을 수 있는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율을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현금 흐름을 채워놨지만 언제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추가 납입하시는 자금들은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상황까지 같이 대비를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2: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니까 서로에게 이제 방법이 생깁니다. 적금 30만 원 끝나는 거 우리 그냥 또다시 추가납입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한번 복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두 분이 만족하셨던 상담이었어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을 막 써서 잘 만들어 놓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신경을 좀덜 쓰면 또 금방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잘 신경 써서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신경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정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왜? 적자가 사라졌으니까.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막 적자나면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신경질 나고.
2: 그럼요.
0: 그렇죠. 뭔가 돈 쓰는데도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고.
1: 괜히 남 탓하게 되고.
0: 그렇죠. 네. 세상 탓하게 되고 막
1: 더 쓰게
0: 그런데.
1: 더 쓴, 네가 더 썼잖아. 막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0: 맞아요. 한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복구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가정의 화목까지 챙기게 된 일석삼조의 상담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문제점 명확히 짚고 해결해 주신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목돈도 매월 발생하는 월급도 그 쓰임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내 목돈이, 어렵게 일해서 받은 내 월급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요즘인데요.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재무상담, 보험 점검,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데이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도 낮 동안에는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남해안과 남부지방으로도 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모레는 하늘이 다소 흐린 가운데 덥겠고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공항 쪽으로 고장차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한강대교를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 승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한강대교를 지날 때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25분 이 소요가 됩니다. 같은 반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에서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직원 5분이 숨져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사고 발생 이후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내의 선거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 모든 후보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예정한 유세를 취소하고 조승래 사무총장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당 지도부의 현장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지를 통해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이나 율동을 자제하는 차분한 선거 운동을 진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는 3일 오후 6시까지 60시간 비상가동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실은 공지를 통해 투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실하게 임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가동체제에 따라 모든 당직자는 투표 종료 시까지 즉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고 언론과 온라인 여론, 후보자 동선과 메시지 등에 대해 상시 상황 파악을 철저하게 하고 특이 사항이 생기면 신속한 보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생결단 총력체제에 돌입해 국민에게 투표를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만이 지역과 대한민국을 살린다며 모두 투표장으로 나와서 기호 2번의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광란의 폭주를 2년 동안 지켜봐야 할 거라며 오만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제어 버튼을 눌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 주가 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반도체 업종을 빼면 실질적인 코스피 지수는 4,100에서 4,200선에 불과하다는 증권사 연구원의 분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가 무려 4,100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수출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연간 수출 9,500억 불에 거의 근접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추이 그리고 주요국의 통상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가 성립할지 관련 법리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늘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스타벅스 카드 잔액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 등록된 카드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환불 금액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는 6일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6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당일 법무부 호송 차량을 통해 특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전망인데 장소가 협조해 공동 취재단이 출석 모습을 촬영하고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 남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 부산과 울산은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천과 춘천은 32도, 부산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8도, 습도는 39%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5: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5: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4: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7: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5: 이번 지방선거 선출 인원은 4,427명이고 후보 등록은 7,782명이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몇 분 사퇴를 하셨지만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4명을 뽑는데 47명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8,000명 가까운 후보들의 노력과 땀이 이틀 후면 성적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513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있습니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헌법상 선거권을 침해하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시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 무투표 당선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 되지만 나머진 괜찮다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무투표 당선이 갈수록 늘어난 이유가 선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찬반 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월 1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오늘 월요일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선거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계속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요. 대통령도 가용자원을 모두 총동원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여야 모두 로고성이나 율동 금지가 있고 뭐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그 청주 하이닉스 쪽에서도 또 가스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병원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참 선거에도 영향을 참 뭐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누구의 뭐 지금 책임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냥 뭐 한 번씩 드시는 소회가 있으시다면 간략히 맞죠.
2: 하나가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에서 4명이 사망하셨다고 그러는데요.
0: 지금 5분으로.
2: 아, 네. 늘었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떻게 좀 빨리 이제 사고 수습 좀 되고요. 지금 또 안에 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얼른 좀 구출을 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좀 안전하게 좀 살아 돌아오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건 또 그대로 하고 별개로 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고 원인도 좀 규명을 하고 책임자에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0: 네. 이동학 최고요.
1: 최근에 주가도 많이 뛰고

0: 우리 경제 산업에서는 방산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핵심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기업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 그 이 사업장의 특성, 폭약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 뭐 준칙 같은 것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 고인들의 명복도 빌고 또 유가족분들을 위로 드리는데 근데 결국 정치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용히 차분하게 좀 진행하자라고 해서 아마 여러 당이 다 이제 그러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습이 잘 되고 또 나중에 책임 규명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철근 총장님.
2: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최근에 뭐 서울에서도 사고 한두 개 있더니 이제 그 방산업체까지 뭐 폭약 다루는 곳인데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고의 원인도 철저히 좀 따져야 되겠고요. 뭐 그 사망 사고가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리 그 정치와 선거가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 주장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그 먹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도 이 상황에서 바로 선거 운동 방법을 완전히 바꾸거나 뭐 조용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율동이나 로고송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조용한 방식으로 국민들께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두 개 특히 한 분은 크게 부상을 좀 입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8년과 19년에서도 같은 사업장에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다 왜 이렇게 또 반복되는지 정부 당국에서 수사 당국에서 좀 제대로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두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 이틀이 진행됐고요. 최종 사전 투표는 23.51%, 뭐 지방선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여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대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18.65% 거의 최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사전투표 보면서 어떤 전체적인 선거 판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준우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3: 네, 일단 선거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가 추격하는 이제 이런 모양새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단 시장 이제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지금 전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여를 함으로써 보수가 더 결집하는 그런 가속도가 붙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투표를 유보했던 보수 유보층과 샤이 보수 이런 분들이 투표장을 나옴으로 인해서 사전 투표에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젊은 층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는 거다라고 해석했었는데 지금 이제 20, 30세대가 보수 지지자가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투표율 높다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오히려 보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 선거 민주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는 계엄 탄핵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부분을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거가 주어졌으니 이때를 틈타서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뒀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심지어 뭐 외교 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엉망이었던 것들을 어찌됐건 지금 다시 정상화 작업으로 지금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방 정부 역시도 일자라는 사람들을 바꾸자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돼서 사전투표율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좀 높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결국엔 마지막 본투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네. 그 지금 사전 투표율 보니까 원래 뒤에서 얘기하기로 했지만 전북이 전국 최고더라고요. 35%.
0: 네.
1: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뭐 전북 전북도 그렇고 전남, 광주 뭐 항상 늘 높았던 또 지역들이기도 하죠. 호남은 늘 높았고.
1: 지난 지방선거 광주 40%가 안 됐습니다.
0: 근데 이제
1: 지금 전남, 광주 34%잖아요.
0: 주신 대로 전북에서 이렇게까지 광역 이 정부의 장을 뽑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던 때가 있었던가?
1: 네, 없죠.
0: 그러고 보면 지금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어쨌든 무소속 후보가 있고 여당 후보가 있는 상황이니까 영끌하자. 한번 네. 최대한 우리의 어떤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흐름이 잡히고 있는 거 아니냐?
1: 전북에서 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김철근 총장님.
2: 전북에서 높으면 무소속한테 유리하죠.
0: 집권 여당한테 유리한 거 아닐까요?
2: 집권 여당. 예, 반해서 그거에 대한 불공정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당대표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무소속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여야가 일당이당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우상향 정도입니다.
1: 네.
2: 그리고 이 지금 23.51%가 지난 총선 때보다 훨씬 낮아요.
1: 그렇긴 하죠.
2: 그다음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낮고.
1: 지방선거는 원래 다 낮지 네, 않습니까?
2: 다 낮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인 투표율이 글쎄요. 뭐 사전투표 조금 높긴 했습니다만 55를 넘을지 여부가 좀 사실 관심이에요.
1: 네.
2: 그럴 정도로 투표율이 높지가 않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높아지는 이유가 재보궐선거 14군데 있어요.
1: 네.
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군데 있어서 그게 좀 언론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었고 선거 초반에 사실은 한쪽이 워낙 우세한 선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이 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오면서 약간의 보수가 결집하면서 좀 추격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왔는데 막판 지금 깜깜이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흐름이 여전히 초반 흐름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런 상황에서 보면 글쎄요 나는 막 투표율이 엄청 높아질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네.
2: 55를 넘을 수 있을지가 좀
1: 55를 지방선거에서 넘은 적 자체가 잘 없기는 하죠. 네.
0: 2018년
1: 그때는 거의 60% 제일 높았죠. 네.
3: 그때 왜 높았냐면 네. 그때는요 남북 정상회담이 두 달 전인가 있었어요.
1: 네.
3: 투표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오를 수밖에 없었었고
1: 네.
3: 투표하기 하루 전인가 그때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있었어요.
1: 네.
3: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이럴 때였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참여율이 높았다고 저는 보이고요.
1: 네.
3: 지금 이제 전북이 투표 왜 높은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전북 투표의 성격을 봐야 돼요.
1: 네.
3: 지금 전북은 어떠냐면요 분노입니다. 분노. 근데 이 분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노일까요? 무소속 김관영 후보 지지자의 분노일까요? 당연히 김관영 후보를 떨어뜨린 것에 대한 무소속 지지자들에 대한 분노라고 봐야겠죠.
1: 네.
3: 민주당 후보자들 지금 분노해가지고 나오는 건 좀 상식 좀 맞지 않습니다.
1: 네.
3: 지금 민주당에 있는 김관영 지지자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명이란 이유로 김관영이 억울하게 공천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노의 기저를 두고 있는 이제 성향이 높은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북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를 나온 것은 분노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3: 아까 이동학 전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한 게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코스피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잘한다고 보기 어렵죠. 또 코스피도 보면 20%만 상승이고 종목의 80%는 전부 하락이에요.
1: 네.
3: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도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뭐가 되겠느냐 그거 하나 드리고 경제 지표를 보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에요. 물가, 시장의 장보는 주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거 하나.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매매가 오르죠. 전세가 오르죠. 월세가 오르죠. 쓰리고가 지금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경제 지표 여기에 화가 난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겠는가. 제가 그래 보입니다.
1: 네. 지금 2010년 54.5, 2014년 56.8. 2018년 60.2, 2022년 50.9입니다. 근데 대구가 제일 낮더라고요. 이거는 부정선거론의 영향이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대구는 굉장히 뜨거운데
3: 네.
1: 경기도가 그다음 낮아 20%. 그래서 대구가 제일 낮은 거는 좀 이렇게 이 영향이 있는
3: 저는
1: 건가?
3: 부정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대구 분들이 좀 본선거를 선호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면 고민이 많다. 아직 못 정했다.
3: 아니면 이제 그 말씀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0: 네. 아까 논리대로 하면 분노가 없는 거 아닙니까?
3: 아니
0: 대구 시민분들
3: 아니죠. 지금 아까 지금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상황 네. 아닙니까? 좁혀진 상황이고 이게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0: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고심하는 있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하든지 누가 더 좋은 뭐 어떤 소식을 들고 나오든지 그걸 좀 끝까지 보고 내 한편을 행사하겠다. 그런 대기표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1: 네,
0: 생각합니다.
1: 어쨌든 이게 이번에는 대선이랑 또 다르니까 국회의원 선거랑 달라서 자기 투표는 자기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니까 지역별로 이 퍼센트가 되게 달라진다는 게 되게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예전에 호남이 투표율이 높으면 안 돼. 이러면서 우리 높아. 이랬는데 호남이 투표율이 높아도 대구 선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2: 그렇죠.
1: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방선거는 확실히 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치에서 이렇게 평균 놓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남에서 지금 이명박근혜 두 명의 그 전직 대통령이 등판을 해서 이 선거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는 그것들이 역으로 또뭐 중도층이나 수도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두 대통령의 동시 출격 그리고 이제 주말까지도 계속 쭉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거는 김철근 총장님부터 한번.
3: 글쎄요. 집에 계셔야 될 대통령들이 왜 나오셔갖고 더군다나 뭐 국민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좋으신 분들도 아니고 다 감옥 갔다 오시고 국정농단에 탄핵까지 되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셔갖고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니는 예, 글쎄요, 저는 정말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대체. 그냥 그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끼리 그냥 부흥해야 할 때 나 억울하게 당했다, 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부흥의 수준이죠.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와 선거에 대한 자세 그리고 선거에 대한 전략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예?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겠어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뭐 보수 결집에 도움이 약간 될지 몰라도 지방선거나 정치의 미래를 여는 담론을 프레임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 향수만 하는 것은 좀 아니다.
3: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20년 전에 흘러간 물들 아닙니까?
1: 네.
3: 지금 물레방아가 돌아서 몇 번을 돌았는데 그분 오직 국민들의 관심을 끌 사람이 없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을 선거판에 불러들이냐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3: 그분들이 요청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1: 네.
3: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아, 보수 위기의 어떤 징후다라고 하는 날선 비판이었는데요. 네. 이동학 최고.
4: 저는 보수가 어쨌든 무너졌다. 그거를 방증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애초부터 좀 한계가 있었어요. 장동혁 원탑 선대위였잖아요. 보통 원탑을 세울 때는 뭐 축구선수 한 10명을 따돌리고 골을 넣고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원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1: 메시가 타야 된다. 네,
4: 최소한 3명은 제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 발에 자빠 넘어지는 분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는 이분들이 사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봅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다. 네, 역사의 재평가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1: 네.
4: 이번 선거 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유영하 의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네.
4: 재평가해야 된다.
1: 단종처럼 복귀돼야 된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저지른 만행보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거는 완전히 다시다 끄집어내가지고 역사의 재평가를 바뀌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자라는 정부 기조에 맞게 쭉 지방선거도 이제 바꾸려고 국민들께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이준호 대변인 충분히 시간 드립니다.
0: 아, 예.
1: 네.
0: 일단 이제 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선거 운동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도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안 나오고 있죠? 그분도 나와서 지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난번에 지지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PK 같은 경우는 9석이 나올 수 있다. 지난 총선이었죠. 9석이 나올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숟가락 한번 올려보려고 한 바퀴 쭉 돌았어요. 그럴 때 최종 결과가 뭐였죠? 딱 한 석밖에 전재수 의원밖에 당선 안 되고 8명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아설 때 효과가 역효과가 난 것을 봤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방송 나오고 보더라도 사람을

0: 구름처럼 모읍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서 내가 어디 언제 어디 가겠다 이 일정만 올려놓고 사람 동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거, 이 수가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이 모이는 거, 이렇게 할수 있는 정치인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 거, 많은 사람이 연호하고 환영하고 손잡으려고 악수하고 둘러싸였고 이런 거 보면 현실인데, 걸어가고 가지고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게 무슨 허상이다, 저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더 좋지, 뭐 국민들의 보기에 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바람에 불과하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있던 사실을 외면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민주당의 지지율,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후보들이 지금 경합하는 게 이해가 안될 거예요. 민주당 지지율 높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높은데 왜 후보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훨씬 더 앞서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 정청래 당대표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지 이게 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산에 가서 1박 2일 한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픽한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전재수도 있고 하정우 후보도 있고 둘이 다 있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나라도 정청래한테 맡겼다는 이 두 사람 다 못 구할 것 같아. 나라도 가서 이제 전재수 일병, 하정우 일병은 구해야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현역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를 믿지 못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김관영 지사가 전북에서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정청래 당대표가 호남에 이렇게 오래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호남이란 것도 최소한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거기 누가 참전했습니까? 송영길 연수에 출연, 연수에 나간 후보가, 연수갑이죠. 거기에 출연 후보가 송영길, 아 저기 뭐야, 김관영 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발언까지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굉장히 꼬인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1: 네.
0: 아니, 우리 민주당 후보가 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에 있을 당권 다툼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정말 지금 당권 싸움 때문에 아싸를 파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직접 나선 거 보면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난 판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1: 하나만 그냥. 아까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하셔가지고
0: 이명박 전 대통령도
1: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구름 같은 청중이 있는 것 같진 않은 제가 잘못 봤나요?
0: 아니 그 영상에 보면
1: 네.
0: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사람을 모는 거 아니죠. 객관적으로.
1: 네, 객관적으로.
0: 근데 그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통 보수의 상징이고 거기에 결속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입니다. 경제를 본인이 직접 했었고 셀러리맨의 신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하면서 청계천 만들고 버스 중앙차로자고 서울숲하면서 굉장히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용 중도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표를 좀 가져오고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
1: 알겠습니다. 북값은 좀더 얘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은 해당 행위를 한 건가요?
2: 아니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해서
1: 네.
2: 사회자가 이제 물으니까 그 부분을 원래 이제 또 투명하게 잘 말씀하시는 분이라
1: 네.
2: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고
1: 네.
2: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당 후보자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큰 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부가 공력을 호남보다는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가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제가 볼 때 뭐 그거는 뭐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1: 네.
2: 뭐 그렇게 과하지 않은 얘기였다 이렇게 보고.
1: 송영길 후보 얘기를
2: 네.
1: 제가 이제 그 인용하면 김 후보 김관영 후보겠죠. 어차피 민주당 사람 아니냐. 김 후보에 투표한다.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전라북도의 당력을 집중해서 도민과 싸우려 하는 것은 오만한 행위. 이렇게 한 것이 송영길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30일 날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3: 잘 얘기한 거죠.
1: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6: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7: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8: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세 분의 정치 덕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가 이명박 대통령도 박민식 후보 손잡고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고 하는데 나쁜 사람이 어느 H냐.
0: 아, H2입니까?
1: 저는 궁금한데.
0: H2?
1: 어느 H입니까? 이거는.
0: 네, H2. H1과 H2가 있는데 네. H2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를 이제 국밥 자리에 네. 데려왔습니다. 국밥 하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네. 그런 이제 아이콘 같은 이제 모습이죠. 근면과 성실 이런 부분인데 그 이제 이미지를 박민식 후보와 같이 나누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신뢰하는 후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박민식 후보 지지를 얘기했었고 MB도 이렇게 이제 박민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래도 국가의 최고 어른이었고 최고 행정부 수반이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후보를 지지한다. 아, 내 말 믿고 한번 써보세요. 투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제가 보기엔 적어도 5에서 8% 포인트 정도는 박민식 후보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 네. 저는 아예 주어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게 지금 뭐가 선한 사람 나쁜 사람만 얘기하면은 네. 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하정우가 선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 박민식과 한동훈 이 둘을 이겨버리라는 얘기구나.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0: 아니, 더더군다나 후보 앞에 두고 얘기하죠.
2: 더더군다나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이걸로 이제 엄청난 이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탄핵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비리로 이게 부정부패 저질러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했을 때 야 이게 후보들이 아유 너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수단이 없으니까 이게 장동혁 체제에서 뭔가 중앙당으로부터 뭔가 받을 만한 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보수 재건을 위해서 미래형 인물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미래형 인물들은 없고 과거 20년 전의 인물들 친이 친박 대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봅니다.
9: 참 내가 1당 2당 소속 안 되기 다행이네.
1: 아, 다 해보셨잖아요.
9: 보니까 객관적인 평론을 안 해요. 네. 자기 당이 유리한 평론만 하고 있는데 아. 박민식 후보 손잡고 다니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해 본 들 아무 소용없어요. 거의 판이 굳어졌어요. 그다음에 사전투표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하정 내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하정우 후보는 이미 초보 프레임에 엮여서 하정우 후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명박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했던 수석이었다는 거하고 그것도 네. AI 수석이었다. 네.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거운동이 들어오면서 하정우 후보는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완전히 초보 프레임에 쌓였어요. 손 털고 오빠하고 주식 해명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지지나 재수행님 믿고 나왔는데 재수행님의 후광도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박민식 후보는 결국은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0: 바둑에서도 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럼 한동훈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연고밖에 없어요. 연고. 마데카설도 아니고. 나의 지역 사람이라는 그 외에는 한동훈 후보보다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걸 극복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판이 많이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직 급했으면 전직 대통령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했겠느냐. 이건 결국 3등 후보 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근데 지금 부산이 사전투표율이 21.2군데 북갑은 25.57. 확실히 뜨거운 데니까 조금 더 투표장에 나오시는 유권자분들이 부산.
2: 하정우 후보 초보라고 저도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대마불사를 아마 한동훈 후보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1: 네.
2: 한동훈 후보가 본인 대권 꿈꾸는 건 맞죠. 하지만 국민의 보수 지역 내에서 한동훈 후보를 대선주자 생각하느냐.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본인은 희망을 해도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선주자는 아니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실제로 당원 게시판 여론조사 사건 때문에 본인이 제명됐습니다. 무소속 후보인 거죠. 그리고 해당 행위 혐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 수사 중인 단계이다라는 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 선당 후사 정신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후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산 북구갑에 두 번 국회의원 했지만 나중에 서울 올라간 이유가 나중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때 당에서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일산인가요? 어디 거기에 좀 나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경기도가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오면서 나중에 박민식 후보가 붕뜨게 됩니다. 그때 당에서 그러면 영등포로 보내라. 그랬더니 나중에 한동 후보가 다시 그걸 또 픽업해가지고 강성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이 지시한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어려운 곳을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워잡고 선당 후사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부산 북구갑에서 품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구도면서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제일 당당하다. 저는 그걸 봅니다.
1: 근데 원래 분당을 하다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는 저기 안철수 대표 챙겨줘야 돼서 분당 재보궐 없던 일이 되고 그래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갔던 그때 이미 한번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려가 한번 됐던 건 맞는 거 아닙니까?
2: 그 이유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당 그 얘기가 네. 원래는 처음에 안철수 후보 빠지면서 그 자리에 갈 예정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도지사 후보가 단일화 정리가 되면서 안철수가 돌아와야 되니까는 그러면 박민식 후보 미안한데 영등포로 가라. 아 됐고 영등포 갔다고
1: 다시 보면 24년 총선이고
2: 네.
1: 이 지금 그 분당 얘기는 22년 지방선거 때 했던 보궐선거 얘기인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3: 네. 근데 일단은 먼저 어쨌든 자기 걸 뽑아 먹었고 북갑이 활성화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재수 후보가 거기에 어쨌든 국회의원이었고 좀 더 한번 더 밀어줘 보자. 근데 그게 하정우하고 그게 맞물리게 되면서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보궐선거만 영향을 끼쳤을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수 후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부산의 18명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의힘이면 대통령에 반대하고 전재수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반대할 텐데 한 명 정도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빠진 자리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들어와야만 함께 중앙하고 함께 일을 더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주진우 의원이 돕겠습니까? 누가 돕겠습니까? 그 사사건건 반대만 할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산 북구갑 주민들 역시 그 이 의지 똘똘 뭉쳐서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좀 발현된 게 아니냐.
1: 투표 이틀
3: 합니다.
1: 투표일 이틀 앞으로 다오니까 이동학 최고의 당성이 더 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2: 지금 이제 선거 때 저 여기 집권 여당이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네. 믿고 집권 여당 후보로 이제 뽑아달라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다고 이미 한번 드러났지 않습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남겨있는 특별법이에요. 부산에 있는 여야 의원 전부 다 동의해서 발의했고 그게 국회에 통과됐는데 최종적으로 어디서 그게 거부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사인하고 거부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집권 여당이라서 부산 지역 발전을 내가 확실히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때 본인이 사인했어야죠. 그런데 거부하면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전재수 후보가 저 모양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 믿어봐봐. 내가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 장담한다. 이렇게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1: 정확히 얘기하면 그 행안위까지만 통과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2: 아니요.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라는 말.

0: 말씀입니다.
1: 이게 왜 그러냐면
0: 이제 이견을 제출한 건 맞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2: 그래 이견을 그냥 제출했죠.
0: 그러니까 이견은 제출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의 요구권 한 건 아니다. 제가 혹시 또 허위 사실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 받을까봐 지금 정확하게 근데 얘기를 드려야
3: 됩니다. 이걸 호도를 하시면 안 네. 되는 게 부산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만 이 보관되어 있는 법안이진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부울경으로 가자. 그래서 큰 메가시티적 관점에서 도시의 어떤 장점들을 합침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해나가자. 그래서 도시의 기능들을 다 효율적이게 모으고 그래야 수도권에 우리가 맞서서 제대로 된 이 도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더 좋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를 무조건 부산 발전을 반대했다. 그건 아니죠.
0: 여하튼 해당 네. 법은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고 행안위는 통과했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수기기관 미도를 이유로 법안에 상장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국무회의에서 약간 부정적 의견을 이재명 대통령이 피력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네. 네. 네. 잘못하면 제가 네네네 했다가 저까지 끌려갑니다.
2: 네. 정확하게 네. 하는 게 좋습니다.
0: 저기 김철근 총장님 혹시 여기서 유사선거사무소나 위장전입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또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4: 공격받죠.
0: 네. 이 부분은 이슈가 안 될까요?
4: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 막바지에 약간의 악재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겠죠.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본인하고 상관없다고 하겠죠. 팬클럽이 아사를 했던 거고 네.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팬클럽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후보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네. 할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겠죠. 그렇죠. 아마. 그런데 네. 지금 부산 북갑은 이미 깜깜이 전에 네. 많은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네. 흐름이 이미 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 동탄 모델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뭐 지금 뭐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양 그 정당에서 본인 패널들의 그 당성도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냥 들어는 드리겠는데 네. 하시는 말씀이 인정하긴 되게 객관적이지 않다.
0: 알겠습니다.
4: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아, 평택으로 이제 넘어가죠. 부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네.
2: 유사선거사무소 얘기하기
0: 많은데. 네. 그래서 네. 아, 저희 시간상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평택 얘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범진보 진영, 범민주 진영, 네. 그 새 후보 간의 다 리너는 무산되고 유이동 황교안 요 단일화는 유이동 후보는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 둘러싸고 김영남 후보 사이 난타전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전반적인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준호 대변인.
2: 민주당 후보하고 조국 후보와 단일화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네. 합니다. 좀 감정이 너무 깊었어요. 그리고 네. 그 사진도 나왔는데 그 뭐 하여튼 뭐 싸움도 있고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폭력 사태 비슷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워 보이고 민주당 진영에서 민주당 진행될 불만인 게 뭐냐면 왜 당 지도부가 김영남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서지 않느냐. 그리고 추미애 후보도 평택을 쪽을 안 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김영남 후보를 버린 게 아니냐. 혼자 자력으로 살아나와 봐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조국 후보 누가 지금 지원하느냐. 유시민 후보가 지원하고 있고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서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정청 내 이제 파와 그다음에 친문 파와 네. 그러면 이재명 파와 이 세가 삼각 구도에서 치열한 이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교통정리가 매우 어렵다. 이대로 쭉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만약 이 상황에서 유이동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단일한다면 제가 보기엔 큰 차는 아니더라도 유이동 후보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0: 네. 아까 유시민 작가인데 유시민 후보라고 얘기해서
2: 죄송합니다.
0: 네, 정정하겠습니다.
3: 아니요, 지도부가 예. 어제 갔었죠. 그리고 선대 본부장이 그 직접 가서 사무총장이 직접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했고 이 민주당이 공천했다. 분명하게 민주당 후보는 김영남 후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여기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점이 결국에는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새로운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와야 돼요. 경찰서, 소방서, 학교, 뭐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 후보가 있을 때 실제로 더 많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이동 후보를 만약에 당선시킨다. 그럼 평택의 발전이나 이런 게 지금 정말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도 큰 틀에서 뭐 당선 되건 안 되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집권 여당 후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천양지시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이고 유희동 후보가 애초부터 좀 셌다면 뭐 이 후보들 간에 진보 후보들 간에 단일화나 이런 것들도 좀 꽤 봤을 텐데 처음부터 이제

0: 약간 해석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김남희, 홍기원, 김현정, 이재강, 이건태, 송옥주, 윤종근 의원 등이 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있긴 하네요.
1: 근데 평택을 둘러싼 평택 인근에 있는 의원들은 주로 이제 뭐 안면도 있고 또뭐 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 처음에 그 김영남 후보의 그 비중을 당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느낌이. 처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직접 후원회장도 맡고 민주당이 좀 전폭 지원할 것처럼 흐름을 좀 만들었다가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갑질했던 거, 이른바 정갱이 찼다는 거 아니에요? 조인트 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30여 건의 선 관련 그 비 사건을 변호했다는 거, 이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차명 대부업 업을 운영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 관계까지 다 나오면서, 이 정도 되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냐. 근본적인 자격과 해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지점을 선거가 이렇게 가면서 전략공천했고 이 과정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그 후보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끌려가는 상황 정도로 좀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그 틈을 조국 후보가 잘 파고들어서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조국 후보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삼성, 하이닉스, 주식 다
0: 주식도요?
1: 가지고 있고 또다시 뭐 조로남부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의 의원들은 주식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감옥에 가면서 의원직 내려놨잖아요. 당대표는 괜찮은 줄 알고 당대표 시절에 그걸 다 했다는데 그건 더 웃기잖아요. 이런 조롤한불이 나오면서 사실 김용남과 조국 후보 둘다 이게 자격이 있냐, 자격심이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그 조국 후보가 평택에 오면서 진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실 그 진보당의
0: 김재현 후보.
1: 김재현 후보하고 민주당이 원래 될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울산하고 연계해서. 근데 조국 후보가 오면서 평택은 단일화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고차 방정식이 되고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갈 거고 반대로 보수가 그럼 단일화 될 거냐. 마지막 날까지 봐야 된다. 왜? 황교안을 지지하신 분들은 사전투표 안 하니까.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그분 마지막 황교안의 결단이 그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0: 현재 14개 보궐선거 중에서 사전투표율 24.12%고요. 평택이 비교적 낮습니다. 18.39. 근데 가장 낮은 건 아니에요. 아산을이 더 낮네요. 18.24인데 뭐 거의 비슷한 형태긴 해서 이따 3부에 저희가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전화 연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다섯 후보를 다 인터뷰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황교안 후보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된 상황입니다.
2: 공부를 보세요. 단일 언제 하실 거냐고.
0: 아, 할것 같으세요? 가을 기대하고
2: 저는 한다고
0: 계신데.
2: 봅니다.
0: 한다고 봅니까?
2: 저는 99% 한다고 봅니다.
0: 근데 그러면 오늘 정도 하는 게 말이 퍼지는
2: 제일
0: 거예요?
2: 좋죠. 오늘 당 제일 좋은데 글쎄 지금 마지막까지 뭔가 지금 서로 단일하면서 그 상대의 뜻을 담느냐, 담아주느냐, 안 담아주느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3: 그게 부정선거죠. 왜냐하면 유희동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랑 오히려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1: 진보가 단일화할
2: 때.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공식적 발표가 있을 거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0: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
2: 있을 거라 봅니다.
0: 그러면 투샷으로 나온다?
2: 네, 투샷으로 나와야죠. 그래야지
3: 악재인데 유희동 후보에게 악재 아닙니까?
2: 아니요. 그래서 단일화했다고 해서 알려야죠. 그걸로 알릴 거면 뭐로 단일화합니까?
0: 혼자 사퇴
3: 그렇지 단일화가 아니라 그냥 사퇴지.
0: 그 황교안 후보가 사퇴할 때 대선 후보 할때 김문수 투샷 아니지 않았습니까?
3: 그냥
2: 그렇게 할 수도
3: 게
2: 있죠.
3: 가장
2: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단일화가 충분히 알려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관계없다 저는
0: 그럼 혹시 이 단일화가 오늘 발표되면 내일이라도 진보 단일화가 있을까봐 마지막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4: 내일 오전에
0: 이른바
4: 하지
0: 이른바 조치기 작전은 아닌 거죠?
1: 아니 타이밍을 뺏을 거라니까.
0: 아
4: 내일 오전에 하겠네요. 내일 오전 11시쯤.
0: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김철근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준석 대표 그 지금 뭐 억울하다 지금.
1: 억울하죠.
0: 조회수가 그때 뭐 2천 몇백만인데 모르신 분들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러 갔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투표장에 들어가는데 옆에 다른 어떤 유권자 분께서 그거 왜 새치기 하냐고 얘기를.

0: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눈을 동그랗게 하면서 무슨 일인지 돌아보다가 이제 영상은 거기서 끝났는데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1: 아니 줄이 없었어요.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안내에 따라 가면 지금 또 새로운
0: 네.
1: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0: 아,
1: 영상에 보니까 아예 줄이 없어요.
0: 네.
1: 줄이 없고 기다린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투표한 거고 기표소가 6개인데
0: 네.
1: 그중에 5개가 비어 있었어요.
0: 네.
1: 아, 그런 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통상의 전례에 따라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투표한 건데 어떤 분이 뭘 잘못 보고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영상이 2,400만 정도 나갔다 그러고
0: 네.
1: 바로잡는 영상이 100만 뷰도 안 된대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개혁신당이 당세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대표를 이렇게 뭐 새치기 하는 사람으로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관내 투표랑 관외 투표는 줄이
2: 줄이
0: 달라서
2: 다르죠.
0: 한쪽은
1: 네.
0: 투표가 줄이 서 있는 거고 하나는 안서 있고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1: 글쎄요. 그건
0: 추측을
1: 모르겠어요.
0: 해보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 어쨌든 지금 악재네요. 예.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너무 눈을 또 동그랗게 뜨니까.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뭐 새치기 할 일도 없고 원래 이준석 대표라는 분이 그런 거 질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0: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고요. 다음에 볼 때는 또 네, 결과 보고 뵙겠네요. 네, 두 분은. 네, 지금까지 이준호 대변인, 이동학 최고위원, 김철근 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3: 성원 에드피아.
5: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마치고요. 날씨와 교통 그리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6: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지방 선거날인 수요일 는 남부 내륙에 좀 소나기가 예보되고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퇴근길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정체가 점차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천호댁에서 구리 시계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성수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 이전 가양대교부터 월드컵대교, 마포대교 지나 동호대교 사이도 이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 탄천 나들목 일대와 복정 나들목에서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 페이스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사고 발생 이후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를 수습하고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은 오늘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록 노족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라며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있는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이상 소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부속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가스룸 내부에서 불소가 5ppm 감지됐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적은 양의 가스가 가스룸 내부에만 퍼졌을 뿐 공장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며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급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수출 추세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연간 수출 9,500억 불에 거의 근접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변동성과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추이 그리고 주요국의 통상 압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첫 AI PC용 칩 N1X를 공개하며 AI 노트북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될 전망이어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황 CEO는 1일 대만 타이베이 뮤직센터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기조 연설에서 우리는 창작을 위해, 게이밍을 위해, 그리고 에이전트를 위해 개인용 PC를 재발명하고 있다며 새로운 개인용 컴퓨팅 혁명 시작은 바로 엔비디아 RTX 스파크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스페이스X의

0: 기업 공개를 앞두고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펀드와 ETF에 약 21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 선점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련 펀드들의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은 신규 ETF 최소 14개가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심지어 주가 변동성을 극대화해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큰 레버리지 상품까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가 논란이 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 책임자의 퇴사가 확정됐습니다. 홍 CPO는 어제부로 카카오와 계약 기간을 끝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홍 CPO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측과 합의 아래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가 성립할지 관련 법리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에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새벽 무렵 이들 지역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3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0: 창신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만나보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철새평론가 이석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자유혁신 황교안 후보 연결해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입니다. 기호 6번입니다.
3: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예, 감사합니다.
3: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뭐 너무나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국무총리, 당대표, 대통령 권한대행 다 두루두루 지내셨는데 이번에 이제 평택을 재선거, 보궐선거에 출마했고요. 선거운동 막바지인데 현재 후보님께서 느끼시는 평택의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4: 바닥 민심은 살기 어렵답니다.
3: 네.
4: 아, 못 살겠다. 경제가 다. 지금 제 정치권에서 이 평택을 산 일이 뭐냐. 다 이런 생각이에요.
3: 네.
4: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를 지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 그래도 오랫동안 이 국힘에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과
3: 네.
4: 아, 이제는 답이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 병존하고 있습니다.
3: 네.
4: 예, 그런데 좀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큰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습니다.
3: 네.
4: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저는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이렇게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막바지다 보니까 다른 경쟁 후보들과의 그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좀 세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는 뭐 탄핵 뭐 이런 것 자체의 배신이다. 그리고 뭐 김용남 후보는 당적 변경한 철새다. 조국 후보는 사회주의 후보다, 부패한 후보다. 김재현 후보는 반헌법적 후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0: 깊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의 지금 광역 저격이어서 말하자면 황교안 대 나머지 정치인 이런 구도로 프레임을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까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왜 이번에 어쨌든 꽤 기라성 같은 후보들인데요. 그중에서 왜 황교안이어야 되는가라고에 대해서 좀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좀더 어필하시겠습니까?
1: 누가 기라성 같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평택을 완전히 좀 새롭게 키워야 된다. 그동안의 평택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했거든요. 캠프 험프리스도 제공을 하고, 고덕 부지도 엄청난 걸또 제공을 하면서 했고, 또 항만이라든지 이런 물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와보면 실제로 그 물류들이 이 지역에 환류가 되질 않아요. 그 밖으로 이제 다 나간다는 소리죠. 이걸 이제 완전히 다 바꾸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내고 있고, 또 이제 한 번도 우리가 누구도 내지 않았던 우리 평택만의 한미 글로벌 안보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안보 경제 특구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저해그 해군 이함대 사령부도 있고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될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왜 하는가? 대한민국이 평택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1번지거든요. 이것을 되살려내자 이런 게제 목표고 비전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 그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24%인데, 평택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 자체가 좀 낮긴 해요. 20% 정도인데, 평택이 18.39%여서 아마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에서는 충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데요. 이게 본투표 투표를 주로 독려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의 어떤 호소가 좀 많이 먹혔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나요? 어떻습니까?
1: 뭐 그런 영향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일 투표일이 있는데 그날 안 하고 왜 미리 사전투표하게 하는가? 본래 옛날에 사전투표 없었습니다.
0: 그때는 부재자
1: 당일투표가
0: 투표라고 해서
1: 있었고
0: 이제 우편으로 할수 있었던 그
1: 그거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부재자 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를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 사전투표는 누가 투표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깜깜이로 만들고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법정 선거에 투표일에 하지 않고 사전투표하는가? 뭐 그게 그래야 사람이 많이 살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투표 시간을 6시, 6시가 아니라 아침 뭐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얼마든지 시간 확보가 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흐름은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공휴일, 투표일에 선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이 이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납득이 된 거죠. 아니, 그래, 우리가 굳이 사전투표할 필요 없지. 그리고 사전투표가 사실은 또 불편합니다. 당일 투표 현장은 전국에 14,500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 사전투표는 3,700개인가 있어요. 3,500개가 있어요.
0: 투표소가 더 적다.
1: 네, 아니, 뭐, 투표 말할 수 없이 적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틀 한다고 해도 14,500개하고, 3,500개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 이제 부정선거에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빌미를 왜 주냐. 우리 법정일, 투표일, 본투표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경청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번 이제 사전투표, 결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주말에 그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이동이라는 문구가 들은 현수막이 주말에 평택 지역에서 걸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본투표 직전에 단일화, 이런 건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사전투표 전날에도 뭐 배신자라고 이제 유희동 후보를 격하게 이제 비판하시기도 했는데, 근데 반면에 또 그 뭐 SNS 같은 데서 저은 걸 보면 뭔가 다른 결단을 지난 대선처럼 하실 수도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치 패널이나 기자분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황교안 대표께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완주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1: 네, 뭐 전 완주하러 나온 거고.
0: 네.
1: 지난번에도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0: 네.
1: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제가 중도 사퇴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죠.
0: 네.
1: 근데 나에게 온 답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은혜로 도움을 줬는데.
0: 네.
1: 거꾸로 나하고 싸우자고 들고 있어요.
0: 아, 김문수 후보가
1: 유희동 후보의
0: 네.
1: 유희동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 김문수입니다.
0: 네.
1: 나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0: 아니 뭐 당원으로서 근데 또 뭐 당의 요청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1: 무슨 당이 요청을 해요? 유희동이 요청을 한 거죠.
0: 네.
1: 당이 요청 그 지역까지 하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데.
0: 네.
1: 네, 근데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나?
0: 네.
1: 그러니까 저는 뭐 언제든지 이렇게 다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0: 네.
1: 단일화하자는 거고 끝까지 할 거고.
0: 네.
1: 또 지난번에 내가 중도 사퇴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아무 뜻도 이루지 못했고 다 졌어요, 다. 네, 다 합쳤지만 졌죠.
0: 네.
1: 네, 그랬는데.
0: 네.
1: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배신당했다고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0: 네.
1: 그런 단일화는 할 수 없죠. 난 다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거 유희동만 공격한 게 얘기한 게 아니라
0: 네.
1: 다른 분도 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0: 네.
1: 근데 아까 이제 뭐 다 이제 공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0: 네.
1: 예, 저는 공격만 한 게 아니고
0: 네.
1: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준 거예요.
0: 네.
1: 나는 통진당을 해산했다.
0: 네.
1: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0: 네.
1: 막 국가법을 지켜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후보는 거의 맞지 않는다.
0: 네.
1: 지금 나머지 4명은 내가 볼 때는 다 맞지 않습니다.
0: 네.
1: 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일본지라고 하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 맞지 네.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0: 네.
1: 예, 거의 뭐 정말 철새가 오고
0: 네.
1: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자가 왔는데
0: 네.
1: 그 지난번엔 또 자녀 입시비리 터졌잖아요.
0: 네.
1: 통진당.
0: 네.
1: 뭐 이당 저당 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저 비교해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다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하면서 그 앞에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제시하고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이런 결정적인 단점들이 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한 거죠.
0: 네. 지금 이제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몇 번 하셔서 제가 네. 뭐 같은 얘기의 반복이라서 좀 여쭤보는 게 그렇습니다만 지금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전 후보 관련해서는 이제 그때 도와줬는데 지금 상대방의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하는 것은 뭐 야속하다, 아니, 섭섭하다.
1: 선대위원장.
0: 네, 선대위원장.
1: 선정동과 아니고 선대위원장.
0: 네, 선대위원장.
1: 네, 그거 아니에요.
0: 그 부분. 이 그 핵심 뭔가 쟁점이었던 거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1: 박근혜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0: 네.
1: 탄핵한 사람이에요.
0: 아, 탄핵에 찬성 표결을 했던 유희동
1: 그게
0: 의원.
1: 중요하죠.
0: 아, 그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없다.
1: 네, 그 부분 정리하자고 내가 얘기했어요.
0: 아, 그 부분을 정리하자.
1: 지금 사과를 해야 될 마당인데 자기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만날 때 제가 그 얘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0: 네.
1: 뭐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0: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예. 따로 만나신 적은 있다는 거군요.
1: 아, 만났죠.
0: 네.
1: 만나서 논의했죠.
0: 그 만났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 황교안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혹시 하셨나요?
1: 그런 말 한 일 없습니다.
0: 그런 말 하신 적은 없으시고
1: 예,
0: 그러면 단일화를 만약 한다면 만약 네. 말씀하시죠. 네.
1: 네,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내가 지적했고.
0: 네.
1: 단일화를 하려면 이길 단일화를 해야 된다.
0: 네.
1: 뭉쳤더니 저버리더라.
0: 네.
1: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0: 네.
1: 제가 지난번 이제 우리 우파 정당 대통합을 이뤘었는데
0: 네.
1: 다 뭉쳤어요.
0: 네.
1: 참패했단 말이죠.
0: 네.
1: 우리 103대 저희 180으로 참패했어요.
0: 네.
1: 그 원인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때는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어요.
0: 네.
1: 그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 채 그냥 무대포로 그냥 뭉치기만 하면 되느냐.
0: 네.
1: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단순히 민주당 후보 혹은 당선 혹은 뭐 조국혁신당 후보도 있으니까 그 보수 후보의 당선을 위한 묻지마 단일화 원칙 없는 단일화를 나 황교안은 용인할 수 없다. 원칙 있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1: 그렇죠.
0: 네. 네. 그런 주장이신 거죠. 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월 초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인터뷰한 걸 보면
1: 예.
0: 합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1: 예.
0: 근데
1: 예.
0: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읽히는데
1: 합당하려면 제가 왜 탈당이 있겠습니까?
0: 아 그래요?
1: 불과 얼마 전인데.
0: 그러니까 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1: 아니 뭐 물론 다 그쪽에서 만약 했다면
0: 네
1: 내가 합당하자는 말을 한 일은 없어요.
0: 아,
1: 그런데
0: 네.
1: 그렇게 들리게들 이해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0: 네
1: 첫째는 내가 왜 당을 나왔겠냐고요.
0: 네.
1: 합당을 했잖아요.
0: 네네네.
1: 무슨 상황에 바뀌었습니까? 더 악화됐는데.
0: 네.
1: 그래 저는 그냥 기존 정당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정당을 지지할 일이 아니라
0: 네.
1: 하는 정당 아는 정당이 아니라 하는 후보를 지지해 달라 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국회의원 하는 일이 없습니다.
0: 네.
1: 사람은 국회의원은 107명이 있는데 지금 뭐 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 네.
1: 싸우는 신용만 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냥 다 저 민주당 이재명이 뜻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서 그냥 말만 뭐 독재 맞아요. 그럼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0: 네.
1: 예.
0: 아, 그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와 관련해서
1: 예.
0: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1: 예.
0: 제일 있었던 게 본인이 이제 당대표 시절을 경유하면서 있었던 2020년 21대 총선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뭐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가 뭐 당대표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또 경선 부정론을 좀 제기하신 그 보도들을 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1: 2020년 이후의 선거
0: 네.
1: 민주당이 하고 선관위가 주도한
0: 네.
1: 모든 선거에 다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0: 부정선거가 있었다.
1: 예. 네.
0: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1: 꿀맛을 본 사람이 그걸 안 먹을 리가 없잖아요.
0: 네. 아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린 질문은 국민의힘 네. 내부 경선에서의 부정선거론을 누차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인께서 출마하셨던 것도 있었고 그때.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과 단일화나 합당을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의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지도부가 인정해라라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1: 예, 예. 뭐 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힘에 답이 없어서 제가 나온 거고.
0: 네. 네
1: 부정선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0: 네.
1: 유희동은 당보다는 그 본인 개인의 문제가 많다.
0: 네.
1: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잘 못 들으시겠지만 이제 서정욱 변호사 보수 패널로 유명하신 변호사 있잖아요.
1: 예.
0: 아시잖아요.
1: 예.
0: 예 서정욱 변호사 저희 방송에 주 2회를 최소 나오시는데
1: 예.
0: 그 모스탄 교수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방한을 했고 이번에
1: 예.
0: 이제 뭐 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충분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부정선거 이슈화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보수 승리를 위한 아름다운 용태를 내일 밤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리라 본다는 분석을 계속 내놓고 계시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1: 예.
0: 본인의
1: 예.
0: 그냥 바람일 뿐인 건가요?
1: 제가 제자를 잘못 교육했네요.
0: 아, 잘못 황교안 서정욱 잘못 가르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제자 관계시잖아요. 네.
1: 예.
0: 네.
1: 예, 예.
0: 아.
1: 지금 이제 그런 작은 문제를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0: 네.
1: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0: 네.
1: 공산 국가로 가고 있는데
0: 네.
1: 이거 싸울 줄 모른다. 안 싸운다. 이게 가장 큰 제가 당을 나와서 창당한 이유예요.
0: 네.
1: 뭐 어느 누구와의 경쟁에서 뭘 목적 선거를 애려하는 뜻을 이뤘으니까 이제 된 거 아니냐.
0: 네.
1: 아까 제가 김문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제가 부정선거를 국민들이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사전투표 끝낸 뒤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그만 중단하고
0: 네.
1: 아,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했단 말이죠.
0: 네.
1: 그러면 졌어요.
0: 네.
1: 다 뭉쳤지만 졌지 않았습니까?
0: 그거는 이제 또 뭐 보수 쪽에서는 개혁신당까지 합쳤다면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1: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0: 지난 대선에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1: 예, 예.
0: 후보의 표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보다 표가 더 많으니까
1: 예.
0: 보수가 다 뭉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1: 예, 뭐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0: 네.
1: 저는 이 부분 전체를 계속 오래 보고 온 사람이고.
0: 네.
1: 저는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0: 네.
1: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공안부로 4년 만에 공안부로 갔어요.
0: 네.
1: 그때 13대 총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 충원한다고 내가 충원된 거거든요.
0: 네.
1: 부정선거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예, 그게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0: 네.
1: 다만 이제 시기별로 양상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뭐 공무신 주고 뭐 막걸리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네.
1: 네 이제는 이게 점점 그 중간에 또 마타도 하고 뭐 계속 이랬는데 2020년 이후에 이 전자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어요.
0: 네.
1: 전자조작에 조작이 이루어지고 그걸 맞추려고 이제 가짜투표지 집어넣고 버린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0: 네. 지금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이전에 그 무스탄 미국 리버티 교수에 대해서 출국 정지 신청이 이루어진 걸로 지금 뉴스에서는 좀 나고 있고 그 전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제 무스탄 교수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제 경기 평택인 사전 투표소를 방문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뭐 수사 당국의 대응 혐의가 있어서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지금 경찰이
0: 네.
1: 수사권을 너무 남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지금 뭐 누구를 오라 마라 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수사의 제일 마지막 단계거든요.
0: 네.
1: 증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그리고도 이제 막 자신이 있다 싶을 때 소환을 하는 겁니다.
0: 네.
1: 지금 이번에 모스탄 대사가 들어올 때
0: 네.
1: 우선 경찰이 연행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0: 네.
1: 연행부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0: 네. 출석 요구를 한 게 아닌가요?
1: 출석 요구가 아니라 그때 뭘 했다더라. 이미 동행 요청을
0: 네.
1: 한 것 같아요.
0: 네,
1: 가자고.
0: 네.
1: 가자고.
0: 네.
1: 가자고 한다는 게 결국 사실상은 이제, 체포 아닙니까?
0: 아니 체포는 이제 네 긴급 체포가 아닌 이상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임의 동행을 요청을 했어요.
0: 네.
1: 가자고.
0: 그래서 거부했고. 네.
1: 예.
0: 네.
1: 지금이 그런 것도 더더구나 이제 뭐 누가 뭐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몰라도 미국의 전직 대사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 우리나라에 일보겠다고 들어오는 공항에서 지금 저 임의 동행 요청을 했거든요. 임의 동행 하겠다고 했거든요.
0: 네.
1: 쫓아다니면서 아주 잘못된 거죠.
0: 잘못됐다.
1: 경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됩니다.
0: 근데 어쨌든 그러면 모스탄 교수, 모스타 전 대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할 필요도 없다?
1: 뭐 그건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겠죠.
0: 네.
1: 지금 변호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고.
0: 알겠습니다.
1: 네, 뭐 출석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한국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대뜸 공항에서 연행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예,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정말 출금 요청을 했다니까
0: 네.
1: 그러고 나면 얼마든지 시간들 논의해서 할수 있잖아요.
0: 알겠습니다. 네.
1: 이건 잘못된 수화라는 겁니다.
0: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대표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유희동 후보는 그래도 끝까지 단일화를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뭐 성가시다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아니, 저는 단일화 할 거예요.
0: 아, 네?
1: 근데 제대로 된 단일화 하자는 거죠.
0: 아, 네.
1: 그냥 저 유아무개가 뭡니까?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단일화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나에게 와라예요.
0: 네.
1: 그게 단일화입니까? 나를 압박하는 거지.
0: 네.
1: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단일화가 되겠어요? 그것도 여기 지역구도 아니고 서울에 가서 그랬어요. 서울에 가서.
0: 네.
1: 그건 뭐 단일화의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하면 안 되죠.
0: 네.
1: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1: 저는 사실은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자.
0: 네.
1: 단일화 이미 많이 해본 사람이다.
0: 네.
1: 대통합 해본 사람 아닙니까?
0: 네.
1: 그 유희동을 사실은 유희동 의원을 우리 당으로 들어오게 한 것도 접니다, 사실은.
0: 네.
1: 예.
0: 그래서
1: 단일화.
0: 네. 예. 아, 제가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를 처음 해봐서 제가 대표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원칙 있는 단일화는 저어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1: 원칙 없는 단일화가 아니라
0: 네, 원칙 있는
1: 그렇죠.
0: 네, 원칙 있는 단일화는 난 언제든지 오케이다.
1: 아이 그러면
0: 현재까지 들어온 제안은 원칙 없는 단일화였다.
1: 예, 뭐 나한테로 그냥 와라. 그럼 뭐로 단일화해?
0: 그럼 묻지마 단일화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떠한 그 말씀하신 그 특별한 정치적 입장에 관한 선회가 있다면 유희동으로의 단일화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과정들 속에서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한다면 황교안으로의 단일화여야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닌 건가요?
1: 저는 제 생각에는 그 뭐 역량의 문제가 평가를 많이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유희동이 아니라 제가 되는 게 좋죠.
0: 네.
1: 네, 그러려고 하면 각자들이 나는 이래서 내가 좋다. 당신보다는 이렇다.
0: 네.
1: 또 이제 거기도 전 의원도 나는 이쪽에서 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게 아니라 그냥 나로 와라.
0: 네.
1: 그런 압박을 하면
0: 네.
1: 그건 단일화. 그런 단일화는 대업은 없어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황교안 대표님의 뜻은 청취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유와 혁신 당 대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지방선거에 한 50분 정도 남짓 좀 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조인지 아니면 평택 주민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경과해서요. 네.
1: 예, 감사합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주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주고 비전을 주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우리 평택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정말 큰 그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후보는 큰 정치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크지 않은 얘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택을 그동안 희생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1: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1: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평택을에서 국회 재입성에 입성에 도전하는 황교안 후보였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0: 네, 자칭 가장 날카로운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 그런 적은 없으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당파 이석현입니다.
0: 네. 아, 앞에 토론 제가 황교안 대표님 그 진땀을 빼가지고
3: 요 지금 아, 저는 너무 재밌었네요. 네,
0: 평론가님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
3: 좋습니다.
0: 네, 출연료는 그대로니까. 아. 네, 너무 근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3: 그렇죠. 항상 뭐 준비된 자세로.
0: 네, 그게 죄송하네요.
3: 그럴 건 없습니다.
0: 유튜브 뒤에 더 시간을 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3: 연장방송.
0: 여기 방송의 여건이 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
3: 화이팅.
0: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황교안 대표님과?
3: 아, 저희가 뒤통수 평론 늘 하지 않습니까?
0: 네.
3: 사실 일단 너무 엔터테인했습니다. 재밌었고요. 그 요를 말씀드리면 원칙 있는 단일화. 약간 좀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0: 네.
3: 단일화 합니다.
0: 네.
3: 제대로 된 단일화.
0: 네.
3: 그래서 약간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0: 네.
3: 토크였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단일화의 조건 도대체 무엇인지 끝내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0: 제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3: 일단 네. 합당도 아니라시고
0: 네.
3: 그다음에 뭐 유희동 후보가 부정선거를 동의해줄 리도 없잖아요.
0: 네.
3: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것은 행간에 네. 남은 것은 소송 김문수 후보의 소송 취하해라.
0: 아.
3: 그거는 좀 있을 것 같다는
0: 아.
3: 걸 이제 평론가 저 같은
0: 네.
3: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과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측 간에 송사가 좀 있는 모양이고.
0: 아 그래요?
3: 예예 예. 그거를
0: 네.
3: 아 그걸 못 알아듣고 그래서.
0: 네.
3: 그 여기 평택 토론회 때 황교안
0: 네.
3: 후보가 유희동 후보에게
0: 네.
3: 물어본 적이 있어요.
0: 아~
3: 근데 그때 당연히 유희동 후보 입장에서는
0: 네.
3: 느닷없잖아요.
0: 네.
3: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0: 아~
3: 그래서 못 알아들으신 모양.
0: 네.
3: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답답했던 그런 장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0: 네.
3: 소송을 취하해주면 단일화 해줄게라는 해석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0: 네.
3: 결국 이제 압도적 딕션으로 모든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0: 네.
3: 아. 대단했습니다. 경쾌했고요. 아. 용태를 얘기하는 서정욱 변호사를 두고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 아 이거
0: 네.
3: 썸네일 나옵니다.
0: 네.
3: 깔끔하고요.
0: 밖에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3: 다 들어졌습니다.
0: 네.
3: 그래서 결국 단일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알아내지 못했는데 저는 근데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에 진심을 다해 꽂혀 있는 사람은 좀 밉지 않아요.
0: 아.
3: 이건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거에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0: 아,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3: 그쵸.
0: 커뮤니케이션 전략상
3: 뭐 전략까지.
0: 네.
3: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 정치에 흑심이 있고 저의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3: 뭐 보통 그게 정치라고 할 수도 있고.
0: 네.
3: 근데 저분은 겉과 속이 같을 것 같습니다. 부정. 네. 그래서 모호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저희가 지난주부터인가 김재현, 유희동, 황교안, 조국, 김용남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공정방송입니다.
3: 대단합니다.
0: 네.
3: 요즘 같은 이 조회수 전쟁 시대에
0: 네.
3: 군소 후보는 이제 뷰가 잘 안 나오거든요.
0: 아.
3: 그럼에도 네. 하신다는 게.
0: 아, 지금 전국의 핵이시죠, 또.
3: 그러니까요.
0: 네.
3: 그래서, 멋진 방송입니다.
0: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님 얘기의 참뜻은 청취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라 믿고요.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네.
3: 그러니까요.
0: 내일 저녁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3: 네.
0: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뭐부터 해볼까요? 그 송영길 대표.
3: 예, 그걸로 바로 넘어갈까요?
0: 네.
3: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요한 소식만 전해드려도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0: 네.
3: 송영길 한마디에 민주당 발칵인데요. 어떤 말씀 하셨냐.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다. 요 말씀을 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한 유튜브에서 전북도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북에 가서 당력으로 도민과 싸운다? 그것은 오만한 행위라고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관영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3: 당내에서는 공개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라디오에서 이런 질문을 또 받았겠죠.
0: 네.
3: 그래서 당 지도부는 당연히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 뛰어야 하고 만약 송 후보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그런 발언을 했다면 큰 착오다. 박지원 의원도 정당한 조치였다. 김관영 후보에 대한 조치가. 라고 얘기했고 이원택 당연히 전북지사 후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0: 징계를 요구했다까지 기사가 있네요.
3: 그렇죠.
0: 송영길 전 대표에
3: 대한.
0: 아.
3: 근데 전북 선거가 참 이렇게 뜨거웠던 적 있나 싶어요.
0: 없죠.
3: 그렇죠.
0: 없죠.
3: 그리고 소위 명천 갈등 얘기가 참 몇 달간
0: 네.
3: 모든 정치권의 어떤 방송을 달궜는데 전북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버릴 줄도 몰랐다.
0: 그것도 아무도 몰랐죠.
3: 그렇죠.
0: 네.
3: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실 지금 전북 선거가 어려워질 경우에 민주당에게 그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는 상당한 적신호이거든요. 뭐 출마의 명분도 좀 사라질 수도 있고, 네. 실제 투표, 실존적 투표에서도 전북에 이제 당비낸 당원들이 많다는 민주당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이슈는 사실 송영길 혹은 김민석 후보 차기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에게는 좀 맞돌이 샌드백이 아닐까.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 김민석 총리가 좋아요를 좀 눌렀다가 네. 정청래 대표

0: 를 비판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1: 네.
0: 이제 취소는 또 하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1: 네.
0: 이에 질세라. 다른 송영길 당권주자 후보도 한 발 나간 걸로 보입니다.
1: 지금 35%예요. 전북의 사전 투표율이
0: 그렇죠.
1: 전국 1위입니다. 대구가 18.65인데
0: 엄청난
1: 거의
0: 거죠.
1: 뭐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럴 수는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꼭 공천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특히 민주당 진영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관여층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의 이제 좀 정치 저관여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명청 갈등 이런 게좀 멀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호남 지역에서는 좀 이게 좀 확실히 확대되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분노 투표를 하신 게 아닐까
1: 네.
0: 이런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도 꽤 세게 개입을 한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선거가 이를테면 민주당에게 좀 판세가 전체로 좋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막판에 국민의힘의 추격세가 좀 상당하긴 했는데 결국 민심의 입장에서는 제 추측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심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 딱 하나 주신다고 생각해요. 정권 심판할 거냐, 지지할 거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민주당 판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김준우 앵커님은 이게 예측은 못 하시죠, 여기서?
1: 여기서는 안 됩니다.
0: 그렇죠.
1: 이 방송에서는 안 됩니다.
0: 참, 근데 요즘 그런 건 있어.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예측하면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1: 아, 그거가 평론가들이 참 어렵죠. 예,
0: 그러니까요.
1: 입장과 분석이 다른데 분석을 해드리 특히 법률가들도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대법원 판례 경향에 비추면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하면 뭐 누가 유죄든 무죄든 간에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평론가의 숙명이죠.
0: 숙명같이 요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악마 같은 이 진행자분들은 누가 이겨 몇 대 몇 이렇게 숫자를 요구하시니까 불구덩이로 들어가죠.
1: 전북은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선택권 있는 적은 처음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어쨌든 양쪽 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 투표장에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결과는 이제 사실 까봐야 아는 거니까요.
0: 물론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뭐 하여튼 사실 방송가에서는 뭐 일부 지역의 그뭐 평택이나 부산 북갑처럼 다자구도에다가 뭐 전북 이렇게 좀 예상 못할 흥행카드 때문에 사실 이번 지방선거 그 중계에 좀 약간 망하는 거 아니냐
0: 그렇겠네요.
1: 이런 고민들 하셨을 텐데
0: 오, 재밌다.
1: 의외의 또 흥행 포인트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비추어 보면
0: 그렇죠.
1: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아니라 다른 포인트들이 좀 나온 거니까 좋아하시겠죠.
0: 그 예전에는 초반에는 16대 0 뭐 이러면서 민주당이 낙승을 얘기하는 게 많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이후로 뭐 상황 변화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흥미로운 격전지대 늘어나는 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0: 간단하게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소셜미디어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모 언론사의 기사가 착시 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에 불과. 그러니까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결국 4000대다. 이런 분석 기사에 대통령이 조금 뭐 언짢으시다기보다 뭐 반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은 이런 거죠. 이 주가 지수를 계산하면서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 반도체를 빼고 계산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으로 X에 대해서 참 얘기가 많잖아요.
1: 네.
0: 저희도 참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저는 이쯤 되면 뉴노멀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1: 네, 근데 오늘 한국일보가 좀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여러 개를 쓰긴 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한 논설위원 보면 대통령의 SNS는 남기고 이재명의 SNS는 접어두길 좀 간곡히 요청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전에도 또 뭐 어디 딴 데가 있는데 좀 그 약간 자제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아... 이석현 평론가는 이게 눈오머리다.
0: 인정해야 될 때 왔어요.
1: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0: 그게 대통령 그렇다고 대통령 입장을 또 못 내기는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정제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가끔 아하. 나오니까
0: 그렇죠.
1: 그것은 좀 국정에 있어서 꼭 좋은 건 아니지 않나?
0: 맞습니다.
1: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0: 그런 0.5단계라도 있으면 좋겠다.
1: 네.
0: 1단계까지는 아니어도
1: 그러니까
0: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1: 네.
0: 어쨌든 근데 뭐 전반적으로는

0: 건 있잖아요.
1: 네네.
0: 내일 오전에 현장 감식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뭐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것도 대통령이 이거 뭐지? 가영자원 총동원 이거는 뭐 그래도
1: 그쵸?
0: 당연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게
1: 맞습니다.
0: 심플한 거겠죠.
1: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그 우리 사회적으로 좀 공식 같은 것도 생겼고, 이게 너무 여기서 튀지 않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보면 6월 3일날 어디선가 보든가 아니면
1: 그렇죠.
0: 선거
1: 6월
0: 끝나고
1: 3일 아침에 YTN과 함께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사랑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우 이게 또 비밀이 알려졌네요. 6월 3일은 제가 저녁 방송을 하지 않고 아침 방송에서 장성철
1: 아하.
0: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1: 사고를 쳤나요, 제가?
0: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석혁 평론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피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네, 6월 1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진짜 후보가 8,000명쯤 되니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윤석열, 이재명.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이름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고요. 이분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0: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6월의 첫날 계절이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낮 동안의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여기 오전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보됩니다. 현재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퇴근길 정체가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일 고가차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남산 3호 터널, 2, 3호 터널 합류 부근에서 재정관리단 앞쪽으로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강남대로 교보도 사거리에서 신사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강남역에서 양재역 사이도 아직은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I love YTN 라디오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되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제법 강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있겠고 광주 29도, 대구 27도 등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밤사이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태풍 장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로 인해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경찰청 강력회장입니다.
5: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4: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생산과 위험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6: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 경찰과 소방당국이 내일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피해 직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사고 현장의 세척 공정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 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8: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7: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7: 손 대표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다친 직원들의 치료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1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
9: 장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3: 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노동계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면서 산업안전정책이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서 같은 공장에서 폭발로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후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개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항공, 방산, 우주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3: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리고 이 연료 계통을 다루는 작업장인 만큼 고도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테크윈을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명을 변경한 뒤엔 항공우주와 육해공 방위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며 그룹 내 주력 업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대전 사업장. 공식 사업장 소개를 보면 대전 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대형 추진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일입니다. 먼저 추진기관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를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엔진에 가까운데 폭발력을 가진 물질을 내부에 가득 채워야 작동하는 만큼 공정의 고도의 위험이 따릅니다. 추진제를 혼화하고 충전하는 작업 역시 주요 업무. 추진제는 폭발적인 불꽃을 일으켜 로켓을 날리는 고에너지 화학물질로 여러 성분을 일정 비율로 섞어 추진제를 만든 다음 추진기관 내부에 넣는 일이 해당 작업인데 마찰이나 정전기만으로도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이 극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약과 불꽃 제품을 다루는 만큼 이번처럼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1: 일반적인 연료보다 폭발성이 훨씬 더 부과됩니다.
10: 백승주 열린사회부대 소방방지학과 교수입니다.
11: 그거를 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폭발물과 다를 바가 없이 점화 이후에는 제어가 어렵다.
7: 소방당국은 일단 미사일 고체연료 주입 과정에 사용된 작업도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이번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3: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2: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성과 율동 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3: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도
7: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13: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 일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12: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성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글을 올렸다며 국민 생명이 실시간으로 위협받던 순간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14: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에도에이티스를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진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5: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17: 정청래
16: 싶다면
17: 민주당 대표입니다.
16: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5: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18: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17: 한병도
18: 겁니까?
17: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8: 정신 차리십시오.
15: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19: 권력의 맛에 독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
17: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되지 않겠습니까?
15: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17: 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0: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21: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5: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22: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1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5: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3: 장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막힌다면서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3: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다는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4: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17: 있습니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4: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23: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24: 윤석열 정부 때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17: 정원호
24: 아닙니다.
17: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4: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2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5: 이재명 정부의 실적 그에 대한
17: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5: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3: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0: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23: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다.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1: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17: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2: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동행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와 칸쿤 출장을 다녀온 임무 직원의 승진 과정을 보면 필수적인 채용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 일터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호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혹 제기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을 보면 채용 공고는 정해진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3: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거라면서 민주당 복당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가 이긴다라는 건 지역민들이 제명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면서 지금은 민주당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후보를 향해 당선 가능성이 적다면서도 당선돼도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 후보가 당선돼도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네, 뜨거운 전북지사 선거 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이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유세 차량의 이동을 막기 위함일까요? 이원택 민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의 유세 차량 아래에 드러눕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자,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상반되게 나와 양 진영이 더욱 민감한 상황인데 송영길 인천 연수가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 편에 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4: 그건 도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17: 민주당 인천 사람이에요. 연수가 후보입니다.
4: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5: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17: 보는데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입니다.
5: 뭐 사퇴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모르겠어요.
6: 송영길
17: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6: 대표의 개인 의견이고 명백한 사실은 등급을 살포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정당한 조치였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 젠슨홍 엔비디아 CEO 발표와 방한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8: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으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에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만 9천 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기 때문입니다.
7: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17: 지금은 상명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교수입니다.
7: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8: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인공지능 AI 덕분에 메모리 칩의 가치가 석유보다 높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재 시각 5월 30일을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칩의 빅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등극했고 빅3의 합산 시가총액은 글로벌 3대 오일 메이저인 아람코, 엑슨모빌, 쉐브론의 합산보다 22%가 많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제조사 샌디스크의 시총도 지난 3월 이후 거의 3배로 급증해 아시아 최대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3: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면서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9: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10: 그 나이면 굳이 아닌 나이에 잡혀.
17: 고 이채원 양 유가족입니다.
10: 응급사를 하고
9: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불특정 대상으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해 조금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1: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9: 유가족과 광주전남 추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이채원 양의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3: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했던 A씨가 새벽 5시 40분쯤 자수하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과거 두 사람 사이 다툼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한 범죄 이력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약물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40대 A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병원을 찾은 환자 10여 명에게 필요 이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2: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 표심을 가를 막판 변수는 뭔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보도 보셨겠지만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사고 이후에 이제 각 당들도 유세를 중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2: 산업 현장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조의를
13: 표하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입니다.
12: 부상당하신 분들 쾌유를 바랍니다. 뭐 각 당들이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네. 안전 이슈가 좀 예민하게 선거 막판에 쟁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큰 사건 사고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번 선거 막판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 안전 이슈가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삼성역 그 철근 콘크리트 누락 사건, 그걸로 이제 공방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유불리를 떠나서 각 후보들은 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서울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 같은 걸 고려해서 저는 그에 관한 어쨌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충실히 제시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예, 우리 신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14: 근데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민간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 소재가 미칠 수가 있는데 지난번 그 서서문 고가도로는 서울시가 그 관할하는 그런 공사였던 반면에 이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책임 소재 공방으로 번지기는 힘들 것 같고 또 남아 있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추모 분위기에 있어야 될 때 그 분위기에 맞지 않은 뭐 선거 운동 무슨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그 실책을 범하지 않는 뭐 그런 걸로 지금 각 당에 이렇게 대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요 사건이 크게 어떤 그 선거의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 이틀 동안 진행됐던 사전 투표율 역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51%가 나왔고 이전 그 지선보다도 2.89%포인트가 높아졌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12: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된 게 2014년부터입니다. 이번이 이제 네 번째인데요. 꾸준히 사전 투표율은 높아졌습니다. 계속 우상향 을 그리고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가 전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50.2%였는데 그때도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어요.
2: 네.
12: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번 그 본투표까지 그러면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냐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본투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그 2022년의 지방선거가 워낙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는 높아질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2018년 지방선거는 60%가 넘어서 역대 지방선거 사상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과연 그 정도 투표율을 보일 건가? 이게 이제 관심사고 사실 투표율이 선거 마지막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12: 지역별로 어느 정당에 혹은 어느 후보의 지지층이 투표에 많이 결집했냐 결국 그게 이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각 당에서도 각 후보 지정도 투표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마지막 본 투표율까지 최종적으로 봐야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예. 자, 뭐 집 선거 저 뭐죠? 사전 투표율이 이제 이만큼 높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관심이 높다라는 의미일 텐데 지원 유세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부산과 대구를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6: 이번 6.3 선거에
18: 이명박 전 대통령
16: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말로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을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19: 그동안 그 좀 시간이 지났지만
18: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9: 하실 때

0: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입니다.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윤석열, 이병, 박근혜 이번에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마이크까지 잡고 이제 메시지도 냈는데 일단은 뭐 이런 어떤 행동이 보수 표심 모으기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3: 그 지역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보수 결집에 효과가 일정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좀 그 반응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 표심의 그걸 보면 이 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이념적으로 보수인데 보수 유권자 중에 응답자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게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이면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보수 유권자의 또 다른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이쪽으로 국힘을 찍도록 땡겨와야지 보수 결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을 했던,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기반으로 또 안타깝게도 탄핵의 아픔을 겪은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장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보수 중에서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요번 선거에서는 나 그냥 쉴래, 기권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장동혁 지도체제가 빨리 끝장내야지 보수에 새살이 돋는다 해서 차라리 1번 민주당을 찍어가지고 장동혁 지도체제를 빨리 무너뜨리는 쪽으로 나는 찍겠다. 이런 네. 역투표거든요. 근데 이런 무투표, 역투표 이런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세를 보고 국힘을 찍겠다, 바뀐다. 이거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아주 세밀하게 봐야지만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네, 지금 뭐 화면 보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는데 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말고도 이제 박민식 국가 후보와도 함께 국밥을 또 먹는 모습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박민식 후보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 나쁜 사람을 두고 후보들마다 또 해석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5: 글쎄요, 이명박 대통령이 특정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4: 네.
5: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의미, 뭐 이걸 갖다가 강조했던 건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 후보를 지원하러 갔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자격이 있는 후보고 박형준 후보가 더 일을 잘하는 후보다. 근데 이런 걸 저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근데 박민식 후보는 지금 북구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고
4: 네.
5: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칭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한동훈 후보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의 그 암시를 그 글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과거 이명박 대통령 이제 다스 수사받을 때 그 수사팀에 한동훈 네.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연이라면 악연이죠.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해석도 나와요. 뭐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두 분이 공도 있지만 과가 더 많은 전직 대통령들이잖아요. 한 분은 탄핵당했고 한 분은 부정부패로 감옥에 갔다가 두 분 다 사면을 받은 분들인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셔야 그게 국가 원로로서의 그런 위상에 맞는 거지 저렇게 다시 정파의 중심 인물이 돼서 선거 한복판에 들어오는 건 전직 대통령들로서 저는 어떤 전직 대통령이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4: 네.
5: 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또 반대의 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 서울숲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원 사격했더라고요. 그러면서 1차

0: 잘하는 시장이 뽑혀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도 냈는데 이 서울숲을 찾은 것도 혹시 뭔가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겁니까?
1: 그렇죠. 서울숲을 시작한 게 이명박 정권이고, 이명박 서울시장 때
2: 네.
1: 서울숲을 이제 기획하고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명박 시정의 결과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딱 4년 했어요. 근데 굉장히 해놓은 게 많습니다. 뭐 청계천부터 시작하고 대중교통 그 시스템 개편, 뭐 지금 서울숲도 마찬가지고요. 시청 앞에 그 광장 조성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하는 그 오세훈을 뽑아 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메시지인데 글쎄요. 그게 이제 선거 판서에 자꾸만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 판서에 미칠 영향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2: 네.
1: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솔직히 달라요. 예. 누구는 오히려 막 마이너스다. 누구는 플러스다.
2: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제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는 해석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2: 네,
0: 신 의원님은
2: 알겠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는 서울에서는 그 이명박 서울시장 때그 이른바 그 레전드 서울시장이에요. 사실 서울을 그 개조해낸 걸로 보면 뭐 일정 정도 플러스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2: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또 대구를 찾았습니다. 사실 뭐 대구 서문시장이 이제 대구 민심을 좀 대표한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찾은 이유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3: 추경 후보 선거가 어려운 거죠.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나서야 될 만큼 대구시장 선거 상황이 녹록지 않고, 대구 현지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 네.
3: 정말 폭풍 전야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마치 87년 6월 항쟁 직전 같은 분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만큼 김부겸 후보의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선거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 한복판에 등장하는 거에 득실을 다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2: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지 않을 수 없죠.
4: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이후 여야 모두 현장 유세를 일시 중단한 뒤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사전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데요. 관련 내용 신지호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조금 전 뉴스에서 언급된 전북지사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양일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전북지사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전라일보가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양일간 조사 방법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여론조사는 공표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8: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7: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8: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7: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6: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7: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지하철이나 기차, KTX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노선, 같은 방향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열차에 올라타실 겁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진 역에 안전히 도착할 거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간혹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11: 뭐야? 그 방금 열차 세게 흔들린 거 맞지?
12: 불도 꺼졌어. 정전인가?
11: 사고 난 건가?
12: 현재 열차 추돌 사고 발생의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열차에 타기신 승객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11: 진짜 사고네. 이거 어쩌지?
12: 문 열고 나가야 하나?
10: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뒤따르던 열차가 앞서 정차해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 사고로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12: 그 전에 이상이 발견됐던 거면 바로 조치했어야지. 어떻게 그냥 뒀지?
11: 그러니까 지하철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던데.
12: 진짜 큰일 날 뻔했어.
10: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였죠. 특히 지하철과 기차처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아주 작디작은 관리 부실이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실수였는지 업무상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아주 엄격하게 따지고 들죠.
11: 너 그때 사고 난 열차에 타고 있었다며?
12: 진짜 놀랐잖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11: 대피는 어떻게 했어?
12: 승객들이 직접 문 열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10: 사고가 난 순간의 책임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고 이후 승객들을 어떻게 대피시켰는지,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친 승객들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열차가 제때 출발하지 않아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법적 쟁점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10: 네, 열차 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인데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먼저 상황심리역에서 발생했던 추돌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 네, 2014년 5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상황심리역에서 선행열차가 정차 후 출발하던 중 후행열차가 약 시속 15km로 선행열차 후미를 추돌했고 선행열차 일부 차량이 탈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 수리비 등을 포함해 약 2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아무튼 이 사건 단순히 열차가 고장나서 사고가 났다 이 정도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꽤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까지 받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사 책임까지 묻게 됐던 거죠?
13: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순간 실수라기보다는 사고 전부터 신호기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다층적으로 점검, 보고, 수리, 관제 조치 등이 누락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고 약 3일 전에 연동 제어 장치 관련 작업 과정에서 통신 장애 및 신호 오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었고 이후 신호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본사 보고나 수리 등 조치가 없었거나 단순 표시 오류로 오판해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나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 관제 측에서도 열차 간격 조정 등 관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함께 문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결과 서울 메트로의 신호, 관제 담당 직원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10: 네, 업무상 과실 전차 파괴, 죄명이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사람이 많이 타는 그런 대중교통들은 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뭐 과실로 손괴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따로 하게 법 규정이 마련이 돼 있고요. 뭐 기차나 전차,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경우에는 뭐 전복이나 매몰, 추락, 파괴시킨 경우에 이걸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요. 한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여러 단계의 관리 부실이 겹친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선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 걸로 나왔습니까?
13: 네, 법원은 신호 오류가 4일이나 지속됐는데도 사실 확인과 적정 대응을 하지 않아 사고 예방 기회를 잃게 했다는 취지로 신호 관리, 감독 라인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장 실무자의 단일 과실만이 아니라 오류를 보고받고도 확인, 조치, 보고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은 신호관리소 등 관리 책임자들의 과실이 중하게 다뤄진 사건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신호와 관제 담당 및 설비 제작 관련자 등 8명 전원이 유죄 확정이라는 점에서 여러 단계의 과실이 결합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 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관계자들을 보면 실제 뒤따라오다 앞차를 들이받은 열차의 기관사는 정작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생각해보면 뒤에서 들이받은 뭐 후미추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운전자의 과실이 꽤 크게 잡히는데 보통 뭐 후미추돌이면 100대0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뭐가 달랐을지 자동차 사고와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13: 네, 이 사안은 자동차 사고처럼 추돌이 후행자 과실처럼 단순 도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고의 직접 계기는 신호기 오류 및 그에 대한 관리, 관제 부실로 정리되고 실제 형사 책임도 신호의 유지 보수 감독, 관제 및 설비의 설계, 제작 관련 과실로 구성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관사가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기관사 개인의 형사과실이 인정되는 구조라기보다는 기관사가 신호와 안전장치 등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는지 또는 그 상황에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네,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관차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제실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이런 사정 그리고 열차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고 열차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인지를 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제동은 좀 어렵다는 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 사고가 2014년에 발생했는데요. 대법원 유죄

0: 판단이 필요했으며 1심, 2심, 상고심을 거치는 통상 절차가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 판결 전에 직무수행이나 징계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직위 해제, 대기 발령,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엮여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련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도 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자 그런데 이 열차 사고가 나면 꼭 사고 열차 안에 있었던 사람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사고 여파로 열차가 지연돼서 출근을 못했다든지 뭐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고요. 이런 피해도 배상이 되나요?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지연 자체로 일정 비율의 운임 환급은 운영사 정책으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 면접 불참과 같은 손해는 통상 운영사가 개별 승객의 목적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예견 가능성과 입증 문제가 커서 손해배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취지상 이런 유형의 피해 배상은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열차 탈선으로 인하여 면접을 보지 못한 사례를 봐도 법률적으로 구제 방안이 마땅치 않았었습니다.
1: 네, 여기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손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그런 손해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손해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난 열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일 겁니다, 역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은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0: 네, 만약 승객이 부상을 입었다면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다음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인 일실 수익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기본축이 됩니다. 또 사고 당시 안내가 부실했다는 사정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들의 불안, 공포 등 정신적 손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위자료 액수는 개별 사안에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승객들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담당 직원 개인에게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개인에게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승객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지금도 이제 수백 명이 관련된 사건이죠. 그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다 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지하철이나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0: 네, 철도시설을 민법 제758조에 따라 민법상 공작물로 보아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별 직원의 고의, 중과실 등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직원 개인보다는 통상 지하철 운영기관, 철도 운영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1: 네, 그러면 실제 이런 열차 사고를 겪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챙겨두는 게 좋을까요? 뭐 사진이나 영상, 뭐 진단서처럼 꼭 남겨야 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자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상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0: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당시 상황과 사진, 영상, 탑승 사실, 그다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등의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비, 일실 수익, 위자료 모두 입증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어서 자료 유무의 결과가 인정 범위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고가 나면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이 나가도 당장 나가야 한다는 그런 공포가 클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승객에게 무조건 안내방송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만약 임의로 문을 열고 나갔다든가 했을 때 승객 본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도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까?
0: 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편 열차 진입 등의 2차 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되 당시의 연기, 화재 의심 여부, 추가 충돌 위험, 안내의 부재, 불명확 등 객관적 위험과 승객의 행동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즉 과실 여부 등이 달라지고 또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버기의 Big Girls Don't C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New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아시바 교통정보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치솟겠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실 다시 차단에 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화재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밤이 두 개 차로 통제하고 화재 진압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이 많이 혼잡하고 차량들도 정체되는 상황인데요. 차선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여파로 지금 동호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흐름은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구리 방향 동호대교부터 성수대교 사이는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금천 나들목 쪽으로 광명교부터 금천교까지 아직은 속도 주로 이동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정체가 거의 다 풀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한화

0: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불이 들어가서
4: 인근 주민입니다.
3: 뒤 창문에 와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싹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2: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5: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2: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6: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7: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4: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7: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0: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1: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8: 산등성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9: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8: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0: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8: 폭발음의 위력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1: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8: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화약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에서 폭발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12: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13: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는
4: 공정이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13: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은 화약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12: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13: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12: 폭발음이 세 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관석입니다.
0: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하나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TF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8년과 19년에 이어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록 노조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한 행위라면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며 사고 관련 모든 자료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수립될 때까지 모든 수사 과정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1: 한 목소리로 희생자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4: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성과 율동 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5: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 일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14: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습니다.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엽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성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글을 올렸다며 국민 생명이 실시간으로 위협받던 순간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맡긴다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7: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다는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8: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16: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8: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17: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18: 윤석열 정부 때 헛수합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56회가

0: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4: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다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5: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5: 정장 일 뽑아야 돼.
6: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평택을 재선거 후보 측이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가 진짜 민주당 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역겨워서 더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내란 종식에 일조한 공로를 참작해 범죄자 조국을 사면 복권시켜주니 범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누가 진짜 민주 진영의 리스크냐고 반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후보에게 가짜 민주당 가면을 벗으라 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겨냥해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건 바로 김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혜민 사무총장은 김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이었다가 개혁신당으로 옮기는 등 공천을 위해 당적 쇼핑을 하는 카멜레온 같은 후보라며 다음 가면은 도대체 무슨 색깔일지 궁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는 전북지사 선거가 도를 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방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전북 전주시 한 사거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김건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에 하반신을 넣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른바 자리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 유세 차량 앞까지 가로막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9: 정책을 얘기하고
2: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9: 도민들에게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양쪽 지지자들이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는
8: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주 유세 때는 일부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건데 이원택 후보 측은 선거를 방해하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10: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2: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10: 그렇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을 선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백색 테러 수준에 가까운 행위인데
8: 사전투표 전날 밤에는 민주당이 전주, 군산 등 전북 지역 곳곳에 김관영 후보 현수막 주변을 불리한 문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옥외 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는데 이원택, 김관영 양측 선거전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감정까지 과열된 양상. 선거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1: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2: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0: 직원 A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조 카카오 지회는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구조 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 뒤에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서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관계자는 당사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가 성립할지 관련 법리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모욕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나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틴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듀엣토의 더 클래식.
13: 6월 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4: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일 월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조성진은 쇼팽 콩쿨 출신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조성진의 연주회나 음반에서 쇼팽 연주를 기대하는데요. 조성진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라벨의 피아노 작품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쿨 출신인데 쇼팽을 계속 공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른 공연할 때는 보러 오지 않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음악을 한다라고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쇼팽 전문 피아니스트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음악이 자기한테 자기 나이대에 잘 맞을까 하는 게 이제 라벨일 것 같아요.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 라벨로 전곡 연주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진 않죠.
0: 사실 조성진은 2020년대부터 이제까지 하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헨델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녹음하고 전 세계에서 헨델의 작품을 연주했는데 헨델은 피아니스트가 흔히 연주하는 곡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악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굳어버릴 수 있다. 어떤 스타일적인 음악을 한다고 굳혀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죠?
0: 연주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곡만 쳐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굳이 낯선 곡의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해야 하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구는 수확을 해도 된다. 근데 또 씨를 뿌리는 거야.
0: 그렇죠.
1: 아, 이제 토지가 비옥해졌어요. 더 큰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쇼팽하고 라흐마니노프만 연주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씨를 뿌린다고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네요.
0: 사실 많은 연주자들이 익숙한 곡만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200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윤디리는 쉬운 길만 선택하다가 지금 실력 논란을 일으키면서 연주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로포노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곡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음악 듣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헨델의 모음곡 5번 중 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핸델의 모음곡 5번 중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세계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작품들을 음반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흐 The Art of Life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바흐의 여러 아들이 남긴 피아노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는 나의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고 작년에는 차이콥스키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0: 이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이니까 차이콥스키 음반이야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1: 중요한 건 이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게 아니라 덜 알려진 피아노 독주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초기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0: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대곡 말고 남들은 연주하지 않은 곡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연주하는 거네요.
1: 조성진도 그렇고 트리포노프도 그렇고 이런 시도가 쌓여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겠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마이 아메리칸 스토리 음반 중 한 곡입니다.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2악장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야닉 네제 쉐겐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듀오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온 세상이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지쳐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남들은 기다린다는 달력의 빨간 날도 반갑지 않고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눈부신 계절이 평소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럴 땐 혼자서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곳으로 오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함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볼까요?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서 결혼했고요. 아이 둘을 낳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부터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고 폭언도 자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갑방을 쓰면서 무늬만 부부인 채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아는 형이 골프를 가르쳐준다라고 하면서 저녁마다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1박 2일로 여행까지 다녀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귀갈 시간이 점점 늦어지자 신경 쓰이더라고요. 수상해서 캐물으면 남편은 의심병 환자 취급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녁 시간대 모텔 대실 투숙 내역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악한 건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남성과 허리를 감싸고 있기도 하고 손 하트를 하고 있거나

0: 레스토랑에서 편지를 펼쳐 보이고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편지 내용을 확대해서 보니 끝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드디어 100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 앞으로도 우리 더욱 사랑을 키워나가자, 너의 곰돌이가. 누가 봐도 연애 편지 아닌가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고 저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그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같이 우린 친한 형 동생이고 모텔은 술을 마시고 쉬려고 간 것뿐이다. 사진도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모텔에 출입했고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과 편지까지 있는데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저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제가 먼저 남편을 때린 일 때문에 오히려 제가 책임을 지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면 상대 남성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얽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남편과 그 상대 남성의 관계를 외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연자분이 남편을 이 때문에 폭행했는데 오히려 내가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입니다. 일단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남편은 그냥 친한 형 동생 사이고 모텔은 술 마시고 쉬려고 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가 같은 동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 동성 간의 만남, 이것도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겠죠?
1: 네, 저희 그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단순히 이성 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0: 네.
1: 그 부정행위라 함은 이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모든 행위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제3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제3자가 이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하고요. 본 사안에서 이제 네. 뭐 남편과 그 남자분이 동성이긴 하지만 뭐 여러 차례 저녁에 모텔에 뭐 투숙을 하고 연인에게나 보낼 법한 뭐 이런 애정 행각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은 것은
0: 그러게요.
1: 누가 봐도 이제 단순한 친한 지인,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렇죠. 그 뭐 참고로 이런 뭐 모텔에 투숙하는 거 관련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뭐 모텔에 이제 투숙한 거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년도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된 남성이 어떤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는 충분히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사연은 종종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뭐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 긴 한데
1: 네.
0: 남편을 폭행했어요.
1: 네.
0: 이 때문에 부부 양쪽의 잘못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상간남한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이혼했을 때 위자료를 못 받을 수도 있나요?
1: 예, 우선 이제 사연자분이 이제 폭언 폭행 행사한 점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0: 네.
1: 이혼 소송에서 이제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다른 쪽이 이제 폭언 폭행한 경우에는 그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좀 위자료가 어느 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혼인 파탄 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서 서로 간의 책임이 대등하다. 라고 보여지면 이제 쌍방의 이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1: 예, 사연자분의 이제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된다면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0: 네.
1: 만약에 사연자분과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위자료가 기각이 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혼 조정을 하면서 이제 위자료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상간남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일 때 상간남한테도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1: 그 우선 그 배우자와 상간자의

0: 면제, 뭐 손해배상권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조정 당시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를 잘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할 때도 이제 좀잘 전문가 상담을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이제 사연자분한테 위자료를 다 줬어요.
0: 네.
1: 그러면은 둘이 같이 잘못한 건데 한 사람이 다 줬다. 그러면 둘 사이에 이렇게 책임을 좀 분배해야 되잖아요.
0: 예,
1: 네,
0: 맞습니다.
1: 금전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0: 이제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만 편이 만약에 위자료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상관자 측에 이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이제 청구할 수 있고요.
1: 네.
0: 상관자가 전액 변제하면 네, 남편 쪽에 이제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1: 네.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한쪽이 다 이제 배상을 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른 쪽한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0: 예,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부정행위는 이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동성끼리의 관계라도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고요. 배우자와 위자료를 합의했다고 해서 이 상간자 책임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배우자와 합의를 할때 상간자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조정 당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다채로운 먹거리로 활기가 넘치는 서울 광장시장. 그런데 최근 한 식당의 위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료컵을 꺼내 남은 얼음을 물로 대충 헹군 뒤 생선 위에 얹어서 재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즉각 현장에 나서서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쓴 행위는 식품위생 위반으로 100만 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는 조리기구 청결 미흡으로 50만 원, 이렇게 총 150만 원의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그냥 문을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영업 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냐라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면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손님이 식당에서 남긴 음식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가져다 쓴 경우라서 기존 음식 재사용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과태료 처분이 당시 내릴 수 있는 법적 최선이었던 셈이죠. 다만 이와 별개로 광장시장 상인관리업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당 식당에 자체적으로 3주간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아시버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날 계절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낮 동안은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여기에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대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화재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해서 하위 2개 차로 통제하고 처리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아직은 혼잡하고 차량들도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차선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순산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0시간 비상체제와 48시간 사생결단. 코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3: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5: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3: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6: 권력의 맛에 노취한 집권 세력에게
0: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0: 국민의힘
7: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8: 내란 세력과 맞서는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3: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9: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3: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 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2: 범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0: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수주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11: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0: 조국
11: 봅니다.
0: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0: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1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12: 당선은 또는 낙선은
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2: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10: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13: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 모으라는 평택을 그 주민들 후보입니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10: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이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력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0: 민주당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불거진 칸쿤 출장 동행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정 후보와 칸쿤 출장을 다녀온 임모 직원의 승진 과정을 보면 필수적인 채용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 일터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 대변인도 공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정원호 후보 측은 양당의 의혹 제기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을 보면 채용 공고는 정해진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의 난타전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이 혈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3: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2: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4: 그럴 리도 없겠지만
5: 국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4: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겁니다.
2: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애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6: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7: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7: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2: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8: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8: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9: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10: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1: 수사 전담팀을 구성,
5: 강재석
11: 신속한
5: 대전경찰청
11: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10: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

0: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생산과 이윤보다 한화 노동자의 생명과 위원장입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0: 관계기관들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4: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첩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3: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5: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선고를 해서 이건 사실 재판부에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3: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지난달 29일 시공사 등 7개소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수습 이후에도 남은 기둥 철거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철도 횡단 구간에 남아있는 교각 7, 8, 9번 철거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오는 4일 고용노동부에 내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둥 철거는 철도가 다니지 않는 새벽에만 진행할 수 있어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날씨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해졌는데요. 밤사이 먼 남해상에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전망인데 기상청은 올해 첫 태풍특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7: 여름 시작부터 요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의 첫 열대야에 이어 내륙에서는 33도를 오르내리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7, 8도 이상 웃도는 한여름 더위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동풍이 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8: 2일인 화요일에는 비가
9: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8: 공기가 더워져 수도권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7: 반대로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을 향하는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 제주 산간에는 총강 수량이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먼 남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9: 기준은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10: 발표되냐 안 되냐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태풍특보가 발표될 경우 이번 장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올해 첫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올여름 첫 태풍특보가 내려진다면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지만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태풍으로 기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특집 선거 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4: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5: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4: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5: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4: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13: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16: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17: 굿모닝 굿라이트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또 달력을 한 장 넘겨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올해도요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다는 생각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키고 있나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맘때가 되면요 우리 집 가계부에도 반드시 중간 점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매달 새 나가는 고정지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보험과 연금은 단단하게 묶여 있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남은 하반기를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지나온 5개월의 재무 상태 명쾌하게 진단해보고요. 남은 올해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관리의 지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을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벌써 6월입니다.
2: 진짜 빨라요.
0: 저희 사무실에 있는 달력을요 제가 대차게 찢어서 6월을 맞이했잖아요. 2026년에 지난 5개월을 가볍게 한번 돌아볼게요. 어떻게 잘 살았다 싶으신가요?
2: 저는 사실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연초에 좀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내려놓고 지내자. 좀 부담을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렇게 지내니까 또 잘 지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0: 주변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5개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올해가 굉장히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 물론 다 그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대부분의 들려오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한 해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저도 아, 올해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되게 많이 목표와 다짐을 세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요, 또. 기억력의 문제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을 한다면 남은 하반기도 알차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목표들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내집 마련, 그리고 저축, 자산 불리기, 시드머니 만들기와 같은 돈 관련 목표와 계획들이 있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굿모닝 굿라이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야겠다,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분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6025번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평소 즐겨 듣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를 보냅니다.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투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거의 7, 8년의 적금처럼 모아두었던 주식이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일만 하느라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깜짝 놀라서 전부 팔았어요. 7, 8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던 주식에서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제 투자는 엄두도 안 나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가장 신경 쓰고 걱정했던 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 그리고 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있어서 이자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전부 대출을 갚는 게 좋은 걸지, 아니면 이럴 때 다른 투자를 또 새롭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 문자 보내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6025번님의 사연이 사실 제 사연이었으면 좋겠는데 와, 우리 6025번님이요. 5천만 원 원금이신데 7, 8년을 묵혀뒀더니 이게 3억이 됐대요. 아, 일단은
1: 너무 좋은 일이죠.
0: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떠나서 큰 수익을 발생한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요 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가 또 다른 고민이신 상황이에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투자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뭐가 더 좋은 방법이 되실까요?
1: 일단 요즘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뭐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죠. 삼전닉스. 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오랫동안 묵혀두셨던 분들이 큰 수익이 발생했다.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 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이거를 지금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다. 가 보장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자 주신 내용을 보면은 청취자님은 이미 좀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금융상품을 또 뭘 활용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셨던 뭐 대출 상황 그리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문자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투자 수익이 정말 지금 많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발생하기 전까지 매달 마이너스 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굉장히 운 좋게 정말 7, 8년을 참아서 이제 3억의 자금이 마련이 된 건데 이 목돈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큰 수익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재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걸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우선 현금 흐름을 개선해서 매달 적자가 나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뭐 시장 상황도 좋은데 목돈으로 재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는 방법이죠 라고 얘기하실 것 같기도 했는데 그건 일단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1: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님이 마침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나 투자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이 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 8년 동안 한 5천만 원을 모으셨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 60 정도씩 모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지금 목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막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 이건 되게 심리적으로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생각보다 손실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걱정하셨던 현금 흐름을 개선해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의 큰 수익을 다시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청취자님한테 훨씬 득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지금 다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제 투자 실력과는 별개로 운이 좋아 큰 수익을 얻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장이 좋으니까 수익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제 시장에 뛰어들어야지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으신 건 아니어서 위험할 수 있다. 그보다는 적절한 상황을 조금 더 외워보시는 게 좋겠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 3억 원의 목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3: 일단 자세한 상담으로 저희가 더 의논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좀 제가 안내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매달 적자가 발생 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아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굉장히 과하게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비용인 거죠.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로 나가는 금액이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현재는 금융비용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에서 매달 마이너스가 납니다. 그럼 돈이 없으니까 뭐래요? 돈을 빌려요. 그럼 신용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매달 내던 이자가 또 늘어나죠.
0: 그렇죠.
3: 그러면 또 악순환으로 굉장히 매달 마이너스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통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우리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일단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금을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좀 바꿔보는 건데요. 월 적자를 줄이거나 또는 없앨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금리가 더 높은 대출을 정리를 하면 매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예상이긴 하지만 적자 때문에 신용대출이 생겼을 거다라고 저희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정리를 해서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적자폭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더 멀리 봤을 때는 적자 없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수익금의 전부를 일단 신용대출 먼저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담보대출 이렇게 전부 대출 상환으로 하는 게 최선인 건가요?
1: 다만 여기서는 저희가 바로 무조건 대출 상환해서 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청취자님 같은 경우 이제 담보대출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담보대출도 일부는 상환을 하시면 좋겠으나 이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1억 원이라는 목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을 했는데 월 단위로 바뀌는 현금 흐름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30만 원 줄이려고 1억이라는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1억이라는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예금을 해놓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대출 상환을 전부 하느냐 마느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익이 난 거와 별개로 나는 이미 매달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거냐 있기 때문에 내 상환금액에 따른 원리금 상환금액 변화를 계산을 해보고 효율적 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보통은 전액을 상환하시는 것보다는 일부를 상환을 하고 일부는 목돈을 보유하면서 현재의 내 현금 흐름 전략을 효율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0: 그렇군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신용대출 또는 막 담보 약관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상환을 하시는 게 맞겠지만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뭐 이렇게 낮을 때 고정금리로 이렇게 빌리셨던 건 거의 이자가 없기 때문에 대출 상환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0: 금액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겠다. 그
1: 그렇죠.
0: 상황을
1: 상황에 따라
0: 보면서
1: 다르죠.
0: 그렇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단순히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재투자 또는 대출 상환 이렇게 모 아니면 도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네요.
2: 네, 그렇죠. 요즘같이 또 장이 활발한 시기엔 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청취자님도 단순하게 지금 답변만 드시고 답변을 정하시기보다 좀더 면밀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릴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좀 제가 판단을 해보면 일단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을 하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
0: 네.
2: 다음에 월 소득과 우리 집에서 매번 발생하는 지출 현황을 고려해서 담보대출도 일부 상환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목돈을 일단 보유하면서 현재 상황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축 투자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그렇군요. 그럼 대출은 이게 상대 앞에서 갚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목돈, 이거 남은 목돈은 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1: 일단 저희가 지금 제일 알수 없는 부분이 연령대거든요.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전략이. 그런데 남은 목돈을 다시 목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기존과 같이 이걸 쪼개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달에 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5, 60만 원 정도를 계속 주식으로 투자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받는 월급으로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목돈에서 조금씩 빼서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월급은 그대로 있고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올수 있고 만약에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접어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자금이잖아요. 이걸로 더큰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일정 수익을 보증해 줄수 있는 보증형 연금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 난 걸로 확정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안정적으로 꾸준히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0: 목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늘 상상하고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렇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지금의 수익 활용해서 우리 청취자님 앞으로는 적자 상황 개선하시고 더큰 부자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취자님처럼 나도 상담 통해서 우리 집에 꼭 맞는 맞춤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이번 사연은 50대 중반 부부 청취자분들 상담했었던 사연입니다. 일단 외벌이 4인 가정이신데요. 가장 큰 고민이 매달 적자예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좀 고민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상황을 살펴보면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인 것들이 더 마이너스가 커지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자녀분들이 그래도 작년 올해 다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야 너네 생활비 좀 보태라 하기엔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러다 보니 아 이거 적자는 좀 빨리 고쳐놔야 될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손 내밀기는 좀 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문의 주셨던 사연입니다.
0: 그렇군요. 여러 네. 고민 끝에 굿머니 굿나이프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더 짚어볼까요?
2: 우리 현금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누구나 문제점은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남편분 외벌이로 실수령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급여 소득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축에 계세요.
1: 맞아요.
2: 그럼 세전으로 보면 거의 억대 연봉이에요. 우리 억대 연봉 하면 굉장히 막 풍요로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생활비 350만 원,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15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2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로 뭐 50만 원, 그리고 다행히 뭐 적금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신 상황인데 지출이 80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소득이 한 700만 원 정도라고

0: 했거든요. 근데 일단 나가는 돈만 800만 원이니까 일단 매달 100만 원씩 아주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1: 적자 폭이 근데 생각보다 커요.
0: 그렇죠. 연으로 합치면 연합산 1200만 원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1200만 원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1: 아니,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적자여도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이거 상담 신청하실 만한 상황이었네요.
2: 그렇죠. 이게 왜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 특별히 뭐 잘못하고 있네 이게 짚어지진 않아요. 다 그럴 수
1: 맞아요.
2: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쨌든 제일 큰 문제점은 앞서 저희가 짚었던 것처럼 한 달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적금도 30만 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건 모이는 걸로 볼 수가 없죠.
1: 그렇죠.
2: 적금을 안 했다라고 쳐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가 계속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매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경조사 있고 명절 끼고 뭐 휴가 다녀오시고 하면 그러면 이럴 땐더큰 지출이 계속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아마 이것보다 적자 폭이 훨씬 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 30만 원이라도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서 위안 삼으실 게 아니라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집에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게 대표적이게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0: 네.
1: 분들. 아래로 뚫려 있는 통장은요. 일단은 내 잔고에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그 한도 안에서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거기
2: 맞아요.
1: 때문에 적자인지 모르는 채로 적자폭 굉장히 키우는 분들 많은데 청취자님도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1: 그렇죠.
0: 대부분 가정을 보면 대출 상환 당연히 있고요. 생활비 다 쓰고요. 보험료 다 내요.
1: 아, 맞아요.
0: 근데 결국에는 좀 문제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과도한 보험료가 전 제일 문제점일 것 같아요. 지금 4인 가족이 220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편이니까 뭐15% 정도 보험료 낸다라고 해도 한 105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부터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 시면 현금으로는 개선이 됩니다.
2: 그렇죠.
1: 그러네요.
2: 그리고 여기서 또 220만 원을 내고 있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두 부부, 50대 중반이신 두 부부보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두 자녀의 보험료가 더 커요. 부부는 합쳐서 한 95만 원 정도, 두 자녀는 두 자녀 합산 한 125만 원 정도 납입 중인 상황입니다.
1: 되게 많이 자녀 앞으로 보험료를 쓰고 계신데 이게 보장성 보험만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었다면 좀 문제가 덜될 텐데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자녀분들의 보험을 살펴보니까 두 자녀의 노후 자금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100만 원 가까이 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물음표가 많아요. 내 노후가 준비 안 됐는데 자녀의 노후 자금을 준비를 하고요. 우리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종신보험으로
1: 종신보험을.
0: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반적으로 사망 보장의 목적의 종신보험을 준비를 했다. 일단 조정이 일단 필요한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근데 이것 또한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아요. 부부들이 아직 노후 대비가 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 맞아요.
1: 어린 자녀 앞으로 너네 나중에 노후 때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하면 좋으니까 엄마 아빠 일단은 됐고 너네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가능성이 무한하니 너네 앞으로 내가 물려줄 것들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2: 되게 항상 듣는 답변은 정말 똑같이 토시하나한테 읽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1: 물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엔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좋지 않나 결정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더니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 상품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 들어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0: 네, 우선은 내 식구의 보장성 보험료가 220만 원 정도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기를 한게 보장 내용이나 가입 목적 등을 일단 체크를 해서 일단 보험료를 줄이고 정말 몸에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으로 보완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의 현금으로는 플러스로 갈수 있다. 이제 이걸 확인하고 저희가 추가적인 진행을 좀 했습니다.
1: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말만 들어도 벌써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어떤 머니처 방송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우선 두 부부의 보장성 보험부터 확인을 했는데 우리 95만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거의 동일하게 내용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두 분의 연금 목적의 상품도 있었으나 종신보험으로 각각 한 건씩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손 포함한 종합보험, 그리고 암보험, 그다음 종신보험씩 뭐 5건씩 총 10건을 가입 중이신데 다행인 건 그나마 암보장은 잘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혈관 질환은 중대한 뇌졸중, 뇌출혈 등을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좀 협소한 상황이었어요.
2: 네, 그래서 이게 보험료 내시는 거 대비했을 때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먼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뇌졸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수 있게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이렇게 넓혀서 보완하는 걸로 일단 1차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작년에 정말 취업하고 경제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망 보장의 필요성은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낮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적정 수준으로 감액을 좀 저희가 했고요. 근데 이 결과 9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단 45만 원 정도의 절감이 가능했 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를 줄이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맞아. 아직까지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 한 가정의 현금 흐름 사실 뭐 과도한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그 재무적인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마이너스였던 가정의 상담 사연을 듣고 계신데요. 남편분이 외벌이 소득으로 매달 700만 원씩을 이제 세후 소득으로 벌어오곤 계시지만 답답하게도 100만 원씩 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보험에서 부부 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예요. 자녀 보험을 조정하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켜야 될 텐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도 전문가 도움받아 가계부 플러스로 전환하고 잘못된 재무 보험 점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입니다.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재무설계 전문가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가계부인 4인 가정 한 달에 보험료를 220만 원씩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게 마이너스가 이제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보험료만 100만 원 줄여도 마이너스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부보험 정리를 했고요. 사회생활 막 시작했다는 자녀보험 점검해서 더 줄일 곳 있는지 좀 찾아볼까요?
0: 일단은 자녀분들 보장성 보험에 문제가 좀 많죠.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자녀 모두 20대인데 보험료로 125만 원 정도 내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좁습니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가입이 되어 있고 또 100만 원이 넘음에도 비갱신형이 아니라 갱신형 보장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장 많은 보험료로 노후 자금 목적을 대비로 하는 종신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1: 맞아요.
2: 그렇죠. 이게 상담 진행하면서 사실 청취자님 부부가 저희보다 어른이시긴 한데 좀 강하게 이거는 좀 짚어드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노후를 먼저 맞이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분들이 아니라 두 분이다. 자녀들은 아직 40년 이상 남았는데 근데 40년 남은 자녀들은 준비를 하고 본인들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면 이자도 많이 붙고 그다음에 연금액도 늘어나고 이거 맞다.
1: 틀린 제가 말은,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2: 그렇죠? 응.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 선택하신 상품 특성상 확인을 해보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20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한 2%인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20년 뒤에 2% 이자 받자고 미리 준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이런저런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손을 대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0: 네, 일단 뭐 보험료를 부모님이 계속 내주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로 했고 일단 노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도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보험료 대비 좁았던 보장 범위만 해결하자.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보장 위주로 저희가 보완을 했고 결국 두 자녀 보험료는 기존 1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90만 원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1: 많이 줄였네요. 네.
2: 그렇죠.
0: 제가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 드려볼게요. 자녀가 독립할 때 결혼할 때 부모님들은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부모님들이 물려주시는 것 중에 가장 찝찝한 것은 뭘까요? 1번 현금 5천만 원.
1: 안 찝찝한데요?
0: 2번 지금은 손실이지만 뭐 마이너스 10% 손실이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해외 주식에 3천만 원 정도.
1: 아우, 너무 감사하죠.
0: 자, 3번. 지난 10년간 납입해왔지만 앞으로 3, 40년간 더 납입해야 되는 갱신형 보험.
1: 아유, 뭐 고민도 없이 선택할게요. 네. 3번입니다.
2: 그렇죠. 이게 사실 실로폰을 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번, 2번은 받는 순간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3번은 부모님도 물려주기 찝찝하고요. 받는 자녀분들도 찝찝하고요. 이거는 그러면 서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역시 자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찔려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요만큼만 들어도 이 가정은 벌써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2: 그렇죠. 기존에 일단 가장 큰 문제였던 보험료를 220만 원에서 약 80만 원 정도로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적자가 나던 게 플러스 40만 원으로 여유자금이 40만 원 정도 발생하게끔 조정이 일단 됐고요. 네. 이 여력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의 노후 준비를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어떤 거죠?
2: 9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이 더 생겼고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1: 아니 갑자기 90만 원은 어디서 나신 거죠? 소득이 좀 늘으셨을까요?
0: 일단은 첫 번째로 보험료 지출이 추가적으로 절감이 됐던 게 뭐냐면 자녀분들 보험료를 저희가 줄였잖아요. 기존에 60만 원, 70만 원 일단 본인들이 돈 내겠다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험료 15만 원 전후로 조정을 했다니까 아 이제는 본인들이 좀 내겠다. 이제 이렇게 의사 어필을 좀 하셨어서 자녀들 보험료였던 31만 원을 부모님들이 추가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게 여력을 좀 만들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건 정말 깜짝 소식이었는데 상담을 시작하니까 좀 신경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 계좌들을 이것저것 다 찾아서 확인해보셨는데 아내분이 예전에 본인도 모르게 투자를 해놓으셨던 금액이 있는데 거기서 목돈이 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환 중이던 담보대출이 있어서 거기를 일부러 중도상환을 하셨고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하던 게 원래 150만 원이었잖아요. 그게 9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60만 원 정도 추가 저축 여력이 생긴 거죠.
1: 야, 깜짝 보물찾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귀한 보물을 하나 얻어내셨네요.
2: 맞아요.
1: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지출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이 보험료 저희가 낼게요 하면서 생긴 31만 원 그리고 아내분이 보물처럼 묻어놨던 투자 수익금으로 대출 상환하면서 90만 원의 여유자금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 좀 더 넉넉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지금 노후 준비 재원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보물찾기에서 만들어진 월 130만 원 정도의 저축 여력. 두 번째는 지금 불필요한 상품들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나가면서 거기서 발생됐던 해지 환급금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재원을 좀 효율적으로 조합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5천만 원의 목돈은 일시납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하되 여기에다가 계속 확정되게 보증되는 보증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다 계속 추가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0: 그러니까 일시납 상품이 차감되는 사업비가 1,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비가 적은 금융상품이고요. 매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하면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 뒤에 확정적으로 1억 4천만 원의 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훨씬 더 효율적인 연금 플랜이 생긴 거죠.
2: 네,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저축 여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좀 시장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수익 추구를 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7, 80만 원의 자금을 한 번에 뭐 가입을 하시거나 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한 3, 40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를 추가 납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월 납입 상품은 사업비율이 높을 수 있는데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율을 낮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현금 흐름을 채워놨지만 언제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1: 그렇죠.
2: 추가 납입하시는 자금들은 언제든지 중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상황까지 같이 대비를 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니까 서로에게 이제 방법이 생깁니다. 이거 적금 30만 원 끝나는 거 우리 그냥 또다시 추가 납입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한번 복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두 분이 만족하셨던 상담이었어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신경을 막 써서 잘 만들어 놓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신경을 좀 덜 쓰면 또 금방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만 잘 신경 써서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잡아놓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때 신경만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정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왜? 적자가 사라졌으니까.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막 적잖아면 별거 아닌 거에 되게 신경질 나고.
0: 그럼요.
1: 그렇죠. 뭔가 돈 쓰는데도 계속 신경이 많이 쓰이고.
2: 괜히 남 탓하게 되고.
1: 그렇죠. 네. 세상 탓하게 되고. 막
2: 더 쓰게,
1: 그런데.
2: 더 쓴, 네가 더 썼잖아. 막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한 가정의 현금 흐름을 복구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가정의 화목까지 챙기게 된 일석삼조의 상담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문제점 명

목돈도 매월 발생하는 월급도 그 쓰임이 참 중요합니다. 어렵게 모아놓은 내 목돈이 어렵게 일해서 받은 내 월급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요즘인데요.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재무상담, 보험 점검,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르겠고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 흐름은 많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서울 방향 수원 나들목 갓길에 버스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가는 길 흐름은 많이 원활해졌는데요. 횡성 휴게소 부근 갓길에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밤길에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가셔야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는 국회대로 화곡 고가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쪽으로 속도가 아직은 내려가 있습니다. 사대문 안쪽은 세종대로 따라 숭례문의 서울역 쪽으로 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2: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14: 불이 들어가서 이 뒤 창문에도 와서 보니까 흘리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15: 인근 주민입니다.
14: 막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13: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16: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13: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3: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3: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4: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5: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4: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3: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11: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 연료의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 특히 폭발 압력을 위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건물 구조가 내부 작업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진두 기자입니다.
15: 공장 주변에서 포착된 폭발음은 모두 3번. 이후 화재로 이어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척 작업실로 로켓의 심장인 고체 연료를 충전한 뒤 설비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화학용제나 고압수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찌꺼기라 해도 고체 화약 성분이라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17: 그 설비나 공구들을
5: 가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17: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 세척실에 있던 7명의 작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든 건물 구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약 공장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벽은 두껍게 만들지만 지붕은 쉽게 뜯겨나가는 가벼운 패널로 만듭니다. 압력을 위로 뿜어내 주변 건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른바 블로우아웃 설계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부 작업자들이 수천 도의 열기와 급상승한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11: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지난 2018년과 19년 폭발 사고가 연달아 나면서 직원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12: 당시 책임자들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아직도 바뀐 게 없는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작업자가 폭발로 숨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도중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가 건물 밖에 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며 부실 관리 비판이 거셌습니다.
19: 그 원상 기능
5: 사망 작업자 유족입니다.
19: 아들도 억울하고 저희 부모로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18: 사고 이후 하나는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9달 만에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2019년 2월 천무 로켓 발사체 작업장에서 추진체 분리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또다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20대 인턴 사원도 교육 담당자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습니다.
20: 사고로 인해서 인명을 딸린 우리
5: 옥경섭 전 한화 화약 방산 공원 대표이사입니다.
20: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18: 노동청에서 특별 점검에 나서며 당시 공장에선 특별 관리 물질 관리 미흡과 밀폐 공간 작업 절차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 2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관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대전 사업장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사고로 공정관리 책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은 사측에 부족했던 사고 예방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터진 비슷한 폭발 사망 사고. 그동안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1: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2: 폭발 원인과 함께

0: 안전수칙 준수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진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생산과 위험보다
4: 헌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조위원장입니다.
3: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5: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0: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 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7: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 일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6: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는데 사고 현장을 찾은 정 대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6: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10: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가 한치의 소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대책 마련에
6: 대전 사고 현장에 간 장 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현장에 오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11: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현장에 대표입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입니다.
6: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12: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진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고 주장했고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의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서울 골목골목을

0: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다는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0: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1: 윤석열 정부 때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2: 정원호 후보입니다.
1: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의 실정.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오늘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0: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4: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2: 오세훈
4: 그때부터
2: 후보입니다.
4: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다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5: 일 잘하는 시장.
2: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5: 구청장 일 뽑아야 돼.
6: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의 난타전이 점입가경입니다.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이 혈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9: 제 상식으로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8: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0: 그럴 리도 없겠지만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0: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겁니다.
8: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애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11: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2: 정청래
11: 마시고
2: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1: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8: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12: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네. 뛰어난 사람이에요.
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12: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8: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13: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2: 강원지사
13: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6: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4: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 젠슨황 엔비디아 CEO의 발표와 방한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으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에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만 9천 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기 때문입니다.
1: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2: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1: 신용대출
2: 교수입니다.
1: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0: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식품 산업조합 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관계자는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불만이 커지자 환불 기준을 2주 동안 완화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스타벅스 매장의 공고문,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의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합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 60% 이상을, 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직접 사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5: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6: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5: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4: 당초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만 해도 환불 기준 완화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7: 환불을 이제 현장에 보셔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
6: 전상진 경영총괄 부사장입니다.
7: 조정 작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를 좀 취하는 쪽.
4: 여론이 악화되자 당일 오후에 전액 환불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측은 환불 수요에 대비해 매장 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논란의 여파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결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일주일간 스타벅스 카드 결제 추정액은 직전주보다 약 84억 7천만 원, 26.3%나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사과와 전액 환불 등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지만 다만 이번 조치가 흔들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8: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오늘도 선거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포커스 나이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자,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전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섰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1: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12: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무능 그리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입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요. 반면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13: 서울 시민들은
1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3: 후보에게는 서울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그리고 코드 맞추는 데 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준임명직 허수아비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11: 오세훈 후보 본인이 윤석열 정부 때 허수아비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3: 오세훈의 서울시가 지켜졌다는 사실 대통령에게 많은 무언의 압력과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8: 네. 오늘 대전 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로 여야가 선거운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양측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했는데 자 오늘 어쨌든 이 서울시장 선거 이번 6.3 선거에서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9: 물론 이제 지방선거 때 꽃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장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남은 국민의힘 강세. 호남은 민주당 강세.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12: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시장에
9: 누가 되는가가 사실 선거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이제 무방한데
8: 예.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저희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삼성역 부실공사, 그다음에 서소문 고가 붕괴, 그리고 수서역에서도 얼마 전에 노후된 배관 공사를 하다가 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제 물론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은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 서울 시민들이 안전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의 이 업체 선정 과정은 투명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부동산보다 더 큰 이슈가 되어서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시장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연임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8: 무난한 승리다.
9: 무난하진 않습니다.
8: 무난하진 않고. 예, 소장님.
14: 애초부터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12: 정광재 동현 정치연구소장입니다.
14: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됐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또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보수 정당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시작해서 심판론이 여전히 좀 유효했다는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가 불리했었는데
8: 예.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이제 개혁 외연 보수 외연 확장의 메시지 또 이런 것들을 내면서 일정 부분 많이 따라간 상태였다고 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여러 여론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같은 것들은 제가 생각엔 어느 정도는 오세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예.
14: 왜냐하면 GTX-A 삼성역 부실 공사를 갖고 계속해서 정치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안전사고가 불거지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안전불감증이 일정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8: 그런데 예.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서울 시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끝까지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과거 실패했었던 문재인

0: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2탄에 불과하고 또 지금 정원호 후보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그냥 추종하는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끝까지 오세훈 후보가 추격자의 입장이지만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도 여전히
1: 네.
0: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두분 모두 뭐 무난하진 않지만 각 후보들의 이제 신승 정도를 지금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선거 전 막판에 이른바 오빠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뽀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 아우, 잡았네요. 100만 불짜리네.
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안 가리고.
2: 아이고. 야. 오빠 한번. 아이고. 잘 웃네. 예. 잘 웃어줬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또 봐요.
1: 예. 뽀뽀 한번. 이 발언은 이제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였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지자 우형찬 후보 또 정원호 후보 잇따라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쁜 아기 보면 저런 단어 많이 썼었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자기 아이 이뻐해 주니까 부모도 좋아했는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 안아보려면 또 손씻고 예방 백신까지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영찬 후보가 조금
1: 예.
5: 시대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뒤에 있는 임세윤 제 민주당 부대변인이
1: 예.
5: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지를 했고.
1: 그러니까 저 화면 안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이따 보십시오. 예,
5: 네.
1: 말씀하십시오.
5: 그러다 보니까 우영찬 후보가 아, 이게 아닌가 보구나
1: 예.
5: 하고 그나마 이제 행동을 멈추고 머쓱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뒤에서 이렇게 제지를 하죠.
5: 네,
1: 예.
5: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또 유권자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을 수행 대변인들이 저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제지를 해주는 것이 이제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엄마와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셨던 서울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예. 그 정청래 대표였나요? 그 부산에 가가지고
5: 네.
1: 오빠 논란이 이제 한번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뽀뽀 논란인데 중앙선대위에서도 민주당 안에서요 언행 신중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0: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독 민주당이 이런 설화나 행동과 관련해서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정청래 민정 대표가 하정우 후보를 돕겠다고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붙잡고 오빠라고 해봐라, 오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아까 강승필 부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시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언행들로 민주당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굉장히 좀 안이하고 느슨해져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 관련한 재판, 이것에 대한 중도 진영의 민심 위반이 크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내놔도 또 본인들이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번 지방선거 우리들이 쉽게 승리할 거다. 이런 오만한 태도가 저런 설화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오만한 민주당에 대해서 민심이 판단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낙승으로 가는 그런 선거는 아닐 거라고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바쁜 모습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에 와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서울숲이었습니다. 서울숲에는 왜간 거였죠?
0: 이 서울숲과 송동구가 굉장히 그 살기 좋은 곳으로 서울시에서 변모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 이 당시에 시장으로 있었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과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어서 서울숲 개발에 나섰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고 이 서울숲이 성동구 중심에 있습니다. 네.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결국 성동구청장 세 번을 하면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민주당 유권자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동구가 이렇게 상전벽회의 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서울시 전체의 공이 컸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동구가요. 준공업지구가 많은데 이 준공업지구를 주택 주거지구와 상업지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상전벽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원호 후배는 마치 구청장 본인이 다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5: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여수 지역 국회의원하고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바다가 있는 도시는 다 여수처럼 잘 살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도지사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들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을 그 지역 기초단체장이 또 얼마만큼 잘 구현해내는가 또 그 이후에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하는가 얼마만큼 주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문제 없이 서로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서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들한테 펴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보수 정당의 저 두 분의 최근에 나와서 선거 지원하시는 대통령 두 분이요. 징역으로만 따지면 둘이 합쳐서 39년입니다. 벌금하고 추징금으로 따지면 400억 원이 넘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야말로 개인의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법원에서 내라고 했던 벌금 추징금도요.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런 분이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다급해도 사실 전직 대통령도 좀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과 함께 나와야지 저렇게 감옥을 다녀오신 분하고 함께 나선다는 것은 전 서울 시민들이 오히려 말은 하지 않아도 표로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1: 예.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는 이제 부산에 지원 유세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 부산 북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발언을 놓고 박민식 후보랑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한 건데 이전 대통령이 내 손을 꼭 잡고 선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야지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 해석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싸운다. 이것은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박민식 후보는 여기에다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덧붙인 겁니다. 여기서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이다. 그렇게 그렇죠.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동석을 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잘 이기라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박민식 후보로서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결국엔 표를 받아와야 할 것은 보수 진영의 표인데 보수 진영의 표의 상당수를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져간 표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해야 되고 흠결을 찾아야 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얘기를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해서 유권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실제 전 대통령이 정치 중심에 그것도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박민식 후보는 그 화살을 한동훈 후보한테 돌렸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 나쁜 사람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로서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이 악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중앙지검 3차장 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수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밝혀낸 그 검사예요. 어.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30년을 구형을 했네 안 했네. 근데 저는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동훈 후보가 저는 떳떳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이 뭐 악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 대한민국 검사로서 전직 대통령이어도 잘못했으니까 수사해가지고 또 기소하고 또 구형도 20년이든 30년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있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영향력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부산이 해양도시잖아요. 해수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처예요. 그런데 국토해양부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낙동강과 관련해가지고 부산의 식수원이거든요. 근데 4대강 사업 때문에 보가 설치돼가지고 또 녹차라떼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께 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적대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여기는 보니까 북극합 사전투표율이 25.57%로 나왔습니다. 이제 전국 투표율보다도 높았고 부산 전체 투표율보다도 이제 높았는데 여기 판세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0: 사전투표율도 높고 저는 본투표율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이번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같이 치렀잖아요. 14곳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을 꼽으라면 이 부산 북극갑과 평택을이 될 거예요. 근데 북극갑은 일반적으로는 투표율이 좀 높은 지역이고 평택을은 과거에도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택을의 사전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낮았고 네. 북구갑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 저도 부산 한 두어 차례 가봤었는데 선거 열기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바닥도 뭐 민심도 뜨겁고 여기 그 한동훈 후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민주당도 오랫동안 삼선의 전재수 의원이 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 조직이 있고 국민의힘도 원래 조직이 있었던 정당이니까 정말 뜨겁게 붙고 있고 누가 지금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구도잖아요. 예, 예. 그래서 높은 투표율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그 2강 1중 가운데서 그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줄어드는 측면을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적극적인 투표층에서 좀 뭐 강세를 보였던 예. 하정우 후보보다는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면 좀 그 지지 강도가 느슨한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이게 블랙아웃, 이른바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5: 그러니까 보통 학술적으로 네. 따져보면 유권자들이 빠른 분들은 한 달 전 네. 그리고 늦어도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는 표심을 많이 정한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가 시작돼버리면 이미 이제 뭐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분명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TV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하정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TV 토론 이후에 SNS상에서도 그와 관련된 쇼츠라든지 컨텐츠가 많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돼가지고 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박민식 후보의 어쨌든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2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지방선거의 그 어느 지역보다 재보궐선거 14개 중에 그 어느 지역보다 사실 북구갑의 결과를 예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에 가볼 곳도 상당히 이제 무소속 후보의 변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바로 전북지사 선거입니다. 여기서 김관영, 이원택 후보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6: 제가 당선되면
7: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6: 본인이 끝까지 사퇴하라고 버티더라도 연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복당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평소에 누가 잘했어요? 저는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보다 제가 훨씬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거
7: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8: 대통령을 속인 거고 우리 도민을 우롱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가 무소속이 되면 전국 발전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이 흔들어지는 거 아닌가.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1: 자, 김관영 후보가 연일 정청래 대표 심판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북지사 선거가 정청래 연임 시험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부대변인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5: 일단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9월에 복당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건 제가 봤을 때 만약 당선된다고 하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어떻게든 규율이라고 있는데 뭐 당선됐다고 해서 뭐 제명당한 분을 바로 복당시켜주는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선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민주당으로 복당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퇴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다음 전당대회에 또 다시 출마하셔서 두 번째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건 기정사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연임 가도에는 분명히 빨간불은 들어올 것이다. 결론은 확실히 이 전북 도민들께서 지난번에 송아진 지사 같은 경우도 컷오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당시에도 또 갑작스럽게 전북 도지사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도 김관영도 잘못했고 이원택도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전북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어도 회초리를 들어야지 왜 중앙당에서 그 회초리를 예. 알아서 드는 거지? 여기에 대한 조금 분노와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청래 지도부가 좀 더 전북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소속 도지사가 당선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의 갈등도 선거 운동원 측의 이제 갈등도 상당히 있는데 오늘 특히 그 이원택 후보 선거 운동원이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서 드러눕는 뭐 그런 화면도 있었는데 예 이따가 이제 화면 나오면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예 바로 이제 요건데 요게 이제 그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 뭐 요거를 놓고 이제 네. 상당히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5: 선거 때마다 이 주요 선거 운동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1: 예.
5: 뭐 예를 들어 큰 사거리가 대체적인데 그 사거리에 가더라도 또 중요한 어떤 유세 차량을 세워야 되는 이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들어가게 되면 저 유세차에서 일하는 선거 운동원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냥 전날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안 그래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이 거센데 지금 김관용 후보와 이원택 후보 둘 다 너무나도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어서
1: 예.
5: 저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
1: 예.
5: 저거는 사실 그 선거법상 제가 알기로는 저게 불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여기 이제 전북지사 선거에 참전을 한 분이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이제 인천 연수갑에 지금 이제 후보로 나온 상태인데 김관영 후보를 좀 두둔한 발언으로 지금 양측에서 이제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김관영 후보도 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0: 지금 전라북도 지사 선거를 놓고 보면 복잡한 민주당의 당내 계파 갈등 이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살아오고 평택 을에서 조국 후보가 살아오고 전북 지사의 김관영 후보가 살아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요. 해당 지역에서는 마치 당내 선거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북에서는 지금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경쟁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반청이냐 친청이냐? 이런 걸로 그 귀결되는 거예요. 평택은 어떻습니까?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고 대표되는 김용남 후보를 뽑을 거냐 아니면 전통 진보 민주 후보를 자임하는 조국 후보를 뽑을 거냐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갑 같은 경우에도 보수 후보가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하튼 복잡한 속내를 그대로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최근의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정말로 처음으로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당장 뭐 8월에 있을 그 연임을 위한 당권 선거를 거론하지

0: 않다고 하더라도
1: 예.
0: 굉장히 큰 소용돌이가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나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가서 민주당 그 당원들 일종의 뭐 단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무소속 후보 돕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좀 정청래 후보로서도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선거 지원하는 발언으로 이제 볼 수만은 없는 게 이제 8월 전당대회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2: 네.
1: 그래서 아까 김관영 후보가 8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바뀌도록 저도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 후보 역시 이제 당권 후보 중에 이제 유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더군요.
2: 사실 뭐 지금 상황 보면 이제 송영길 후보도
1: 네.
2: 누가 보더라도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를 또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송영길 후보의 저런 발언을 떠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이 전반적으로 광역단체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얻었는지 그리고 재보궐을 해서 어떤 성적표를 얻었는지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은 15대 1로 이겼어요. 대구도 저희가 이겼어요. 그런데 전북도지사 졌다고 해서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화살을 다 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로서는 그리고 지도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1: 네.
2: 복잡한 한수 지금 아무리 생각해봤자 나아지는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자, 평택을 마지막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평택을 이제 오자구도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내일 6월 2일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0: 저도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 실현 가능성은 조금씩 낮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지금 본인이 자유와 혁신이라는 당의 대표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정치적인 성과물 없이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시나리오
1: 예.
0: 이건 좀 생각해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단일화가 필수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진보진영이 분열돼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이동 후보가 추격하는 입장이지 이걸 추월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1: 예.
0: 끝까지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건 좀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오늘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총리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유이동. 단일화할 후보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이제 근데 황교안 후보가 마치 유이동 후보하고 뭐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지지 선언까지 해주고 사퇴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1: 예.
2: 그런데 저런 어떤 현수막을 건 걸 보면 뭐 물론 저 현수막 내용은 유이동 후보에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스탄 효과인 것 같아요. 이 모스탄이라는 국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갑자기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평택에 와가지고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지지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근데 이 모스탄이라는 분은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중국 공산당에 배후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유이동 후보도 아니 어차피 이렇게 단일화도 안 될 거 근데 왜 황교안 후보하고 저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손을 잡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그래서
1: 예.
2: 결국에는 단일화도 못하고 지지선언도 못 받고 결국 본인의 이미지만 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예,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또 김용남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도 이제 물 건너갔고 평택을 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산등성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0: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0: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곳은 화학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입니다. 아직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3: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4: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은
5: 하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장입니다.
3: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4: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3: 폭발음이 세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2: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내일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이미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7: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5: 김현정
7: 강제하겠다는
5: 변호사입니다.
7: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첩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6: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8: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5: 이기윤
8: 양형으로서
5: 산업재해
8: 참고를
5: 전문
8: 해서 그건
5: 변호사입니다.
8: 사실 재판부에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6: 아울러 안전 관리의 책임을 대전 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

0: 한화과 관련해 특별 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 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2: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태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3: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1: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3: 가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여지하는 사업장장입니다.
4: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5: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인공지능 호재를 맞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달 우리 수출은 877억 달러, 두 달 만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0% 넘게 늘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었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껑충 뛴 메모리 반도체가 321억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끌어올린 이란 전쟁 속에서도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선박과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12개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만 1,0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운 연간 최대 무역 수지를 단 5달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3,9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세웠던 7,400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낙관적으로 본다면
3: 강남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입니다.
7: 1조를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6: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란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물류 차질과 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과 대외 통상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해 수출 상승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5: 지난해 이른바 깐부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일정을 마친 뒤 오는 4일 저녁 한국에 입국해 오는 5일 저녁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0: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혐의와 관련해 윤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할 방침인데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으로 2023년 11월을 지목했습니다. 근거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윤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의 관저 회동에서 김전 의장에게 시키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김전 의장 답변에 윤전 대통령은 그럴 거라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전 대통령이 자승 스님 입적에 대한 대공 혐의점 등까지 언급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준비가 이때부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윤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전 대통령 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자 조율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될 경우 구속 상태인 윤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호송줄을 차고 특검 건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조사했고 오는 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주요 소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경호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경호처장 등이 경호처에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날씨까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강해졌는데요. 밤사이 먼 남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첫 태풍 특보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여름 시작부터 요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지방의 첫 열대야에 이어 내륙에서는 33도를 오르내리는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년 기온을 7, 8도 이상 웃도는 한여름 더위입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고 동풍이 산맥을 넘어 고운 건조한 바람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서울 등 서쪽 지방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 2일인 화요일에는 비가 그친 뒤 동풍이 산맥을 넘어
4: 공상민 기상청 예보 분석관입니다.
3: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2: 반대로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남쪽을 향하는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 제주 산간에는 총강 수량이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에 달하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먼 남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면서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태풍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기준은
4: 오진교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5: 같은 내용입니다. 만약에 태풍특보가 발표될 경우 이번 장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올해 첫 태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올여름 첫 태풍특보가 내려진다면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지만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태풍으로 기록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0: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는 이란 대통령이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의 갈등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맞서 이란도 중동지역 미군기지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피해가 커지자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4: 개인적으로 이란의 공격에 피해를 본 이웃 국가들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6: 하지만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는 굴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독자적인 공격을 퍼부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 과정에서도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보일 때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혁명수비대에 가로막혔습니다.
4: 대화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본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완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최근 내각 회의에서 제한된 소수가 리더십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며 혁명수비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들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사임서를 즉각 부인했지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란 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4: 협상 중인 상황에서 평가하는 건 이릅니다. 현 단계에서 오가는 모든 발언이나 추측, 억측은 모두 무시해야 합니다. 박사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6: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이란 역시 내부 갈등으로 전쟁의 출구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진통을 겪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는 이란을 자극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7: 가파른 돌계단을 뛰어오르는 무장 군인들. 성벽 구석구석을 수색하며 산 정상에 있는 고성으로 진입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보포르성을 함락하는 순간입니다. 보포르성은 12세기 십자군 원정대가 점령했던 고지대 성으로 헤즈볼라 핵심 거점이 있는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가 한눈에 보이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보포르성에 이스라엘 국기가 다시 꽂힌 건 레바논에서 철수한 2000년 이후 26년 만입니다.
4: 리타니강 건너 요충지를 장악하고 보포르성도 함락했습니다. 이제 헤즈볼라가 통제하던 지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7: 보포르성은 이스라엘이 안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리타니강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군사 거점. 이스라엘 지상군이 점령한 레바논 땅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으로 전선이 한층 더 북진한 겁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보포르성 함락을 계기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진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트럼프를 존중하고 협력에 감사하지만 우리 군인이 다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이루트까지 밀어버려야 합니다. 이타미르 벤구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입니다.
7: 협상 조건으로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휴전 거부 방침을

0: 레바논 북진 작전을 더욱 몰아붙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네, 60시간 비상체제와 48시간 사생결단,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3: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5: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3: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6: 권력의 맛에 독취한 집권 세력에게
7: 송한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대표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9: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7: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9: 힘을 모아주십시오.
3: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0: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3: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2: 범 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1: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초조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12: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7: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2: 초조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1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13: 당선은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3: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11: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14: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7: 유희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4: 모호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0: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1: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이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2: 법력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유세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방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북 전주시 한 사거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김건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에 하반신을 넣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른바 자리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 유세 차량 앞까지 가로막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6: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서
7: 김건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6: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양쪽 지지자들이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는.
5: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주 유세 때는 일부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한 건데 이원택 후보 측은 선거를 방해하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8: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7: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8: 그렇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을 선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백색 테러 수준에 가까운 행위인데.
5: 사전투표 전날 밤에는 민주당이 전주, 군산 등 전북 지역 곳곳에 김관영 후보 현수막 주변을 불리한 문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옥외 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는데 이원택, 김관영 양측 선거전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감정까지 과열된 양상. 선거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불거진 칸콘 출장 동행 직원 특혜 채용 의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와 칸콘 출장을 다녀온 인모 직원의 승진 과정을 보면 필수적인 채용 공고가 구청 홈페이지나 나라 일터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의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원호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의혹 제기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을 보면 채용 공고는 정해진 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3: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부산으로 갑니다.
4: 김영삼과 노무현, 두 거목의 도시인데요. 보수 정치의 본산이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늘 함께 읽히는 곳이라 부산의 선택은 늘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3: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떨지 장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9: 부산의 정치 경제 전성기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 영호남 세력 대결 양상이던 1992년 대선. 부산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김영삼을 만듭니다. 유산처럼 남은 지역주의, 그 벽을 깨겠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간힘을 썼지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도 끝내 부산의 지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10: 부산에서 부산 선거 나오고 그리고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10: 부산서 싸움하고 부산서 국회의원 하고 부산에 또 왔습니다. 진짜 부산 아닙니까?
9: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바보 노무현의 길을 계승해 국회 진출까지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12: 남편이요. 자우요. 길바닥에 던져놓은 명함을
11: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9: 2006년부터 부산 북구에서 출마해 민주당 이름으로 세 차례 낙선한 이후 10년 만에 당선돼 3선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역대 시장 선거에서 딱 한 번 진보정당의 마음을 줬는데 전 후보에겐 이 사례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13: 뽑아놓으니까 전부 뭐 겨뒀었다가 버리고 어떻게
9: 학창시절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반대로 김영삼 정부가 발탁해 진보에서 개혁보수로 노선을 바꾼 인물입니다. 부산에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4년 전과 같은 지지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4: 저는 국민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달달한 꿀을 주면서 속에는 칼을 숨기고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금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9: 부산의 가장 큰 과제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인구가 넘쳐나 특별시까지 꿈꿨던 제2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광역시 유일의 소멸 위험 도시가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청년 9만여 명이 부산을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부산의 미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서소문고가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 4명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급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미근동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가 무너진 사고 이후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서 피의자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철거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서울 서소문고가 도로 붕괴 현장 수습 이후에도 남은 기둥 철거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철도 횡단 구간에 남아있는 교각 7, 8, 9번 철거를 위한 작업 계획서를 오는 4일 고용노동부에 내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은 기둥 철거는 철도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만 진행할 수 있어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기존 철거 공사 완료 예정일이었던 오는 7월 29일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북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장에 있는 가스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되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가스룸 내부에서 불소가 OPPM 감지됐습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적은 양의 가스가 가스룸 내부에만 퍼졌을 뿐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며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6: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17: 고 이채원 양 유가족입니다.
16: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0: 아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1: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0: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불특정 대상으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해 조금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1: 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0: 유가족과 광주전남 추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이채원 양의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사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세계 최고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시장 가치 2,70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상장을 추진하며 글로벌 투자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적 성과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와 지배구조 논란은 투자자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차세대 발사체 스타쉽과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로 우주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 최근 경쟁사 블루 오리진의 로켓 폭발 사고는 스페이스X의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돋보이게 한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주 산업이 언제든 막대한 자산이 증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임을 시장에 상기시키는 계기도 됐습니다. 실제 투자 설명서에는 장밋빛 전망 이면에 냉혹한 생존 위협들이 명시됐습니다. 먼저 적대 세력의 우주 무기화로 스타링크 위성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꼽힙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AI 사업도 부담입니다. 초기 인프라 비용 탓에 분기당 5조 원 넘는 적자를 내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 역시 갈 길이 멉니다.
4: 10년에서 15년 뒤면 우주 데이터 센터 100만 개라는 머스크의 구상을 감당할 엄청난 시장 수요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 비전일 뿐 당장의 재무 부담 극복이 과제입니다. 샤리프 알 루마이티 우주 기업 CEO입니다.
3: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건 85%가 넘는 의결권을 쥔 머스크의 독단적 경영 리스크입니다.
4: 머스크는 논란을 몰고 다니는 인물입니다. 시장의 평가는 그가 사업에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분야에 한눈을 파느냐에 달려 있고, 바로 그 점이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엠마 윌 글로벌 투자 전략가입니다.
3: 특히 스페이스X 중심의 지주회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테슬라의 자금과 AI 역량이 머스크 개인의 연합체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4: 투자자들은 테슬라가 스페이스X와

0: AI를 아우르는 지주사 산업 오피닉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부를 겁니다. 댄 아이브스 기술주 분석가입니다.
1: 우주 패권 장악이란 기대감과 지배구조의 불안감 속에서 스페이스X의 2,700조 원짜리 상장이 곧 시장의 냉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YTN 권정입니다.
2: 해군은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8,200톤급 정조대왕함이 미국 주도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제주기지를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3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림팩에 참가할 예정인데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P-8A 해상 초계기 등 전력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또 상륙함 천자봉함 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콩고함과 한일 수색 구조 훈련을 한 뒤 하와이로 향할 예정이며 해군 해병대 장병 700여 명과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6대 등도 훈련에 합류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인천 청라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설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보호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원으로 이송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승용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과 벽면에 빨간색 레커칠을 하고 간장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가 한 경기에 안타를 무려 5개나 몰아치며 한국인 빅리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타율도 한 달여 만에 3할에 복귀하며 리그 7위에 올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1: 5번 타자로 경기에 나선 이정우가 첫 타석부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팀의 첫 타점을 기록합니다. 이 안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오른쪽 담장을 직접 때리는 큼지막한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홈까지 밟아 팀의 대량 득점 물꼬를 텄고 팀이 크게 앞선 네 번째, 다섯 번째 타석도 쉴 새 없이 안타 행진을 벌였습니다.
2: 이정후 또 안타입니다. 중견수 쪽으로 강하게 뻗어나가는 타구, 주자가 홈을 밟으며 득점합니다. 이정후 정말 완벽한 복귀입니다. 현지 중계진입니다.
1: 마지막 타석에서도 안타를 추가한 이정후는 5안타 경기를 완성하고 대주자로 교체됐습니다. 빅리그 진출 뒤 3년 동안 4안타 경기는 4차례 기록했지만 한 경기 5안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의 대기록이기도 합니다. 194타수 59안타를 기록한 현재 이정후의 타율은 3할 4리. 지난 4월 29일 이후 33일 만에 3할 타율에 복귀하면서 내셔널리그 타율 7위에 올랐고 타점도 19개로 6위에 자리했습니다. 또 안타와 2루타도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허리 근육통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큰 우려를 낳았지만 복귀한 뒤 기다렸다는 듯 세 경기에서 안타 11개를 생산하며 결정의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 이정우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마치 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경기력을 그대로 이어가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입니다.
1: 3안타 이상을 터뜨린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의 대승을 거두고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

0: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지난 5월 27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두 차례 열린 사측과의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이었는데요. 카카오 본사 노조는 지금껏 경영진이 받은 보상 규모는 수백억 원이 넘는 반면 직원 복지는 줄고 고용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13에서 14%를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카카오 본사 노조의 파업 예고는 삼성전자 노조가 남긴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에 번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고요.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면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 조정이 결렬됐다고 해서 곧바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파업 시점과 방식, 범위,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사측도 조정 결렬 후에도 노조와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6월 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6월 1일 월요일 듀에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벨의 고풍스러운 미뉴에트,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조성진은 쇼팽 콩쿨 출신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조성진의 연주회나 음반에서 쇼팽 연주를 기대하는데요. 조성진은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레퍼토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라벨의 피아노 작품 전곡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1: 근데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성진 씨가 쇼팽 콩쿨 출신인데 쇼팽을 계속 공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른 공연할 때는 보러 오지 않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여러 가지 음악을 한다라고 구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쇼팽 전문 피아니스트로 굳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음악이 자기한테 자기 나이대에 잘 맞을까 하는 게 이제 라벨일 것 같아요.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 라벨로 전곡 연주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진 않죠.
0: 사실 조성진은 2020년대부터 이제까지 하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헨델의 작품을 모은 음반을 녹음하고 전 세계에서 헨델의 작품을 연주했는데 헨델은 피아니스트가 흔히

0: 연주하는 곡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악을 지금 이 시기에 해놓지 않으면 굳어버릴 수 있다. 어떤 스타일적인 음악을 한다고 굳혀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그죠?
0: 연주자 입장에서도 귀찮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곡만 쳐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데 굳이 낯선 곡의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해야 하는 거니까요.
1: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누구는 수확을 해도 된다 하는데 또 씨를 뿌리는 거야.
0: 그렇죠.
1: 아, 이제 토지가 비옥해졌어요. 더 큰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쇼팽하고 라흐마니노프만 연주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는데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씨를 뿌린다고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게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네요.
0: 사실 많은 연주자들이 익숙한 곡만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2000년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윤디리는 쉬운 길만 선택하다가 지금 실력 논란을 일으키면서 연주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로포노프도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곡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음악 듣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헨델의 모음곡 5번 중 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핸델의 모음곡 5번 중 네 번째 곡 유쾌한 대장장이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다니엘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으로 현재 세계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낯선 작품들을 음반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0: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흐 The Art of Life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바흐의 여러 아들이 남긴 피아노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는 나의 아메리칸 스토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고 작년에는 차이콥스키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1: 이 트리포노프는 러시아 출신이니까 차이콥스키 음반이야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0: 중요한 건이 음반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한 게 아니라 덜 알려진 피아노 독주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초기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1: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압도하는 대곡 말고 남들은 연주하지 않은 곡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연주하는 거네요.
0: 조성진도 그렇고 트리포노프도 그렇고 이런 시도가 쌓여서 세계 최정상급 음악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겠죠.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My American Story 음반 중한 곡입니다.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 2악장,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야닉 레제 셰갱이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화요일 뿌띠 주석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3: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1: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4: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6: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7: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1: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8: 오자구도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 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9: 범 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초조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11: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0: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1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12: 당선은 또는 낙선은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10: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13: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10: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희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법여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북에서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꼭 찍어줘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북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켜줘야 영남도 민주주의를 함께 꽃피워갈 수 있다는 박규환 최고위원의 발언을 받아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북에서 이 후보와 각축전을 벌이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9: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자신이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거라며 민주당 복당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제가 이긴다는 것은 지역민들이 제명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의 회초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왜 당원들이 자기 당 공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지 민주당이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수도권 광역단체 가운데 한 곳인 인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후보를 냈습니다.
9: 현직인 유정복 시장이 3선 도전에 나섰고 3선 의원의 원내대표를 지낸 집권여당의 박찬대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인천시 강화군 풍물시장, 붉은 옷을 입은 인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함께 강화군수 박영철 후보와 강화군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지지세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완성을 역설합니다.
15: 경제자유 지정과 함께 영종까지 다리가 놓여지게 되고 이제 강화에서 계양까지 고속화도로 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강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인천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이자 또 농업 생산성을 갖고 있는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14: 두 시간여 뒤 이번에는 파란색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지지 유세에 나선 가운데 박찬대 후보와 한현희 강화군수 후보, 시의원, 군의원 후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강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을 움직일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인천시장과

0: 강화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 인천시장 혼자서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통령실하고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을 했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던 박찬대가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 제3후보인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는 바닥 민심을 훑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인천 시민이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2: 대통령이 바뀌면 항상 시장이 바뀌어온 게 인천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따라서 항상 전임 시장의 정책이 지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예산 낭비가 많았어요. 그런 걸 대체하려면 지속적인 인천시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학자 출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나왔습니다.
0: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벌여온 가운데 최근 들어 이어진 집권 여당의 승리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재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3: 6.3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한 가운데 경상남도지사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선거 캠프 측은 어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창원지방검찰청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선거 캠프 측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 측이 선거 막판 근거 없는 의혹 불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 이번 6.3 지방선거에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선거일에 투표 가능 연령인 만 18세에 해당하는 학생이 19만 5,90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에 따라 선거일 밤 12시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3: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표와 방한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으로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6: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에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5: 시장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만 9천 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7: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5: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8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인공지능 호재를 맞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지난달 우리 수출은 877억 달러, 두 달 만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0% 넘게 늘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었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껑충 뛴 메모리 반도체가 321억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끌어올린 이란 전쟁 속에서도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선박과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12개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만 1,0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운 연간 최대 무역 수지를 단 5달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3,9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세웠던 7,400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금 증권회사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1조를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8: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란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물류 차질과 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과 대외 통상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해 수출 상승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가입 여부를 특정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주 3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출입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와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환불 기준을 2주 동안 완화한 건데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스타벅스 매장의 공고문, 사용 조건 없이 카드 잔액의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주 동안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합니다. 기존 스타벅스 선불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환불 기준을 준용해 액면가 60% 이상을, 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 등록된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카드는 매장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직접 사과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1: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 당초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만 해도 환불 기준 완화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12: 환불을 이제 현장에 오셔서 환불을 받아가실 때 그 부분 이제 시스템을 좀 조정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조속히 조치를 좀 취하는 쪽으로.
10: 여론이 악화되자 당일 오후에 전액 환불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타벅스 카드 선불 충전금 규모는 4천억 원대로 알려진 가운데 회사 측은 환불 수요에 대비해 매장 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논란의 여파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결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사태 발생 일주일간 스타벅스 카드 결제 추정액은 직전주보다 약 84억 7천만 원, 26.3%나 줄어들었습니다. 신세계 측이 사과와 전액 환불 등 적극적인 수습에 나섰지만 다만 이번 조치가 흔들린 소비자

0: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네,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며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피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 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3: 그 나이면 굳이 아닌 나이에 잡히고 지금 어쩌지는 고지원이었어요. 응급사를 하고 간호사들입니다.
2: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가족들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A양이 아닌 이채원으로 기억해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4: 네, 이런 일을 두 번 다시 안 하겠으면 좋겠어요.
2: 이 양은 지난달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피의자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장윤기는 아르바이트 동료가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불특정 대상으로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장윤기에 대해 조금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4: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 유가족과 광주전남 추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는 22일 이채원 양의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3: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려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픈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못 추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항공우주와 방산 전문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56동 세척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작업자 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 조립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산등성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8: 폭발이 한 세 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예,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7: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9: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7: 폭발음의 위력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0: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 팡, 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7: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대전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계, 과학수사계 등으로 구성돼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과실 의무도 함께 들여다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며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이 모입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의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혜진 기자가 전개했습니다.
11: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2: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첩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11: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13: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의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11: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4: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14: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1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0: 손유정입니다.
1: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곳은 화약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입니다. 아직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2: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3: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물에 접촉을 하면 화약이 폭발할 위험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2: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3: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2: 폭발음이 세 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관석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내 선거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 모든 후보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당 지도부의 현장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장경혁 대표는 어제 공지를 통해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이나 율동을 자제하는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금지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해달라고 후보들에게 긴급 공지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대표도 지금부터 유세차 유세를 중단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대신 조용하고 차분하게 유권자들을 직접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역시 폭발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로고송과 율동을 금지하는 등 차분한 선거운동을 진행해달라고 후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라며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칸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양 미달 후보에 안 맡긴다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다는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4: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5: 윤석열 정부 때 헛수합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 이재명 정권의 실정, 그에 대한 분노,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4: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6: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4: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가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7: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그저 구청장, 일 뽑아야 돼.
1: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 난타전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이 혈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0: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9: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1: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겁니다.
9: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애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12: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9: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13: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9: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14: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1: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8: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공개 소환할 방침인데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5: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 시점으로 2023년 11월을 지목했습니다. 근거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입니다. 2023년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의 관저 회동에서 김 전 의장에게 시키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김 전 의장 답변에 윤 전 대통령은 그럴 거라면 내 머리에 총을 쏘라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승 스님 입적에 대한 대공 혐의점 등까지 언급한 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준비가 이때부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우방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오는 6일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자 조율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소환 모습이 공개될 경우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호송줄을 차고 특검 건물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조사했고 오는 4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5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주요 소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구속된 당시 대통령 비서실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직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 노소 간의 고소 취하 합의와는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16: 경찰이 지난주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PC를 압수했습니다. 이상 접속 기록이 있는 IP 사용자 4명에 대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지난달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과 사내 메신저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지난달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하며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만큼 사측이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가 당장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와 명단 유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된 A씨 외에도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IP 사용자 4명에 대해선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무대, 그리고 늘 진심으로 아껴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소중한 동료, 그리고 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함께한 추억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7: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8: 불타고 흘리 들어가서 이 뒤 창문이도 와서 보니까 흘리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사막 일자로 막 퍼지더라고.
7: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9: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7: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10: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11: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7: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6: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 연료의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폭발 압력을 위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건물 구조가 내부 작업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12: 공장 주변에서 포착된 폭발음은 모두 3번. 이후 화재로 이어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척 작업실로 로켓의 심장인 고체 연료를 충전한 뒤 설립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화학용제나 고압수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찌꺼기라 해도 고체 화약 성분이라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13: 그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 세척실에 있던 7명의 작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든 건물 구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약 공장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벽은 두껍게 만들지만 지붕은 쉽게 뜯겨나가는 가벼운 패널로 만듭니다. 압력을 위로 뿜어내 주변 건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른바 블로우아웃 설계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부 작업자들이 수천 도의 열기와 급상승한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4: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5: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14: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 생산과 위험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4: 관계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6: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노동계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국녹초는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며 산업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같은 공장에서 폭발로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고 후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개선도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속한 사고 수습과 법률 구조를 약속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즉각적인 피해자, 유족 지원 등의 법률 구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7: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8: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1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17: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는데 사고 현장을 찾은 정 대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9: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7: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0: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대책 마련에
17: 대전 사고 현장에 간 장 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현장에 오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21: 국민의 생명

0: 명이 희생되는 사고 현장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입니다.
1: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2: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진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시 발주를 받아 서서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60시간 비상체계와 48시간 사생결단,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3: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1: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4: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6: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7: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1: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의 디스카운트 시간을 끝내고 프리미엄 서울로 가야 한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역 앞에서 서울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오세훈 시장 시정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안전 불감증과 무능 무책임 행정을 심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새벽 6시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을 시작으로 서울역 출근 인사, 돈이동 쪽방촌 방문 일정 등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의 언어는 절제되고 통합적이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반대 같다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정말 나쁜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노원구 유세에서 이 대통령을

0: 겸손하게 만들 방법은 오늘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자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원 후보를 겨냥해선 본인이 일 잘하는 사람, 일잘러라고 자랑하지만 토론 등을 통해 보니 일 모르는 일몰러 같다며 서울 지역 정비 사업은 자신이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전북지사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비방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 전북 전주시 한 사거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김관영 무소속 후보 유세차 밑에 하반신을 넣고 드러누웠습니다. 이른바 자리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상대방 유세 차량 앞까지 가로막아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2: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서 도민들에게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더 양쪽 지지자들이 좀더 자제하고 절제하는.
1: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주 유세 때는 일부 김관영 후보 지지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방해한 건데 이원택 후보 측은 선거를 방해하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3: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이 과열됐죠, 사실. 그렇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을 선거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이 민주주의 선거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건 백색 테러 수준에 가까운 행위인데.
1: 사전투표 전날 밤에는 민주당이 전주, 군산 등 전북 지역 곳곳에 김관영 후보 현수막 주변을 불리한 문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옥외 광고물법 위반이라며 긴급 수거 작업을 벌였는데 이원택, 김관영 양측 선거전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고 감정까지 과열된 양상. 선거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의 냉정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국민의힘은 전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찐명인가를 둘러싼 권력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 도민은 사라지고 대통령 한 사람만 남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친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송영길 인천 연수울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 인재 영입 1호라 주장하자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이를 해당 행위라 반발했다며 불성사나운 현실에 국민만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 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범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4: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초조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5: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일석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용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용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6: 당선은 또는 낙선은 이 통합 논의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4: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7: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4: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이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8: 법률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0: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당 모두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각각 내란 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4: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6: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4: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7: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8: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9: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4: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0: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4: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이 합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6.3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심판 눈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놀이에 나섰는데요. 정원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맡긴다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1: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던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11: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12: 윤석열 정부 때 헛수합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1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3: 이재명 정부의 실정, 그에 대한 분노,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11: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 부릴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14: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11: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다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15: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일 뽑아야 돼.
3: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 난타전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이 혈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6: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7: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16: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8: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겁니다.
16: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애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19: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16: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20: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16: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21: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3: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항공우주와 방산 전문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56동 세척실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작업자 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 조립 공구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 산등성 위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2: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예,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1: 폭발음의 위력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4: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1: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폭발 사고가 연달아 나며 직원 8명이 숨진 곳입니다. 당시 책임자들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바뀐 게 없는 모습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작업자가 폭발로 숨지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던 도중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5명이 숨졌는데 당시 관리 감독 책임자가 건물 밖에 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며 부실 관리 비판이 거셌습니다.
6: 그 원상 기억을 못하고서 보면 어쨌지 아들도 억울하고 저희 부모로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5: 사고 이후 한화는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불과 9달 만에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2019년 2월 천무 로켓 발사체 작업장에서 추진체 분리 도중 폭발 사고가 나며 또다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루 앞둔 20대 인턴 사원도 교육 담당자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습니다.
7: 사고로 인해서 인명을 달리한 우리 직원들, 고인된 직원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와 깊은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5: 노동청에서 특별 점검에 나서며 당시 공장에선 특별 관리 물질 관리 미흡과 밀폐 공간, 작업 절차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안 24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관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대전 사업장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9년 사고로 공정관리 책임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건 재판부의 공통된 지적은 사측에 부족했던 사고 예방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터진 비슷한 폭발 사망 사고. 그동안 바뀐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7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대전청

0: 수사부장을 두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광역계, 가학수사계 등으로 구성돼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과실 유무도 함께 들여다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벌어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며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2: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첩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1: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3: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에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1: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 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2: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정보
0: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24 시작합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불타고 불이 들어가서 이 뒤 창문으로 와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새까맣게 이쪽으로만 퍼지더라고.
2: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4: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2: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5: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6: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수석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1: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7: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 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6: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7: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10: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1: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 시작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10: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들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0: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1: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4: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 일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13: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는데 사고 현장을 찾은 정 대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3: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16: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대책 마련에
13: 대전 사고 현장에 간 장 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현장에 오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17: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현장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입니다.
13: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60시간 비상체제와 48시간 사생결단,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 내란청산선거와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본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8: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8: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19: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18: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20: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8: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21: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8: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22: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18: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이 합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0: 6.3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1: 정원호 후보는 서울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끝내자 오세훈 후보는 함량 미달 후보에 안 맡긴다며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3: 서울 골목골목을 한 걸음 더 끝까지 누비겠던 각오답게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출근길 인사에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후보를 하나로 묶어 과거 세력이라며 이들이 만든 디스카운트의 시간을 이제 끝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4: 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던 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과거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23: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오 후보 발언은 서울시장은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닌 협력하는 자리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24: 윤석열 정부 때 헛수합이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무회의 56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두 번 참석한 분이
2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종료까지 48시간 서울 25개 자치구 모든 곳에 발자국을 찍는 사생결단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경쟁자 정 후보가 부동산 참사에 대해 한 번도 명확히 본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코드 맞추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5: 이재명 정부의 실적, 괴한 분노, 하늘을 찌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서울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3: 과거 세력 공세에는 말재간부일 때가 아니라며 토론을

0: 회피하는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지지 생각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1: 함양 미달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서울 디스카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0: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원호 후보 안방 성동구에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울숲은 본인의 야당 시장 시절 업적이라며 결국 능력이가 오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2: 일 잘하는 시장, 일 잘하는 구청장 일 뽑아야 돼.
3: 서울시장 후보들의 치열한 막판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 폭발 사고 이후엔 두 후보 모두 유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율동과 노래를 전면 금지한 조용한 선거운동으로 전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와 김건영 무소속 후보 간 난타전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5: 전북지사 선거 결과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도 이 혈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7: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6: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8: 그럴 리도 없겠지만 김관영 후보는 당선돼도 재선 겁니다.
6: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에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9: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6: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10: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 뛰어난 사람이에요. 겸허하게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6: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11: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3: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전북도지사 선거가 점차 격화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아침 8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김관영 후보의 유소차 밑으로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 A씨가 들어갔습니다. A씨의 몸이 유세차 뒷바퀴 쪽으로 절반가량 들어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A씨는 유세차 밑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해당 장소에서 뒤이어 유세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김 후보 측에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오자구도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장날 맞이 시장 민심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5: 범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자력 1위를 향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12: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들은 너나 없이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날을 맞아 시장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서로 맞닥뜨리지는 않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여파로 저마다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지만 물밑 신경전은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출근길 유세를 벌이며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가짜 민주당 후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후보는 민주당이 초조한 것 같다.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시민들이 안다며 큰 정치를 하라고 응수했습니다.
13: 좀 초조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소소한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2: 당 차원에서는 조 후보가 당선되면 소속 의원 13명 모두 평택을 위해 뛰겠다는 1석 13조 봉사단을 내세워 총력 지원을 약속했고 김영남 후보에게는 민주당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유감이라며 진짜 민주당 후보 김영남 후보에게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조 후보가 당선돼야 선거 이후 합당 논의가 빨라진다는 혁신당 일각의 주장은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8: 당선은 또는 낙선은 이 통합 논의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좀 약간 좀 억지 주장인 것으로 저는.
12: 후보 간 신경전이 당대당 다툼으로 치달으며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 역시 연대는 무산 직전입니다. 오자구도 혼전 속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여전히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14: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해야겠죠.
12: 황 후보는 연일 부정선거론에 힘을 싣는 건 물론 박근혜 총리 황교안, 박근혜 탄핵 유희동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진영 내부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15: 법률권은 물론 야권까지 평택을 재선거단이라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오자구도 속 후보들은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2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불타고 불이 들어갈 수.

0: 이 뒤 창문이로 와서 보니까 흘리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싹 막 그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1: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2: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1: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3: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4: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5: 손재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4: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6: 이번 참사가 발생한 곳은 화약 성분을 씻어내던 세척실인데요. 아직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물로 씻는 공정이라 폭발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물에 닿기 전 미세한 정전기나 마찰이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8: 군용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물에 닿으면 화약으로서의 성능을 잃습니다. 주성분이 산화제, 즉 과염소산 암모늄 등이 물에 쉽게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발은 고체 연료를 다뤘던 공구를 물로 씻는 세척실에서 일어났습니다.
9: 세척 공정은 물을 과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 장전입니다.
9: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8: 이 때문에 공구에 묻은 고체 연료 찌꺼기가 물에 닿기 전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구끼리 스치며 발생한 마찰열이나 작업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량의 고체 연료 찌꺼기만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군용 고체 연료는 워낙 고성능이라 단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건물 한 동을 완파할 만한 위력을 가집니다. 여기에다 세척실에는 고체 연료가 묻은 공구가 다수 있던 상황이라 연쇄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9: 추진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8: 폭발음이 세 번 들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것도 연속 폭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화약을 떼어내기 위해 물 외에 다른 화학 세척제를 썼을 가능성 등 공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6: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7: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게 최선의 예우를 하고 유가족 지원 및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수습을 정성을 다해서 신속하게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한화그룹 차원의 특별대응 TF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6: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던 정치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유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7: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충청에서 제주에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침부터 지원 유세로 여념이 없던 양당 대표들은 점심때쯤 들려온 대전 한화 공장 폭발 사고 소식에 일제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 괴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금지는 물론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11: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도
5: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안전을 지켜드리는 일이 제 일의 동무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10: 민주당 차원에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습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는데 사고 현장을 찾은 정 대표는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0: 제주를 찾아 유세를 벌이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역시 대전 사고 소식에 모든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까지 당 지도부의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전국 후보들에겐 로고송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12: 유가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가
5: 불치 소람 없이
12: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대책 마련에
10: 대전 사고 현장에 간 장 대표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현장에 오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13: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현장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때입니다.
10: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자신의 SNS에 증시 관련 기사 반박에만 몰두한 정황은 실망을 넘어 충격이란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역시 애도의 뜻을 함께하며 선거 유세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서서문 고가 붕괴에 이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벌어진 대형 사고에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하면서도 책임론 공방이 불거지진 않을지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6: 60시간 비상체제와 48시간 사생결단, 코앞까지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 내란청산 선거와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고 지지층을 향해서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4: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하는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5: 정청래
11: 보태고
5: 민주당
11: 싶다면
5: 대표입니다.
11: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4: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15: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5: 한병도 민주당
15: 도대체
5: 원내대표입니다.
15: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14: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16: 권력의 맛에 독취한 집권 세력에게
5: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6: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4: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7: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한
5: 장동혁
17: 심판을
5: 국민의힘
17: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18: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
5: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14: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9: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4: 높은 사전 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 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환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7: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구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른 대구를 분석합니다.
1: 왜 대구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지, 그동안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장하영 기자가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2: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대구.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1%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화 시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3: 아버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4: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3: 내 운명은 따로 결정되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2: 시살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일편단심 보수정당에 맡겼던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역대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대구는 김부겸에게도 재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5: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기
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5: 낮잖아요.
4: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5: 지동 다 왔나?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 돼가지고 정치 치웠잖아요.
2: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 후보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계파 갈등 속에 휘청이는 당 지도부까지. 믿어왔던 정당의 실망감도 나타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평생 진보 정당을 찍어본 적 없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6: 전체가 좀 미우시더라도 보수의 종갓집, 보수 정당의 본류,
4: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6: 초과 선거 다 태우지 마시고 불신은 남겨주시라.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0: 다 같이.
2: 현재 도시 인구 구조는 과거보다 보수에 더 유리합니다. 12년 사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었는데 그 수치만큼 청년층은 빠져나갔고 70살 이상 고령층은 늘었습니다.
7: 국민의힘도 별 볼 일 없다고.
8: 결과가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또 말들을 그래 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2: 한때 섬유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1인당 총생산 꼴찌 도시로 기운 대구. 산업화의 영광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 위에 얹어진 만만찮은 숙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이 도시에 남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0: 지난해 이른바 깐보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번 주 후반 한국을 찾습니다. 젠슨 황 CEO는 타이완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 일정을 마친 뒤 모레 저녁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5일 저녁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치며 9,000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 그 뜬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표와 방안 등의 기대에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9: 0.11% 강보합으로 시작해 8,4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내 장중 8,500선을 올라탔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8,600과 8,700을 차례대로 돌파하고 파죽지세로 8,874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폭등세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3.68% 오른 8,788에 거래를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8,700대에 안착한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 칩을 양산한다는 발표 등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 넘게 급등한 349,000원으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 하락하던 SK하이닉스도 상승세로 돌아서며 1.29% 오른 236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황 CEO의 방안과 협력 기대감에 각각 상한가인 38만 500원과 16.03% 오른 27만 1,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포모 현상으로 B2 수요도 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대출금리 또한 주가가 오른 것처럼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10: B2의 성공 공식은 주가의 상승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은 신용대출 상단 자체가 5.85%, 마이너스 통장은 7%대까지 지금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라는 공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9: 반면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 내린 1,050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8.8원으로 출발한 뒤 1,517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여 1,504.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0: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타이완에서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컴퓨덱스 2016 행사가 오늘 나흘 일정으로 공식 개막합니다.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어제 기조연설에 이어 기자 간담회에 나서는데 방안을 앞두고 한국 기업과의 협력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1: 국가 데이터처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본격화된 지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한 달 전인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석유류 물가가 21.9% 뛰는 바람에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0: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국내 배달 플랫폼 최초로 애플페이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1: 롯데그룹이 오늘부터 롯데마트 슈퍼, 롯데건설 등 12개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상품기획, 경영지원 등 20여 개 직무로 채용 인원은 세 자릿수 규모입니다.

0: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당시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1: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산등성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3: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예, 나가지고 목격자입니다.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다.

0: 아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1: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1: 폭발음의 위력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3: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 팡, 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1: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 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폭발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회사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6: 폭격을 맞은 듯 벽면이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곳곳이 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처참한 현장 앞엔 노란 출입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 대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6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내부 CCTV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 수사 전담팀을 구성, 신속한 신원 확인 및 사고 원인을 규명하도록
2: 경제서
7: 하겠습니다.
2: 대전경찰청
7: 아직 수사 시작
2: 김익기자입니다.
7: 단계라 수사 진행되는 대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6: 고용노동부도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수습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2차 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생산과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2: 한옥
8: 하며
2: 한화
8: 이번
2: 에어로스페이스
8: 사고에
2: 노동조합
8: 대한
2: 위원장입니다.
8: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6: 관계기관들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4: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 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9: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10: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 손재일 한화
10: 회사의
2: 에어로스페이스
10: 대표이사로서
2: 대표이사입니다.
10: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9: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2: 한화
11: 인식을 하고
2: 에어로스페이스
11: 있었는데
2: 대전
11: 저희로서는 좀
2: 사업장장입니다.
11: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9: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

0: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우선입니다.
1: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항공, 방산, 우주 산업 관련 시설과 장비를 생산하는 이 업체의 핵심 시설로 꼽힙니다.
2: 로켓이나 미사일이 날아가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엔진, 그리고 연료 계통을 다루는 작업장인 만큼 고도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곳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한화가 삼성으로부터 인수한 한화 테크윈을 전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명을 변경한 뒤엔 항공우주와 육해공 방위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며 그룹 내 주력 업체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대전 사업장. 공식 사업장 소개를 보면 대전 사업장의 주요 업무는 대형 추진기관을 개발, 생산하는 일입니다. 먼저 추진기관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를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게 만드는 엔진에 가까운데, 폭발력을 가진 물질을 내부에 가득 채워야 작동하는 만큼 공정의 고도의 위험이 따릅니다. 추진제를 혼화하고 충전하는 작업 역시 주요 업무. 추진제는 폭발적인 불꽃을 일으켜 로켓을 날리는 고에너지 화학 물질로 여러 성분을 일정 비율로 섞어 추진제를 만든 다음 추진기관 내부에 넣는 일이 해당 작업인데, 마찰이나 정전기만으로도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취급이 극도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약과 불꽃 제품을 다루는 만큼 이번처럼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 일반적인 연료보다 폭발성이 훨씬 더 부과됩니다. 일단 점화돼서 시작된
5: 백승주
4: 이후에는
5: 열린사이버대
4: 그거를 끌 필요가 있는 게
5: 소방범죄학부
4: 아니고
5: 교수입니다.
4: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폭발물과 다를 바가 없이 점화 이후에는 제어가 어렵다.
3: 소방당국은 일단 미사일 고체 연료 주입 과정에 사용된 작업 도구를 세척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 4명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급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미근동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가 무너진 사고 이후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서 피의자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철거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지난달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억울하게 숨진 딸을 기억해달라며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피의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지난달 5일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17살 고 이채원 양.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이채원 양은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8: 고 이채원 양 유가족입니다.
7: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0: 6월 2일 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왈싱 마틸다, 춤추는 마틸다,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0: 내일 모레 오는 6월 4일 롯데 콘서트홀에서는 레이첸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1: 대만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라난 레이첸은 예후디 메뉴힌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특히 그는 다른 연주자와는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는 스타라고 합니다.
0: 아, 이 아티스트가 200만 명. 엄청난데요. 클래식 연주자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
1: 10만 명만 줘라! 네,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연주회장에 오지 못하니 내가 동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0: 야, 그럼 연주하는 작품을 올리는 건가요?
1: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긴 동영상을 다 보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짧은 영상 위주로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클래식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연주하면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야. 심지어 K-POP 노래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영상을 보고 연주회장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0: 음반도 비슷한 게 있네요. 협주곡이나 소나타가 있는 음반도 있지만 영화음악 수록한 음반도 있네요.
1: 네, 이 음반이 재밌는 것이 다른 연주자처럼 유명한 영화음악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게임 OST나 일본 애니메이션 드라마 음악까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0: 야, 매니아층들이 정말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젤다의 전설, 나루토, 여기에 오징어 게임까지 클래식 음악가가 이런 곡을 연주한 건 레이첸이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네, 바로 이 음반 중에서 골랐습니다. 바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서 I Remember My Name 그리고 나루토 중에서 Sadness and Sorrow 레이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1: 레이첸은 이번 목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갔는데요. 바흐와 모차르트 그리고 사라사테까지 상당히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0: 레이첸은 이번 내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맛이 아닌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여러 표정을 차례로 보여주는 코스 요리를 선보일 겁니다. 관객들이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 스스로 더 찾아듣고 다음 공연에도 찾아오게 하고 싶어요.
1: 클래식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정말 진심이네요.
0: 그러면서도 정통 클래식 작품 연주에 소홀한 것도 아닙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레이첸의 실력을 보여주는 연주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1악장 레이첸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스웨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내일은 지방선거 휴일입니다. 저희는 모레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안 그래도 부족했던 정책 검증은 자취를 감췄고요. 그 자리는 네거티브 공방이 차지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훨씬 더합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3: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인데도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가운데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3: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6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0: 청산을,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대표는 오늘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700대 후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등장에 올해로 11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조만간 9,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휴전을 깨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까지 경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교전을 멈추기로 했다며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2: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불이 들어가서 이 뒤 창문이도 와서 보니까 흘리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사막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2: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4: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어요.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그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2: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5: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6: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0: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에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뒤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당시에 마치 포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YTN에 잇따랐습니다.
1: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산등성이로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이 난 겁니다. 사고 직후인 오전 11시쯤 소방당국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등의 신고만 3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YTN에도 주변에서 굉음이 들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8: 폭발이 한 3번 무슨 쾅쾅쾅 소리가 집에 있는데 예, 나가지고 뭐 무슨 소리지? 하고 봤더니 예, 저희 집 뒷베란다 쪽에서 보니까 거기 까만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7: 폭발이 발생하고 이어 연기가 하늘을 뒤덮기까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9: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그 하늘이 깨끗했었는데 잠깐 고개를 돌리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7: 폭발음의 위력은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10: 폭탄 터지듯이 한 두세 차례 팡팡팡 크게 났거든요. 제가 있는 데서 한 6km 되려나? 그러니까 좀 이게 울릴 정도예요. 지역이 좀 울릴 정도로.
7: 한낮에 벌어진 대형 폭발 사고로 근처 주민들은 크게 놀랐고 결국 사상자도 잇따랐습니다.

0: YTN 배민혁입니다.
1: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피해 직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에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특별 대응 TF를 꾸리도록 했는데요. 한화그룹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사고 직후 대책회의를 연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숨진 직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유가족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4: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일태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5: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입니다.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3: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의 사고 수습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명을 달리한 직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와 함께 유족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여승주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관계당국 조사에 협조해 사고 경위가 확인되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 회사 측은 아직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세척 공정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약 성분은 물로 씻어내면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 사고 난 공정은 저희가 당초에 위험에 대해서 크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로서도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5: 가재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6: 작업자들에게 화염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염복이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고 이후 큰 비용을 들여 해당 공정을 자동화하고 격리하는 등 안전 설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0: 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에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에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을 찾아 익산과 전주, 완주 등을 돌며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로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선거운동 종료까지 서울 전 지역 사생결단 행보를 선언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정까지 도보 유세로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앞에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거대 양당이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청산 선거와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각각 내걸었는데요. 지지층을 향해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60시간 비상체제를 선언한 민주당. 간절하게 선거운동에 임하되 부적절한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청산 선거를 거듭 강조하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일할 후보들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3: 정청래
2: 싶다면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민주당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선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두고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4: 사법 처리받은 구태 정치인들을 불러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1: 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공세도 펼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로 경고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기 힘들어질 거라며 정권 견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한 표만 달라 호소하겠다며 48시간 사생결단, 총력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5: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 또 투표를 포기하거나 민주당에 투표하면 세금 폭탄의 단추를 누르는 것과 같다며 힘들게 사는 국민을 외면하는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반드시
3: 장동혁
6: 엄중한
3: 대표입니다.
6: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 3번, 없는 곳에서는 1번 민주당을 뽑아달라는 3.1운동 캠페인을 펼쳤고
7: 내란 세력과 맞서는 민주개혁 진영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 개혁신당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들어설 길이 열려야 대한민국도 바뀐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8: 개혁신당이 올바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소중한
3: 이준석
8: 부탁드립니다.
3: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1: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를 떠나 여야 모두 이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격전지가 늘어난 만큼 지지층뿐 아니라 부동층을 누가 더 투표소로 견인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전북지사 선거를 둘러싸고는 더불어민주당과 김관영 후보 사이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오는 8일,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9: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거지인 전북을 넘어 라디오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는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는 정 대표를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0: 제 상식으로는 제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사퇴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9: 민주당 지도부는 어불성설,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인사가 할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표정입니다. 리스크는 정 대표가 아닌 김 후보 본인이 가진 것 아니냐며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11: 그럴 리도 없겠지만
3: 김관영 민주당 사무총장
11: 당선돼도 재선 겁니다.
9: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원들은 당연히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를 포함해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에둘러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2: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드립니다.
9: 하지만 결집 호소가 무색하게도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는 도민과 싸우는 지도부가 오만하다며 김관영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12: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 뛰어난 사람이에요.
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12: 겸허하게
3: 전 대표입니다.
12: 도민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9: 그럼 무소속 후보를 찍으란 거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인 송 전 대표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친청계와 각을 세우는 거라는 눈총입니다.
13: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14: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선 도입 아래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전북을 뺏길 경우 정청래 대표는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연임 적신호가 켜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의 가늠자가 된 전북지사 선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지, 그동안 선거 판세는 어땠는지 장하영 기자가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15: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온 대구. 최고 득표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80.1%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화 시기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 도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정치적 고향이기도 합니다.
16: 아버지 어머니의 피 묻은 옷을 눈물로 빨면서 내 운명은 따로 결정되어 있구나.

0: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1: 시살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일편 단심 보수정당에 맡겼던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는 예외적 인물입니다. 역대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나 대구는 김부겸에게도 재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니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이렇게
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2: 지동 다 왔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정치 치웠잖아요. 예.
1: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했던 김 후보는 마지막 소명이라며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어 계파 갈등 속에 휘청이는 당 지도부까지 믿어왔던 정당의 실망감도 나타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지지자들은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구마저 보수를 버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 평생 진보 정당을 찍어본 적 없는 이질감 때문입니다.
3: 전체가 좀 미우시더라도 보수의
0: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3: 보수 정당의 본류 여기에 초과상관 다 태우지 마시고 불신은 남겨주시라.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4: 다 같이.
1: 현재 도시 인구 구조는 과거보다 보수에 더 유리합니다. 12년 사이 인구는 14만 명 이상 줄었는데 그 수치만큼 청년층은 빠져나갔고 70살 이상 고령층은 늘었습니다.
5: 국민의힘도 별 볼 일 없다고.
6: 결과가 그러면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근데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또 말들을 그래 해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1: 한때 섬유산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1인당 총생산 꼴찌 도시로 기운 대구. 산업화의 영광과 보수의 심장이라는 자부심 위에 얹어진 만만찮은 숙제를 누구에게 맡길지. 이 도시에 남은 유권자들이 결정하기까지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
7: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의 공세로 레바논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자 이란이 결국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 휴전을 깨고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8: 이스라엘이 지상전 확대에 이어 베이루트 공습까지 예고하자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항의하는 뜻으로 대미 협상단이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9: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을 결계 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바논 휴전은 모든 휴전이나 최종 합의의 필수적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8: 이란군은 한 발 더 나가 베이루트가 공습을 받으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건 물론 홍해 입구인 바벨만대브 해협 등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나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레바논 사태까지 중대한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간헐적인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군의 드론 격추에 맞서 미군이 호르무즈 일대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하자 이란군은 다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 있는 화물선에선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돼 큰 폭발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네, 이번엔 미국의 입장 알아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교전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협상 결렬설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10: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에 반발해 중재국을 통한 메시지 교환을 중

0: 중단했다는 이란 타스님 통신 보도가 나온 이후 발언입니다. 함께 올린 글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은 물론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측과 직접 통화하며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통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향할 이스라엘군 진격 계획을 취소했고 이동 중인 병력도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공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군이 미국 요청으로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에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전선을 미국 이란 간 휴전 일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확전 차단에 직접 나서면서 종전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와이넷은 다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지시가 헤즈볼라를 압박해 휴전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한 카드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걸 진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0: 네, 이란 협상단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한다는 보도에 국제유가가 오늘 오전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6.7% 한때 상승해서 배럴당 97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한때 7.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게시글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고 5% 안팎으로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가는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급락할 거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CNBC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으로부터 협상 중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협상이 끝나도 상관없다고 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단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부각하면서 시장 우려를 달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중단이 사실이라도 그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군사적 긴장 수위도 낮추는 모습입니다.
2: Any deal will be a good one, a great one.
3: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위대한 협의를 위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입니다.
0: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는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미국의 유리한 합의로 귀결될 거라며 편히 지켜보라고 썼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란 협상과 관련한 비판론이 계속되자 미국의 유리한 합의 타결을 장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성은 고가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1: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 관계자 여러 명을 입건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서성은 고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 관계자 4명이 경찰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급 인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미근동에서 철거 중이던 고가가 무너진 사고 이후 사흘 만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하면서 피의자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주처인 서울시 관계자가 피의자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는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찰은 서울시에서 철거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고려는 없었다며 비슷한 사건의 경우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4: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내고 핵심 요구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 분사와 구조 조정을 멈추고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도 압도적인 보상을 독점하는 경영진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는 10일 4시간 부분 파업과 판교 집회를 진행한 뒤 추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관계자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을 연결하고 소상공인과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이 됐다면서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난해 대대적인 카카오톡 개편을 이끌었다가 논란이 된 홍민태 카카오 최고 제품 책임자의 퇴사가 확정됐습니다. 홍 CPO는 지난 31일부로 카카오와의 계약 기간을 끝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홍 CPO가 본인 의사에 따라 사측과 합의 아래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첫 화면인 친구 탭에 격자형 피드를 도입하고 지인 게시물과 소식 노출을 확대했다가 여론의 비판에 친구 목록을 다시 전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능을 되돌렸습니다.
4: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1: 인공지능 호재를 맞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는데 이 추세가 유지되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달 우리 수출은 877억 달러, 두 달 만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0% 넘게 늘어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석 달 연속 800억 달러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간 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었습니다. 5월 반도체 수출은 37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에 달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폭증으로 가격이 껑충 뛴 메모리 반도체가 321억 달러로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관세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끌어올린 이란 전쟁 속에서도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선박과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12개 제품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 흑자만 1,01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운 연간 최대 무역 수지를 단 5달 만에 넘어선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도 3,9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목표로 세웠던 7,400만 달러를 조기 달성하고 1조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 낙관적으로 본다면 일부 지금 증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1조를 달성도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6: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란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여전한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물류 차질과 관세 장벽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과 대외 통상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해 수출 상승세를 하반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4: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국회를 향해 6.3 지방선거 이전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50%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관세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수출의 편향 잠정치에서 지난달 수출액은 87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2% 늘어났습니다.
4: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고지에 오르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1: 당근 부동산이 최근 두 달 동안 부동산 거래를 마친 이용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집을 구하는 과정에 평균 2.4개월이 걸리고 매물 3.8곳을 둘러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4: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이번 달 분양이 예정된 전국 아파트 물량이 총 40개 단지 3만 126세대로 지난해 6월에 비해서 2배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지난 4월 테슬라 효과에 자동차 온라인 거래액이 2배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3: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셔츠룸?
4: 어머, 너 그런 단어 어디서 들었어?
3: 학교 앞에 전단지가 떨어져 있던데?
4: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얼른 버려.
2: 그런데 문제는 단속을 하면 사라지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지역에서 다시 활개를 친다는 점이죠.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의 경우도 강남 일대 단속을 피해 부천, 일산 등으로 살포를 의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말 그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셈입니다.
5: 아니 그런데 전단지 내용이 딱 봐도 불법이면 아무리 손님이 돈 주고 맡겼어도 인쇄소에서 거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3: 그러게. 뿌린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다지만 만들어준 사람도 처벌받나?
5: 그럼 전단지 뿌리는 아르바이트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렸는데요? 이럴 거 아니야.
3: 전단지 보고 업소 간 사람은 길거리에서 대놓고 광고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5: 그러게.
2: 불법 전단지를 만든 제작자, 의뢰를 받은 인쇄업자,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뿌린 사람, 또 광고를 보고 실제 업소를 찾은 사람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단순 관여고 어디서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광고 문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 변호사란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말이야.
5: 응? 그게 무슨 말이야?
4: 아니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이라면서 변호사 홍보하는 광고가 나왔대. 심지어 그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그랬대.
5: 클럽? 유흥업소? 아니 그런데 그 자기 PR 시대에 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2: 이른바 클럽 댄스 변호사라 불리며 한동안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입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나온 자신의 광고를 보고 그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가 있었는데 대한변담 징계위원회는 해당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죠. 이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박세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세진 변호사입니다.
2: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단순히 전단지 몇 장 뿌린 정도의 사건 같지가 않던데요.
6: 네, 맞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셔츠룸 같은 선정적 문구가 들어간 전단지가 대량 반복적으로 살포됐고 살포자뿐 아니라 전단 제작 라인이나 업소 쪽까지 수사가 넓어진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에 뿌린 종이 한 장이라도 법적으로는 5개 광고물 중 전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이 뿌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과 방식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구체적으로는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뭐 특히 내용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6: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 신고 없이 전단을 표시, 설치, 배포하면 5개 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광고물은 철거, 제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 음란한 내용 등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고 5개 광고물 형태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이 성매매 업소의 홍보나 성을 사는 행위 유인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성매매 업소 광고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그저 길거리에 종이를 뿌려서 미간을 해쳤다 정도가 아니라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건데 또 궁금한 게요. 전단지를 만들어준 인쇄소 이 사람도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

0: 훼손할 정도라면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예로 포털 댓글에서 동료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조롱, 비하한 사례에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를 유지한 사건도 존재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아비치의 Wake Me Up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3: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5: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다른 날씨를 뚜렷이 경험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수도권은 뜨거운 바람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청주도 2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아주 더운 날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

0: 양으로 비바람이 비상입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해안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공항 들어가는 길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고요. 1차로 상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뒤로 좀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청담대교는 남단 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렵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상속도 못 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후로는 좀 괜찮다가 다시 한번 여의도권을 지날 때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속도 줄여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항공우주와 방산 전문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실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로 이어지면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내부에 있던 작업자 7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로켓 추진체 조립공구에 묻은 화약 세척을 하다가 폭발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6.3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전선 확대가 명백한 휴전 위반이라면서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자행한 휴전 위반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하나의 전선에서 휴전을 위반하는 것은 곧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 위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은 필요할 때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에 입각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보복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헤즈볼라가 우리 도시와 시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의 테러 목표물을 공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동시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작전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항의하며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한다고 밑으면서 국제 유가가 한때 급등했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 기준 국제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2.21% 상승한 86.0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협상단이 중재자를 통한 대화와 문건 교환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오자 오전 한때 6.7% 상승한 배럴당 97.1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인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73% 오른 91.4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란 협상 중단 우려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강세 지속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51,078.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0.26% 오른 7,599.9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2% 오른 27,086.8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6호 태풍 장미는 일본으로 비껴가지만 우리나라도 고온과 호우가 양극화하고 먼 남해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강하게 발달한 태풍은 밤사이 일본 남쪽 바다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덥고 습한 수증기를 다량으로 끌어와 내일까지 제주산 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7.7도, 습도는 64%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FM.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턱.
0: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특집 선거방송 김앤장의 예측 2026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0: 아하, 잠은 다 잤습니다. 6월 3일 이른 아침부터 저 당대표 장성철이 눈 번쩍 뜨이는 진행으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11: 저 김준우도 유쾌하고 확실한 평론으로 장성철 소장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들 투표하고 있을 때 저희는 이미 선거 결과까지 완벽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0: 저희 김앤장과 함께 시사평론계의 끝판왕들도 모두 모셨으니까요. 늦지 않게 오픈런 해주세요.
11: 라디오와 유튜브로 만나는 김앤장 크로스 특집 선거방송
10: 6월 3일 오전 7시 우리 조금만 일찍 만나요. 꼭이요.
9: 6월 3일 오전 7시 지방선거 완전 정보
12: 김앤장과 함께 해주실 거죠?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 대표 장성철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8,788.38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저의 마음은 사상 최고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야말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떨까요? 연일 화려한 수식어로 새 역사를 쓰는 코스피 기사를 볼 때마다 그럼 정치는?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긴 이르죠. 정치를 바꿀 또 한 번의 기회. 선거가 바로 내일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또 한 번 믿어보며 이번에도 꼭 투표하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오늘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여야 공동선대위원장을 릴레이로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재원 공동선대위원장 차례로 연결해서 선거 하루 전날인 오늘 여야의 막판 스포트 전략은 무엇인지, 전국 판세 전망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이슈와 인물들을 노련한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인재 영입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유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현안 보고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특보 시사저널 쏙쏙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첫 번째 뉴스 뭔가요?
2: 첫 번째 뉴스는 또 폭발 사고 난 한화 에어로입니다.
1: 네, 인명피해도 상당하고요.
2: 네, 그렇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요, 폭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네. 벌써 세 번째라고 하고요. 같은 공장에서 또 인명피해가 난 건데요. 네. 어제 오전 11시쯤에 로켓 추진

0: 제 관련 공구를 세척하던 과정에서 이 폭발이 일어났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7명 중에 5명이 숨지고요. 2명이 또 다쳤습니다. 부상자 2명은 스스로 현장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한 명은 전신 화상을 입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 근로자였는데요. 폭발 규모가 워낙 커서 사망자 대부분 작업장 내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1: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뭔가요?
0: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 게 원래 이 작업장이 좀 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했던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진제에 물을 뿌리면 위험성이 완전히 크게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기존에는 좀 안전하게 진행됐던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좀더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책임자도 지금 단계에서는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장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0: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가능한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사고 자체가 지금 작업자 5명이 숨진 사건이라서 법적으로는 이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바로 20명 이상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핵심은 이제 폭발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보다는 회사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안전조치 충분히 했냐 이걸 좀 따져본다고
1: 그렇죠.
0: 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번 사고가 특히 좀세 번째 피해 사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참사가 발생한 만큼 수사 당국이 또왜 이런 피해가 일어났냐, 또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냐 이걸 좀 살펴볼 걸로 알려졌습니다.
1: 그러면은 수사 결과 회사 측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일단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막판 총력전입니다.
1: 이제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 판세부터 짚어주세요.
0: 일단 한마디로 안전이냐 안정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삼성역 GTS 공사장 사고를 좀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시민들은 불안한데 서울시가 안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세훈 후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후보가 평소에 이제 좀 점잖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아왔는데 이 말을 할때뭐 주먹을 좀 불끈 쥐거나 손을 높이 뻗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4선 시장 경험을 앞세워서 지금은 서울을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오세훈 후보의 선대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캠프 분위기가 좀 여유롭진 않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도와주세요, 기자님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전략도 좀 독특한데 이른바 외로운 오세훈 전략입니다.
1: 왜요? 뭐예요, 이게?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당대표 지원도 못 받지, 4선인데도 이재명 정부랑 또 이제 싸워서 힘겹게 싸워서 올라가야 하지. 그래서 이제 외로운 오세훈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보수는 좀 다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선거 전날까지 장동혁 대표랑 만날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보입니다. 또
1: 보투표에 좀 기대를 걸고 있다고요?
0: 그렇죠. 이제 내부적으로는 본투표까지 투표율이 한55% 정도 나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이 이제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투표에서 좀더 표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좀 본투표에 좀더 익숙한 연령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중에서 모바일 뱅킹 잘못 믿어서 저 직접 은행 가시고 직접 통장 관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전 투표는 사실 좀못 믿었다. 그래서 본 투표에 나가는 분들 많다. 그래서 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좋습니다. 부산 북갑으로 가볼까요?
0: 네, 지금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한 후보가 쓰는 전략이 좀 흥미로운데 여기는 이른바 서동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후보가 아이들이랑 지금 적극적으로 사진 찍고 릴스 찍고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부산의 한 현역 의원이랑 밥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선거철에는 애들을 노려라 이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 후보가 사진 찍는 그런 교복 입은 아이들 이런 바가 뭐 고등학생 중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땡땡땡 만났어. 근데 되게 재밌었어. 되게 잘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아저씨 공부 잘했어.
0: 얘기를 하면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눈길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번 얘기를 하면 한 번 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좀 프레임인데
1: 왜?
0: 지금 한 후보가 프레임을 굉장히 잘 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 박민식 혹은 한동훈 대 하정우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장동혁 이렇게 프레임을 잘 가져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네.
0: 민주당 의원들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 지원 유세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부산 출신이죠. 이제 김영배 의원도 내려가서 지원 유세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안팎에서도 하정우 후보가 아직 자신만의 색깔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전재수 후보의 그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직 하정우가 누구냐 이재명의 후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전북으로 가볼까요?
0: 네. 여기는 일단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랑요. 여기서 제명된 김관영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원래 사실 민주당이 좀 전북은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랑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보가 붙는 그런 독특한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여기가 좀 주목받는 이유가 단순히 누가 도지사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어떤 얘기냐면 네. 만약에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민주당 공천 잘못된 거 아니냐
1: 네.
0: 더 나아가서 정청래 리더십에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도 어제 민주당 지도부랑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생각보다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 척하는 거 아니에요? 척?
0: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유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
1: 네.
0: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원택 후보를 정청래 대표가 직접 공천한 게 아니다. 전략 공천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전북 결과를 곧바로 정청래 대표의 책임으로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1: 두 번째는요?
0: 두 번째는 김관영 후보의 제명 그냥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CCTV 영상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윤리 감찰이나 재심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당원 당규대로 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1: 세 번째는요?
0: 세 번째는 전북 하나가 전체 선거의 성적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령 이제 김관영 지사가 승리를 하더라도 바로 이제 대표 책임론을 꺼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유하자면 시험 한 과목만으로 전교 성적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여기 진짜 흥미로워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0: 네.
1: 세 번째 뉴스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김민석 당대표 출마할 결심입니다.
1: 나온대요?
0: 제가 어제 이 부분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1: 네.
0: 민주당 내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좀 눈에 띄는 대목은 김 총리가 최근에 주소지를 전북 익산으로 옮겼다는
1: 맞아요.
0: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노모가 계신 요양시설도 이제 익산으로 옮겼다 이런
1: 네.
0: 얘기 나오고 있고요. 향후 이제 정치 행보 전당대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1: 네.
0: 또 오늘 국무위원들이랑 총리 공관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사실상 고별 만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총리실에서는 한 달 전부터 잡혀 있었던 일정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0: 근데. 네.
1: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0: 네.
1: 오늘도 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이상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네,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어떤 하루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여야 공동선대위원장 한 분씩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1: 뭐 하셨어요?
2: 저는 지금 해남에 있습니다.
1: 해남에 계세요?
2: 예, 오늘 마지막이니까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진도 완도 해남에 총력 지원합니다.
1: 근데 거기는
2: 어제는 전라북도에 있다가 밤늦게 와가지고 피곤하네요.
1: 네, 아니 근데 뭐 해남 진도 이쪽은 뭐 민주당 후보가 다 이길 건데 왜 거기 가세요? 그냥 좀 격전 지역 평택이라든지 부산 북구 갑이라든지 전북 이런데 집중 유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전북을 주로 집중했고요.
1: 네.
2: 뭐 서울 몇 군데 또 다녔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박지원이 필요하는 곳에 갔습니다.
1: 네.
2: 전북을 열심히 했습니다.
1: 위원장님 사전 투표율 역대급으로 지방선거 중에서는 높잖아요.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2: 다 아전 인사하고 있지만은
1: 해주세요.
2: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1: 네.
2: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끝이에요?
2: 그렇죠.
1: 그 선거 초반에 위원장님께서는 15대 1 뭐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싹쓸이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전망하셨는데 지금 판세는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2: 선거 초반에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에 용기를 갖자 하는 의미에서 좀 과다하게 평가를 했지만은 지금은 13대 3?
1: 13대 3이요?
2: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2: 4, 12대 4 여기까지.
1: 세 곳, 네 곳이 어디예요, 그럼?
2: 딱 집어서 오늘 투표 날인데.
1: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는?
2: 대구는 좀 어렵게 봅니다.
1: 왜요? 그래도 저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접전으로 나오게 되면 또 바닥 민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김부겸 찍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도 3천여 분 넘게 탈당해서 김부겸 후보 지지하고 분위기는 아주 좋잖아요.
2: 처음 분위기는 좋았고 지금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행동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할 정도로 염려가 됩니다.
1: 아,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2: 물론 대구나 부산 민주시민들은 거기에 그 비판적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세력이 또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처음부터 전망했던 결국 선거 전반 종반전으로 가면은 진영 논리, 지역 논리가 먹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탄핵된 박근혜, 비리의 이명박 이런 분들이 전국을 휘둘고 다니면서 또 그 세력을 뭉치게 하니까 나라의 비극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고 모자라 윤석열도 저러고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민주시민인 대구, 부산, 충청도 등 있겠지만은 또 뭉치는 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최대 네 군데까지 좀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대구 경북 빼놓고 두 군데는 좀 어디가 약간은 그래도 좀 알 수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2: 경남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듣고 있고 전라북도는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0: 그렇지만 어제 밤까지 제가 전북에 나흘을 있었는데,
1: 네.
0: 물론 오피니언 리더를 제치하는 사람들은 김관영 지사 후보의 공천에 문제점을 지적하지만은 바닥은 그래도 민주당이다. 그리고 샤이 민주당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천한 이원택 후보가 한 발의 차이로라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김관영 뭐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좀 엄호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그건 우리는 민주당원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1: 네.
0: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전라북도 현지에서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전북지사 선거 보면 좀 김관영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0: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 네.
0: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 같은 경우 몇십 년간 방치됐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군산에 현대중공업의 조선소도 폐쇄돼 있던 것을 한진에서 매매하려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위에 로봇, AI, 그리고 바이오 이러한 것들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들어왔을 때 노젓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라북도를 발전시키자. 그리고 여기에 이원택 후보와 이재명 전주시장, 군산시장, 김제시장, 이 새만금 드림팀으로 잘 사는 전북을 만들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북 도민들의 발전,
1: 네.
0: 방치된 새만금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온다는 것, 이것 자체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 들어올 때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원택을 택하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평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김용남, 조국, 그리고 유이동 세 분이 지금 각축전 벌이고 있잖아요.
0: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기는 진짜 예측
1: 아니, 선거의 달인, 지금 정치
0: 못하겠어요.
1: 구단.
0: 저는 선거의 달인도 안 되고 저는 열심히 오기 터져라. 진짜 요즘 제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하는 생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어제 군산에 대야시장이라고 아주 큰 그런 시장이 있는데 뭐 미치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했지 예측은 좀 이번엔 어려운 것 같아요.
1: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부산 북구가 마지막 좀 여쭤볼게요. 여기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하정 후보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맨 처음에 그걸 말씀했잖아요.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평택에서 조국, 전라북도에서 김관영이 승리하면은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1: 그렇죠. 그런
0: 이것은
1: 말씀하셨죠.
0: 꼭이세 곳에서는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박근혜 이명박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정 후보가 더 당선될 수 있었다. 결국 박근혜 이명박은 하정우 선거운동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하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전망을
0: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민주당 지금 당원이시니까 그렇게 예측하는 거세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금 판단하시는
0: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전재수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 네.
0: 전재수 시장이 해양 물류 중심 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보십시오. 젠슬왕 엔비디아 회장이 와서 삼겹살 파티한다고 하니까 어제 주식 확 올라가잖아요.
1: 네.
0: 이런 AI 돌풍 시대에 최고의 전문가인 하정우 후보를 공천해서 부산도 AI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1: 네.
0: 했기 때문에 그 민주적인 또 실리적인 부산 시민이 북구과 국민들이 하정우 후보를 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명박이 가서 네.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1: 아이,
0: 한동훈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1: 아침부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0: 아니 글쎄. 네. 나쁘죠.
1: 네.
0: 그게 전직 대통령이냐고요.
1: 알겠습니다. 많은 비판 받고 있더라고요. 또 아니, 좋아하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
0: 아무튼 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탄핵된 박근혜 1위 이명박이 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 알겠습니다.
0: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역사나 국민이 비판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른 아침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에 오시면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뉴스 보다가 뒷목 잡으셨나요? 결합 조절은 뉴스 명당에서 해드립니다. 내일 오전 7시 10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 저도 참느라 힘들어요.

0: 네, 민주당 선대위원장도 만나봤으니 국민의힘과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김재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하루 어디 가세요?
1: 아, 뭐 이것저것 서울에서 언론 대응한다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다가요.
0: 네. 어디 계셨었어요, 주로?
1: 주로 경북 지역, 대구 지역, 경남, 네. 부산 지역 있었습니다.
0: 네. 대구 어때요? 대구 여쭤볼게요. 대구 지역.
1: 대구 지역은 대구 광역시장 선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기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당선될 것 같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나머지 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16개 광역 단체장 중에서 11개 단체장을 점하고 있거든요.
0: 네.
1: 뭐 대부분이 경합 지역이고 일부는 우세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사전 투표율이 지금 대단히 높았잖아요.
1: 네.
0: 지난번 지방 선거보다 누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세요?
1: 저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개표하고 나면 사전투표에서는 많이 지고 본투표에서 이기는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 사전투표에 대한 의구심, 불신 이런 그 기조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완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번에는 사실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를 하신 것이고 우리 당도 주도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자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0: 네.
1: 이게 이제 그 사전투표까지 포함하면 투표율이 3일인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틀 동안 투표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투표하려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저 캠페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면에서 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0: 오.
1: 그러다 보면 본투표의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0: 네.
1: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어느 쪽이 특별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저는 그런 분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0: 네.
1: 그러나 어쨌든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하면.

0: 으로서 보수 진영 사람들이 투표에 누락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 오,
0: 합니다.
1: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0: 예년에 비해서 크게 뭐 달라질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1: 50% 좀 넘는
0: 네,
1: 수준 이렇게 보죠.
0: 그렇겠죠. 예.
1: 그러면은 보수에 유리해요? 국민의힘에?
0: 저는 이 투표율의 문제가 지금 어느 쪽이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대선은 70% 수준에서
1: 네.
0: 그 수렴을 하고 총선은 60% 수준,
1: 맞습니다.
0: 지방선거는 50% 수준 뭐그 정도가 실제 그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그 표현이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이번 투표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선거 전날이니까 그냥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질문 그냥 러프하게 그냥 질문 드릴게요. 논쟁은 선거 끝나고 김재원 최고위원님 다시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유세 직접 참전하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대구, 영남, 강원 쭉 훑었잖아요.
0: 네,
1: 충청도까지. 어떻게
0: 네.
1: 보세요?
0: 저는 이번 선거 초반에 저도 후보자로 그 선거 준비를 했었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주로 우리 지지자들, 우리 당의 지지자, 또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 내부의 분란 분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보수 후보에 대해서조차 찍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 네.
0: 그것이 사실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장애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턱없이 지지율도 낮고 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사실 선거에 불리한 국면이었는데 이것이 많이 이제 복원력이 생긴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보수의 복원력이 결국 보수 내부의 결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거의 마지막 단계를 전직 대통령 두 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우리 당 후보에게 힘을 몰아줌으로써 좀 전체적인 보수 복원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0: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중도층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선거는 뭐 중도층에 한 표를 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전 단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뭐 우선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도층에서 꼭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뭐꼭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 유영하 의원이 뭐 복이 된 단종처럼 명예복고 복이 이런 발언을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1: 복이라는
0: 이제
1: 표현.
0: 노상군이 복이 단종으로 복이 됐다
1: 네.
0: 뭐 그런 표현을 쓴것 같은데요.
1: 예.
0: 왕으로 다시 올라온 게 아니고 명예를 회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지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지지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것이 보수 정치 전체의 레거시를 회복하는 데도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 회복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 그 지지자들이 가졌던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바랐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유영하 의원은 아마 그런 면에서 명예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실은 논쟁이 필요한 주제 같은데 이 부분은 선거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저 평택을 어떻게 보세요? 그 황교안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늘이라도.
0: 전혀 없죠.
1: 없어요? 안 돼요?
0: 없어 보이는데요.
1: 오, 연락해 보셨어요?
0: 아니요, 연락의 문제가 아니고
1: 네.
0: 사실은 지금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시는데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고 마음은 아프지만 사실 그 과정에 제가 황교안 후보가 발표한 발표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1: 예, 맞아요.
0: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든 두 후보 중에서 한 분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온 자신의 주장과 또 정치적인 입지를 포기하고 사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퇴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1: 네.
0: 그 물론 이 전제는 우리 당 후보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고 황교안 후보도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야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당 후보가 사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후보 단일화는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후보께서 사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후보 단일화 논리가 성립되는데 뭐 그게 없는 것 같았어요.
1: 그러면 여기 평택은 누가 된다고 보세요?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하시고 촉으로.
0: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법의 그 가장 그 대법자로 그 드러난 민주당의 김영남 후보 또 교도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치적 복권을 노리는 조국 후보에 비해서 우리 당 유희동 후보가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 단일화는 안 돼서 좀 힘들다면서 그 유희동 후보가 된다고 보시는
0: 아니 단일화의 문제는 단일화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1: 알겠습니다. 부산 북값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최종 판단 보고서 최고위원회에 제출했죠.
0: 근데 뭐 저 지방에서 계속 있느라고 그런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이 없고요.
1: 없어요?
0: 어쨌든
1: 네.
0: 최근 우리 그 박민식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는 뭐 안정적으로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바라는 거예요.
0: 실질적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0: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변수도 많이 생겼고요.
1: 네.
0: 그리고 박민식 후보도 굉장히 그 투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지자들도 많이 몰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원과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거 전략가, 분석가로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이후에 다른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0: 지금은 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선거를 위해서 최대한의 그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고요. 지금
1: 알겠습니다.
0: 뭐 정치 평론할 상황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만약에 곱하기 만 개 해가지고
0: 네.
1: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0: 네.
1: 그럼 한동훈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0: 글쎄, 그럴 일이 뭐 제가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그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그러시면 어떡해요?
0: 아니 우리 당의 후보가 확실하게 당선된다고 믿고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1: 그럼
0: 있습니다.
1: 그럼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갑에 가서 지원 유세를 못했잖아요. 안 한 건지. 그 점은 박민식 후보가 장동혁 후보 오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걸까요?
0: 우리는 그 선대위 발대식에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이 그 우리 그 박민식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지 의사 표현이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낙선하면 정치적인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0: 그것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지금 뭐 지금 그런 그 선거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네, 그러면은
0: 제가 뭐 그런 것까지 예측하면서 판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아니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0: 아니 한동훈 후보가 낙선하는 것을 제가 분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 상황을
1: 아니 그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0: 네.
1: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몇 대 몇 예측하세요?
0: 저희들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1개의 광역단체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저는 뭐 이 11개 모두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선거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님 다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가지고요. 1시간 정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제가 열심히 잘 추궁해 볼게요. 이상 김재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우리 집 공기는.

0: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교통 문제를 교통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K-반도체 클러스터로, 주거 양극화를 공정한 주거로, 육아 부담을 육아 지원으로, AI 불평등을 AI 혁신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2: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력 있는 추미애가 해결하겠습니다.
3: 이제 걱정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4: 반도체 취업 꿈이 이루어졌어요.
5: AI가 이렇게 쉽다니까.
6: 우리 집이 있어서 행복해요.
7: 엄마 아빠 전쟁 갖고 싶어요.
8: 이제 장살만 갑니다.
2: 해본 사람 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1: 기호 1번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9: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13: 유정아!
1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5: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1: 아빠, 늦게 와도 돼.
1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14: 주말에도 긴급 돌봄.
1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7: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8: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크게 엇갈립니다. 현재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전남 해안가에는 호우경보 내려졌고요. 수도권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도 더딘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강변북로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요.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을 통과할 때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0: 반대쪽 성수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막히고 있고요. 이후로 쭉 괜찮다가 다시 한번 사근램프 통과할 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은 3부, 4부 통틀어서 인재 영입위원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선거 얘기가 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은 또 선거 전날이니까 특별하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문자로 7789님 오늘은 네 분이네요. 맞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도 모셨으니까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김종혁 인재영입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부산 북구갑에 오래 계셨었죠.
1: 네, 뭐 여러 차례 내려갔죠.
0: 확신하십니까?
1: 확신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야당 영입위원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확신해요?
2: 뭘 확신해요?
0: 그냥 뭐 국민의힘 뭐 선거 승리라든지.
2: 아, 뭐 쉽지 않은 선거죠.
0: 부정선거는 그 확신하면 안 돼요. 못한 네, 확신하면 안 됩니다.
2: 국민의힘이 뭐 상당히 선전하고 있지만 오. 확신할 단계는 아니다 이라 봅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이따 풀어주시고요. 여당 영입위원 하은기 부대변님.
3: 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0: 대구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대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뭐 초격전 상황이죠. 아직도.
0: 이깁니까? 확신합니까?
3: 네, 확신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하나 더 확신하는 건
0: 뭡니까?
3: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오늘 한동훈 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0: 알겠습니다.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뚝 유세단 하시고 계시죠?
4: 어떻게 하셨습니까?
0: 아, 왔어요.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5: 반갑습니다.
0: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어때요? 오동유세단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 어려운 지역 많이 가세요? 아니면 좋은 아니, 지역 이제 많이 가세요?
5: 경기도권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오. 사실은 그 동쪽에 양평, 여주, 그렇죠. 이천이거든요. 근데 유세원들이 네. 기가 안 죽었어요.
0: 오.
5: 그러니까 정부 여당 후보라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지역의 인사들이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등용이 되셨더라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오늘도 지난번처럼 꼴불견 그런 획기적인 발언 한마디 해주시고요. 자, 그냥 격전지로 가볼게요. 평택을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범죄자 조국 김영남 리스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 님.
1: 예.
0: 이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1: 저는 유희동 후보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로 보면은 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0: 또 거긴 또 단일화 이슈 있잖아요.
1: 네, 단일화 이슈인데 단일화 이슈는 이미 물 건너고 간 것 같고.
0: 네.
1: 뭐 서정욱 변호사님은 황교안 그 후보 쪽하고 좀 소통을 해본 모양이고.
0: 아니에요.
1: 저는 유희동 후보 쪽하고 전화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아이 뭐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전격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뭐 누구를 지지할게, 유희동 후보를 지지할게 이렇게 선언하기 전에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조국과 그 김영남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좀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지금 한 분은 대부업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한 분은 뭐 어떻게 보면 그 표창장 위조 그게 아직까지 딱지가 붙어 있는 분 아니에요. 유희동 후보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
0: 그러면 조국, 김영남, 유희동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유리하다라고 보세요?
1: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당연히 김영남 후보가 이기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대부업체 문제 때문에 조국 그 혁신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0: 네.
1: 막판에 이제 유희동 후보에 대해서 아 이거 어차피 황교안 후보 찍어봤자 이거 사표 아니냐라는
0: 아.
1: 생각 때문에 유희동 후보에게 강성 보수층들이 직결을 한다면 유희동 후보도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0: 김지호 대변인님. 조국 혁신당에서는 김용남 가면 쓰고 유권자 기만하냐 당적 쇼핑하는 카밀레온이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은 김용남 울 뭐예요 이거 김용남 오물 함께 뒤집었을 필요 있나 이 정도면 정말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의 김용남 후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아니 그러니까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네. 보궐선거로 출마했는데
0: 네.
5: 어느 당 대표가 네. 그런 마타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0: 네.
5: 근데 본인이 여기서 정말 불리하니까 그런 반응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유동 후보 얘기도 하셨는데 유동 후보가 그 지역에서 3선했어요. 12년 의정활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역의 특성상 강한 여당론이 성장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용인, 그다음에 안성 같이 가는데요. 반도체 벨트로. 그렇기 때문에 강한 여당론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만 상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그 정부 여당의 중도 보수 확장의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민주당이 유동 후보를 지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저는 영남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징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대부업체 차명으로 가명으로 뭐 운영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성범죄자들 35명을 변호했다라는 사실과 의혹이 있고 SK 용인산단의 투기냐 투자냐 이런 의혹이 있고 이런 분이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분이에요?
5: 차명 의혹은 아니고 본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상적으로 어느 주식회사나 그거를 주식을 그런데 김용남 녹취록을... 후보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문제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0: 이전에...
5: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고 자 그러한 의혹들이 저희가 중도 보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를 저희가 사실은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모셨고 사실 상상은 못했죠. 그런 대법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당하진 않다고 봐요. 다만 워낙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을 당의 필요에 따라 했고 주변 정리를 좀 못하신 게 아닌가. 근데 당에서 확인하는데 불법 소지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아니, 상황에서
0: 공천했는데 있다고 하겠어요. 불법 소지가. 근데 본인의 과거의 녹취록을 보면은 아니 그냥 내가 내 아는 저희 보좌진 얘 이렇게 해놨어 막 이런 녹취록 네. 내용도 있잖아요.
5: 가족 간의 한 얘기에 있어서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이 현실로 팩트 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5: 본인이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 거 관련해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0: 그러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저런 의혹이 공천을 받고 나서 밝혀진 게 아니라 공천을 받기 전에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에 김용남 뭐 전 의원이 저런 의혹을 갖고 있어. 그러면 영입을 하셨겠어요? 민주당에서?
5: 아니 그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중도 보수.
6: 되게 꿀잼이다. 그죠?
0: 아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갈등과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평택에 계시는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들 민주당을 지키자. 가치 철학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좀 상처를 주지
5: 저희가
0: 않느냐.
5: 저희가 22년 대선도 그랬고 24년 총선에서도 이제 아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야?
0: 네.
5: 어? 대선, 총선 다 밀어줬는데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밀어주면 오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에 나 민주당에서 김용남 후보 같은 중도 보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안고 또 적당히 뭐 이렇게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은 사실은 저희 득표 전략에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0: 하은기 대변인님. 네. 그 조국 혁신당에서 김용남 후보 막 공격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뽑는 어떤 기준에서는 인물론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당을 많이 타게 될 것 같아요. 인물론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서 아무리 김용남 후보자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 중에 설득 안 되는 분들이 많겠죠. 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소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모자라기도 하고요. 이게 선거라는 게 상대평가라서 만약에 상대 후보들이 이를테면은 유희동 후보나 뭐 조국 후보나 이런 분들이 조국 후보는 아무런 뭐 어떤 의혹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뭐 사법적 뭐 어떤 판단도 안 받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당을 제대로 타고 났다거나 네. 이러면 모르겠는데 평택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가 원내에 들어오면 민주 진영 혹은 민주당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좀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총선 때 지민비조 이런 거는 어쨌든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밀어주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뭐 경쟁하자. 이거는 민주 진영 전체 파일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를테면 조국 후보가 들어왔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합당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어떤 그 흔들기라든가 이런 게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고 김용남 후보자는 뭐 저희가 영입은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대주주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차후에 뭐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또 저희가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진영이나 국정운영 자체는 흔들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좀 당을 타고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0: 서정욱 변호사님.
2: 그런데 저는 사전투표율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0: 어떻게요?
2: 왜냐하면 이게 그 조국, 김용남, 뭐 김재현 사전투표 최대로 이게 동의했을 겁니다. 에이. 그게 18%예요. 본투표에서 조국, 김용 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사전투표 다. 에이,
0: 찍을 분들이 있겠지 뭐.
2: 그것도 대부분 사전투표 했을 거라고 결성은. 에이. 왜냐하면 이분도 근데 보수는 사전투표 하지 마. 그거는 황교안 대표는 그랬고요. 아마 유희동 대표도 본투표는 압도할 겁니다.
0: 네.
2: 투표율을 보고 야 그렇게까지 떠드는데 조국 김용남 김재일 합체가 18%냐.
0: 제일 낮아요.
2: 그중에 보수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표율 보니까 김용남도 꼴보기 싫고 조국도 싫고 다 싫어. 나 투표 안 하겠다. 네. 투표율이 아마 최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유희동 성으로 갈 겁니다. 왜? 네.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지지율은 뭐 한 7, 8% 캠프에서는 10몇 프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찍어봤자 어차피 안 될 거. 사표 방지로 가면 유희동 쪽으로 가면요. 네. 그 지역은 저는 유희동 성입니다. 보십시오.
0: 김용남 후보를 비판하는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태도 메시지 뭐 선거 운동의 양식은 어떻게 보세요?
2: 전부 둘 다 내고 이런 걸 그 진흙에서 개두마리가 막
0: 무슨 개예요? 무슨 아니 그럼 안 피해요.
3: 아니 이전투라고 하신대잖아요.
2: 이전투라고 개라고 하시면
0: 안 돼 안 돼.
2: 한자로 굿 이전투구도 안 됩니까?
0: 아니 돼요.
2: 지금 둘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죠.
0: 네.
2: 서로 갈가먹고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래서
2: 유동입니다. 얼마나 점잖아요.
0: 네.
3: 아니 뭐 근데 사실 부산 북갑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선거 양상에서는 물론 유권자들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0: 네.
3: 뭐 어느 지역에선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고 수정국 변호사님께서 지금 그 어쨌든 평택을에 대해서는 포레스트 건포에 초콜릿 박스가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맛있는 초콜릿 아직 남아있으니까 기대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선 자체가 꺾이는 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래서 김용남 후보의 네. 승리를 예측을 하시나요?
5: 사전투표 여기 다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정 다섯 장인데 여기서 계속 1번 찍다가 다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그리고 줄투표?
5: 이제 그럼요. 그 굉장히 어렵고 저도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뭔가 좀 아리송한 후보가 있더라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0: 네. 이 지역은 참고로 투표용지가 8장. 지방선거만 7장, 재보궐선거까지 하는 거는 한 장 더해서 8장. 한번 지켜볼게요. 내일 뭐 한 밤 12시쯤이면은 당락을 뭐 우리가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하나의 격전지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최고위원님 전반적인 네. 분위기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한번 좀 전해주세요.
1: 부산 북구갑에서는 이제 역대 그 선거 사상, 재보궐 선거 사상 볼 수 없었던 기이한 장면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갑 주민들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나중에는 와 이게 아니 사실 텔레비만 틀면은 그 북구갑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일들이 시시콜콜 보고 보도되고 기자들이 몰려오고. 외신 기자들도 저긴 거기서 아사히 신문 지국장을 만났는데 뭐 외신 기자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상당히 어떤 프라이드 자존심 자부심 야 이제 북갑이 이 정도의 뉴스의 중심이 되는구나 나 살아오는 동안에 처음 있었던 일이야 이 효과가 뭐냐 솔직히 말하면 뭐 거기서 그 박민식 후보나 하정우 후보가 그 두 분이 만약에 그 싸운다면 그런 관심을 끌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건 전부 다 한동훈 효과예요. 한동훈이 오므로 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뜨거운 장소가 됐고 북갑 주민들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양상인데다가 그분들이 보시기에 생전 처음 보는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유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세는 저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는 서울에 왔는데도 그리고 지역에 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 유세 정말 대단하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의 유세가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등장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크게 전국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0: 그 김주호 대변인님 하정 후보도 이렇게 뭐 TV 토론도 잘했다라고 평가가 있고 막판에 지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5: 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언론의 주목은 받고 있는데
0: 네.
5: 요란하면 뭐합니까? 어. 실속이 있어야지.
0: 근데 여론조사 보면은
5: 제가 조금... 사실은 평택 선거나 부산 북구가 선거가 이렇게 이슈화 된 게 네. 저는 정부 여당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차라리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 이런 네. 거 보여줘야 제일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그 민주당 독주론이거든요. 어. 그런 게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잠재워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정말 팬덤이라면 둘째라면 서로 할 분을 오래 모셨는데 저희 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런 거 해봤죠. 옛날에 요란하게 손가역도 있었고 선거했는데 맨날 피해만 봤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적정선에서 정치인이 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선거에 가가지고 실주민들 특히 지방선거는 아... 이익투표가 강해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영남 지역에서도 지금 여권 후보가 통하는 이유 지금 상당한 지지율을 통하는 이유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실행력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과 전혀 다른 후보를 뽑았을 때 예산 배정이나 이런 데서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 북구 갑도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키워야 되고 이재명 정부와 같이 한 배 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0: 사정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막 요란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표로 안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1: 이게 이제 지난 저 북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잃어버린 20년이에요. 네. 지난 20년간 북갑은 계속 축소되고 인구도 점점 줄어서 거기가 지금 13만 명이에요. 네. 원래대로 정상으로 하면 한 개의 선거구가 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0: 그렇죠.
1: 재보궐 선거니까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국회의원 했습니까? 박민식, 전재수. 이분이 박민식 두 번하고 전재수 세 번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북갑은 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망했습니다. 뭐 그 쇠퇴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때 했던 사람이 박민식, 전재수인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박민식 씨는 그대로 나왔고 전재수 씨는 자기 아바타를 세웠잖아요. 하정우 씨가 나와서 갑자기 북갑의 부흥을 이루겠다고 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북갑 주민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한동훈은 저 사람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꿈꾸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뽑으면 분명히 북갑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네. 자기가 대선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갑은 달라질 거다. 그 이전에 모든 정치인들은 약속만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켰는데.
0: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그 표가 되냐고요.
1: 표가 지금 보세요. 여론조사가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하정우 후보는 처음부터 통님의 지지를 받고 정청래 대표의 축복을 받아서 올 때부터 30몇 프로였어요. 거기서 못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최대 올라갔던 게 30몇 프로에 40% 초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리잖아요. 박스권에 갇혀서 제가 보기에는 하정우 후보는 그냥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아, 저 사람 저 정도 그 급이구나. 대통령이 보냈다고 해서 뭔가 좀 특별한 줄 알았는데 별게 없구나 해서 박스로 가라앉는 거고 네.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뽑아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하정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0: 결국은 한동훈 후보는 계속 일직선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그 현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1: 알겠습니다. 그 전재수 의원도 두번 당선된 거죠? 재선 의원이죠? 세 번이 아니라. 그렇죠?
2: 세 번일 알고 있습니다.
0: 세 번이에요,
1: 삼선
0: 세 번.
1: 의원인가?
2: 삼선 의원으로
1: 삼선
2: 알고 있고.
0: 세 번 하다가 그만 나간 거잖아요, 지금.
1: 서종욱 변호사님.
3: 저는 여론조사 중에 가장 신뢰 안 하는 게 부산 북갑이에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공식 조사만 30번. 그런데 당에서 비공식 하면 50번 넘어요. 그러니까 전화가기 넘어오니까 짜증나니까 어느 한동훈 조직이나 이게 과표집 대수가 있다.
1: 네.
3: 그래서 이 여론을 그대로 믿겨려온 게 특히 오차범위 여론이요. 11번을 한동훈 이겼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봤더니. 그런데 오차범위라는 건 이게 동률이거든요.
1: 네.
3: 그럼 조국 이겼다. 조국 이겼다. 김용남 이겼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계속 한동훈이 하정우보다 오차범위에서 계속 이겨.
1: 네.
3: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동전을 뜬데 계속 앞면만 나와.
1: 네.
3: 앞면 뒷면 이런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여론이 뭔가 이게 오염됐다.
1: 오염됐어요?
3: 저는 그래 봐요. 따라서 이게 그 지금 여론상을 한동훈 앞선 건 맞지만
1: 네.
3: 아마 이게 박민식 후보가 네. 상당히 마지막에 끝까지 싸우면 네.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듯이 아마 이게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요 3파전을 봐요. 아직도 이게 뭐 객관적으로는 한동훈이가 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게 박민식 후보가 올라가면 아마 이게 치열한 3파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래도 이게 제보고 돈을 걸으라면 뭐 한동훈이 걸고 싶은데 돈이 아니면 뭐 그냥 한 3파전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니 소정욱 그 변호사님은 자기 방송에 모스탄 출연시키더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출연시키더니
3: 아, 출연시킨 게 아니고
0: 이제는 여론조사도 부정이다. 여론조사도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습니까?
2: 아니 저는 이제
0: 나는 소정욱이라는 믿습니까?
2: 김정혁 최고위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렇게 모든 길이 다 한동훈으로 통한다는 기고만장에 있을 때 만날 때가 기회다. 그래서 요 하루라도 한정우 후보께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부산 북갑 세태로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원내에 들어가도 아무런 공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이상 사실 국회 내에서 협상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어도 성과를 못 내는 게 국회이지 않습니까? 다 국회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서 어느 법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캐릭터 때문이거든요. 자꾸 누군가랑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협조를 못 받을 거고 민주당에서도 협조를 못 받을 거고 뭔가 좀 유연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대화 타협이 되는 사람이라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늘 누군가랑 싸움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라는 건 1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입법 하나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과할 때도 사실 빌 때는 빌고 압박할 때는 압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텍스트로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공약도 지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 한동훈 후보가 그 부산 북갑이 그래요. 좀 국민의힘이 다른 데서 다 죽서는데 여기서만 어떻게 저렇게 박근혜, 이명박, 장동혁의 원팀인지 그것도 의외예요. 거기서만 진심이야.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서 나쁜 사람 얘기했잖아요. 딱 생각나요. 놈. 순진한 사람, 착한 네. 사람, 네. 하정우예요. 불쌍한 사람, 네. 박민식이에요. 그러면 싸나운 사람, 나쁜 사람, 한동훈이잖아요. 야, 이게 정말 썩어도 진실하고 대가는 대가다. 놈놈놈을 이렇게 딱 했는데 어떻게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란한 거지.
1: 3대1로 싸우고 계시는
0: 제가 보기엔 그 도둑놈한테는 경찰이 싫겠죠. 범인한테는 검사가 싫을 거예요. 맨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맨날 싸우지 않았느냐. 누구랑 싸웠습니까?
2: 윤석열 대통령 싸웠죠.
0: 선한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타협을 안 한다고요? 당대표 할 때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겠다고 그랬을 때 한동훈 대표는 만나셔라. 여야가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한테 계속 아니 이런 식으로 싸우시면 어떡하냐 의사들하고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 여야정 타협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아니 윤석열 부정선거 이런 주장과 싸울 때는 박수를 치시더니 왜 그때 대화와 타협하자고 야당에게 그때 당시에 야당에게 했던 얘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리고 물론 법무부 장관 할 때 1대 180으로 싸웠죠. 그럼 그때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민주당 주장들이 옳았습니까? 잘못된 것과 싸우는 사람을 그 사람은 싸움꾼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것과 싸워야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런 얘기는 조금 나중에 우리가 선거 이후에 하고 네. 우리 선거의 네, 뭐 유세 뭐 행태 네, 네. 뭐 판세 이런 걸 좀 집중해 볼게요. 김주호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배우자의 적극적인 유세 동참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4: 그럼요.
1: 그렇죠.
4: 내조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네. 끼치고 더러는 네. 악영향도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1: 그렇죠. 예. 한동훈 후보 배우자나 하정 후보 배우자의 이 선거 동참, 선거 운동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4: 일단 눈에 띄는 건 그 진은정 네. 씨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됐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 일가를 볼 때 이제 타워 팰리스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근데 타워 팰리스에 아 그 강남 산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0: 이제
4: 아유 한동훈 하면 나 강남 살아요가 트레이드
0: 자랑을 누가 했어요?
4: 한동훈 대표 그랬죠. 나 현대고 나왔어요. 나 이정재 친구예요. 옛날에 자랑했잖아요.
0: 어디다 자랑해요?
4: 아니 방송에 나와서 이정재랑 같이 사진 찍었으면 그게 자랑이지.
0: 아니 그게 사실관계 누구랑 사진 찍으면 그게 자랑입니다.
4: 아니, 저는 그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정치인 중에 전세로 타워팰리스 살 만한 그 강심장이 없습니다.
1: 근데 타워팰리스가 그렇게 이제 강남 집값에 비해서 이렇게 막 예전처럼 높은 건
4: 어쨌든
1: 아니고
4: 어쨌든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사시는 분이 그래도 부산 북갑에 와가지고 그렇게 지역을 한다는 것은 이목은 끌 수 있다.
1: 선거에 도움 안 돼요?
4: 아니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판단 안 돼요. 근데 그 팬덤한테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론한테도 영향을 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지방선거잖아요. 이익투표해야 되고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잘하는 건 있어요. 마치 당대표처럼 움직여요. 그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은 그런데 선거의 개념이 다른 거죠. 지금 대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본인이 정치적 역량을 크게 키워서 이재명 대통령과 상대하는 거 정청래 대표와 상대하는 거 이거는 저는 칭찬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의 성격상 이번 선거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다.
1: 네. 김종인 최고위원님 진흥정 네. 변호사 선거 유세 도움 이거 상당히 지역에서 좋은 평가 나오고 있나요?
0: 제가 보기에 네. 그 지역에서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 몸 갈아서 뛰고 있는 사람은 세 후보 중에서 한동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갈 때 그랬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전재수만큼 한다. 전재수보다 더 열심히 한다. 그럼 당신은 당선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간 다음에 지금 한 달 넘게 세 후보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가장 일찍부터 가장 밤늦게까지 뛰고 가장 많은 차를 타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건 한동훈이에요. 그럼 부인할 수가 없을 네. 겁니다. 그리고 부인들도 진은정 씨도 보면 그 김앤장 변호사잖아요. 미국 변호사고. 근데 내려와서 정말 낮은 곳에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동훈이가 왔으니까 갑자기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에 되게 싸늘했어요.
1: 그러니까 선거를 처음 치르는 배우자가 저 정도 할 거라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0: 놀랐죠.
1: 그게 학습과 교육의 효과예요? 아니면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0: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거기서 만나서 그런데 되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처음에 개소식 하는데 그 아이 왜 저 후보가 저기 있는데 옆에 나가서 쓰셔야지 그러니까 아우 저 부끄러워서 그런 거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4: 잊고 계신 게 있으신데요.
0: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그 이후에 어떤 절박함 같은 게 있겠죠. 뭐.
1: 네, 하은기
4: 진은정 씨가 굉장한 정치 고관여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많이 썼는데 얼마나 정치
1: 우혹이세요.
4: 아니 본인 썼다고 한동훈
1: 우혹이
2: 대변인께서 이제 주장을 한
1: 번 모이면 치고 들어가시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 좀 분석으로 집중을 해서 그 배우자들의 선거 운동 어떻게 보세요? 객관적으로 좀 한번 판단해 보세요.
2: 예전에는 배우자들 이게 선거운동 같이 나오는 거는 매우 큰 도움이 됐죠. 네. 가령 지난 총선 때 보면 도봉 지역이 김재섭 의원이 좀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 안기령 후보자가 네, 네, 네. 오면서 청년 여성 청년 남성 뭐 이렇게 되니까 밀리고 있었는데 김재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로 딱 등장하니까 네.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청년 여성 대 임신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후보보다 배우자 사진을 더 크게 걸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상 김건희 씨 이후로는 배우자
1: 만남이 두 분이
2: 아니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배우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건 매우 로우키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유권자들한테 배우자가 전면에 나서거나 너무 많이 눈에 띄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각인이 생겨서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사람 인식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저 사람도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당에서도 보면 배우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서고 있거든요.
1: 그래서 하정우 후보 배우자는 그렇게 많이 활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돼요?
2: 저는 그 배우자들이 활동하는 거는 진은정 변호사 훨씬 뭐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마냥 도움이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민님께서 그냥 그 농담조로 말씀을 하셨지만 단계 게시판이라든가 뭐 가족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만듭니다. 네. 얼마 전에 후원회장 관련해서 정영근 씨 영입했던 것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장인이랑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불리한 것들은 좀 덮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배우자분이 열심히 하는 것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다.
1: 사 변호사입니다.
3: 저는 2008년도 이제 합천에 출마했는데요. 네. 제가 예비고. 근데 그 집사람이 개소식 할 때도 안 내라고 가지고 네. 명함을 둘이밖에 못 돌래. 다 버리면서 제가 정치를 접었어요. 저도 결혼만 제대로 잘했으면 한 3선을 했을 거야. 그런데 네. 안 돼. 그때
0: 아주 거의 맞아 죽을 소리라고.
3: 아니면 집사람이 안 보니까 제 방송 안 봐요.
1: 제가 보내드릴게요.
3: 그러니까 오늘 집사람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는 세 분 다 보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고 진은정 씨는 서울법대 네. 3대 천재 중에 정혁진 부인하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부인이 3대 천재 중에 꼽혔습니다.
2: 네.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뽑은 겁니까?
1: 밖에서 우리 제작진분들이 우 그랬어요. 지금 서 변호사님.
3: 왜요? 개소식에도 안 내려오니까 저 혼자 명함 돌리다가 명함 다 버렸어요.
1: 지금 저기 댓글에는 지금 한동훈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논쟁이 세게 붙었네요. 자 그러면 3분 여기서 마치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언급한 한동훈 후보 상승세 추세는 접전 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고요. 가장 최근 북구갑 여론조사는 SBS의 의뢰로 입소수 주식회사가 북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초반은 KBS 부산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4월 27일, 28일 양일간 북갑을 조사한 500명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3부 마치고요. 4부에는 다른 지역 우리 서울시장이라든지 좀 김민석 국무총리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 곧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 없이 맞추다.
1: 카메트는 카마르.
0: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네, 지금 4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좋아요가 부족해요. 김지호 대변인부터 좋아요 동료 캠페인 좀 해주세요.
5: 좋아요 사랑합니다.
6: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7: 저는 제 유튜브도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4: 네,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전북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5: 아, 저희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가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희가 그래도 2016년부터 10년 동안 저희 당의 공천 과정, 선당 후사, 저도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오똥 유세단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네. 우리 후보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당의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저희도 뭐 국민의힘처럼 싸울 때 많았습니다. 네. 그럼 싸움 뭐 합니까? 맨날 네. 지는데. 그런데 네. 지금 전북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가 낙선한다면 저희 당 공천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고.
4: 정청래 대표에게 타격이 아니죠. 합니까?
5: 정청래 당대표뿐 아니라 저희 지도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전북 도민들이 원하는 게 새만금 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정부처럼 새만금에 진심인 정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도 꼭 저희 후보를 뽑아주셔야 합니다.
4: AI가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지우 맛이 안 나요.
5: 근데 이제 우리 그
6: 당인인데 어쩔 수 없죠. 뭐
5: 김관영 후보도 네. 과거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좀 좋아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하고 네. 저희 뭐 유사할 때 보면 뭐 저녁 때 도민회도 하고 가시고 그런 걸 보면은. 근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한 CCTV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묵과 하겠습니까?
7: 하기 대변인 저 먼저 네. 돌아가면 해야지.
4: 선배 변호사님.
7: 네. 저는 이제 투표율 보고요. 네. 이미 김관영 무조건 이게 필승으로 봐요. 투표율이 전국에 제일 높아요. 아, 사전 투표율이 35. 네. 그러면 이게 70 넘어가거든요. 네. 민주당 조직 표명가는 그래 안 돼요. 아. 분노의 투표가 있고요. 네. 여기는 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송영길 김관영. 아. 그다음에 정청래 이원택. 누가 이겨요? 새만금 하려면 이게 김관영 돼야 이재명 정권에 도움받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이재명 지지하는 후보는 누굽니까? 김관영이에요. 그러기 그냥 정청래 대표가 자기 사람 이은택 심으려고 하루 만에 컷오프 시키고 이거는 70만 대납을 덮어둔 거 아닙니까? 네. 도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저는 이게 무조건 김관영 성이다. 정청래는 끝난 거예요. 이제.
4: 하은기 대변인님, 이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랑 무소속 후보가 접전 이런 여론조사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9: 그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저희야 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연택 후보자를 지지하고 어떻게든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선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따라서 이런 민심이 왜 나왔는지 성찰은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네. 예, 뭐 지난번에 국민의힘 공천 때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공천이라는 게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만 공천이 아니라 뭐 경선이 끝났을 때 김주 대변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임했던 사람들,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이탈해서 표를 갈라먹는 것 이런 것들까지 잘 관리하는 게 공천관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으로는 전북이 되게 박빙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은 민주당의 위협적인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백서를 쓰거나 할 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평택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혹은 저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하는데 실질적인 환경과 정원을 갖고 역할을 할 사람은 이한테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 송영길 전 대표가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좀 편들어 주셨어요.
9: 제가 송영길 대표 취재 때 대변인을 했다 보니까요. 네, 비겁하게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김지호 대표님.
5: 네, 송영길 대표가 아, 당을 탈당하고 그다음에 옥고를 치를 때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방어를 많이 못 해줬어요. 그냥 네. 혼자 살아 돌아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당 거의 무소속으로 출마도 하시고 그러한 좀 감정이입이 김관영 후보에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도 이제 공천도 받으셨는데 이제 잘 본인 선거에 집중해야지 그 전북 선거까지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9: 둘이 봅니다. 있으니까 이제 한결 낫네요.
5: 아니 저희가 이제 송영길 대표는 항상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죠. 오죽하시면 그러시겠어요.
4: 꼴불개는 아니죠.
9: 왜 그러세요?
5: 그러십니까?
10: 아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거 틀린 얘기였어요?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사람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열심히 응원했던 사람이다. 그 뭐 틀린 얘기입니까? 있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 어쨌든 무소속으로 나왔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말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 같아서 요즘 뭐 하도 권력 가지고 입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게 여기가 접전인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미 승패가 갈려 있는데 아, 억지로 그래요? 그걸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 치러 보면 바람을 이기는 조직은 어디도 없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쪽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그 거센 호남의 분노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민주당은 호남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 영남당이듯이. 근데 지금 민주당은 호남당은 아니에요. 거긴 전국당이 됐죠. 탈바꿈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남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서운하고 홀대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지난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때도 그게 아마 왕창 표출이 됐었고. 네. 근데 이번에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뭐 정청래 대표라고 자기 혼자 뭐 다 해먹는 거야? 뭐야, 우리를 이렇게 웃기게 봐도 돼? 뭐 누가 그러다 띄엄띄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도 돼라는 어떤 분노와 응징의 심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사전투표 네. 높은 35%의 사전투표 그리고 뭐 전북 김제 그 부안 이런 데서 뭐 40% 40몇 프로더라고요. 45%인가 그렇더라고요.
4: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진짜.
10: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응징투표 분노투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4: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9: 그런 민심을 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여론조사라든가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당론으로 우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송영길 대표님 발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세게 논평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후보자가 나가 있으니 우리 후보자를 도민들께 더 알리는 데 더 집중을 하고 네.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그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그 민심을 좀 토파봐야죠.
4: 그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부산 북구갑 평택을 그리고 군산 여기서 선거 한 군데라도 아니면 두 군데 지면은 당대표 연임하는 데 좀 치명적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9: 아니요. 당대표 연임이라는 게 당연한 건 아닌 것이고 사실 제가 저는 대구에서 지금 선거를 돕고 있는 입장인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영남 지역에서는 정청래 대표 얼굴이랑 아무 상관없는 캠페인입니다. 중요한 건 인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저희가 집권했을 때.
4: 그러네요.
9: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이 아까 그 김조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뭐 입법 지원도 받아올 수 있고 이 캠페인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지 정청래 대표 보니까 민주당 찍어줘야겠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호남이나 수도권 지역의 결과가 지도부에 대한 평가에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건 맞긴 하죠.
4: 군산에서 지면 흔히 평론가들이 정청래 대표 연임하는데 대단히 불리할 거예요.
5: 군산이라는 게 지역구 얘기하죠.
4: 아, 군산이 아니라 저 전북.
5: 아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관장했던 지도부가 네. 다시 총선을 관장하는 그런 당대표가 된다는 게 그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연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려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뭐 이 정도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그러니까 결국은 전북은 당연히 이긴다고 봐야죠. 그 정도 성적을 낸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7: 뭐 저는 정청래의 운명은 김관영한데 네. 장동익의 운명은 한동훈에 달려있다 봐요. 그렇잖아요. 제일 이게 한동훈 후보가 돼버리면 장동익의 운명은 어둡습니다. 그렇죠. 그러게 김관영 됐다. 이거는 정청래 끝났다 봐요. 왜냐하면 호남은요. 호남이 그냥 호남이 아니고 민주당이 완전히 성지 중의 성지예요. 그렇죠. 경북에서 졌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경북에서 졌는데 이게 어떻게 지도부가 유죄예요. 네. 결국에 김관영은 정청래 목줄을 쥐고 있고 근데 한동훈은 장도의 목줄 이렇게 봐야죠. 나머지는 뭐 비슷할 겁니다. 지방성 광역은 뭐 두세 개석 잘하면 세네 석 그렇게 변수가 안 되고 결국에 김관영과 한동훈이 지고 있는 거예요.
9: 더불어민주당이 생각보다 당원 주권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네라서 여의도의 어떤 문법이나 이런 걸 아무리 지금 적용을 하더라도 막상 6월 지방선거 끝나고 8월까지 이제 캠페인 전개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지금 판단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당원들이 지금 지방선거 결과 보고 뭐 이 다음 당대표 뽑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혀 아니고.
4: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분석이면.
9: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설치될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당원들이 더 주요하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김정은
10: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몇 가지가 이제 무대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4: 뭡니까?
10: 부정선거 네. 그리고 계몽령 이거는 무대에서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야 하고 그다음에 두 대표도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될 거예요. 장동혁 네.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 처음에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런 게 있잖아요. 후보 지지율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후보들이. 그렇죠. 그리고 대개 당 지지율과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보다 후보들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이 그 실제로 장동혁 보기 싫어서 못 찍어주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찍는다. 이래서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장동혁 당권파들은 엄청난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네. 여러 가지 지표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예를 들면 북갑에 가서 뭐 오빠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북에서 그 후보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선거에 상당히 바람을 일으키거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장동혁 대표보단 덜하지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두 당대표는 굉장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4: 그런 점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뭐 각 부처 장관들하고 고별 만찬 하는 형식의 만찬을 한다고 하잖아요. 본인들은 예정된 거라고 하지만 이러한 틈을 좀 김민석 총리가 노려서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9: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상
4: 민주주의 얘기 너무 큰 담론 얘기하지 말고
9: 당 지도부를 도전하는 거물급 인사들이 많으면 그건 민주당에 좋은 일이고요. 네. 지방선거 잘 치렀으니까 그 당대표 연임해야 된다. 지방선거 어느 지역에서 졌으니까 그 당대표는 연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네. 게 오히려 폭력적이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우 맹렬한 계파투쟁 권력 갈등처럼 느껴지지만 네. 사실상 민주당에는 이게 원탑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한 분 계신 거고요. 그러면 향후 총선까지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원들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 평론가들 전망하는 것은 너무 단선적으로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4: 복합적으로 전망해 주세요.
9: 뭐 저는 사실 아무 개파도 없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4: 김재 대변인 네.
7: 원래 산속에 있으면요 잘 못 봐요. 네. 밖에서 훈수로 원래 그게 그 소동파 시에 여산 진면목 네. 그 시에 놓습니다.
9: 변호사님 자꾸 나무를 깎으려고 하신가 그렇죠.
7: 아니 제가 볼 때는요 김민석 후보가 무조건 놓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송영길에 약간 변수는 있죠. 네, 네. 송영길도 같은 진명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총리든 다른 자리 돌린다면 그러면 김민석하고 정청래가 1대1로 붙으면요. 다 이게 김민석 이기는 걸로. 그러게 이미 익산에 집까지 얻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다 우리는 보고 있고 저는 오히려 후임 총리가요. 거론 대상 중에 홍준표가 있거든요. 네. 과연 홍준표가 될까? 아니면 이게 강원식이나 송영길이 될까? 네. 이게 관심이지. 김민석 원래부터 나온다고 이사까지 얻었잖아요. 네. 신고 연구소 만들고 다음 총리는 다음 대표는 김민석이에요.
4: 아, 왜? 그래요?
7: 정청래가 되면 친명 횡사 10명이 다 죽어. 네. 그다음에 진청은 횡재를 해야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청 내 막아야 돼요. 김민석이 돼야 이재명계가 살아남는 거예요. 총선에. 그래 갈 겁니다.
4: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5: 아니 뭐 김민석 총리님이 아직 뭐 결심을 했는지
7: 딱 보면 알지 뻘.
4: 저희가 AI야.
9: 너무 조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5: 주변에서 보면은 출마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아마 그 수순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중도 보수 확장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꾸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거를 완성시킬 게 결국 총선에서 정말 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런 게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중도 보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분이 김민석 총리고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우리 당내에서 선거 전에 보면은 지방선거쯤 해가지고 본격적인 노선 투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민주주의,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또 조국 대표를 밀어서 반드시 뭐 5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열한 노선 투쟁 중이고 그럼 어디가 그럼 승리할 것이냐. 그것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디에 미래가 있나. 그것을 보고 선택하시겠죠.
4: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 후에 당권 경쟁 걱정되시죠?
5: 네?
4: 걱정되시죠? 당권 경쟁?
5: 아, 뭐 지금도 상당히 살벌합니다.
4: 그 서울시장.
9: 이기는 사람 우리 편이죠. 뭐.
4: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그 전망 판세 한마디씩 들어보고 네. 방송 마칠게요. 서변호사님부터.
7: 저는 이름대로 할 정원 5할 때 5, 네. 오세훈 할 때 5, 네. 5대 5. 네. 제일 늦게 새벽까지 가봐야 된다. 5대 5로 딱 봐요. 네. 정원 할 때 5, 오세훈 네. 할 때 5, 네. 5, 5. 네.
4: 끝이에요?
7: 그러니까 똑같은 거.
4: 아니 좀 과학적으로 좀.
7: 그럼 과학적으로 하면 그 오세훈 시장이.
4: 이름으로 풀지 말고.
7: 오세훈 시장이 한 3표 정도 이길 것 같아.
4: 3표 정도로.
7: 오세훈 할 때 3표.
4: 네. 하은기 대변인님.
9: 저는 정원호 후보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요. 네. 뭐 오세훈 시장은 그 프레임에서 좀 빗겨나 있는데 영남이나 다른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뽑는 건 그 광역단체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장동혁의 생명 연장에 투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보수 진영에서 그걸 원하고 있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하루 남은 기간 동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김지호 대변인.
5: 저는 뭐 당연히 정원호 후보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뭐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다리가 끊겨 있는 모습을 차 타고 가면서 보면서 굉장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하는 모습 태도들. 이게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리고 네 번이나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실 때가 됐다. 새로운 행정, 유능한 지도자가 서울시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양천구청장 후보랑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양천구청장 후보가 어린아이한테 막 뽀뽀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선거
5: 그랬죠. 영향이 있죠. 그러나 못했죠. 임세은 네. 현장 대변인이 막았죠. 온몸으로 저리 가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아니, 근데 막았잖아요. 그런... 중간에 임세은이가 막았어.
4: 훌륭하십니다. 막 오빠 막 뽀뽀 막 이런 논란은
5: 그래도 부적당하고.

0: 초신이.
1: 그래서 저는 막판에 오세훈 시장이 네. 상당히 뒷팀을 발휘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박빙이다 박빙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2: 네.
3: 뭐 행정 이꼴 연설은 아니니까요. 토론 잘 못했던 보수 진영의 대통령도 있고 막상 씹어 보시면 속 안 비었다는 거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저희 뉴스망당은 내일 지방선거 특집 예측 2026으로 돌아옵니다. 10분만 일찍 만나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쭉 저 장성철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유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현재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쪽으로는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와 전남 해안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33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시흥대로 따라 대림사거리 가는 길 시흥사 거리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속도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대림 삼거리 부근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성동분기점과 성수분기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뒤로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군자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게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도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주의 운행하셔야겠고요.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답답한 주행을 보입니다. 경인로는 마포대교 방면으로 영등포역에서 서울교 쪽으로 자주 서행하고요. 한강대교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 위에서 9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 슬라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 합동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거 후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던 직원들이 숨지고 다쳤다는 소식에 애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며 그룹 차원의 특별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강원과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현장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강원도 정선과 영월을 방문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지원한 뒤 국회에서 대국민 투표 호소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 유세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세 지원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6.3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원 충청에 집중합니다. 장 대표는 오전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충남 공주 청양과 당진 등을 돌며 한 표를 호소합니다. 이어 경기 화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마지막 유세를 위해 다시 충남 천안을 찾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례 인공지능 콘퍼런스인 GTC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 행사에 참석한 황 CEO는 서울 GTC 개최 계획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이 원한다면 기꺼이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기술 행사로 현재 미국과 타이완 등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황 CEO는 한국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황 CEO는 항상 한국 투자를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은 훌륭한 생태계를 갖고 있고 기업들도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불러오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의 달러 강제 매각설 가짜뉴스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허위글을 작성한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공공의 피해를 주는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포용의 대상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돼야 한다며 허위사실 유포 또한 장난 혹은 놀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